Maaf, Jack. Tai tai. Oh, tai tai.

0: Oh yeah. Oh yeah. Oh. Oh yeah.
1: 아하!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간다 3인조 차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환기계,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도끼를 위한 음식.
1: 루피가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2: 궁전에 슬쩍 깨난 공주님은 길을 따... 점심에는 샌드위치 만들어볼까? 자, 됐다. 어디? 우와, 맛있다. 그런데 샌드위치가 너무 많네. 아, 그래. 친구들에게 나눠줘야지.
1: 루피는 친구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려고 집을 나섰어요.
0: 이 정도는 돼야지. 어때, 멋지지? 그랬다 이거지. 좋아.
2: 만들고 있었구나.
0: 어, 그런데 이게 뭐야?
2: 이거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먹어보라고 가져왔어.
0: 우와, 샌드위치라고?
2: 자,
0: 맛있겠다.
2: 난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러 가볼게.
0: 잘 가. 고마워.
2: 애기야,
3: 들어와.
4: 안녕, 루피.
2: 안녕, 로디도 있었구나.
3: 루피, 안녕. 근데 웬일이야?
2: 이것 좀 먹어보라고.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3: 고마워.
2: 그럼 난 가볼게.
3: 안녕.
1: 루피는 에디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포비에게도 샌드위치를 주었습니다. 물론 해리에게도 샌드위치를 주었죠.
2: 안녕.
5: 잘가.
1: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패티네 집으로 갔습니다.
2: 패티!
6: 아, 루피!
2: 안녕!
6: 안녕!
2: 이것 좀 먹어봐.
6: 와, 맛있겠다!
2: 패티를 끝으로 친구들에게 샌드위치 전달 끝!
7: 그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나눠준 거야? 힘들었겠다.
2: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쉬

0: 그냥 갈게. 안녕. 안녕. 다들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런데 좀 힘드네.
1: 우와, 맛있다. 역시 루피가 만든 음식은 맛있다. 아, 루피한테 더 만들어달라고 할까?
0: 이제 좀 쉬어야겠다. 다시 책을 읽어볼까? 무슨 일이야?
1: 우리 샌드위치 좀 더 만들어주면 안 돼?
0: 샌드위치를 더?
1: 진짜 맛있어서 그래.
0: 알았어. 두 개 정도라면 뭐.
1: 좋았어.
0: 안녕, 루피.
2: 포르로 그런 게 여기 있었네.
1: 응. 루피 샌드위치를 더 먹고 싶은 거 알았다.
3: 응? 우리도 그래서 왔는데.
1: 루피가 또 만들어준대. 아, 루피, 우리 것도 부탁해.
0: 그래. 재료를 많이 준비해야겠네.
4: 친구들의 부탁에 루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열심히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5: 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0: 다 됐어. 맛있게 드세요. 다들 잘 먹네.
1: 맛있다.
5: 정말 맛있어.
1: 정말이야.
5: 루피야. 응? 샌드위치 정말 맛있었어. 그런데 조금만 더 만들어줄 수 있어?
0: 응? 나보고 또 만들라고?
1: 정말 맛있어.
2: 이런 맛은 처음이야.
0: 잠깐만 기다려.
4: 루피는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자, 많이 먹어. 난 방에 가서 쉬고 있을게.
2: 맛있다.
1: 맛있다.
0: 루피.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돼.
6: 정말 피곤했구나.
4: 루피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느라 무척 피곤했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2: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3: 맞아, 밥 먹을 때 같았어.
1: 그런 것 같긴 한데.
5: 보비, 우리 좀 내려줘.
2: 아, 참, 알았어. 미안해. 배가 고파서 깜빡했어.
1: 루피한테 샌드위치 만들어달라고 할까?
3: 그럼 루피 집으로 가자.
7: 너희들 지금 루피한테 간다는 거야?
1: 샌드위치 만들어달라고 할 거야.
7: 뭐? 너희는 너희 생각만 하는구나.
1: 뭐? 무슨 얘기야?
7: 루피는 우리를 위해 어제 쉬지도 못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잖아. 루피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 안 해봤니?
2: 그러고 보니 어제 루피가 힘들어 보였어.
1: 아, 그럼 오늘은 우리가 루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어때?
3: 좋은 생각이야.
2: 그럼 점심때까지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루피 집에서 모이자.
1: 좋아.
4: 호비와 해리는 물고기 요리를 하기 위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어요.
2: 물고기가 안 잡히네.
3: 그러게 말이야. 아주 큰 것 같아. 이야, 잡았다.
1: 완성. 어때, 로지?
8: 이게 뭐야?
1: 보고도 몰라. 루피랑 똑같잖아. 어때, 좋아하겠지?
8: 조금 다른 것 같은데.
1: 그럼 조금 고치면 되지 뭐. 짜잔.
4: 뽀로로와 크롱은 빵을 만들었어요.
1: 냄새 좋고. 그럼 맛이 어떤지 하나 먹어볼까? 크롱.
3: 알았어, 크롱. 하나 먹어봐.

0: 맛있다. 레피가 좋아하겠다. 안돼, 크롱. 루피 죽이란 거잖아. 그럼 우리 하나씩만 더 먹을까? 크롱, 크롱. 딱 하나씩만 먹기다, 크롱.
1: 패티는 루피를 위해 과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2: 자, 맛있게 구워야 할 텐데. 그런데 좀 졸리네. 안 돼. 과자를 지켜야지.
1: 약속 시간이 돼 뽀로로와 친구들이 각자 만든 음식을 들고 루피 집 앞에 모였어요.
0: 루피! 루피!
2: 응? 다들 무슨 일이야?
0: 그게...
2: 우리 모두 루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 우와, 정말? 어서 들어와. 그럼 어떤 음식을 준비해왔는지 볼까? 포비하고 혜리가 먼저 보여줄래?
0: 포비, 뚜껑을 열어. 이거 내가 잡은 거야. 어때? 맛있겠지? 좀 작은가?
3: 미안해. 물고기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잡았어.
2: 그럼 에디는?
4: 나는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자, 루피 얼굴 모양으로 만든 거야.
0: 그게 무슨 루피 얼굴이야? 하나도 안 닮았잖아.
4: 처음엔 비슷했다고. 너흰 무슨 음식 해왔는데?
2: 그래, 뽀로로하고 크롱은?
0: 우린 맛있는 빵을 준비했지.
4: 에게 겨우 빵 하나야?
0: 원래는 많았어.
4: 그런데 웬 이것뿐이야?
0: 맛만 보려고 했는데 그만 다 먹고 말았어. 미안해, 루피.
2: 루피.
0: 나도 미안해. 오븐에 넣고 깜빡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전부 타 버렸어. 루피 미안해.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만들어서 다들 엉망이지.
2: 엉망이어도 상관없어. 이 모든 건 너희들이 날 위해서 열심히 만든 거잖아. 정말 고마워.
0: 와, 다행이다.
3: 루피, 그동안 미안했어. 항상 네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힘든 건 생각 못했어.
5: 루피, 미안해.
2: 아니야. 그런데 음식이 좀 모자란 것 같네. 내가 금방 더 만들게.
0: 나도 도울게.
1: 뽀로로와 친구들은 루피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0: 로디의 소원.
6: 에디, 나왔어.
0: 내가 똑똑 박사 에디다.
6: 에디, 뭐해? 에디! 어? 뭐해? 왜 그래?
0: 아, 너무 아파.
6: 아프다고? 왜?
0: 그냥 너랑 부딪혔으니까 아프지.
6: 그런데 아픈 게 뭐야?
0: 아픈 거? 이렇게 혹이 나는 거야.
6: 아, 아픈 건 혹이 나는 거구나.
0: 그런데 무슨 일이야?
6: 보빈에 가기로 했잖아.
0: 아, 맞다. 아, 가자. 자.
6: 왜 그래?
0: 추워서 기침한 거야.
6: 기침? 에지? 나는 기침이 왜 안 나오지?
0: 왜냐면 그건...
6: 추운 건 어떤 느낌이야?
0: 어떻게 설명하지? 아, 늦겠다. 빨리 가자.
6: 에디.
0: 보비야.
3: 들어와.
0: 안녕.
6: 안녕.
3: 안녕. 어서 와. 에디도 왔으니 음식을 가져올게. 에디, 이거 받아.
0: 아, 맛있겠다. 어디?
4: 마시고.

0: 아, 시원해.
1: 그럼 이건. 이것도 안 돼.
0: 아, 잘 먹었다.
1: 나도 먹어보고 싶다.
2: 아, 점심도 다 먹었고, 오랜만에 수영하러 갈까?
3: 좋아, 가자.
1: 수영이라고.
4: 뽀로로와 크롱, 에디는 로디와 함께 수영을 하러 바닷가에 왔습니다.

0: 공이네.
1: 로디!
0: 응?
1: 공 좀 던져줄래?
0: 좋아, 간다. 야!
1: 으쌰! 으쌰!
0: 재밌겠다. 나도 친구들하고 수영하고 싶다.
1: 야!
0: 언제나 즐거운 개구쟁이 엄마 펭귄 버터로.
1: 로디! 뭐해?
0: 아무것도 아니야.
1: 어? 벌써 해가 졌네. 그만 돌아갈까?
2: 그래.
1: 어, 로디, 빨리 와.
3: 에디와 로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졸려.
0: 졸려? 졸린 건 뭐야?
1: 어, 그건 잠을 자고 싶은 거야.
0: 잠? 잠은 왜 자는 건데?
1: 어, 그건... 아, 꿈을 꾸기 위한 거야.
0: 꿈을 꾼다고? 꿈은 어떤 거야?
1: 아, 그건... 넌 어차피 로봇이라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0: 난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1: 그래. 아, 졸려서 난 그만 잘게.
0: 어, 그래, 잘 자.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닌가? 나는 왜 할 수 없는 게 많은 걸까? 나도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
1: 로디야!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났어?
4: 에디?
1: 아우! 아, 괜찮아.
4: 너무 아파. 어? 아프다고?
1: 어?
4: 와!
1: 로디, 왜 그래?
4: 이게 나야? 아, 혹이 나 있네? 진짜로 혹났어.
3: 우와, 로디가 다른 친구들처럼 변했어요.
1: 무슨 소리야?
4: 응,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와, 신난다. 야호, 내가 변했다. 변했어. 아, 진짜 아프다. 내가 정말 친구들처럼 됐나 봐.
1: 무슨 정꼬대 같은 소리야. 넌 원래 그랬잖아.
4: 잠꼬대? 어,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무렴 어때? 변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가자!
1: 그래.
4: 멈춰! 어? 뭐? 오, 나 기침했다.
1: 새삼스럽게 기침 가지고 왜 그래?
4: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1: 얘들아, 안녕.
5: 어서 와.
1: 로디, 왜 거기 서 있어? 여기 앉아.
4: 어, 나도?
1: 응, 어서 앉아.
5: 내 레디 옆에 앉았잖아.
4: 아, 맞다. 그렇지. 깜빡했네. 와, 먹을 게 이렇게 많아.
5: 로디, 많이 먹어.
4: 응? 샌드위치는 이런 맛이구나. 정말 맛있다.
5: 로디.
4: 그럼 이제

0: 이것도 먹어봐야지. 와,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와, 잘 먹었다.
1: 왜 저러지?
2: 그러게.
0: 아, 이런, 내가 다 먹어버렸네. 무지 맛있어서 그만.
2: 괜찮아.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갈까?
0: 그럼, 가자. 수영이라고?
3: 뽀로로와 크롱, 에디와 로디는 수영을 하러 함께 바닷가에 왔습니다.
2: 에디, 로디, 빨리 들어와.
1: 알았어. 로디, 가자.
4: 로디 왜 안 들어와?
0: 준비 운동 좀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따 들어갈게.
1: 얼른 들어와. 그럼 난 가보실까?
0: 난 수영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1: 아, 왜 이러지? 아, 난 수영 못하는데 가서 안 된다.
0: 왜 그래?
1: 만능 튜브가 고장났어.
0: 어떡하지? 어떡해? 예, 내가 구해줄게.
3: 에디가 가라앉고 있어요.
0: 에디! 에디를 구해!
3: 로디는 에디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영을 했습니다.
0: 에디.
5: 로디, 괜찮아.
2: 괜찮아, 로디.
0: 에디는?
1: 나 여기 있어, 로디.
0: 에디, 괜찮아?
1: 구해줘서 고마워.
0: 나는 에디가 큰일 나는 줄 알고.
1: 울지 마, 로디. 이제 괜찮아.
0: 눈물?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니.
1: 이제 돌아가자. 로디, 잘 자.
0: 잘 자. 추워. 아, 이게 추운 거구나. 오늘 정말 즐거웠어. 진짜 행복한 날이야.
1: 로디!
0: 에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1: 안녕.
0: 에디, 어제 물에 빠졌었잖아. 몸은 어때? 괜찮아?
1: 어? 무슨 소리야? 난 계속 집에 있었는데.
0: 그래?
1: 왜 그래?
0: 아니야.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1: 너는 로봇인데 어떻게 꿈을 꿔?
0: 그러게.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지. 가자.
1: 같이 가! 근데 정말 꿈을 꾼 거야?
0: 글쎄.
3: 로디는 꿈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로디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0: 신 대소동.
1: 친구들이 에디의 집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0: 짜잔! 이게 뭐야? 이건 변신기계야.
2: 변신기계? 그게 뭐야?
0: 이 똑똑박사 에디님이 설명해주지. 자, 놀라지를 마. 이 변신기계 과자 사진과 돌멩이를 넣고 기계를 작동하면 돌멩이가 과자로 변하게 되는 거야.

0: 어디 볼까?
1: 진짜 꿀맹이가 과자를 변했어.
0: 거봐, 난 역시 똑똑 박사라니까. 어, 구롱. 과자가 아니라 돌멩이라고.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1: 오르르, 이제 그만 웃어. 그래.
2: 에디, 우린 그만 돌아갈게.
0: 그래.
1: 안녕.
2: 잘 있어.
0: 다들 잘 가.
3: 친구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0: 이게 무슨 망신이야. 좋아, 두고 보라고.
3: 에디는 밤새 변신 기계를 고쳤어요.
0: 다 됐다! 어디? 맛있다, 성공이야. 어서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어, 잠깐. 그럴 줄 알았다니까. 뽀로로, 어제 날 비웃었지.
4: 저건 뽀로로랑 찍은 사진이잖아.
0: 히히, 그래, 바로 그거야. 여기에 뽀로로 사진을 넣고

0: 어디 보자. 우와, 대단해.
1: 에디가 뽀로로로 변신했어요.
0: 이렇게 뽀로로로 변신해서 친구들을 괴롭히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 뽀로로 너무해.
0: 친구들이 진짜 뽀로로한테 화내겠지. 좋았어, 뽀로로 맛 좀 봐라.
2: 우와, 신난다.
0: 얘들아.
2: 뽀로로
0: 안녕.
3: 안녕.
2: 목소리가 왠지 에디 목소리 같은데?
0: 그래? 감기 걸려서 그런가 봐.
2: 그런데 너 집에서 책 본다고 했었잖아.
0: 아, 책은 다 읽었어.
2: 어, 뭐하노? 그건 뭐야?
0: 꼬리가 생겼잖아. 아, 엉덩이에 뭐가 붙었네. 집에 가서 떼어야겠다. 근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었어?
4: 미끄럼틀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0: 미끄럼틀? 나도 같이 탈래.
4: 그래, 차례차례 타야 하니까 뒤에서.
0: 그래, 이거야 작전 개시.
4: 이젠 내 차례지?
0: 내가 먼저.
4: 뽀로로, 차례를 지켜야지.
0: 그런 게 어딨어, 내 맘이지롱.
1: 이번엔 뽀로로로 변신한 에디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0: 와, 재밌다.
2: 뽀로로, 언제까지 너만 탈 거야?
0: 난 더 타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할 거야.
2: 너무해, 뽀로로.
0: 얘들아.
5: 뽀로로, 어서 와.
0: 낚시하고 있었구나.
5: 어? 이자!
2: 꼬비, 괜찮아? 뭐라나?
0: 이제 다들 뽀로로한테 화났겠지? 얘들아!
1: 놀이터에 진짜 뽀로로가 나타났어요.
2: 몰라서 그러는 거야?
0: 무슨 소리야?
2: 미끄럼틀 탈 때 새치기 하고 그네도 혼자만 계속 탔잖아.
0: 그래, 아까 네가 너무 심했어. 아이, 내가 그랬다고? 그뿐인 줄 알아?

0: 너 때문에 포비가 넘어져서 다쳤단 말이야.
1: 너무했어, 뽀로로.
2: 난 그런 적 없어.
0: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3: 이제부터 너랑 안 놀아. 가자.
2: 얘들아.
4: 성공이야.
2: 근데 몸이 좀 이상하네.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어.
0: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4: 빨리 가자, 빨리 빨리.
0: 어떻게 된 거지? 따라가 보자.
2: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0: 저건 애기잖아.
4: 내가 뽀로로로 변신해서 괴롭힌 줄은 상상도 못하겠지.
0: 에디가 변신기계를 이용해 나로 변했었구나.
4: 뽀로로, 이 똑똑 박사님을 우습게 본 벌이라고. 그렇게 된 거였어. 좋아,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2: 누구지?
0: 안녕.
2: 뽀로로, 무슨 일이야?
0: 좀 전에 통통이한테 다녀왔는데 널 좀 불러달라고 해서.
2: 통통이가?
0: 중요한 물건이 고장났다고. 네가 꼭 봐줬으면 하나 봐.
2: 아, 그래?
0: 그럼 난 이만 가볼게.
2: 그래, 잘 가. 깜짝이야. 뽀로로가 눈치챈 줄 알았네. 참, 통통이가 찾는다고 했지. 빨리 가보자.
5: 에디는 뽀로로의 말을 듣고 통통이네 집에 갔어요.

0: 에?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1: 어? 뭐? 그럼 뽀로로가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0: 아,
1: 아이, 뽀로로, 아이.
0: 에? 왜 저러지?
2: 애기,
3: 안녕.
2: 어? 애기.
4: 아, 이번엔 뽀로로가 애디로 변신했군요.
5: 애진, 너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6: 아, 그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5: 그런데 어쩐지 목소리가 뽀로로 같은데?
6: 아! 목이 좀 쉬었나 봐.
5: 그래? 조심해야지.
6: 됐다. 자, 이제 나도 애디처럼 이렇게 타다가 뛰어내려.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이야! 잠깐!
7: 너 누구야? 뽀로로지?
6: 어?
8: 이미?
7: 뽀로로다.
5: 뽀로로라니?
9: 대체 어떻게 된 거야?
6: 저 가짜 잡아라! 도망가자! 거기 서라고!
9: 우리 가보자!
6: 애빈 수영을 못하니까 못 따라오겠지? 헤이! 가짜가 어디 갔지?
7: 어?
4: 에디로 변한 뽀로로는 예전처럼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7: 저러다 큰일 나겠어. 하지만 난 수영을 못하는데.
6: 내가 도와줄게. 역시 난 안 되겠어.
4: 에디로 변신했던 뽀로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5: 뽀로로 여자!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7: 저기 있잖아. 오늘 아침에 너희를 괴롭힌 건 뽀로로가 아니라 나였어. 어제 뽀로로가 날 비웃어서 골려주려 나갔구만.
5: 그럼 그 가짜 에디는?
6: 그건 나였어. 나도 애들 골탕 먹이려고.
7: 뽀로로, 내가 미안해. 너무 심했지?
6: 아니야, 애디. 나도 어제 놀린 거 미안해.

0: 둘이 다시 화해해서 정말 다행이야.
1: 맞아.
2: 뽀로로, 에디, 앞으로는 이 사진 속 모습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3: 물건 바꾸기 소독.
2: 포로로와 친구들이 에딘의 집으로 놀러 가고 있습니다.
4: 자, 이건 이쪽으로.
5: 자,
0: 어? 에딘? 응?
4: 어? 어서 와.
5: 안녕.
0: 뭐 하고 있는 거야?
4: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고 있었어.
1: 어? 이건
0: 왜?
1: 읽고 싶었던 책이야. 재밌겠는걸?
4: 가질래?
1: 어?
4: 난 이미 다 읽었거든. 그러니까 너 가져.
1: 정말? 고마워. 아, 맞아. 에디, 너 이건 가질래? 난 집에 하나 더 있거든.
4: 그래? 고마워.
6: 잘했다. 서로 안 쓰는 물건을 바꾸는 것도 좋은 것 같아.
1: 그러고 보니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꽤 많은 것 같아.
0: 나도 우리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놓고 서로 바꾸면 어때?
7: 좋아.
0: 그럼 물건을 가지고 내일 놀이터에서 만나자.
7: 그래.
2: 다음 날이 됐어요. 친구들이 벌써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1: 자, 하나, 둘, 셋.
6: 이 정도면 다들 갖고 싶어 하겠지.
0: 붓, 스케치북, 줄넘기.
4: 나도 가지고 왔지. 오늘의 최고 인기는 에디님의 발명품일걸.
5: 응, 맞아.
8: 사과, 마법책, 그리고 시계.
2: 친구들 모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나왔어요.
4: 좋은 물건이 있는지 찾아봐야지.
0: 어?
4: 우와, 근사하다. 루피, 그 화분 나랑 바꾸자.
6: 응? 좋아.
4: 이 중에서 골라봐.
6: 어머, 미안하지만 네 물건 중에 내게 필요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
4: 뭐?
1: 루피야, 우리랑 바꾸지 않을래?
4: 여기에 한번 골라봐.
6: 어머, 이건... 이거 정말 예쁘다. 내 건 화분이야.
1: 멋지다.
4: 전 물건 바꾸기 장난. 나랑 바꾸는 건 싫다고 하더니.
1: 뽀로로, 그럼 나랑 바꿀래?
4: 정말? 난 축구공. 너도 여기서 골라봐.
1: 그럼 난 컵으로 할까?
4: 신난다! 드디어 바꿨다! 이건 안 되겠다. 포디, 어서 컵 돌려줘.
1: 뽀로로, 미안.
4: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뭐야. 좋다 말았네. 좀 더 좋은 물건들을 들고 나올걸.
8: 어? 뽀로로, 나랑 물건 바꾸러 온 거야?
4: 꼭 그런 건 아니고. 어? 이게 뭐야?
8: 아, 이건 휴대용 시계야.
4: 우와, 멋지다.
9: 통통아, 그게 뭐야?
8: 시계야.
9: 멋지다.
5: 정말.
9: 난 내 발명품을 가지고 왔어. 짜잔.
8: 아, 그 개구리 로봇 재밌게 생겼는데?
4: 시계랑 바꿀래?
8: 그럴까?
4: 잠깐. 그 시계 내 거랑 바꾸자.
8: 넌 어떤 걸 줄 건데?
4: 난... 여기서 골라봐.
8: 뽀로로가 먼저 왔으니 뽀로로 물건도 한번 볼게. 이거 괜찮네.
4: 우와!
8: 어디? 안 되겠다.
4: 그럼 이건 어때?
8: 안 되겠다, 뽀로로.
2: 친구들 모두 물건 바꾸기를 마쳤습니다.
0: 난 크로먼티서 이 슈퍼용품만큼 받았어. 근데 정말 멋있다.
2: 하지만 뽀로로는 물건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4: 아유, 아깝다. 좀 더 좋은 물건들을 챙겨갈걸. 좋아, 다음엔 꼭 내가 물건 바꾸기 1등이 될 거야. 좋아, 뭐든 다 가져가 보는 거야. 이 정도면 누구든 바꿔주겠지.
7: 내게 더 물건을 바꾸려고. 안 돼.
4: 아무래도 물건이 좀 더 있어야겠어.

0: 이건 그런 건데. 와, 갖고 싶었던 건데. 나랑 바꾸자. 더 좋은 걸로 바꿔다주면 크롱도 좋아하겠지.
1: 저런, 뽀로로가 크롱의 장난감 자동차까지 자루에 넣었어요.
0: 루피야, 루피야.
2: 뽀로로 왔구나.
0: 루피 안녕.
2: 근데 그 큰 자루는 뭐야?
0: 너하고 바꿀 물건들이야.
2: 바꿀 물건?
0: 접시, 숟가락, 포크, 베개, 그리고 이거는 이불이야. 어때?
2: 어떠냐니 뭐가?
0: 이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나랑 물건 바꾸기 하자.
2: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예쁜 접시들이네.
0: 아, 이거? 자, 여기.
2: 난 아까 물건들을 다 바꿔버려서 줄만한 게 없어.
0: 그냥 아무거나 주면 돼.
2: 알았어, 잠깐만. 미안, 이거밖에 없네. 아무래도 안 되겠지.
0: 아니야, 난 이제 가볼게.
3: 후배는 스노보드를 잘 못하는데.
0: 괜찮아, 그냥 가죠.
4: 난 선인장이 싫은데.
0: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잠깐, 그럼 이건 어때?
4: 우와, 그거라면 좋아. 그런데 정말 이걸 수첩이랑 바꿔도 되는 거야?
0: 당연하지.
1: 뽀로로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0: 뽀야야, 그럼 뽀야야, 크랑크랑크랑.
1: 크롱이 없어진 물건들을 찾고 있었네요.
0: 크롱, 도둑이 아니야. 이 자동차 내지 물건이랑 바꿨어. 바로 짜잔, 이 수첩이야. 어때, 멋있지?
3: 자동차를 찾아오라고.
1: 저런, 뽀로로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0: 이걸 어떡하지?
1: 뽀로로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2: 바꾸길 잘한 것 같다.
5: 멀고만 헬라베마 나의 고향은 그곳.
0: 근데 스노보드를 겨우 선반으로 쓰다니.
3: 뽀로로,
4: 안녕. 아까 네가 주고 간 장난감 자동차 정말 고마워. 분해해서 다른 장난감 만들고 있었어.
0: 뭐? 분해?
4: 그런데 웬일이야?
0: 이만 가볼게.
1: 뽀로로는 물건을 돌려달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6: 뽀로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해?
0: 그게... 사실은 내가...
1: 뽀로로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뚜뚜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
7: 다들 조용해.
1: 누군가 뽀로로의 집 쪽으로 가고 있네요.
6: 여기서 기다릴게.
1: 물건들이 모두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0: 얘들아, 괜찮아?
1: 여긴 어디? 어? 너희들이 왜 여기에?
0: 내가 친구들에게 가서 네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모두들 물건을 돌려주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온 거야.
1: 그랬구나.
2: 그냥 돌려주면 뽀로로 네가 미안해할까봐 몰래 왔다가 놀라서 도망치고 말았어.
3: 놀랐다면 미안해 뽀로로.
1: 아니야, 다 내가 욕심부려서 생긴 일인걸.
0: 뽀로로, 우리 내일 물건 바꾸기 한 번 더 해?
1: 그래, 이번엔 네가 원하는 물건으로 바꿔줄게.
4: 물건 바꾸기 때문에 많은 소동이 있었지만 뽀로로는 사이좋은 친구들이 있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장난감을 다시 찾아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1: 크랑크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주물 상처엔
5: 너무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8: 넘버블럭스 친구들
9: 모여라.
8: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9: 20까지 파티해.
8: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9: 8이야.
8: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8: 넘버블럭스 가베 가족.

0: 옥스퍼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2층입니다.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이 레오 박사님께서 만든 위대한 발명품 맛이 어떠냐?

0: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1: 응?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잭. 네 녀석의 버릇을 고쳐주마. 이거나 받아라.
0: 헤엇.
1: 그만 그만. 어?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당장 꺼. 당장.
2: 네, 레어 박사님.
1: 왜? 도대체 왜 나만 슈퍼잭한테 매번 당하는 거냐고. 그만 보여주고 빨리 꺼버려.
2: 네, 엘레오 박사님. 이상하네. 왜 다시 켜지지?
3: 레오 박사.
1: 그러면 누구냐 넌?
3: 난 고대마왕 타이탄이다.
1: 타이탄?
3: 슈퍼잭을 이기고 싶은가?
1: 뭐야? 이거 장난전 아니야? 뚱뚱치킨 당장 화면 떠!
3: 잠깐! 장난전 아니야? 이걸 보안!
1: 죽을!
3: 역시 한눈에 알아보는군. 그래, 이건 고대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다.
1: 그런데 넌 대체 누구냐?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지?
3: 아, 그냥 받아, 레오 박사!
4: 레오 박사님, 뭔가 의심스러운데요?
1: 저 녀석이... 착한 친구잖아! 저걸로 슈퍼잭을 무찌를 수 있겠어! 오래오래요! 오래요.

0: 예광력이 제일 좋아.
1: 와! 비켜요! 비켜!
0: 와!
1: 아저씨, 괜찮아요?
0: 어?
2: 론, 괜찮아?
1: 근데 저 아저씨는 누구야?
2: 아, 늘 혼자만 다니는 소심한 두더지 아저씨.
0: 감히 날 공격해?
3: 이게 바로 고대의 설계도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레오봇이다. 이번엔 더욱 심하게 괴롭혀주지. 오래요, 오래요. 받아라, 공포의 땅돼지.

0: 레오 박사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할 텐데. 오, 낮잠 잘 시간이군. 낮잠은 햇빛을 쬐며 자는 게 최고지. 신난다.
1: 시합에서 지는 사람이 대신 숙제해주는 거다.
2: 물론이지.
1: 자, 준비. 하나, 둘, 어? 저게 뭐지?
2: 어?
1: 나 먼저 간다. 어?
2: 뭐야? 반칙이잖아.
1: 속았지.
0: 상쾌한 햇빛과 공기. 난

0: 완전 엉망이 됐잖아.
1: 어, 슈퍼잭,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준비한 업그레이드 공격을 보여주지. 자, 간다.
2: 지금 상태론 안 되겠어. 응? 슈퍼 냠냠 요리로 팔의 힘을 강화시켜 레오봇을 물리치자. 응.
3: 팔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달걀이 필요하지. 달걀의 단백질, 우유의 칼슘,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달걀 3개. 신선한 우유 150ml,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샤!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달걀 채소 오븐 구이.

슈퍼잭 방해하지 마라. 야! 슈퍼잭 버텨봐야 소용없다. 가더라 우대의 기술.

0: 자, 좋아.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파워업! 슈퍼잭, 인기하는 게 없대. 이번엔 내가 이겼어. 오래 오래요. 이거 왜 이래? 고장났잖아. 이게 뭐야?
1: 뭐지?
2: 저 바보 녀석! 파워를 갑자기 올리니까 로봇이 터지지! 아, 화가 난다!
3: 아저씨!
2: 어?
3: 아저씨, 안 다치셨어요?
2: 이런 애들한테 당하다니! 두고 보자. 다음엔 반드시.

0: 자, 오늘도 녀석들을 괴롭히러 나가볼까나?
1: 매우 박사!
0: 깜짝이야, 타이탄!
1: 내가 고대 설계도를 준비한 젠데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건가?
0: 으이그, 성질도 급하기는 이미 다 준비해놨지. 기대하시라!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울렁울렁 폭탄! 왜? 아무것도 없잖아. 응? 어디로 간 거야? 내 울렁울렁 폭탄이 없어졌잖아.
2: 여기 여기.
0: 설마.
3: 어서 던져.
0: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2: 레오 박사님, 꺾어. 꺾어. 어지러워.
0: 효과는 아주 좋군. 마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면 오리오리요.
4: 어? 롤, 너 당근 골라내는 거야?
5: 난 당근만 먹으면 막 어지럽고
6: 주변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거든.
7: 에이 론, 먹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야? 토끼가 당근을 못 먹다니.
5: 아니, 아니야. 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안 먹는 거야.
7: 론은 당근도 못 먹는 변식 토끼래요.
5: 아니라니까. 먹을 수 있어. 잘 봐. 자.
6: 어?
5: 또 모든 게 느려진 것 같아. 비키가 더 놀리기 전에 빨리 교실로 가야겠다.
6: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얘들아,

0: 거지? 갑자기 론이 사라졌어.
1: 여기 있지롱! 하하! 또 달려볼까? 야호! 우와!
2: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울랑울랑 폭탄이 어레어레요!

0: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1: 다들 어지러워하고 있잖아.
0: 레오 박사의 폭탄을 맞고 친구들이 어지러워하고 있어요.
2: 어머, 레오봇이 폭탄을 쏘고 있어요.
1: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0: 개우 박사! 당장 멈춰!
1: 널 기다리고 있었다, 슈퍼잭! 가더라! 울렁울렁 폭탄!
0: 어림없어!
1: 잘 도피하는군. 울렁울렁 폭탄 연속 발사!
2: 우와! 마을 한 바퀴 다 돌았어!
3: 어?
2: 어? 슈퍼잭! 아니! 너! 쟤! 정신 차려, 쟤! 말도 안 돼! 잭이 슈퍼잭이었어?
4: 슈퍼잭? 잭! 잭 괜찮니?
5: 잭 어머니 맞죠?
4: 어? 론이구나. 어떻게 된 거니?
2: 잭이 정신을 잃었어요.
4: 뭐라고?
6: 론, 빨리 잭을 집으로 데려와다오.
2: 우와, 잭 아줌마 아저씨 모두 슈퍼 히어로팀 슈퍼 제트라고요?
7: 절대로 말해선 안 되는 비밀이야, 알겠지?
2: 네, 물론이죠. 아저씨, 전 당근을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는데 슈퍼제트팀 하면 안 돼요?
3: 어? 아, 그럼 저도요. 저도 슈퍼제트팀이 되고 싶어요.
2: 안 돼, 핑키. 넌 슈퍼파워도 없잖아.
3: 뭐라고?
4: 둘 다 아무런 준비 없이 히어로가 될 수는 없단다. 어머머, 레오 박사가 광장으로 갔잖아.
7: 어떡하지? 슈퍼잭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2: 아저씨, 제가 슈퍼잭 대신 모두를 구해줄게요. 저도 슈퍼파워가 있어요.
4: 안 돼, 론. 아직은 안 돼.
2: 하지만 보세요, 모두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7: 그럼 어쩔 수 없군. 론, 출동해다오.
4: 여보,
7: 우리 론을 믿어봅시다.
4: 하지만,
7: 자, 이거 받으렴. 변신할 수 있는 슈퍼워치야.
2: 우와! 나도 이제부터 슈퍼제트팀이다!

0: 이제 슈퍼잭도 물리쳤으니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오래요 오래요.
1: 무슨 소리? 응? 내가 있다고?
0: 응?
1: 레오 박사.
0: 응?
1: 응?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 되네.
0: 응? 넌 누구냐?
1: 나는 론, 아니 플래시 론이다. 슈퍼잭을 대신해 모두를 구하러 왔다.
0: 플래시 론?
1: 레오 박사, 오늘은 내가 널 물리쳐 주지. 간다.
0: 뭐야 저 녀석,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짓만 하고 있잖아. 이상한 녀석에겐 이 울렁울렁 폭탄의 이야기지. 자, 갔더라.
1: 멈춰.
0: 뭐야 슈퍼잭이잖아. 어떻게 다시 나타난 거야?
1: 슈퍼잭!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0: 그 정도는 끄떡없지. 이제 레오봇의 실력을 보여주마.
1: 레오봇을 던지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해.
2: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근력을 강화시키자.

근력을 강화시키려면 연어가 필요하지. 연어의 오메가3,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연어 한 조각. 하! 올리브오일 약간. 호!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연어 스테이크.

0: 레오봇에 가까이 가야 하는데. 플래시랑 우리가 힘을 합쳐서 레오봇을 물리치자.
1: 좋아.
2: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0: 일단 레오박사의 시선을 끌어줘.
1: 좋아.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스피드에 적응할 거야. 레오박사 나 잡아봐라.
3: 미친 녀석이 감히 참질 레오박사님을 놀렸겠다.
0: 어? 이때다!
3: 모멘트맨
1: 슈퍼냠냠 파워!
3: 안돼!
1: 야호! 슈퍼잭! 우리가 해냈어!
0: 응, 플래시롱, 이게 다 네 덕분이야.
4: 얘들아, 너희들 진짜 멋져.
1: 당연하지. 이제부턴 나랑 슈퍼잭이 마을을 지킬 거야.
4: 그럼 나도, 나도 끼워줘.
1: 안 돼. 이건 슈퍼 히어로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슈퍼잭, 우리 저쪽에서 다음 작전을 세워볼까?
0: 다음 작전?
1: 그래.
4: 얘들아. 나도. 나도 끼워줘.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3: 순간킥.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옥스포드 상. 주유소 4900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우리 여행 가자.
7: 내려갑니다.
6: 그럼 여기 출발.
7: 뽀로로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2: 기내식입니다.
7: 아,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2: 뽀로로떴다 비행기.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도시를 공격했던 두 마리 거대 몬스터들도 발전소에 도착했어. 으아! 조심히 잡자.
1: 강찬, 괜찮아?
0: 고마워, 케라.

0: 역시 합체하지 않고 저 두 녀석을 상대하는 건 어렵겠어. 루트! 아직 멀었어?
1: 도착했어!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지?
0: 좋았어. 그럼 바로 합체를!
2: 당장 정간!
0: 무슨 일이야?
2: 현재 발휘한 에너지로는 한꺼번에 다섯 마리 다 합체하는 건 무리야!
1: 세라바리 맞아! 슈퍼토론을 전원 소환하느라 발휘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어! 합체는 세 마리 정도가 한계야! 더 소환하려면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
0: 그렇다면 팀을 나누자!
1: 뭐? 팀을 나누자고?
0: 그래! 여기에 다섯 마리가 모두 묶여있으면 세 번째 몬스터가 발전소를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없어!
1: 아니, 그러면 힘이 분산되잖아!
0: 힘들겠지만 그 방법뿐이야! 몸이 날쌘 덜룩, 하늘에서 공격이 가능한 테리, 강력한 갑옷의 앙키가 먼저 합체해서 루트와 이 녀석들을 상대해줘! 지금 발전소를 향하고 있는 세 번째 몬스터는 티란과 케라, 그리고 내가 가서 막을게!
1: 일어나, 방법이 없군. 좋아, 여긴 내가 받는다! 슈퍼트롯 합체!

0: 당찬! 세 번째 몬스터가 동쪽 진입로로 다가가고 있어! 뭐? 저건 트리케라톱스? 세 개의 뿔과 넓은 뿌리를...
1: 아니, 저 상처는...
2: 멈춰라, 몬스터! 멈춰! 티란! 무슨 짓이냐, 케이라! 물러서라, 티란!
0: 몬스터를 보호해주다니! 왜 그러는 거야, 케라!
3: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지금 이 몬스터는...
0: 몬스터는?
3: 나의 형이다!
0: 뭐야?
3: 나와 형은 과거 백악기 공룡 시대에 사이좋기로 유명한 트리케라톱스 형제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비행물체가 공룡들을 마구 공격했고 우리도 큰 위험에 빠졌지. 녀석들은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포획했어.
2: 케라!
1: 형! 형!
2: 케라! 안 돼!
3: 형은 나를 구하려다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나 대신 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
2: 형! 도망쳐라, 케라! 어서 도망쳐!
1: 형! 안 돼!
0: 몬스터가 케라의 형이라니! 큰일이야! 몬스터가 발전소 입구로 돌진하고 있어!
2: 멈춰라, 티란! 케라, 슈퍼드론의 임무를 잊었는가?
3: 나의 형이다.
0: 발전소 입구가 뚫리겠어!
2: 비켜라, 저건 몬스터다!
3: 형이다!
2: 막겠다면 너도 나의 적이다!
3: 그래도 어쩔 수 없다.
0: 강찬, 막아야 해! 이대로라면 모두 위험해져!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티란! 케라!
2: 다 따라! 얼마든지!
0: 둘 다 멈춰!
2: 위험해! 위험하다, 강찬!
3: 강찬!
0: 티란, 케라! 너희들이 계속 싸운다면...

0: 우리 슈퍼트론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케라, 형에 대한 너의 마음은 이해해. 나도 엄마가 너무 그리우니까. 디란, 케라의 형을 타락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해. 그게 우리 임무야. 몬스터가 발전소로 진입하고 있어! 몬스터가 변압기의 전류를 빨아들이며 파괴하고 있잖아!
1: 이대로라면 도시가 위험해! 어서 케라의 형을 정화시켜야 해!
2: 형을? 구한다! 내게 맡겨라! 이란 비켜라! 내가 한다! 형, 나야 케라! 나 대신 타락한에게 세뇌당하고 내가 되돌릴 거야! 용감하고 정의롭던 형의 본모습으로!

0: 그러면 모두 당하고 말겠어! 저 녀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슈퍼스트론 합체뿐이야! 하지만 노트가 없잖아! 저 녀석 너무 강해!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저걸 맞으면 당하고 말 텐데! 이대로 끝인 건가?
1: 그렇게는 안 되지! 헤이! 레이저 공격!

0: 늦어서 미안. 커다란 두 녀석을 상대하고 오느라 애 좀 먹었거든.
1: 발효 에너지도 충전됐어, 감찬. 지금이라면 합체 가능해.

완전체 슈퍼 드론 작전 개시! 저 녀석 또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어. 모두들 힘을 합쳐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슈퍼 드론 바리온 에너지 블래스터 발사!

0: 형! 케나! 그동안 내가 어떻게 된 거였지?
1: 돌아왔구나. 형은 타라칸에게 세뇌당한 거야. 예전에 나를 구하려다가 형이 나 대신...
0: 그건 지난 일이다, 케나. 네가 무사한 게 나한테는

0: 더 중요한 일이야. 살아줘서 고맙다, 케라. 이젠 마음 편히 공룡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됐구나. 케라, 같이 갈까?
1: 어?
2: 아니야, 형. 난 내 동료들과 모두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0: 역시 내 동생이다. 케라, 너의 마음 잘 알았다. 모두를 위해 싸운다면 용감히 싸워라.
3: 잘 됐어. 케라가 형을 구할 수 있어서.
4: 응.
3: 트리케라톱스 정화 완료. 세라, 루트와 싸웠던 아르젠티노사우루스, 세이스모사우루스는?
5: 그 두 마리도 방금 안전하게 다리온 포털을 통해 공룡시대를 돌아갔어.
2: 무사히 케라의 형을 정화한 강찬과 슈퍼트론. 하지만 타락한의 악행에 맞서 슈퍼트론의 활약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3: 강찬, 진짜 공룡을 만나다!

0: 찬이는 티라노가 그렇게 좋아?
1: 응, 정말 정말 정말 좋아. 아니, 찬이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제일 제일 좋아요. 엄마, 내일 안 가면 안 돼요? 네?
0: 찬아, 손 내밀어봐. 이건 엄마가 예전에 공룡화석에서 발견한 거야. 와, 빛이 나고 있지? 이 목걸이는 이렇게 매일매일 빛이 날 거야. 그건 엄마가 우리 찬이가 들어 돌아온다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울지 않고 기다릴 수 있지, 아들?
2: 응응.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3: 아, 좋겠네. 어? 아, 조카, 좋은 아침. 네. 어? 아, 벌써 시간이야. 아이고, 오늘 뭘 입어야지. 이걸 입어? 아니, 저걸? 학부모 봉사하는데.
2: 녹색 어머니니까 삼촌은 안 와도 된다고.
3: 엄마가 바쁘면 당연히 삼촌이 가야지.
2: 오늘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4: 뭐 보냐?
2: 어?
4: 오늘 강찬이네 어머니는 오셨을까? 요.
3: 자, 찬아!
5: 또 왜 삼촌이 오셨네? 안 계시면서 왜 맨날 우기냐?
2: 우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계시거든.
4: 너 자꾸 거짓말 할래?
6: 선생님, 여기요, 여기.
7: 선생님이라고? 어디? 어디?
6: 찬아, 미안.
2: 최고 저 녀석, 덩치에 비해 하체가 약하다니까.
6: 맞아.
5: 최고야.
4: 최고다.
8: 자연사박물관 방문을 환영합니다.
9: 인형 보러 갈까?
10: 백악기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는 몸길이 13m, 몸무게 6톤에 달하는 공룡의 왕으로, 영어로는 왕을 뜻하는
6: 넌 진짜 공룡을 좋아하는구나. 어머니께서 공룡 박사님이라고 했었지?
2: 응, 고생물학 박사님이셔. 나도 빨리 커서 엄마처럼 고생물학자가 꼭 될 거야.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찾을 거야.

0: 아야, 뭐야?
1: 뭐야?
2: 저게 대체 뭐지?

공룡?

0: 여기를 보세요.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차에서 내리면 돼요. 알겠죠?
1: 네. 가자. 용이 나타났잖아.
0: 어서.
2: 강찬, 왜? 어서 내려야 해.
1: 알았어.
0: 강찬, 윤호야, 서둘러 어서.
3: 네, 선생님.

길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빛이 날 거야.

0: 우리가 전부 다 공룡이야. 갑자기 도시가 쥬라기 공원이 됐나봐. 어쩜 좋아. 나 이제 끝났다. 깜짝 살려.
1: 뭐야, 티라노사우루스가 날 그냥 지나쳐버리잖아.

왕국이야? 뭐야? 진짜 공룡이 아니야. 괴물 같아. 뭔가 이상해. 티라노사우루스, 저 괴물 공룡한테 당하면서도 계속 돌진하고 있어.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상한 액체를 뿜어대는 괴물 공룡 따윈 없애버려! 또 문형이 빛나잖아!

티라노. 왜 이 멍텅구리야. 공룡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 설마 진짜로 티라노가 내 말을 알아들었나? 잠깐, 그러고 보니 저 괴물 긴 목, 몸집에 비해 작은 얼굴과 뒷다리보다 긴 앞다리. 저 괴물 공룡 이상한 액체를 뿜어내는 괴물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긴 걸 봐선 쥐라기 후기의 용광류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비슷해. 그래, 브라키오사우루스라면 어떤 약점이 있을까? 맞아, 덩치에 비해 약한 하체가 약점이야. 티라노! 앞다리로 공격하려고 할 때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뒷다리를 꼬리로 공격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넘어질 거야! 너의 꼬리는 어떤 공룡도 쓰러뜨릴 수 있는 강한

진짜 브라키오사우루스다. 아, 몸에서 빛이 새어나오더니 원래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0: 뭐지? 공룡이 이상한 공간 속으로 사라졌잖아.
1: 공룡 시대로 돌아간 거야.
0: 어? 누구지?
1: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0: 넌 누구야?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또 어디 갔고?
1: 티라노사우루스가 배틀을 이겨서 몬스터가 됐던 공룡이 정화된 거야. 정화된 공룡은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간 거고.
0: 배틀? 몬스터?
2: 살던 세계로 돌아가나?
0: 어? 뭐야? 누가 말한 거야?
1: 공룡.
0: 어? 어?
1: 그걸 차고 있으면 네 주변의 공룡과 사람들은 서로 말할 수 있어.
0: 공룡과 말을 한다고?
1: 바리온 시스템 덕분이야.
0: 바리온 뭐?
1: 넌 대체 아는 게 뭐냐? 바리온 시스템이 왜 하필 이런 녀석을
2: 돌아가냐고 물었다.
0: 뭐야? 공룡이 말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옥스포드 팡.
9: 해보고.
8: 주유소 4급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11: 뽀르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2: 어서오세요 공주님.
1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도마나라 캐슬.
13: 클릭소
14: 클릭소 얼마세가?
1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3: 클릭소
1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5: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3: 굿소.
15: 놀이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돌아와 부부맨.
1: 이곳은 보니의 집. 따뜻한 햇살과 함께 아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2: 부부맨 출동! 여러분, 부부맨을 기억하시나요?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주러 나타나는 방귀 영웅! 최악! 방귀 구름으로 뭐든지 해결하는 부부맨은 친절한 이웃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맨이 남긴 최고의 활약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0: 도와줘요, 부부맨!

0: 모두 피해요!
1: 어? 저게 뭐야?
2: 부구맨이야.
3: 어? 그런데 부구맨은 어딨지? 어?
4: 그날 이후 갑자기 사라져버린 부구맨. 부구맨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5: 우와, 방귀영웅이라니 진짜 멋지다.
6: 보니야, TV 그만 보고 이제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5: 엄마, 엄마도 부구맨 알아요?
6: 물론 알지. 어? 내 가방 어디 갔지? 고마워, 골디야.
5: 우와, 정말 알아요?
6: 그럼, 그 방귀영웅 정말 대단했지. 어, 지갑이?
7: 여기요.
6: 고마워요, 여보.
7: 뭘요?
5: 부부맨 어땠어요? 엄마도 부부맨 본 적 있어요?
6: 어땠냐면...
7: 아, 보디야, 유치원 버스 시간이네. 보니도 빨리 옷 갈아입자.
5: 다녀오겠습니다.
6: 다녀오세요.
7: 모두 잘 다녀와요.
8: 본인은 부부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5: 부부맨은 어떻게 방귀구름을 끼는 걸까?
9: 어제 축구 경기 봤어?
5: 방귀구름은 냄새 안 날까? 부부맨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한 번만이라도 부부맨을 보고 싶다.
10: 자, 다음은 발레 시간이에요. 발레복 챙겨서 모이세요.
11: 네!
5: 맞다! 발레복!
10: 안 가져왔어?
5: 깜빡했어. 아, 이럴 때 부부맨이 짠! 하고 갖다 줬으면.
7: 보니야!
5: 응?
7: 자.
5: 고마워요, 아빠. 부부맨이 발레복 가져다 주는 상상.

0: 하지만 TV 속 부부 멤버보다 항상 옆에 있는 아빠가 더 멋지지 않아?
1: 어? 잠깐만요, 어? 아빠. 신발이 왜 한 짝밖에 없어요?
2: 이상하다. 응? 분명히 잘 넣었는데. 아.
1: 부부맨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아휴.
0: 분명히 여기에 있을 텐데. 어? 아, 찾았다. 어?
1: 다녀왔습니다.
0: 어서 와. 잘 다녀왔어?
1: 네.
0: 보니야, 잠깐 눈 감고 손 내밀어 볼래?
1: 왜요?
0: 깜짝 선물이 있어.
1: 정말요?
0: 자.
1: 우와! 궁금한 인형이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0: 집에 있던 건데 본이 생각이 나서 찾아놨어.
1: 아빠 최고!
0: 역시 아빠가 최고지?
1: 날아라 부부맨!
0: 뭐? 부부맨을 찾으러 가자고?
1: 네, 부부맨을 꼭 만나고 싶어요.
0: 아, 하지만 부부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1: 부부맨이 나타났던 장소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같이 가요, 아빠.
3: 그래요, 휴일인데 오랜만에 보니랑 바람도 쐴 겸 다녀와요.
1: 네.
0: 아, 알았어요.
1: 야호! 가자, 부부맨을 찾으러.
0: 얘들아, 같이 가!
3: 보니와 아빠는 열심히 부부맨을 찾아다녔어요.
1: 부부맨이 여기서 고양이를 구해줬는데. 골디, 뭔가 찾은 거야? 그럼 그렇지.
0: 아무래도 부부맨을 찾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1: 어. 마지막으로 가볼 데가 있어요.
0: 이 공원은...
1: 맞아요. 부부맨이 갑자기 사라진 그 공원이에요. 여기라면 부부맨이 있을지도 몰라요. 부부맨! 부부맨 어딨어요?
3: 그래서이지.
1: 혹시 부부맨 못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영웅이에요.
3: 부부맨? 못 봤는데?
4: 글쎄.
5: 난 못 봤어.
0: 보니야, 여기에도 부부맨은 없는 것 같은데.
1: 아빠, 목말라요.
0: 그래? 아, 저기 있다. 아빠가 얼른 가서 물 사올게.
1: 네, 저는 골디랑 여기서 놀고 있을게요.
0: 그래,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1: 걱정 마세요. 부부맨 공동 슝.
0: 어? 자전거잖아.
6: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데.
7: 그러게.
0: 위험해 보리야. 안 돼! 본인을 구해야 돼! 힘을 내자! 제발! 한 번만 더 감기에 힘을! 부부맨 변신!

0: 이럴 수가. 본인의 아빠가 바로 부부맨이었어요.
1: 괜찮니?
2: 네. 부부맨!
1: 맞아. 내가 바로 부부맨이야.
2: 진짜 부부맨이에요? 진짜요?
1: 아, 그렇대도.
2: 말도 안 돼. 내가 진짜 부부맨을 만나다니.
1: 야!
3: 오, 저것 봐. 부부맨이야. 우와!
4: 본이잖아. 우와, 멋지다.
2: 부부맨을 만나다니.

0: 이거 꿈 아니죠?
1: 그럼.
0: 그런데 뽀뽀맨, 그동안 왜 안 나타났던 거예요?
1: 사실은 기차 사건 때 방귀의 힘을 다 써버렸거든.
0: 그랬구나. 그런데 어떻게 다시 힘을 찾았어요?
1: 그건 잘 먹고 푹 쉬다 보니 방귀의 힘이 다시 꽉 찼나 봐.
0: 아하, 잘 됐네요.
1: 그치? 사실은 본이 네 덕분이야. 자, 다 왔어.
0: 고마워요, 뽀뽀맨.
1: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0: 뽀뽀맨이 또 보고 싶을 땐 어떡해요?
1: 잠깐만. 손 좀 내밀어 볼래? 짠! 자, 뽀뽀맨이 필요할 땐 이걸로 언제든 불러줘.
0: 신난다!
1: 그럼 안녕, 보니!
0: 뭔가를 잊은 것 같은데. 아, 맞다! 아빠!
1: 보니야! 아빠를 두고 가면 어떡해!
0: 그래서요, 엄마! 뽀뽀맨이 슝! 날아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2: 와, 정말 좋았겠네.
1: 뽀뽀맨은 어때? 실제로 만나니까 훨씬 멋지지 않아?
0: 맞아요!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안경, 볼록한 뱃살에 노란 바지. 뭔지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았어요.
1: 왜 그래, 골디? 미안, 골디.
2: 돌아온 부부맨,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해요.
0: 명탐정 보니.
3: 으아, 도와주세요. 꿈에 빠졌어요.
1: 부부맨 출동.
3: 아니, 당신은 정의의 영웅 부부맨.
1: 이제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2: 아, 보니가 부부맨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네요.
0: 아, 뭔가 아쉬운데. 골디.
3: 내가 도와줄게.
0: 응. 우와, 방귀 뀨보다 덕분에 살았어요.
3: 이 마을의 평화는 부부맨이 지킨다. 하하하하하. 좋아, 이제 놀이터로 출동.
4: 우와, 멋지다.
0: 그치? 방금도 물에 빠진 한 명을 구해주고 오는 길이야.
4: 나도 부부맨 인형 갖고 싶다. 보니야, 잠깐만 가지고 놀면 안 돼?
0: 안 돼. 내가 제일 아끼는 거란 말이야.
4: 아이, 한 번만.
0: 그럼 아주 잠깐만이다.
4: 와, 고마워, 보니야.
0: 대신 진짜 잠깐이다.
4: 응.
2: 다음 날이 되었어요.
0: 도저히 못 찾겠어.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3: 도와줘요, 부부맨.
1: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무슨 일이 있니?
1: 보부맨! 보부맨이 없어졌어요.
0: 나는 여기 있는데.
1: 아니요, 보부맨 인형이요. 아까부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정말 아끼는 건데.
0: 그랬구나. 그럼 같이 찾아볼까?
1: 고마워요. 그 전에 우리 변신을 해야 해요.
0: 변신? 뭘로?
1: 탐정이요. 중요한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탐정이 해결해야죠.
0: 그거 좋은 생각인데.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최종 구매
1: 당신 완료!
2: 그런데 어디로 출동해요? 집은 이미 다 찾아봤는데.
0: 집 말고 인형을 가져갔던 곳은 없어?
2: 놀이터요! 준이한테 자랑하려고 가져갔었어요.
0: 그럼 놀이터로 한번 가볼까?
2: 네! 지금은 안 되고, 어디. 보니 탐정은 부부맨 인형을 찾아야 하거든. 빨리 가요, 부부맨.
0: 그래.
3: 탐정이 된 부부맨과 보니는 놀이터를 열심히 살펴봤어요.
2: 놀이터에도 없네.
4: 보니야.
2: 뭐해? 부부맨 인형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어.
4: 나도 부부맨 인형 갖고 싶다.
2: 설마? 준이야, 너 혹시 부부맨 인형 못 봤어?
4: 아, 부부맨 인형이라면 봤지.
2: 어? 어디서?
4: 바로 여기서! 어제 아빠가 사주셨거든.
2: 아, 그럼 혹시 내 부부맨 인형은 못 봤어?
4: 응, 못 봤는데. 부, 날아라 부부맨!
2: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0: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찾아보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2: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0: 인형을 새로 사줘야 하나.
5: 차키가 도대체 어디 간 거지?
0: 거기도 없어요.
5: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아무래도 버스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2: 엄마, 뭐 찾아요?
5: 급하게 회사를 가야 하는데 차키가 안 보이네.
2: 회사 안 가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놀 줄 알았는데.
5: 미안해, 보니야. 대신 오늘은 꼭 일찍 올게.
0: 도대체 무슨 일이지? 리모컨도 없어지고.
2: 리모컨도 없어졌어요?
0: 어제 저녁부터 안 보이네.
2: 부부맨 인형에다 차키 그리고 리모컨까지. 엄청난 사건이 분명해. 그렇다면 보니 탐정 출동!
0: 그럼 부부맨 탐정도 출동해야겠군.
2: 도와줘요 부부맨!
0: 차!
2: 보스!
0: 보니야, 무슨 일이야?
2: 부부맨, 정말 큰 사건이에요.
0: 큰 사건?
2: 네, 차키랑 리모컨까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없어진 걸 보면 누군가 일부러 숨긴 게 분명해요.
0: 그럼 다시 한번 탐정이 돼야겠는데?
2: 맞아요!
0: 탐정 변신 완료! 자, 추리를 시작해볼까?
2: 좋아요!
0: 그럼 먼저 없어진 물건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2: 부부맨 인형은 내가 좋아하는 거고, 차키는 엄마가, 리모컨은 아빠가 자주 쓰세요.
0: 그렇구나. 혹시 그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하니?
2: 차키는 오지?
5: 갔다 올게.
2: 다녀오세요.
5: 놀아달라고? 지금은 늦어서 안 돼. 아휴, 알았어. 이야! 골디야, 미안.
2: 그때까진 분명 차키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모컨은 아빠가.
0: 이제 좀 쉬어볼까? 아, 골디. 미안해. 꼭 보고 싶은 야구 경기가 있어서. 맞아. 분명히 그때까지는 리모컨이 있었어.
2: 응? 부부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아니. 그게... 어쨌든 그때 본 게 마지막이란 거지?
2: 네. 응? 그러고 보니 부부맨 인형 가지고 놀 때도 골디가 왔었어요.
0: 골디가?
2: 네. 아무래도 골디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골디! 골디! 골디! 내 부부맨 인형 못 봤어? 차키랑 리모컨은?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골디? 조금... 뽑으면 이것 좀 보세요. 여기만 잔디가 없어요. 누가 땅을 팠던 것 같아요.
0: 어? 정말 그러네.
2: 그러고 보니 골지는 어렸을 때부터 땅에 물건 넣는 걸 좋아했는데 골디가 땅을 파서 물건들을 묻은 건지도 몰라요.
0: 그럼 한번 저기를 파볼까? 헛헛! 방귀구름 모종사!
2: 고마워요, 보보맨! 자, 그럼? 골디! 뭐 하는 거야? 좋아, 그렇다면 야! 던지러 피기! 꼼짝도 안 하네. 그렇지! 보보맨, 그걸 만들어줘요! 골디가 가장 좋아하는 거!
0: 아하, 그거?
2: 자, 골디 물어와! 탐정이라면 머리를 써야죠.
0: 대단한데요, 보니 탐정님.
2: 자, 뭔가 있어요. 어디 보자. 찾았다. 보고 싶었어, 보보맨.
0: 축하해, 보니 탐정. 멋지게 사건을 해결했네.
2: 네, 보보맨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보보맨 인형을 찾아서 정말 기뻐요.
3: 아, 사건의 범인은 골디였군요.
2: 아빠! 아빠! 제가 잃어버린 물건들 전부 찾았어요.
0: 와, 우리 보니 대단한데?
2: 골디가 마당에 숨겨놨더라고요.
0: 아, 그랬구나. 근데 골디가 왜 그랬을까?
2: 응? 그러게요. 아, 저 왠지 골디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골드는 저 물건들한테 우리를 뺏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회사 간다고 했을 때 회사가 막 미웠거든요.
0: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3: 본인은 골디와 함께 공원으로 놀러 왔어요.
0: 골디, 그렇게 좋아?
2: 엄마도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5: 보니야!
2: 응? 엄마! 회사는요?
5: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엄마만 빠질 순 없지. 그리고 일찍 오기로 보니랑 약속했잖아.
2: 엄마 최고!
5: 골디도 못 놀아줘서 미안. 오늘은 실컷 놀아줄게.
2: 좋았어! 골디, 오늘은 정말 신나게 놀자!
3: 골디와 본인의 가족은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6: 키키키키
7: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 상처엔
9: 순한길길
8: 주물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 상처엔
9: 순한길길
8: 주물 상처엔
9: 덤덤한
10: 마데카 솔이
9: 지켜줄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안녕!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에너지 해님의 빛의 모아 어둠의 브리차.
1: 보니가 아빠와 마법선이 아리를 보고 있네요.
2: 아리는 어둠의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3: 와, 끝났네.
4: 다음 편 리모컨.
1: 이제 그만 자야지.
4: 다음 편만 보고 잘게요.
1: 안 돼. 잘 시간 지났잖아.
4: 딱 한 편만요. 네?
5: 보니야, 오늘은 자고 내일 또 같이 보자.
4: 네. 벌써 잘 거야? 날 TV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6: 아, 그래? 그림책이 있었지?
7: 하지만 너무 늦었어. 우리 내일 만나는 게 어때? 잠깐만 보고 자면 괜찮을 거야.
6: 역시 그렇지? 그래!
7: 그림책 가져와!
1: 본인은 밤늦도록 그림책을 보느라 잠을 자지 않았어요.
8: 보니야! 일어나야지! 일어났니?
6: 네, 일어났어요.
8: 보니, 어젯밤에 안 자고 그림책 읽었구나?
6: 어떻게 아셨어요?
4: 이게 뭐야?
8: 졸리지? 잠을 충분히 자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6: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오늘 하루도 신나게 보낼 거예요.
1: 참, 보니야. 어? 오늘 유치원에서 노래랑 춤 배우는 날이지? 열심히 배워서 꼭 보여줘야 해.
6: 네, 걱정 마세요.
9: 오늘은 곰새마리 노래랑 율동을 배워볼 거예요.
10: 네!
9: 자, 그럼 선생님을 따라해보세요.
10: 네!
11: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이 곰.
6: 보니야, 일어나.
11: 아빠 곰은 꿈꿈해. 엄마 곰.
1: 본인은 잠이 와서 노래와 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유치원을 마치고 본인은 놀이터에 놀러왔어요. 하지만 본인은 놀이터에서도 계속 졸기만 했죠.
12: 난 정말 졸았다고.
13: 얘들아, 뭐하고 있어?
6: 응, 숨바꼭질 하는데. 준이가 글쎄.
12: 어딨지? 아취! 어?
9: 김찬이 찾았다!
12: 아취!
6: 이거 곰물이잖아!
12: 미안. 난 하나도 안 웃기다고!
6: 그런 장면을 놓치다니! 숨바꼭질도 못하고! 이게 뭐야?
8: 아이, 배부르다.
1: 아, 보니야, 오늘 유치원에서 어떤 노래 배웠어?
6: 곰 세 마리요. 춤도 배웠어요.
8: 우와, 어렵진 않았어?
6: 그럼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1: 어머, 어떤 춤인지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지?
6: 물론이죠. 곰 세 마리가 어디 있지? 아빠 곰 찾았다. 엄마 곰은 뚱뚱해. 아빠 곰은 귀여워. 곰곰곰은 너무 곰곰곰. 으쌰으쌰 신난다.
8: 우리 보니 뭐하고 있어?
13: 그림일기 그리고 있었어요.
8: 그래? 근데 이건 무슨 그림이야?
13: 절구.

0: 보이는 그림이에요.
1: 응?
0: 사실 하루 종일 좋은 학도 올해도 제대로 못 배우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1: 아.
0: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잠을 충분히 자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라는 말이요.
2: 그럼 오늘부터는 일찍 자면 되지.
0: 네, 그럴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자러 갈게요.
2: 벌써?
0: 네, 일찍.
3: 본인은 일찍 자려고 애를 썼지만 하루 종일 졸아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0: 아, 잠이 안 오잖아. 어쩌지? 오늘은 일찍 자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무브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도와줘요, 무브맨.
2: 너무 이른 시간인데 잘 자고 있으려나?
0: 도와줘요, 무브맨.
2: 보니 깨겠어. 보니가 부른 거지.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디.
1: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0: 아, 마침 문 앞에. 아니, 보니한테 급한 일이 있을까봐 엄청 서둘러 왔지.
1: 맞아요, 정말 급해요. 일찍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거든요. 잠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잠들 수 있는 방법이라. 아, 좋아. 그럼 나를 한번 따라해 볼래?
1: 네.
0: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1: 눈을 감고.
0: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
1: 숨을 크게.
0: 다음엔 온몸에 힘을 빼고.
1: 힘을 빼고. 응? 보그맨이 잠들면 어떡해요?
0: 아, 미안. 아, 그렇지. 잠이 안 올 땐 역시 양을 세는 게 최고야.
1: 양이요?
0: 응, 이것 좀 눌러줄래?
1: 꾹!

0: 이제 누워서 양이 침대 위를 지나갈 때마다 숫자를 세는 거야.
1: 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보범은 혹시 다른 동물도 만들 수 있어요?
0: 그럼! 곰, 사자, 기린, 백조, 돌고래, 그리고 유니콘까지!
1: 와하! 보보맨 정말 재밌었어요! 보보맨 개꿀!
0: 이 정도야 뭐.
1: 어?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잠이 더 깨버렸어요.
0: 아, 그러네. 아니야. 어쩌면 실컷 노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1: 네?
0: 아직 평소에 자던 시간이 안 됐잖아. 그런데 자려고 너무 애써서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걸지도 몰라.
1: 그럼 신나게 놀다 보면 잠이 올까요?
0: 응. 자, 그럼 다시 침대에 누워볼래?
1: 응? 놀자면서요.
0: 그래, 아주 재미있는 놀이 하려는 거야. 어때? 멋지지? 이제 더 높이 올라가 볼까?
1: 좋아요!
0: 자!

0: 그대로 정말 예뻐요.
1: 그렇네.
0: 부부맨, 고마워요. 어? 오늘 졸려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부부맨 덕분에 멋진 하루가 됐어요.
1: 다행이다.
0: 이제 잠만 자면 돼요. 잠만.
1: 잘 자, 보니야.
2: 본인은 밤새 잘 잤을까요?
0: 엄마! 아빠!
3: 보니 잘 잤니?
0: 네! 잘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도 얼른 일어나세요!
3: 여보, 당신도 빨리 일어나요.
4: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요.
3: 네? 밤새 대체 뭘 했길래요?
0: 다녀오겠습니다!
2: 보니가 푹 잘 잤나 보네요. 오늘은 꼭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0: 아빠의 생일!
2: 본인의 가족이 모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네요.
0: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1: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는 역시 고구마지.
0: 고구마? 고구마 말고 더 좋아하는 건 없어요?
1: 더 좋아하는 거라.
5: 엄마랑 보니, 요니, 우리 가족들이지. 당연히 우리 골디도 포함해서.
0: 그런 거 말고요.
1: 그런 거 말고라니. 아빠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은걸.
0: 알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1: 뭘 잘못 말했나?
2: 선물 때문인가 봐요. 곧 당신 생일이니까.
1: 내 생일 선물?
2: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거 말하지 말고 조심해요.
1: 네, 알겠습니다.
2: 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아빠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본인은 아직 선물을 정하지 못했죠.
0: 아빠는 대체 뭘 좋아하실까? 깜짝 놀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엄마, 엄마는 선물 정했어요?
3: 응, 엄마는 사놨지.
0: 벌써요? 뭔데요?
3: 뭐냐면 비밀인데 보니한테만 특별히 보여줄까?
0: 네!
3: 잠깐만 기다려. 짜잔!
0: 우와! 아빠 옷이에요?
3: 응! 백화점 세일 행사에서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목표 발견! 경쟁자가 많군. 그래도 질 수 없지. 야, 진짜? 갑니다. 딱 하나 남은 걸 엄마가 잡았지.
0: 우와.
3: 아빠가 결혼한 뒤로 살이 많이 쪄서 맞는 정장이 없었거든. 그래서 준비했어.
0: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그렇지?
5: 우와. 역시 보디 엄마가 최고예요.
0: 난 아직 선물도 못 정했는데.
3: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보니가 주는 선물이라면 뭐든 좋아할 거야.
0: 네.
3: 어머, 그게 뭐야?
0: 아빠 땀을.
3: 우와, 아빠 선물이야.
0: 요니까지.
5: 역시 보디 엄마랑 요니가 최고예요.
0: 우리 집에서 아빠 선물을 준비 못한 건 너랑 나밖에 없어. 어디가 골지? 저건 내 입술로 봐. 우와, 나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마당에서 찾았어? 정말 대단하다, 골지.
5: 우와. 역시 보니 엄마랑 요니 골디가 최고야.
0: 어떡하지. 내일이 아빠 생일인데.
5: 보니야.

0: 다녀오셨어요?
1: 응, 미안한데 문 좀 열어줄래?
0: 네.
1: 고마워.
0: 장 볼 때마다 힘드시겠다. 그래, 아빠한테 자전거를 선물하는 거야. 근데 자전거를 어디서 구하지? 안 되겠다. 도와줘요, 고구마맨.
1: 출출할 땐 역시 고구마지.
0: 도와줘요, 고구마맨.
1: 출동해야지. 고구맨 변신.

0: 안녕, 보니?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자전거 좀 만들어주세요!
0: 어? 갑자기 자전거는 왜?
1: 아빠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요! 바구니 달린 자전거가 있으면 아빠가 잠들 때 편하게 짐을 싣고 올 수 있잖아요!
0: 그럼 편하겠네. 근데 난 정말 선물 괜찮은데.
1: 보보맨 말고 아빠 선물이요!
0: 그렇지? 그럼 자전거를 만들어볼까?
1: 네!
0: 이것 좀 눌러줄래?

0: 자전거 완성!
1: 앞에 달린 바구니는 더 커야 할 것 같아요. 아빠는 장 볼 때 짐을 아주 많이 들고 오거든요.
0: 그래? 알았어. 어때? 자! 야,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될까?
1: 네, 좋아요.
0: 바구니가 너무 큰가 본데.
1: 바구니 밑에도 바퀴를 달아줘요.
0: 이제 됐어?
1: 네. 비 올 때도 탈 수 있게 우산도 달아주세요.
0: 우산? 괜찮은 것 같은데?
1: 아직 뭔가 부족해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0: 또?
1: 자전거를 타면서 청소도 할 수 있게 빗자루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0: 그래.
1: 앉는 데가 말 모양이면 멋질 것 같아요.
0: 말?
1: 최고예요!
2: 저기 뭐야?
0: 그러고 보니 내 선물을 내가 만들었네.
1: 고마워요, 보보맨.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글쎄.
1: 응? 왜요?
0: 이건 보니가 아니라 보보맨이 만든 선물인데 정말 좋아하실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보니가 진심을 담아 스스로 준비한 선물을 아빠는 더 좋아하실 거야.
1: 진심을 담아 스스로?
3: 이야!
1: 보보맨, 아빠 선물은 제가 스스로 만들래요.
0: 그래. 그런데 뭘 만들 거야?
1: 아빠는 고구마를 좋아하시고 생일엔 케이크가 필요하니까 고구마 케이크 어때요? 전에 아빠랑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거든요.
0: 정말 멋진 생각인데?
1: 이번엔 혼자 스스로 직접 만들 거예요.
0: 그래, 그럼 난 옆에서 조금만 도와줄게.
1: 좋아요.
0: 자, 요리 준비를 해볼까?
1: 네.
0: 짜잔.
1: 우와.
0: 뒷마당으로 가서 만들면 아무도 못 볼 거야.
1: 네.
0: 자, 이렇게.
1: 우와! 이제 오븐에 구워야 해요.
0: 우와!
3: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야?
1: 큰일이에요, 보보맨! 벌써 들키면 안 되는데! 응? 어디 갔지? 어쩌지?
4: 여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3: 그럴 리가 없는데? 금방 가요!
1: 어딨어요?
0: 미안. 너무 놀라서 그만.
1: 자, 이제 케이크 위에 아빠 얼굴만 그리면 돼요. 자, 어떡해. 잘 못 그려서 이상해졌어요. 아빠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아니야, 아니야. 아빠랑 똑같은데 뭘. 많이 감동받으실 거야.
1: 정말 그러실까요? 보보맨, 갑자기 왜 우는 거예요?
0: 아니야. 아까 눈에 들어간 밀가루 때문에.
3: 드디어 아빠의 생일날이 됐어요.
1: 아빠,
3: 여보,
1: 생일 축하해요.
0: 고마워요. 역시 골디, 보니 엄마, 요니, 보니가 최고야.
3: 자, 그럼 이제 우리 보니가 만든 케이크 맛 좀 볼까?
1: 네. 맛없으면 어떡하지?
3: 정말 맛있는데?
4: 진짜 맛있다.
1: 정말요? 진짜네. 맞아.
2: 보니와 가족들의 특별한 선물 덕분에 아빠는 아주 행복한 생일을 보냈답니다.
1: 엄마 생일, 요니 생일, 그리고 거지 생일.
2: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보니는 신이 났어요. 다른 가족들 생일엔 보니가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한 기계!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복스보드 탕!
10: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한 기계!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솔이?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수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빠방
1: 스쿨버스.
0: 내일 놀자.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잘.

0: 마비야. 다이 다이.
1: 오, 스위. 좋아. 와. 오호, 니크낙. 오호. 마피아.
2: 마피아.
3: 오, 베디페.
2: 다이 다이.
1: 다이 다이.
0: 마피아.

Mafiak. Tai tai.

Oh, yeah.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3: 순간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매트로 킥보드.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웃기를 위한 음식.
1: 루피가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2: 궁전에 살짝 깨난 공주님은 길을 따. 점심에는 샌드위치 만들어볼까? 자, 됐다. 어디? 우와, 맛있다. 그런데 샌드위치가 너무 많네. 아, 그래. 친구들에게 나눠줘야지.
1: 루피는 친구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려고 집을 나섰어요.
0: 이 정도는 돼야지. 어때? 멋지지? 매력! 매력! 그랬다 이거지. 좋아. 가자! 근데 이게 뭐야?
2: 이거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먹어보라고 가져왔어.
0: 우와, 샌드위치라고?
2: 자,
0: 맛있겠다.
2: 난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러 가볼게.
0: 잘 가. 고마워.
2: 애기야.
3: 들어와.
4: 안녕, 루피.
2: 안녕, 로디도 있었구나.
3: 루피, 안녕. 근데 웬일이야?
2: 이것 좀 먹어보라고.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3: 고마워.
2: 그럼 난 가볼게.
3: 안녕.
1: 루피는 에디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포비에게도 샌드위치를 주었습니다. 물론 해리에게도 샌드위치를 주었죠.
2: 안녕.
5: 잘가.
1: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패티네 집으로 갔습니다.
2: 패티!
6: 아, 루피!
2: 안녕!
6: 안녕!
2: 이것 좀 먹어봐.
6: 와, 맛있겠다!
2: 패티를 끝으로 친구들에게 샌드위치 전달 끝!
7: 그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나눠준 거야? 힘들었겠다.
2: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돼. 그럼 난 갈게. 안녕.
7: 안녕.
2: 다들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런데 좀 힘드네.
0: 우와, 맛있다. 역시 루키가 만든 음식은 맛있다. 루키한테 더 만들어 달라고 할까?
2: 그럼! 이제 좀 쉬어야겠다. 다시 책을 읽어볼까?
0: 루피!
2: 응? 따르르, 그럼!
0: 루피야!
2: 무슨 일이야?
0: 우리 샌드위치 좀 더 만들어주면 안 돼?
2: 샌드위치를 더?
0: 진짜 맛있어서 그래!
2: 두 개 정도라면 뭐.
0: 좋았어.
7: 안녕, 루피.
5: 뽀로로 크롬도 여기 있었네.
0: 응. 루피 샌드위치를 더 먹고 싶어서 왔다.
8: 응? 우리도 그래서 왔는데.
0: 루피가 또 만들어준대. 루피, 우리 것도 부탁해.
2: 그래. 재료를 많이 준비해야겠네.
1: 친구들의 부탁에 루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열심히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0: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1: 다 됐어. 맛있게 드세요. 다들 잘 먹네.
0: 맛있다. 정말 맛있어.
2: 정말이야.
0: 루피야. 샌드위치 정말 맛있었어. 그런데 조금만 더 만들어줄 수 있어?
1: 응? 나보고 또 만들라고?
2: 정말 맛있어.
3: 이런 맛은 처음이야.
1: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4: 루피는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1: 자, 많이 먹어. 난 방에 가서 쉬고 있을게.
3: 맛있다.
2: 맛있다.
1: 루피.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돼.
5: 정말 피곤했구나.
4: 루피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느라 무척 피곤했어요. 다음 날이 됐어.
3: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2: 맞아, 밥 먹을 때가 됐어.
0: 그런 것 같긴 한데. 보비, 우리 좀 내려줘.
3: 아, 참, 알았어.
2: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해.
3: 미안해, 배가 고파서 깜빡했어.
0: 루피한테 샌드위치 만들어달라고 할까?
2: 그럼 루피 집으로 가자.
5: 지금 루피한테 간다는 거야?
0: 샌드위치 만들어달라고 할 거야.
2: 뭐?
5: 너희는 너희 생각만 하는구나.
0: 뭐? 무슨 얘기야?
5: 루피는 우리를 위해 어제 쉬지도 못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잖아. 루피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 안 해봤니?
3: 그러고 보니 어제 루피가 힘들어 보였어.
0: 아, 그럼 오늘은 우리가 루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어때?
2: 좋은 생각이야.
3: 그럼 점심때까지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루피 집에서 모이자.
2: 좋아.
4: 호비와 해리는 물고기 요리를 하기 위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어요.
3: 물고기가 안 잡히네.
2: 그러게 말이야. 아주 큰 것 같아. 잡았다.
0: 완성! 어때, 로지?
6: 이게 뭐야?
0: 보고도 몰라? 루피랑 똑같잖아. 어때? 좋아하겠지?
6: 조금 다른 것 같은데.
0: 그럼 조금 고치면 되지 뭐. 짜잔!
4: 뽀로로와 크롱은 빵을 만들었어요.
0: 냄새 좋고.
2: 그럼 맛이 어떤지 하나 먹어볼까?
0: 크롱.
2: 아, 알았어, 크롱. 하나 먹어봐. 맛있다. 루피가 좋아하겠다. 안 돼, 크롱. 루피 죽이러 한 거잖아. 그럼 우리 하나씩만 더 먹을까? 크롱. 딱 하나씩만 먹기다. 크롱.
4: 패티는 루피를 위해 과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1: 자, 맛있게 구워줘야 할 텐데. 그런데 좀 졸리네. 안 돼, 과자를 지켜야지.
4: 약속 시간이 돼 뽀로로와 친구들이 각자 만든 음식을 들고 루피 집 앞에 모였어요.
0: 루피!
1: 무슨 일이야?
0: 그게...
5: 우리 모두 루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
1: 우와, 정말? 어서 들어와. 그럼 어떤 음식을 준비해왔는지 볼까? 포비하고 해리가 먼저 보여줄래?
2: 포비, 뚜껑을 열어. 이거 내가 잡은 거야. 어때, 맛있겠지? 좀 작은가.
3: 미안해, 물고기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잡았어.
1: 그럼 에디는?

0: 나는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자, 루피 얼굴 모양으로 만든 거야.
1: 그게 무슨 루피 얼굴이야? 하나도 안 닮았잖아.
0: 처음엔 비슷했다고. 너흰 무슨 음식 해왔는데?
2: 그래, 뽀로로하고 키랑이네.
0: 우린 맛있는 빵을 준비했지. 에게 겨우 빵 하나야?
1: 원래는 많았어.
0: 그런데 웬 이것뿐이야?
1: 맛만 보려고 했는데 그만 다 먹고 말았어. 미안해, 루피.
3: 루피.
2: 나 좀 미안해. 오븐에 넣고 깜빡 잠들어버리는 바람에 전부 타버렸어.
1: 루피 미안해.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만들어서 다들 엉망이지.
2: 엉망이어도 상관없어. 이 모든 건 너희들이 날 위해서 열심히 만든 거잖아. 정말 고마워.
1: 와, 다행이다.
4: 루피, 그동안 미안했어. 항상 네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힘든 건 생각 못했어.
5: 루피, 미안해.
2: 아니야. 그런데 음식이 좀 모자란 것 같네. 내가 금방 더 만들게.
1: 나도 도울게.
6: 뽀로로와 친구들은 루피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1: 로디의 소원.
7: 에디, 나 왔어.
0: 내가 똑똑 박사 에디다.
7: 에디, 뭐해? 에디! 어? 뭐해?
0: 아우,
7: 왜 그래?
0: 아, 너무 아파.
7: 아프다고? 왜?
0: 그냥 너랑 부딪혔으니까 아프지.
7: 그런데 아픈 게 뭐야?
0: 아픈 거? 이렇게 혹이 나는 거야.
7: 아, 아픈 건 혹이 나는 거구나.
0: 그런데 무슨 일이야?
7: 보빈에 가기로 했잖아.
0: 아, 맞다. 아, 가자. 자.
7: 왜 그래?
0: 추워서 기침한 거야.
7: 기침? 에지. 나는 기침이 왜 안 나오지?
0: 왜냐면 그건
7: 추운 건 어떤 느낌이야?
0: 어떻게 설명하지? 아, 늦겠다. 빨리 가자.
7: 에디.
0: 보비야.
4: 들어와.
0: 안녕.
4: 어서 와. 에디도 왔으니 음식을 가져올게. 에디, 이거 받아.
0: 아, 맛있겠다. 아니? 와, 정말 맛있다.

0: 아, 시원해.
1: 그럼 이건. 이것도 안 돼.
0: 아, 잘 먹었다.
1: 나도 먹어보고 싶다.
2: 아, 점심도 다 먹었고, 오랜만에 수영하러 갈까?
3: 좋아, 가자.
1: 수영이라고.
4: 뽀로로와 크롱, 애기는 로디와 함께 수영을 하러 바닷가에 왔습니다.
1: 공이네.
2: 로디!
1: 응?
2: 공 좀 던져줄래?
1: 좋아, 간다. 얍! 재밌겠다. 나도 친구들하고 수영하고 싶다.
3: 야!
1: 언제나 즐거운 개구댕이 엄마 펭귄 버터로.
2: 로디! 뭐해?
1: 아무것도 아니야.
2: 어? 벌써 해가 졌네? 그만 돌아갈까?
3: 그래.
2: 어, 로디, 빨리 와.
4: 에디와 로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 아, 졸려.
1: 졸려? 졸린 건 뭐야?
3: 어, 그건 잠을 자고 싶은 거야.
1: 잠? 잠은 왜 자는 건데?
3: 어, 그건...
2: 아, 꿈을 꾸기 위한 거야.
1: 꿈을 꾼다고? 꿈은 어떤 거야?
3: 아, 그건...
2: 넌 어차피 로봇이라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1: 난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3: 그래. 아, 졸려서 난 그만 잘게.
1: 어, 그래, 잘 자.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닌가? 나는 왜 할 수 없는 게 많은 걸까? 나도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
3: 로디야!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났어?
5: 에디?
3: 아, 괜찮아.
5: 너무 아파. 어? 아프다고?
3: 어. 야. 와. 로디, 왜 그래?
5: 이게 나야? 아, 혹이 나 있네? 진짜 혼났어.
4: 우와, 로디가 다른 친구들처럼 변했어요.
3: 무슨 소리야?
5: 응,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와, 신난다. 야호, 내가 변했다. 진짜 아프다. 내가 정말 친구들처럼 됐나 봐.
3: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넌 원래 그랬잖아.
5: 잠꼬대? 어,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무렴 어때. 변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가자. 이제 멈춰서. 어? 오, 나 기침했다.
3: 새삼스럽게 기침 가지고 왜 그래?
5: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3: 얘들아, 안녕.
0: 어서 와.
3: 로디, 왜 거기 서 있어? 여기 앉아.
5: 어, 나도?
3: 응, 어서 앉아.
0: 내일 에디 옆에 앉았잖아.
5: 아, 맞다. 그렇지. 깜빡했네. 와, 먹을 게 이렇게 많아.
0: 루디, 많이 먹어.
5: 응? 샌드위치는 이런 맛이구나. 정말 맛있다.
0: 루디.
5: 그럼 이번엔. 와, 이것도 정말 맛있다.
3: 어.
5: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와,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와, 잘 먹었다.
3: 왜 저러지.
2: 그러게.
5: 아, 이런, 내가 다 먹어버렸네. 무지 맛있어서 그만.
2: 괜찮아.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갈까?
3: 그럼.
2: 가자.
5: 수영이라고?
4: 뽀로로와 크롱, 에디와 로디는 수영을 하러 함께 바닷가에 왔습니다.
2: 에디, 로디, 빨리 들어와.
3: 알았어. 로디, 가자. 로디 왜 안 들어와?
5: 준비 운동 좀 하고.
2: 하나 둘 하나 둘.
5: 이따 들어갈게.
3: 얼른 들어와.
2: 그럼 난 가보실까?
5: 난 수영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3: 아, 왜 이러지? 아, 난 수영 못하는데 가서 안 된다.
5: 왜 그래?
3: 만능 튜브가 고장났어 말해.
5: 어떡하지?
2: 여기.
5: 어떡해?
3: 이제
5: 내가 구해줄게.

0: 에디가 가라앉고 있어요.
1: 아, 에디! 에디를 구해!
0: 로디는 에디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영을 했습니다.
2: 어제 물에 빠졌었잖아. 몸은 어때? 괜찮아?
1: 어? 무슨 소리야? 난 계속 집에 있었는데.
2: 그래?
1: 왜 그래?
2: 아니야.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1: 너는 로봇인데 어떻게 꿈을 꿔?
2: 그러게.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지. 가자.
1: 어? 같이 가! 근데 정말 꿈을 꾼 거야?
2: 글쎄.
0: 로디는 꿈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로디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3: 변신 대소동!
0: 친구들이 에디의 집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3: 짜잔!
1: 이게 뭐야?
3: 이건 변신기계야.
1: 변신기계? 그게 뭐야?
3: 이 똑똑박사 에디님이 설명해주지. 자, 놀라지를 마. 이 변신기계에 과자사진과 돌멩이를 넣고 기계를 작동하면 돌멩이가 과자로 변하게 되는 거야.
1: 돌멩이가 과자로 변한다고? 나 못 믿겠는데.
3: 좋아. 잘 보라고.

0: 어디 볼까? 우와!
1: 진짜 꼴맹이가 과자를 변했어!
0: 거봐! 난 역시 똑똑 박사라니까! 어, 구롱! 과자가 아니라 돌멩이라고?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1: 오르르, 이제 그만 웃어. 그래.
2: 에디, 우린 그만 돌아갈게.
0: 그래.
1: 안녕.
2: 잘 있어.
0: 다들 잘 가.
3: 친구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0: 이게 무슨 망신이야. 좋아, 두고 보라고.
3: 에디는 밤새 변신 기계를 고쳤어요.

0: 맛있다. 성공이야. 어서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어, 잠깐. 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뽀로로, 어제 날 비웃었지. 어? 저건 뽀로로랑 찍은 사진이잖아. 히히, 그래, 바로 그거야. 여기에 뽀로로 사진을 넣고. 어디 보자. 우와, 대단해.
1: 에디가 뽀로로로 변신했어요.
0: 이렇게 뽀로로로 변신해서 친구들을 괴롭히면. 와,
2: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 뽀로로 너무해.
0: 친구들이 진짜 뽀로로한테 화내겠지. 좋았어, 뽀로로 막 좀 봐라.
3: 우와, 신난다.
0: 재밌다. 얘들아,
2: 뽀로로
0: 안녕.
4: 안녕.
2: 목소리가 왠지 에디 목소리 같은데?
0: 그래? 감기 걸려서 그런가 봐.
2: 그런데 너 집에서 책 본다고 했었잖아.
0: 아, 책은 다 읽었어.
2: 어, 뭐해라. 그건 뭐야?
0: 꼬리가 생겼잖아. 아, 엉덩이에 뭐가 붙었네. 집에 가서 떼어야겠다. 근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었어?
5: 미끄럼틀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0: 미끄럼틀? 나도 같이 탈래.
5: 그래, 차례차례 타야 하니까 뒤에서.
0: 그래, 이거야. 작전 개시.
5: 이젠 내 차례이지?
0: 내가 먼저.
5: 뽀로로, 차례 지켜야지.
0: 그런 게 어딨어. 내 맘이지, 이롱.
1: 이번엔 뽀로로로 변신한 에디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0: 와, 재밌다.
2: 뽀로로, 언제까지 너만 탈 거야?
0: 난 더 타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할 거야.
2: 너무해, 뽀로로.
0: 짝짝 성공. 얘들아.
6: 뽀로로, 어서 와.
0: 낚시하고 있었구나.
6: 어? 진짜!
2: 후비, 괜찮아? 뭐라냐?
0: 이제 다들 뽀로로한테 화났겠지. 얘들아!
1: 도미터에 진짜 뽀로로가 나타났어요.
2: 몰라서 그러는 거야?
0: 무슨 소리야?
2: 미끄럼틀 탈 때 새치기 하고 그네도 혼자만 계속 탔잖아.
0: 그래, 아까 네가 너무 심했어. 아이, 내가 그랬다고? 그뿐인 줄 알아? 너 때문에 포비가 넘어져서 다쳤단 말이야.
6: 너무했어, 뽀로로.
0: 난 그런 적 없어.
3: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2: 이제부터 너랑 안 놀아. 가자.
0: 근데 몸이 좀 이상하네.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 저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어떻게 된 거지? 따라가 보자.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2: 저건 애니잖아.
0: 내가 뽀로로로 변신해서 괴롭힌 줄은 상상도 못하겠지.
2: 애디가 변신기계를 이용해 나로 변했었구나.
0: 뽀로로, 이 똑똑 박사님을 우습게 본 벌이라고. 그렇게 된 거였어. 좋아,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누구지?
3: 안녕.
0: 뽀로로, 무슨 일이야?
3: 좀 전에 통통이한테 다녀왔는데 널 좀 불러달라고 해서.
0: 통통이가? 중요한 물건이 고장났다고 네가 꼭 봐줬으면 하나 봐.
4: 아, 그래?
0: 그럼 난 이만 가볼게.
4: 그래, 잘 가. 아, 깜짝이야. 뽀로로가 눈치챈 줄 알았네. 참, 통통이가 찾는다고 했지? 빨리 가보자.
1: 에디는 뽀로로의 말을 듣고 통통이네 집에 갔어요.
0: 좋았어.
7: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4: 어? 뭐? 그럼 뽀로로가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아, 아이, 뽀로로. 아이.
7: 에? 왜 저러지?
0: 얘들아. 에디. 안녕.
8: 와, 에디.
1: 아, 이번엔 뽀로로가 에디로 변신했군요.
5: 에디, 너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0: 아, 그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5: 그런데 어쩐지 목소리가 뽀로로 같은데?
0: 아! 목이 좀 쉬었나 봐.
5: 그래? 조심해야지.
0: 됐다. 자, 이제 나도 애디처럼 이렇게 하다가 뛰어내리고.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이야!
4: 잠깐! 너 누구야? 뽀로로지? 뽀로로 떠.
5: 뽀로로라니? 대체
6: 어떻게 된 거야?
0: 저 가짜 잡아라. 도망가자. 거기 서라고.
6: 우리도 가보자.
0: 애긴 수영을 못하니까 못 따라오겠지. 이 가짜가 어디 갔지? 어?
1: 에디로 변한 뽀로로는 예전처럼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4: 저러다 큰일 나겠어. 하지만 난 수영을 못하는데.
0: 내가 도와줄게. 역시 난 안 되겠어.
1: 에디로 변신했던 뽀로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5: 뽀로로야!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4: 저기 있잖아. 오늘 아침에 너희를 괴롭힌 건 뽀로로가 아니라 나였어. 어제 뽀로로가 날 비웃어서 골려주려다가 그만.
5: 그럼 그 가짜 에디는?
0: 그건 나였어. 나도 애들 골탕 먹이려고.
4: 뽀로로, 내가 미안해. 너무 심했지?
0: 아니야, 에디. 나도 어제 놀린 거 미안해. 둘이 다시 화해해서 정말 다행이야.
6: 맞아.
1: 뽀로로, 에디. 앞으로는 이 사진 속 모습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딘의 집으로 놀러가고 있습니다.
4: 자, 이건 이쪽으로.
9: 자,
0: 에딘?
9: 응?
0: 어서와.
9: 안녕.
0: 뭐 하고 있는 거야?
4: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고 있었어.
6: 이건.
0: 왜?
6: 읽고 싶었던 책이야. 재밌겠는걸?
4: 가질래? 난 이미 다 읽었거든. 그러니까 너 가져.
6: 정말? 고마워. 아, 맞아. 에디, 너 이건 가질래? 난 집에 하나 더 있거든.
4: 그래? 고마워.
5: 잘했다. 서로 안 쓰는 물건을 바꾸는 것도 좋은 것 같아.
6: 그러고 보니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꽤 많은 것 같아.
0: 나도 우리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놓고 서로 바꾸면 어때?
8: 좋아.
0: 그럼 물건을 가지고 내일 놀이터에서 만나자.
8: 그래.
1: 다음 날이 됐어요. 친구들이 벌써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8: 자, 하나, 둘, 셋.
5: 이 정도면 다들 갖고 싶어 하겠지.
3: 붓, 스케치북, 줄넘기.
0: 나도 가지고 왔지. 오늘의 최고 인기는 에디님의 발명품일걸.
4: 맞아.
7: 사과, 마법책, 그리고 시계.
1: 친구들 모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나왔어요.
0: 좋은 물건이 있는지 찾아봐야지. 어?
3: 우와, 근사하다. 루피, 그 화분 나랑 바꾸자.
5: 응? 좋아.
0: 이 중에서 골라봐.
5: 어머, 미안하지만 네 물건 중에 내게 필요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
3: 뭐?
6: 루피야, 우리랑 바꾸지 않을래?
0: 여기에서 한번 골라봐.
5: 어머, 이건... 이거 정말 예쁘다. 내 건 화분이야.
6: 멋지다.
0: 그럼 물건 바꾸기 잘해. 나랑 바꾸는 건 싫다고 하더니.
6: 뽀로로, 그럼 나랑 바꿀래?
0: 정말? 난 축구공. 너도 여기서 골라봐.
6: 그럼 난 컵으로 할까?
0: 신난다! 드디어 바꿨다! 이건 안 되겠다. 포기, 어서 컵 돌려줘.
6: 뽀로로, 미안.
3: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0: 뭐야. 좋다 말았네. 좀 더 좋은 물건들을 들고 나올걸.
7: 어? 뽀로로, 나랑 물건 바꾸러 온 거야?
0: 꼭 그런 건 아니고. 어? 이게 뭐야?
7: 아, 이건 휴대용 시계야.
0: 우와, 멋지다.
4: 통통아, 그게 뭐야?
7: 시계야.
4: 멋지다.
0: 정말.
4: 난 내 발명품을 가지고 왔어. 짜잔.
7: 아, 그 개구리 로봇 재밌게 생겼는데?
0: 시계랑 바꿀래?
7: 그럴까?
0: 잠깐. 그 시계 내 거랑 바꾸자.
7: 넌 어떤 걸 줄 건데?
0: 난... 여기서 골라봐.
7: 뽀로로가 먼저 왔으니 뽀로로 물건도 한번 볼게. 이거 괜찮네.
0: 우와!
7: 어디? 안 되겠다.
0: 그럼 이건 어때?
7: 안 되겠다, 뽀로로.
1: 친구들 모두 물건 바꾸기를 마쳤습니다.
3: 난 크롱한테서 이 슈퍼형 만큼 받았어. 그래, 정말 맛있다.
1: 하지만 뽀로로는 물건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0: 아유, 아깝다. 좀 더 좋은 물건들을 챙겨갈걸. 좋아, 다음엔 꼭 내가 물건 바꾸기 1등이 될 거야. 좋아, 뭐든 다 가져가 보는 거야. 이 정도면 누구도 바꿔주겠지.
9: 내게 더 물건을 바꾸려고. 안 돼.
0: 아무래도 물건이 좀 더 있어야겠어. 어? 좋은 걸로 바꿔다주면 크롱도 좋아하겠지.
1: 저런, 뽀로로가 크롱의 장난감 자동차까지 자루에 넣었어요.
0: 아이고, 루피야! 루피야!
5: 뽀로로 왔구나.
0: 루피 안녕.
5: 근데 그 큰 자루는 뭐야?
0: 너하고 바꿀 물건들이야.
5: 바꿀 물건?
0: 접시, 숟가락, 포크, 이불이야. 어때?

0: 이거? 자, 여기.
1: 난 아까 물건들을 다 바꿔버려서 줄 만한 게 없어. 어,
0: 그냥 아무거나 주면 돼.
1: 알았어, 잠깐만. 미안, 어? 이거밖에 없네. 아무래도 안 되겠지.
0: 아하, 아니야, 난 이제 가볼게. 후비는 스노보드를 잘 못하는데. 아, 괜찮아, 그냥 가자.
2: 난 선인장이 싫은데.
0: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잠깐, 이건 어때?
2: 우와, 그거라면 좋아. 그런데 정말 이걸 수첩이랑 바꿔도 되는 거야?
0: 당연하지.
3: 뽀로로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0: 뽀야야! 크롱? 뽀야야! 크랑크랑크랑! 점용! 크랑크랑!
3: 크롱이 없어진 물건들을 찾고 있었네요.
0: 자동차! 크랑크랑크랑! 점용! 크랑크랑!
4: 크롱! 도둑이 아니야. 이 자동차는 에디 물건이랑 바꿨어.
0: 크랑! 바로 짜잔! 이 수첩이야! 어때? 멋있지?
3: 저런, 뽀로로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0: 이걸 어떡하지?
3: 뽀로로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1: 바꾸길 잘한 것 같아.
0: 내 스노보드를 겨우 선반으로 쓰다니.
2: 뽀로로,
5: 안녕.
2: 아까 네가 주고 간 장난감 자동차 정말 고마워. 분해해서 다른 장난감 만들고 있었어.
0: 뭐? 분해?
2: 그런데 웬일이야?
0: 이만 가볼게.
3: 뽀로로는 물건을 돌려달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뽀로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해?
0: 그게... 사실은 내가...
3: 뽀로로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뚜뚜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
6: 다들 조용해.
3: 누군가 뽀로로의 집 쪽으로 가고 있네요.
1: 여기서 기다릴게.
3: 물건들이 모두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0: 니들아, 괜찮나?
1: 여긴 어디? 너희들이 왜 여기에?
0: 내가 친구들에게 가서 네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모두들 물건을 돌려주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온 거야.
1: 그랬구나.
2: 그냥 돌려주면 뽀로로 네가 미안해할까봐 놀래왔다가 놀라서 도망치고 말았어.
3: 놀랐다면 미안해 뽀로로.
1: 아니야, 다 내가 욕심부려서 생긴 일인걸.
3: 뽀로로, 우리 내일 물건 바꾸기 한 번 더 해?
1: 그래, 이번엔 네가 원하는 물건으로 바꿔줄게.
4: 물건 바꾸기 때문에 많은 소동이 있었지만 뽀로로는 사이좋은 친구들이 있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장난감을 다시 찾아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1: 크랑크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성.
4: 얼굴 상처엔
5: 승환 킥.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Yeah.
7: 포켓몬 태그스타.
9: 글릭소.
10: 글릭소. 얼마나 될까?
1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0: 글릭소.
11: 착착 치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2: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0: 글릭소.
12: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숙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3: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키키키키.
6: 타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이 레오 박사님께서 만든 위대한 발명품 맛이 어떠냐?

0: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1: 응?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잭. 이 녀석의 버릇을 고쳐주마. 이거나 받아라! 그만, 그만!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당장 꺼, 당장!
2: 네, 레어 박사님.
1: 왜, 도대체 왜 나만 슈퍼잭한테 매번 당하는 거냐고! 그만 보여주고 빨리 꺼버려!
2: 네, 엘레오 박사님! 이상하네, 왜 다시 켜지지?
3: 레오 박사!
1: 그만! 누구냐, 넌?
3: 난 고대 마왕 타이탄이다!
1: 타이탄?
3: 슈퍼잭을 이기고 싶은가?
1: 뭐야? 이거 장난전 아니야? 뚱뚱치킨 당장 화면 떠!
3: 잠깐! 장난전 아니야? 이걸 봐!
1: 조건!
3: 역시 한눈에 알아보는군. 그래, 이건 고대의 기술이 남긴 설계도다.
1: 그런데 넌 대체 누구냐?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지?
3: 아, 그냥 받아, 레오 박사!
4: 레오 박사님, 뭔가 의심스러운데요?
1: 저 녀석이... 착한 친구잖아! 저걸로 슈퍼잭을 무찌를 수 있겠어! 오래오래요!

0: 낮잠은 햇빛을 쬐며 자는 게 최고지. 신난다.
1: 시합에서 지는 사람이 대신 숙제해주는 거다.
2: 물론이지.
1: 자, 준비. 하나, 둘, 어? 저게 뭐지?
2: 어?
1: 나 먼저 간다. 어?
2: 뭐야? 반칙이잖아.
1: 속았지.
0: 상쾌한 햇빛과 공기. 난 일광욕이 제일 좋아.
1: 와! 비켜요, 비켜!
2: 아저씨, 괜찮아요?
1: 어?
2: 론, 괜찮아?
1: 근데 저 아저씨는 누구야?
2: 아, 늘 혼자만 다니는 소심한 두더지 아저씨.
0: 감히 날 공격해?
3: 이게 바로 고대의 설계도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레오봇이다. 이번엔 더욱 심하게 괴롭혀주지. 오래요, 오래요. 받아라, 공포의 땅은 들기.

0: 이것은 당장 그만둬!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1: 어, 슈퍼잭,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준비한 업그레이드 공작을 보여주지. 자, 간다!
2: 지금 상태론 안 되겠어. 응? 슈퍼 냠냠 요리로 팔의 힘을 강화시켜 레어봇을 물리치자. 응.
3: 팔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달걀이 필요하지. 달걀의 단백질, 우유의 칼슘,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달걀 세계. 신선한 우유 150ml,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달걀 채소 오븐 구이.

0: 슈퍼잭 방해하지 마라. 슈퍼잭 버텨봐야 소용없다. 받아라 5대의 기술.
1: 안돼 슈퍼냠냠 파워.
0: 자 좋아,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파워업. 슈퍼잭 공개하는 게 어때? 이번에 내가 이겼어. 오래요 오래요. 자, 이거 왜 이래? 고장났잖아. 이게 뭐야?
2: 뭐지?
3: 저 바보 녀석, 파워를 갑자기 올리니까 로봇이 터지지. 화가 난다.
4: 아저씨. 아저씨, 안 다치셨어요?
3: 이런 애들한테 당하다니. 어? 두고 보자. 다음엔 반드시.

0: 오늘도 녀석들을 괴롭히러 나가볼까나?
1: 매우 박사!
0: 깜짝이야, 타이탄!
1: 내가 고대 살개들을 죽여앉았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건가?
0: 으이그, 성질도 급하기는 이미 다 준비해놨지! 기대하시라! 이 창절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울렁울렁 폭탄! 왜? 아무것도 없잖아! 어디로 간 거야? 내 울렁울렁 폭탄이 없어졌잖아!
2: 여기 여기! 아,
0: 설마...
3: 어서 던져!
0: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2: 레오 박사님! 꺼꺼! 꺼꺼! 어지러워!
0: 효과는 아주 좋군. 마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면 오리오리요!
4: 어? 롤, 너 당근 골라내는 거야?
5: 난 당근만 먹으면 막 어지럽고 주변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거든.
4: 에이, 론! 먹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야? 토끼가 당근을 못 먹다니.
5: 아니, 아니야. 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안 먹는 거야.
4: 론은 당근도 못 먹는 편식 토끼래요.
5: 아니라니까! 먹을 수 있어! 잘 봐. 자. 또 모든 게 느려진 것 같아. 비키가 더 놀리기 전에 빨리 교실로 가야겠다. 우와!
6: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5: 얘들아! 이게 뭐지? 설마

0: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는구나. 오예.
1: 어? 응?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로운이 사라졌어.
0: 여기 있지롱. 하하, 또 달려볼까. 야호. 우와.
2: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울렁울렁 폭탄이 어레어레요.

0: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1: 다들 어지러워하고 있잖아.
0: 레오 박사의 폭탄을 맞고 친구들이 어지러워하고 있어요.
2: 어머, 레오봇이 폭탄을 쏘고 있어요.
1: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0: 개우박사 당장 멈춰.
1: 널 기다리고 있었다 슈퍼잭. 가더라 울렁울렁 폭탄.
0: 어림없어.
1: 잘 도피하는군. 울렁울렁 폭탄 연속 발사.
2: 우와, 마을 한 바퀴 다 돌았어.
3: 어?
2: 어? 슈퍼제! 아니, 너 제! 정신 차려, 제! 말도 안 돼! 제기 슈퍼제기였어?
4: 슈퍼제? 제, 제 괜찮니?
5: 제가 어머니 맞죠?
4: 어? 론이구나. 어떻게 된 거니?
2: 잭이 정신을 잃었어요.
4: 뭐라고?
6: 론, 빨리 잭을 집으로 데려와다오.
2: 우와, 잭, 아줌마, 아저씨 모두 슈퍼 히어로팀 슈퍼 제트라고요?
7: 절대로 말해선 안 되는 비밀이야, 알겠지?
2: 네, 물론이죠. 아저씨, 전 당근을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는데 슈퍼제트팀 하면 안 돼요?
3: 어? 그럼 저도요. 저도 슈퍼제트팀이 되고 싶어요.
2: 안 돼, 빈키. 넌 슈퍼파워도 없잖아.
3: 뭐라고?
4: 둘 다 아무런 준비 없이 히어로가 될 수는 없단다. 어머머, 레오 박사가 광장으로 갔잖아.
7: 어떡하지? 슈퍼잭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2: 아저씨, 제가 슈퍼잭 대신 모두를 구해줄게요. 저도 슈퍼파워가 있어요.
4: 안 돼, 론. 아직은 안 돼.
2: 하지만 보세요, 모두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7: 그럼 어쩔 수 없군. 론, 출동해다오.
4: 여보,
7: 우리 론을 믿어봅시다.
4: 하지만,
7: 자, 이거 받으려. 변신할 수 있는 슈퍼워치야.
2: 우와, 나도 이제부터 슈퍼제트팀이다.

0: 이제 슈퍼잭도 물리쳤으니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어려 어려.
1: 무슨 소리? 내가 있다고?
0: 응?
1: 레오 박사.
0: 응?
1: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 되네.
0: 응? 넌 누구냐?
1: 나는 론, 아니 플래시 론이다. 슈퍼잭을 대신해 모두를 구하러 왔다.
0: 플래시 론?
1: 레오 박사, 오늘은 내가 널 물리쳐 주지. 간다.
0: 뭐야 저 녀석,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짓만 하고 있잖아. 이상한 녀석에겐 이 울렁울렁 폭탄의 이야기지. 자, 갔더라.
1: 멈춰.
0: 뭐야 씨.

0: 무너지기잖아. 어떻게 다시 나타난 거야?
1: 슈퍼쟁!
2: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0: 그 정도는 끄떡 없지. 이제 레오봇의 실력을 보여주마.
2: 레오봇을 던지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해.
3: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근력을 강화시키자.
4: 근력을 강화시키려면 연어가 필요하지. 연어의 오메가3, 올리브오일의 불포화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연어 한 조각. 하! 올리브오일 약간. 호!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연어 스테이크.

0: 싫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네오봇을 물리치자.
1: 좋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0: 일단 네오박사의 시선을 끌어줘.
1: 좋아.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스피드에 적응할 거야. 네오박사 나 잡아봐라.
2: 미친 녀석이 감히 창질 네오박사님을 놀렸겠다.
0: 어? 이때다.
2: 오늘 틈에
1: 슈퍼냠냠 파워.
2: 안돼.
1: 야호, 슈퍼제 우리가 해냈어.
0: 응, 플래시롱, 이게 다 네 덕분이야.
1: 얘들아, 너희들 진짜 멋져.
0: 당연하지. 이제부턴 나랑 슈퍼잭이 마을을 지킬 거야.
1: 그럼 나도 끼워줘.
0: 안돼. 이건 슈퍼 히어로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슈퍼잭, 우리 저쪽에서 다음 작전을 세워볼까?
3: 다음 작전?
0: 그래,
1: 얘들아. 나도 끼워줘.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포드 타운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해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조리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이게 뭐예요?
1: 자, 선생님이 아주아주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겠소. 잠시 후 화산이 폭발합니다.
2: 화산? 오!
1: 별아, 별아, 이거 화산이야, 화산. 잘 봐봐.
0: 화산?
1: 어,
0: 화산이야?
1: 맞아. 응, 화산이야. 자, 화산이

0: 왜 터지는 거지?
1: 어, 별아, 선생님이 이따가 또 해줄게. 어?
2: 자, 그럼 우린 화산이 도대체 왜 터지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
3: 네. 좋아요.
4: 화산이 폭발했다.
5: 시뻘건 불덩이가 터져나오고 엄청난 연기를 뿜어내는 화산. 화산이 왜 터지는지 땅속으로 들어가 볼까?
0: 저게 뭐지?
5: 땅속엔 펄펄 끓는 불덩이가 있는데 이걸 마그마라고 해.
0: 마그마? 들어봤어요.
5: 마그마가 많아져서 땅 밖으로 나오면,
0: 와, 이게 화산이구나. 불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5: 인간이 살지 않던 공룡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화산은 계속 폭발하고 있어.
0: 여기도 화산이 폭발했나 봐.
5: 아프리카에 있는 화산인데 무려 1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마그마가 흘러나온대.
4: 우와, 120만 년?
0: 우와, 불덩이가 팔팔 끓는다.
6: 불호수 같아.
0: 땅 모양이 이상해.
5: 마그마가 식으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모양을 만들지.
0: 도마뱀이 있어.
7: 우와, 새도 있네.
0: 안 뜨겁나?
8: 글쎄, 난 별로. 아, 뜨거!

0: 부글부글 계속 나온다, 그지?
1: 부글부글.
2: 어, 진짜 뜨거운 용암이 옆에서 흐르면 엄청 무서울 것 같아.
0: 그래, 좀 무섭기도 하다, 그치? 그런데 얘들아, 화산 폭발로 멋진 자연이 만들어지기도 해.
3: 멋진 자연이요?
0: 그래. 아름다운 산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섬이 생기기도 하지.
3: 섬? 아, 맞다. 제주도가 섬이랬어요.
0: 맞아. 제주도가 바로

0: 섬. 화산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신기한 자연 지금 바로 감상하실까요?
1: 좋아요.
2: 가자, 재밌겠다.
0: 이곳은 어디일까요?
3: 하리야, 우리 가봤잖아.
1: 제주도.
0: 맞아. 아주 먼 옛날 바다에서 화산이 터지며 제주도가 만들어졌지.
3: 어? 이건 뭐지?
4: 누가 막 돌을 쌓아놨네?
3: 어? 벌집 같아.
0: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며 이런 모양이 된 거래.
4: 어? 여긴 또 어디지?
0: 여긴 바로 백두산. 백두산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을까? 짜잔!
1: 우와! 호수다!
3: 어떻게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지?
0: 1000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 산 꼭대기가 펑! 하고 날아갔지.
3: 거기에 이렇게 큰 호수가 생긴 거구나.
5: 어? 그래서 폭포도 생긴 거예요?
0: 그렇지.
3: 원숭이들이 목욕하고 있어.
0: 이곳은 화산이 만든 온천이야.
4: 어? 원숭이가 온천을 하다니.
6: 아유, 귀간지러. 왜? 불만이야?
7: 아이고, 원숭이는 뭐 온천도 못하냐?
4: 아니, 부러워서.
8: 아, 다다다다. 아야, 누가 등만 밀어주면은 딱 좋겠네. 아, 근데 따뜻하니까 좋네.
9: 화산 덕분에 원숭이도 우리도 온천을 할 수 있는 거네.
4: 아, 나도 가고 싶다.
0: 이곳은 아프리카 화산지대. 여기도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5: 우와, 물이 펄펄 끓고 있어.
0: 마그마가 땅속 가까이 있어서 그래.
3: 그런데 물 색깔이 노란색이야.
0: 물에 유황이란 게 들어있어서 그렇대.
5: 아, 그래서 땅도 노랗구나.
9: 누가 카레를 쏟은 것 같아.
1: 그러네.
0: 자, 이곳은 미국의 화산지대. 모두 모이세요. 잠시 후 화산이 만들어낸 깜짝 쇼가 펼쳐집니다.
1: 우와, 깜짝 쇼.
0: 자, 3, 2,
9: 물 뿜는 것 같은데.
0: 마그마 때문에 끓은 물이 갑자기 펑 터져 나오는 거지.
4: 우와, 진짜 하늘 높이 솟는다. 더더 솟아라, 더더.
3: 땅이 물을 뿜다니.
9: 꼭 살아있는 것만 같아.
3: 맞아.
5: 땅속에서 펄펄 끓던 마그마가 땅 밖으로 펑 터져나오는 게 화산이구나.
0: 맞아.
3: 화산은 산이랑 섬처럼 멋진 자연도 만들지.
4: 아하, 몰랐는데 알았어.
3: 또.
10: 어, 부글부글 또 해줘.
3: 부글부글 또 그래. 해줘.
10: 어, 부글부글 가자. 부글부글 가보자.

0: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할아버지의 연못.
1: 페파랑 조지가 할아버지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2: 오늘은 마당에 연못을 하나 만들 거야. 오! 그러려면 먼저 구멍을 크게 파야겠지.
1: 여우 아저씨가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여우씨.
4: 안녕하세요, 페파 할머니. 오늘은 뭐 사고 싶은 거 없으세요?
3: 고맙지만 더 살 거 없는데요.
4: 아, 그럼 페파 할아버지는요? 살 거 없으시대요?
3: 우리 영감은 지금 연못 파느라 바쁜데요.
4: 연못을 파세요? 아, 그럼 딱 맞는 게 하나 있죠. 낚시하는 땅 신령. 어때요?
3: 예쁘네요.
4: 딱 하나뿐인 골동품 인형이죠.
3: 살게요. 주세요.
1: 팔팔랑 조지는 할아버지랑 열심히 땅을 팝니다.
0: 오!
1: 팔팔가 겁을 찾았군요.
2: 오, 딱 보기에도 아주 오래된 찻잔인 것 같은데.
0: 오우.
1: 조지는 엄청 큰 뼈를 찾았습니다.
5: 공룡.
2: 그래, 그 정도면 진짜 공룡뼈일 수도 있겠다, 조지. 이건 또 뭐지?
1: 할아버지는 금화를 찾았습니다.
5: 우와, 할아버지 보물 캤다.
3: 연못 파는 건 잘 돼가요?
2: 잘 되고 있지. 게다가 우리 컵이랑 공룡뼈랑 동전도 찾았어.
5: 우리가 보물 파냈어요.
3: 얼마나 신날까. 할머니 보물은 여기 있는데.
2: 이까지 게 무슨 보물이야. 땅신령 인형 따위가.
1: 할아버지는 땅신령을 싫어합니다.
3: 여우씨 말로는 골동품이라던데. 딱 하나뿐인 귀한 인형이래요.
2: 아, 팔려면 뭔 말인들 못해.
5: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땅속에 파묻힌 보물을 파낸 걸까요?
2: 글쎄다, 페파. 박물관에 가보면 알겠지.
1: 여기가 박물관입니다.
6: 안녕하세요. 여기는 웬일로?
2: 안녕하세요, 레베카 아빠. 우리가 보물을 파낸 것 같아서요.
6: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볼까요? 도자기로 된 컵이라 재밌네요. 또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볼까요?
2: 이 동전이요.
6: 금으로 만든 거네요.
5: 그거 플라스틱 금화예요, 아저씨?
6: 아니, 진짜 금으로 만든 금화인데.
5: 오!
6: 다른 것도 있니? 오, 세상에, 이 뼈 좀 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게 최고인데. 볼래? 이 공룡에 맞추면 아주 딱 맞을 것 같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물건들을 여기까지 가져와 주셔서요.
2: 귀하다고요? 그럼 값어치가 있긴 있나 보죠?
6: 아, 네, 그럼요. 돈으로 치면 엄청 큰 돈이 될걸요. 이건 우리 박물관에 보관할 테니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오세요.
2: 예?
6: 어린이는 공짜고요. 어르신은 반값에 입장하게 해드려요.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근데 이 보물들을 어디서 캐내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5: 우리 할아버지 마당에서요.
6: 그럼 땅은 더 파지 마시고 전문가가 조사하러 갈 때까지 그냥 놔두시겠어요?
2: 아, 왜요?
6: 땅 속에 귀한 보물이 더 묻혀 있을지 혹시 모르니까요.
5: 할머니, 할머니, 저희 왔어요.
3: 뭐냐, 우리 귀여운 손주들.
5: 우리가 판 보물 다 박물관을 두고 왔어요.
2: 땅은 더 파지 말라고 하더군. 전문가가 발굴하러 올 때까지 말이야.
7: 그래서 어딜 파라고요, 토끼 관장님?
6: 이쯤인 것 같은데요. 봐주세요.
1: 황소 아저씨는 땅 파는 게 전문이죠.
6: 어때요? 뭐가 좀 있나요?
7: 아니요! 항상 나오는 것들이죠. 깨진 도자기랑 부서진 파편 같은 것들이요.

0: 그럼 할 수 없죠. 어쨌든 땅 파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1: 천만에요, 관장님.
0: 다른 건 더 없다는데 배만 끼쳤네요.
1: 아니요, 별 말씀을. 덕분에 우리도 힘들이지 않고 연못하고 좋지요.
2: 할아버지 연못이 정말 예뻐요.
1: 자연스럽고 예쁜 연못이지.
3: 마무리는 땅 실력으로 하죠. 어때요, 관장님? 멋지죠?
0: 세상에, 여기서 이런 걸 보다니 정말 뜻밖인데요.
1: 이게 얼마나 흔한 건데요.
0: 이건 골동품이잖아요. 단 하나뿐인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요.
1: 그럼 이것도 박물관에 데려가지 왜?
0: 네, 그게 좋겠네요.
3: 오!
0: 걱정 마세요. 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 박물관에 오시면 되지요, 뭐.
2: 아, 할머니는 반값에 입장할 수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포지택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거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비상

0: 우와! 이건 보물 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디 있어요?
2: 에헴,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0: 지구 영웅 헌개맨.
1: 이번에는 상자의 손을 쏙.

0: 자, 예, 예.
1: 탱, are you okay?
2: 오케이지, 오케이지. 오케이다, 맞아.
1: 오케이? 아니, 우리 베이비들, 우리 애기들이 너무 잘하는데 괜찮겠어요?
2: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잔소리. 잔소리 안 해도 나 잔소리.
1: 지금 내 발음 따라하는 거예요? 나 따라하는 거야?
2: 번개 유치원 화이팅!
1: 어, 시끄러워.

0: 이들이 말로만 듣던 해피 유치원 애들이구나. 이들이 영어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1: What? Excuse me. 영어도 잘하고 축구는 더 잘하거든?

지!

0: 좋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1: 유치원이 텅 비어서 어디 갔나 했더니 축구장? 아...

강의의 자신감을 위해 최대한 천천히 겁 안 먹게 연습해야겠어. 그렇지. 잘했어. 좋았어.

0: 배.
1: 배 괜찮아요? 터미 터미 배 아프죠?
2: 배 괜찮아요. 나 소화 예. 잘 돼요.
1: 참. 나 소화랑 무슨
2: 지난번엔 우리가 이겼잖아요. 무슨 거예요?
3: 경기 종료.
4: 제가 알고 보니까 무디 편이었네.
5: 헤이 무릎 너 우리 유치원에 전화 가라.
1: 얘들아 가자. 잘했어.
2: 거기 사실하고요. 상대 편이에요?
4: 근데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5: 아 알아. 아쉽지만 어쩌겠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랬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된다고. 그러니까 채강, 너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마.
4: 그만해. 나도 알아. 나 때문인 거.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못해서 망쳤어.
6: 자, 최강 친구. 어디 보자. 괜찮아?
7: 최강!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졌다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4: 그만해. 나도 알아. 나 때문에 졌다고. 나 때문에 졌다고.
8: 아, 차차. 저거 봐봐. 뭉게뭉게 가시 에너지야.
9: 어? 어디? 어?
10: 따가 따가 당겨 당겨 머신.
9: 아차, 빨리 따가왕님께 가자.
11: 좋아.
12: 아차, 아차, 아차, 아차.
9: 자, 따가왕님.
13: 오, 흥미롭군. 뜨긋, 이 에너지라면 엄청난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8: 우린
9: 걸어가?
8: 당연하지.

여러분의 아이들을 괴롭혀 단계 변신. 죽을 괴물 감히 아이

0: 이를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어.
1: 얘는 우리가 신을 모아야 된다고.
0: 손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쭈글쭈글 괴물 각오해라. 번개 타워. 얘들아 괜찮니? 쭈글쭈글 괴물은 겁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괴물이야. 누구나 처음 도전할 땐 겁나고 두려워서 작아질 수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겁먹어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2: 네, 겁이 나도 도전해볼게요.
0: 좋아. 자, 그럼 이만.
3: 얘들아! 얘들아! 우리 이제 옷 갈아입고 집에 빨리 가야지! 우리 탈의실로 갈까요?
4: 네! 네! 선생님!
3: 좋았어! 갑시다!
2: 내일부터 축구 연습 같이 할래?
5: 그래!
6: 나도!
7: 나도!
2: 오케이, 좋아! 그럼 내 팀도 하고 축구도 하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아, 그럼 나 치면 되지!
5: 피구도 하자!
7: 그래!
8: 어떡해! 할머니가 부인기를 밀고 가시다가
9: 오!
8: 너무 지웠어요! 그래서 제가 슝 달려가서 부인기도 세워드리고 할머니도 번쩍 업어드렸죠.
0: 전동충이 왜 하지도 않은 일을 되풀렸으나 하지?
10: 번개맨이 아끼는 어린이가 허풍쟁이라.
11: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지구용 번개맨. 번개 유치원의 영웅은 나, 천둥. 오늘도 난 친구들을 도와줄 것이다. 최선을 다해.
1: 6화, 영웅이 되고 싶어요.
2: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 누구인가?
3: 아, 저걸, 가위? 위험해! 내가 오려줄게.
4: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해.
5: 괜찮아.
2: 도영아, 내가 도와.
3: 오, 땡큐.
5: 괜찮아.
2: 괜찮아. 아, 내가 받쳐줄게.
6: 우리 엄마가 실수도 연습이라 했다고.
2: 그래? 알았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없단 말인가?
1: 자, 강희 친구. 이제 혼자서도 화장실 갈 수 있게 돼서 선생님은 너무 기뻐.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했지. 짜잔. 자, 이제 후 하고 촛불 꺼볼까?
2: 네. 불이라고?
1: 자, 하나, 둘,
2: 강희야,
1: 셋.
2: 강희야, 불 위험해.
1: 네.
2: 이건 너무했나?
7: 친구들, 내일 봐요.
8: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4: 안녕.
1: 친구들, 부모님 금방 오실 거야. 나랑 같이 기다리고 있자.
4: 네.
1: 오, 여긴 예쁜데.
2: 괜찮으세요?
7: 어, 괜찮어, 괜찮어. 아이고!
2: 아, 어.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번개 타워.
7: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 아, 이렇게 작은 녀석이 이렇게 큰 할미를 구한다니.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에 영웅이 있어요, 영웅이. 대단해.
2: 영웅?

0: 얘들아, 어제 엄청 신기한 일이 있었다?
1: 뭔데?
0: 아따 할머니가 조심히 걸으려고 밀고 다니는 거 그거 뭐지?
2: 보행기!
0: 아, 맞아 맞아! 보행기랑 같이 막 쓰러질 뻔했는데 천둥이가 슝! 날아와서 탁! 잡았어!
2: 진짜야? 할머니가 쓰러지신 걸 네가 봤어?
0: 쓰러질 뻔한 걸 보긴 봤는데 뭐 아무튼 되게 멋졌어.
3: 어쨌든 천둥이가 좋은 일 한 거네.
4: 친구들 안녕.
5: 왔네 우리 동네 영웅.
6: 뭘 그 정도 가지고.
3: 할머니를 구했다며?
4: 멋진데?
7: 뭔데? 어? 뭘 했길래 이렇게 웅성웅성? 우리 동네 꼬마 영웅 이야기 선생님도 듣고 싶은데?
6: 그게요. 음? 할머니가 보행기를 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7: 어머나.
6: 그래서 제가 슝 달려가서 달려가서 보행기도 세워드리고 할머니도 번쩍 업어드렸죠. 법륜처럼요.
8: 세상에.
9: 업어드렸죠? 천둥 친구, 왜 안 한 일을 부풀려 말하는 거지?
4: 그 정도면 업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 나도 이제 영웅이 되는 거야. 번개유치원 천둥맨.
10: 넘어지 혼난 거 어쩌다가 잡았을 거는
4: 뭐? 영웅?
10: 거기다 거짓말까지 쳤어.
11: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허.
10: 맞아.
11: 허.
12: 번개맨이 아끼는 어린이가 허풍쟁이라.
10: 그래, 저 아이를 우쭐하게 만들어서 번개맨을 괴롭게 하는 거야. 따라와. 왕님, 저 아이의 허풍을 멀리 멀리 퍼뜨릴 무기를 내려주소서.
11: 주소서.
10: 따가. 지셨다. 소문부채. 소문아.
11: 가져라.
10: 사실은 할머니를 보행기에 태워보낸 것뿐인데.
11: 아이야.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감. 죽어요.
10: 소문아. 어유 가져라. 어유.
11: 소문아. 어유 가져라. 어유.
2: 천둥이는 언니가 심폐소생 소리했다고?
6: 영웅이네 영웅. 유치원 어린이가 보행기랑 할머니를 들었대.
13: 아니 비행기래.
6: 대박.
14: 그런 것 같아.
15: 아, 진짜?
16: 속보입니다. 번쩍마을의 어린이가 실신한 할머니를 구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원구 기자.
17: 저는 지금 할머니를 구한 영웅 천둥이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0: 헐, 나 지금 TV 나오는 거야?
2: 아니, 그 말고 천둥이.
0: 진짜 못해. 왜 눈물이 나지?
17: 천둥이 어린이, 오른손엔 할머니, 왼손엔 보행기를 들고 병원까지 뛰어가셨다면서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 보행기가 저한테 쓰러졌어.
17: 네,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병원비까지 다 내셨다니 정말인가요?
2: 아니, 그게 아니고요.
18: 번개맨 보고 있냐? 너의 소중한 나이를 얼마나 약한지.
11: 소문아.
10: 어여.
11: 터져라.
10: 어여.
18: 이건 시작에 불과해.
7: 우리 번개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기자님, 우리 번개 유치원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17: 하시죠.
7: 세상에, 여보세요? 올랄라, 어머나 세상에, 더 빠르게 잡지라고요.
2: 왜 이렇게 된 거지?
7: 천둥이, 천둥이.
2: 왜 이렇게 된 거지? 보행기도 세워드리고, 할머니도 번쩍, 어머니였죠? 번개처럼요. 아니야!
5: 천둥아!
9: 천둥 친구!
7: 올랄라.
2: 어떡하지?
18: 나는 고개를 널 거짓말쟁이 뻥쟁이로 만들어주지.
2: 천둥이가 심폐소생술을 했대.
10: 할머니를 어겼대.
9: 할머니가 100kg가 넘는데.
10: 할머니를 한 손으로 들었대.
2: 언니는 도와주세요.
9: 천둥아! 멈춰, 풍괴물!
18: 풍괴맨! 풍쟁이가 영웅을 무서워! 세상에 영웅은 없어!
2: 아니거든?
9: 틀렸어! 번개, 불꽃!
2: 번개맨!
10: 할머니를 한 손으로 들었대!
2: 번개맨!
9: 할머니가 100kg가 넘는데!
18: 가슴에 허풍성을
2: 지면 안 돼요!
18: 나도 지세, 나가보라고!
2: 번개맨!
9: 이제 그만 사라져라, 풍괴물. 번개!
2: 영웅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네.
9: 전동 친구, 그네 같이 탈까?
2: 마음대로 하세요.
9: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 봤거든. 천둥 친구 그때 정말 멋졌어. 근데 말이야, 진짜 멋진 게 뭔지 알아?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돕고 싶다는 생각.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이야. 천둥 친구가 가진 그 마음.
2: 한번기 선생님.
9: 응?
2: 번개맨 같아요.
9: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천둥 친구.
2: 농담이에요, 농담.

0: 이거 무서운 애 아니야.
1: 진짜?
0: 그럼.
2: 우리가 같이 도와주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갈 거야.
1: 같이?
0: 같이.
3: 하나, 둘, 셋.
4: 무당벌레야, 조심히 잘 가.
1: 이게 얼마나 내 속풀이야.
0: 오늘 불속풀 게임에서 이기면 저기 저 트로피를 준대.
5: 1등 내 거야.
6: 자, 긴장하지 마시고 출발.
1: 얍! 얍! 얍! 얍! 안 돼.

좋아하지!

0: 심장이 푹푹 터지던 벌레.
1: 어, 어떡하지? 저 벌레는 나도 무서운데.
0: 이지라, 응? 너도 푹푹대덕 벌레가 무서워?
1: 어? 아니, 그럴 리가. 용기 내자, 이지라. 어, 용기 내. 용기 내는 거야. 내가 얼른 쫓아내고 올게, 킹스수.
0: 잠깐!
1: 어? 왜 킹스수? 어?
0: 너 혹시...
1: 어?
0: 킹스수 TV 안 나올래? 벌레 잡기 대장으로 말이야!
1: 내가 킹스수 TV에?
0: 응!
1: 당연히 나가야지! 안 돼! 잡아라! 다니는 벌레는 정말 너무 무서워. 그래도 꼭 참길 잘했지. 킹스수 TV에 날 초대한다잖아.
2: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어? 이즈라가 킹스수 TV에?
0: 킹스수 TV 만나고 싶어의 주인공은 벌레 잡기의 달이 바로 이즈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수수깡이요.
3: 이즈라.
4: 오호, 이즈라. 킹스수 TV에 나올 만하지.
0: 어? 벌써부터 우리 수수깡님들이 질문을 막 올리고 계세요.
1: 어?
0: 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이즈라는 언제부터 그렇게 벌레를 잘 잡았나요?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벌레를 잘 잡았어요. 제가 아기 때는 꿈틀벌레를 돌돌 감아 팔찌를 만들어 놀았죠.
0: 오호!
1: 커서는 대왕 뿔벌레를 한 방에 잡은 적도 있고요.
0: 유후!
1: 얼마 전엔 벌레 잡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답니다!
0: 브라보!
2: 저 말을 믿으라고?
0: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1: 네?
0: 이즈라는 아주 징그러운 벌레도 잡을 수 있나요?
1: 물론이죠. 저는 부숭부숭 털벌레를 손으로 잡은 적이 있다니까요.
0: 그 징그럽다는 부숭부숭 털벌레를.
1: 거기다가 미끌미끌 콧물벌레도 잡은 적이 있고요.
0: 네, 미끌미끌 콧물벌레까지.
1: 그것도 한꺼번에 100마리나 잡은 적이 있다니까요.
0: 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우리 수수깡님께서 또 질문을 올리셨어요.
5: 이즈라 대단하죠?
2: 거짓말 좀 착착해라, 이즈라.
5: 아, 반연님, 저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2: 당연하지. 미끌미끌 콧물벌레는 미끄러워서 손에 절대 잡히지 않아. 또 부숭부숭 털벌레는 털에 독이 있어서 손으로 잡으면 손이 100배는 부어오른다고요.
5: 근데 왜 이즈라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0: 친구야. 자랑하고 싶은 거겠지. 이즈라 멋져요. 이즈라 용감해요. 칭찬받고 싶은 거야. 하지만 난 세상에서 거짓말쟁이가 제일 싫거든.
1: 날아다니는 벌레는 정말 너무 무서워.
0: 변해라 변해. 전개 단추 벌레로 수리수리 단추 쭈!
2: 지구 평화, 우주 보바!
0: 단추벌레는 다시 단추로 수리수리 단추 쭈! 맞지 맞지? 이즈라 녀석 후다닥 도망가는 거!
3: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4: 그러게.
0: 아이, 어떻게 된 일이긴. 그동안 이즈라가 거짓말을 한 거지. 그렇지 이즈라, 이 거짓말쟁이야!
1: 어떡해. 친구들이 나한테 많이 실망했을 거야. 어? 너 또 왔어? 꽃잎 좀 갉아먹지 말라니까. 얘들아.
5: 이즈라.
1: 미안, 거짓말해서. 근데 나 다 거짓말은 아니야. 화단에 있는 벌레들이랑은 정말 친해.
4: 근데 거짓말은 왜 한 거야?
1: 나도 자랑하고 싶었어.
4: 자랑?
1: 나도 너희들처럼 자랑할 게 있어서 킹수수 TV에도 나오고 멋있다, 대단하다 그런 칭찬받고 싶어서.
6: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7: 내가 다닌 중학교는
8: 군남중학교.
7: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8: 강숙현 과학선생님.
7: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8: 음악 70점.
7: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8: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악기를 배워라.
9: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7: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9: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7: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9: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0: 있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은 선택을 안된 기회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옥스퍼드 팡.
1: 아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3: 오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 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look.
1: It looks great. Now, one, two, Just a moment.
2: Why now?
1: Well, it looks a bit boring with all the same shapes together.
0: That's enough. We are all ready now. Take a picture, please.
1: Okay.
0: Everyone, say cock-a-doodle-doo!
2: Cock-a-doodle-doo!
3: Square, square, square. Drawer, drawer, drawer. Round, round, round. Watermelon, watermelon, watermelon.
4: Math show quiz time! Math show quiz time! Let's answer together. How did they classify these erasers? Number one, color. Number two, shape. Number three, size.
5: The answer is number three, size.
4: That's correct! They've gathered them together by size. Large, medium, and small erasers.
6: There are two groups of balls. One group has a different colored ball. Can you tell what color it is?
5: A yellow ball.
6: Bingo! That's right. A yellow ball is in the group of blue balls. Good job! Which group has different shapes? Bingo! That's right! Number two has two square blocks and one triangle block. The answer is number two. Well done, everyone!
7: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설.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량,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크

0: 옥스퍼드 향.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Hey, doggy.
1: Doggy.
0: Wow.
1: What's this?
0: Thanks, doggy. It's my shoe. And it's fixed. Ah. Woohoo. How do I look? Good.
2: Kick, 사는 아이도 kick,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또.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유후! 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Here are our ingredients. We have a burger bun. 그 버거 빵 하나 있어요. We have eggs, 달걀.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butter, 버터요. We have cream, 생크림이요. We have sriracha sauce. 이 sriracha sauce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온 세상은 좋아하는 소스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우리 mayonnaise도 있어요. Mayo, we have mayonnaise. And then we have black pepper, 후추, sugar, 설탕, salt, 소금, and dried parsley, 건 파슬리. First, we slice the onion. 아주 얇게. 왜냐하면 버거 번 위에 넣었을 때 얇은 양파 훨씬 더 맛있어요. Our onion is ready to fry. 이제 우리 양파 볶아요. We add in 1 spoon of butter. And we add the onion. 우리 양파를 넣는 거예요. And we fry. We want to get them a little brown. 살짝 갈색 필요해요. Can you hear the onion sizzling? 잘 보고 혹시 색깔이 너무 많이 변했을 때 stop 하세요. Our onions are ready. And now we're going to toast the buns. 이제 우리 버거 번, 이 버거 빵은 토스팅 할 거예요. We put the bun in the pan like this. No oil, no butter. 우리 기름, 버터, 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빵하고 두고운 맛있게 토스팅 할 거예요. 안 만져도 돼요. You don't need to touch it. Just give it some time.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et's take a look. 우리 한번 보자. Oh, can you see? It's toasting. Ah, oh, it's done. Now, we're going to make the scrambled egg for our egg burger. 이제 그 egg scramble, 그 달걀 scramble 만들어 볼 거예요. We need 2 eggs. 1. 2. And now we mix them together. 항상 scramble 만들었을 때 믹싱 잘 해야 해요. We always have to mix the eggs well before we scramble them. 이렇게 달걀물 만들어요. It's ready. Now let's make the egg. 우리 egg burger에 달걀 scrambled egg 만들어야 돼요. We add 2 spoons of butter. And we let the butter melt. It's all melted. And now we add the egg. 우리 달걀물 넣을 거예요. And we stir. 이거 중불 말고 약불 해야 돼요. 약한 불 해야 돼. 왜냐하면 중불 아니면 아주 뜨겁게 요리했을 때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약불 하는 거예요. We need to cook for maybe 5, 6, 7 minutes. 우리 5분, 7분 정도 요리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계속 stirring 해야 돼요. We have to keep stirring. Don't stop. 왜냐하면 그만했을 때 그 밑에 탈 수 있어요. We can burn the bottom of the eggs. It's not nice. And I think it's ready for the cream. 네, 이제 우리 생크림 넣을 거예요. Now we add the

0: 와우! Look at that sauce. 그 소스 보세요. 맛있겠다. Time to taste. 맛보기. 아, 잠깐만. Should I use a fork? 영국 사람은 버거 먹었을 때 fork 쓰는 거예요?
1: 절대 아니에요. 손으로.
2: delicious.
0: I love it.
3: The eggs are rich and creamy.
0: 특별한 스타는 바로 sriracha
1: 매우
0: 크리미하고 매콤한 소스요.
3: It is fantastic. We made an egg burger.
0: 우리 egg burger 완성 만들었습니다. 다음엔 burger?
3: No.
0: I'll make something different next time. 좀 다르게 다른 레시피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에. See you soon. Goodbye.

button quickly. Quickl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옥스포드 상.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그린이네 화장실에 지저분한 파리가 돌아다니게 할 순 없지. 에잇.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하긴! 도망가면 살 수 있잖아!
1: 살아서 뭐하게? 어차피 멸종할 거.
0: 멸종? 어, 가만! 그거 그린이 책인데?
1: 어?
2: 조금 전 난 창문을 통해 화장실에 들어왔고 이 책을 발견했어.
1: 멸종동물 퇴출동?
3: 근데 이걸 보니까 공룡, 매머드, 도도새 이렇게 힘세고 큰 동물들이 다 멸종했더라. 그러니 파리 따위 곧 멸종하겠지.
0: 아니, 아이 그렇다고 막 그렇게.
3: 자, 파리채로 날 쳐. 어차피 멸종할 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0: 그런 소리 하지 마. 약하다고 다 멸종하는 건 절대 아니더더.
3: 아니, 이렇게 약한데 무슨 수로 어떻게 살아남아?
4: 아니야,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0: 어다다.
3: 어? 누구지?
5: 살아남을 수 있어.
6: 나도 살았어.
4: 나도 살아있다고.
3: 어,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0: 그래. 세상에는 작고 보잘것 없지만 자기만의 방법으로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동물들이 있더더. 우리 그 친구들을 불러서 생존의 방법을 물어보는 건 어때?
3: 뭐, 그러던가.
0: 좋았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지구의 생명체들이여, 모두 모여 뽀짜짜짜짜.
5: 간다. 기다려.
0: 생존 동물 대출동.
7: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다.
0: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생존 비법을 배워보는 시간.
7: 생존 동물 해출동. 우와!
0: 그럼 첫 번째 생존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7: 빨판상어.
8: 빨판. 안녕하세요, 빨판상어입니다. 빨판.
9: 이름 빨판상어, 농어목 빨판상어과. 그의 생존 비법은?
8: 바로 요 빨판!
1: 근데요, 여기 상어가 나와도 되나? 상어는 힘세고 무서우니까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8: 아유, 저 상어 아니에요!
1: 빨판 상어라면서요.
8: 이름만. 전 그냥 물고기예요.
0: 이름만 상어인 우리 빨판 상어님. 빨판으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얘기해 주시겠더더.
8: 예. 저는 이 빨판 때문에 어디든지 척척 붙을 수가 있죠. 고래 상어에도 척 붙고 거북이에도 척 붙고.
10: 응? 내 배에 뭔가 붙은 것 같은데.

0: 아닌가?
1: 고래나 상어처럼 나보다 큰 친구의 배에 붙어 다니면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서 좋고, 또 고래나 상어가 먹다 흘린 걸 받아 먹을 수 있어서 좋죠. 이게 바로 저 빨판 상어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죠.
2: 오호! 나보다 크고 힘센 동물한테 딱 붙어 다니면 진짜 편하겠어요.
1: 아이, 그럼요. 엄청 편하죠. 고래나 상어 이런 애들은 저한테 그냥 자동차 같은 존재예요.
3: 근데요, 그렇게 딱 붙어 다니다가 고래나 상어한테 들키면요?
1: 아이, 들키면요?
4: 그때는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때는.
1: 아, 이제 상어배에서 떨어져야겠다.
0: 잡았다, 요놈!
1: 아이, 깜짝이야!
0: 내 배에 맛있는 먹이가 붙어 있었네. 배고파는데 잘 됐다.
5: 이렇게 잡아먹힌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3: 이봐, 이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생물의 배에 딱 붙어서 사는 거. 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살다가 빨판 상어도 멸종하는 거 아닌가요?
1: 이거 어디 그런 소리를! 이 파리가!
2: 자자자자자자자! 빨판 상어님, 이야기 잘 들었더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1: 알겠습니다. 빨판!
2: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생존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경미귀신!
3: 어우, 뭐야!
1: 이상하다. 왜 뒤로 걸어오지?
6: 안녕하십니까. 개미귀신입니다.
7: 이름, 개미귀신.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로 뒤로만 걸을 수 있음. 그의 생존 비법은?
6: 바로, 개미지요.
2: 개미귀신님, 이 먼 곳까지 뒤로 걸어오느라 수고 많으셨다도.
6: 아닙니다.
1: 근데 신기하네. 뒤로 걸어다니면 먹이 구하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지?
6: 힘들죠. 먹이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 뭐 그냥 뭐 멸종할까요?
1: 아닙니다.
3: 그건 아니지만요.
6: 맞습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개미 지옥을 만듭니다. 이렇게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뒤로 빙글빙글 돌면서 앞다리로 모래를 휙휙. 이게 바로 개미 지옥이에요.
2: 아하. 근데 개미 지옥에서 뭘 하는 거도도?
6: 개미 지옥은 말 그대로 개미들의 지옥. 우린 거기서 개미들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비나이다. 개미가 떨어지길 비나이다. 미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방법으로 개미 귀신들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1: 이야, 진짜 보통이 아니다.
2: 자신의 약점을 딛고 살아남은 개미 귀신님 정말 대단하더더. 파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3: 아니요, 난 저렇게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은데요.
6: 뭐, 비겁?
3: 그래, 함정을 파고 남을 속여서 잡아먹는 거 파리 성격엔 안 맞아. 내가 좀 더럽게는 살아도 비겁하게는 안 살아.
6: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멸종하라는 거야, 뭐야?
2: 자, 진정하시고요. 좋은 말씀.

0: 감사했습니다, 개미 귀신님.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동물을 소개하죠. 다음 동물은 도토리 딱따구르예.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토리 딱따구르입니다.
2: 이름 도토리 딱따구리. 날카로운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뚫을 수 있음. 그의 생존 비법은
1: 바로 도토리 은행.
0: 생존 비법이 도토리 은행. 이게 뭔가요?
1: 도토리 은행이 뭐냐면 바로 이 나무예요. 구멍을 뚫었으면 구멍에 도토리를 쏙.
3: 도토리를 쏙.
1: 와, 우리 도토리 부자다.
3: 이렇게 도토리를 많이 모아놨으니 도토리를 구하기 힘든 겨울이 와도 문제가 없겠어.
4: 맞아. 우리 친구들은 누구든지 이 나무에 와서 도토리를 꺼내 먹으면 되니까.
0: 아하,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도토리를 잔뜩 넣어두는 거군요.
1: 맞아요. 다 같이 도토리를 모아놓고 다 같이 도토리를 나눠 먹는 거죠.
5: 오, 부럽네.
6: 야, 저건 좀 배우고 싶다.
7: 근데요, 만약에요, 도토리 은행에 모아둔 도토리를 도둑 맞으면요?
1: 하하,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도토리 은행을 털어가려는 침입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7: 우와, 도토리다. 도토리.
1: 침입자다, 침입자가 들어왔다.
3: 도둑 잡아라,
1: 도둑 잡아.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침입자를 쫓아낸답니다. 네, 이 도토리 은행은 우리가 잘 지켰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도토리 은행 덕분에 멸종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요.
0: 우와, 도토리 딱따구리의 이 협동정신, 이 준비정신 정말 대단하도도.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동물들의 생존 비법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파리, 오늘 들은 방법 중에 뭐 따라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7: 없어요.
5: 뭐야? 기껏해서 알려줬더니.
6: 아이, 괜히 알려준 것 같아.
1: 뭐야, 진짜.
7: 하지만 이건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작고 힘없는 생명체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생존 방법이 있다는 것.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 파리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요.
6: 파리 화이팅!
5: 살아남자, 아자아자.
0: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8: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우와!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0: 얼굴 상처엔
1: 승강제게,
0: 주문 상처엔
1: 덤말,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본 거야?
1: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싹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자 형도 나.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있겠나?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
1: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0: 그 호랑이는 내가 너무 고팠지.
2: 호랑이? 아!
1: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사람 안 잡아먹을게요.
3: 어?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4: 저기 호랑이님.
0: 진정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5: 정말요?
3: 근데 누구한테 호되게 당했나 봐요.
5: 그게 제가 사람 다섯 명을 만났거든요.
6: 그 중에 하나는 바로
7: 난 큰 손님. 태어날 때부터 손이 커서 큰 손이라고 하지. 난 주먹도 엄청 세고. 우와! 무거운 물건도 번쩍 들지. 하, 이제 세상에 나가 내 재주를 펼치는 거야.

갑자기 웬 바람이 불지? 태풍이 오나? 왜 저 나뭇가지 가보는 거야?

0: 오, 태풍이 아니라 콧김이라니! 기상! 기상!
1: 깜빡 잠들었네.
0: 콧김 때문에 쓰러질 뻔했잖아요. 도대체 정체가 뭐요?
1: 아, 그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를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 콧김으로 태풍을 일으키는 콧김이
2: 둘은 같이 세상 구경을 하기로 했지. 이때
1: 이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나?
0: 더워. 비가 아니라 땀을 흘리는 거잖아.
3: 제가 땀이 좀 많아서.
0: 그럼
3: 여기서
0: 문제.
1: 문제?
0: 사람이 땀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1번 체온이 높아지면 식히려고. 2번 나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4: 헉, 갑자기 문제를 내다니.
5: 아하, 땀을 흘리는 이유라. 뭐지? 호랑이 너 알아?
6: 어흥, 내가 알겠니?
7: 아, 더울 때 땀을 흘리잖아. 1번?
5: 아, 맞아. 1번 맞는 것 같아.
0: 1번, 2번 모두 다 정답. 우리 몸은 약 36.5도씨. 그러나 날이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
4: 왕땀이 체온이 올라간다.

0: 이렇게 땀을 내보내면 땀이 몸을 식혀주는데 이때 몸에 있던 나쁜 노폐물도 같이 나가지.
1: 하지만 난 오랜 수련으로 내가 원할 때 땀을 내보낼 수 있지. 땀이요. 스포츠카마! 내 이름은 왕땀이.
2: 우와, 엄청난 체질이다.
1: 왕땀이, 우리와 같이 여행하지 않겠소? 심심하던 차에 잘 됐네요.
3: 우리도 같이 해요. 난 무쇠신을 신고도 다리미 엄청난 무쇠발이요. 난 언제든 물을 만나면 배를 타기 위해 배를 끼고 다니는 배돌이에요.
4: 이렇게 무서운 녀석들인지 미리 알았으면 우리 형제들이 절대로 안 건드렸을 텐데.
5: 아, 형제가 있어요?
4: 예, 저희가 쌍둥이 형제거든요. 우리가 몇 쌍둥이인지 지금부터 잘 보세요.
3: 잘 보자, 잘 봐.
4: 어, 사람이 온다. 또 걸렸군. 그것도 다섯 명이나. 오늘도 배부르게. 맛있겠다. 여기까지! 호랑이는 몇 쌍둥이일까요?
6: 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모르겠는데? 엄청 많았어. 네 쌍둥이?
5: 아니야.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쌍둥이?
4: 그럼 정답 확인!
7: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쌍둥이지!
4: 다 잡아먹게 군대 잘 됐구만!
8: 호랑이!
4: 너무 놀라지 마! 우리랑 대결을 해서 이기면 살려주고 치면 잡아먹을 거니까!
8: 대결?
4: 단! 대결은 1대1로 무슨 대결을 할지는 우리가 정한다! 어허!
1: 어허! 우와!
7: 첫 번째 대결, 나무 쓰러뜨리기! 무쇠발 대 첫째 호랑이!
4: 내 엄청난 도끼질 실력으로 금방 다 쓰러뜨려주마!
3: 내 무쇠발로 다 쓰러뜨려주마!

0: 첫 번째 대결은 무쇠발 승. 두 번째 대결 나무 쪼개기. 큰 손이 대 둘째 호랑이.
1: 그럼 시작해볼까?
2: 좋아.
1: 가스로군. 야!
0: 두 번째 대결도 큰 손이 승. 세 번째 대결 바위벌리 던지기. 코끼미 대 셋째 호랑이.
1: 하나. 바위 던지기는 내가 세계 최고. 야! 이거 짜짜짜짜! 난 번쩍 들어서.
3: 난 코끼리로.
1: 야, 짜짜짜짜짜! 내가 더 멀리 갔다. 예예예. 이럴 수가.
0: 코끼리 승.
1: 믿을 수 없나.
0: 세 번째 대결도 치다니. 안 되겠다. 작전 타임.
1: 이러다가 못 잡아먹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때? 이번엔 나무 높이 쌓기를 하자고 하고 우린 하는 척만 하다가. 오, 좋다 좋다 좋아. 좋은데 좋은데.
0: 자, 녀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나무를 쌓고 있었지. 그때 우리는.
1: 와, 벌써 많이 쌓았네. 대결이고 뭐고 다 통구이로 만들어주마.
3: 내가 꺼줄게. 야,
1: 맛있게 구워져라.
4: 자, 자, 얘들아, 얘들아, 침착해. 내가 불을 끌게. 자, 땀이요! 터져라! 야! 땀이요! 터져라! 땀이요! 터져라!
0: 왕따미 때문에 불이 다 꺼졌는데.
5: 불은 꺼졌는데 이제 물바다야.
3: 아, 물바다가 아니라 땀바다지.
1: 땀 너무 싫어.
6: 드디어 나 배돌이가 나설 차례군. 다들 배로 올라오세요. 어서 조심히 올라오세요.
1: 우리도 잡아줘.
6: 태워주면 또 잡아먹으려고. 어림없다.
1: 안 잡아먹을게. 약속해.
3: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이야. 호랑이들아, 앞으로 착하게 살거라.

0: 그 후 다섯 친구는 함께 지내며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
1: 오늘은 조용하네.
2: 조용하면 좋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3: 얘들아! 이 엄마의 못된 사또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2: 뭐? 하루도 그냥 넘어가질 않는군.
1: 어서 출동하자.
4: 좋아!
5: 버리겠다. 코끼리는 큰 손.
1: 영차, 영차. 해돌이.
3: 에이, 더워. 왕따비.
6: 제주 많은 다섯 용사.
4: 출동.
5: 출동. 너무 무서워.
7: 사실 우리도 딩동댕 삼총사야.
5: 그것도 뭔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포드 상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5: 승환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6: 깨, 그, 시.
5: 한 번 더!

0: 나는 한글 깨끗이. 얼굴도 깨끗해. 손도 깨끗해. 깨끗이 씻으면 깨끗해요. 아!
1: 깨끗이?
2: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더러우셔라.
0: 자, 이 칫솔을 드릴게요. 깨끗이 씻으세요. 병균이 싹 사라지도록.
1: 어림없다. 난 깨끗한 게 싫어.
2: 에?
1: 깨끗이를 파괴해야겠다.
2: 아, 안 돼요.

0: 우리는 어린이 용사.
1: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0: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1: 응. 어린이 용사 출동.
2: 나 좀 도와줘. 아이고.
3: 아우, 더러워. 넌 누구니?
2: 난 한글 깨끗이었는데 이렇게 더러워졌어.
0: 천지의 지시 틀림없어.
3: 우리가 한글을 도와주자.
0: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이 용사 할 수 있겠어?
1: 응, 우리만 믿어.
0: 어린이 용사, 이거 가지고 가. 너희를 깨끗하게 지켜줄 거야.
1: 그래, 고마워. 잘 다녀올게.
2: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1: 어린이 용사 출동!

0: 없어요?
1: 안녕. 어린이 용사 최고. 손나라에 온 걸 환영해. 손나라 공연이 시작되는데 구경하러 갈래?
0: 우와, 좋아!
1: 이쪽이야.

큐 샤라란 꽥꽥 꽥꽥 꽥꽥 샤라란 히

0: 지금이야.
1: 응. 어림없다.
0: 어? 손이 더럽혀졌어. 너도. 너도. 어? 손도. 어? 병균이다.
1: 가라. 병균을 퍼뜨려라.
2: 공격.
3: 아야. 아야.
0: 쌍벽이 없어졌어.
2: 공격.

0: 명륜 지켜.
1: 야. 야. 야.
0: 그자.
2: 모두 병들었군. 돌아가자.
1: 네. 네.
3: 어쩌지? 아이야도 아파. 손도 아파. 우리도 아파. 맞다. 한글 깨끗이가 준 거대한 칫솔이 있지?

아저씨가 준 칫솔은 마법의 칫솔인가 봐. 야! 어. 야. 어때? 어? 어? 나도 이제 안 아파. 아이야도 닦아주자. 응.

0: 슈어 우리는 한글 용사 아이야.
1: 이런 모두 건강해지다니.
2: 쭉. 안돼.
1: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쭉.
0: 쭉. 멈춰요.
3: 정음아, 마법의 칫솔로 천지의 마음을 닦아주자.
4: 그럼. 천지가 착해질지도 몰라. 내가 용기 내볼게.
1: 아니, 뭐 하는 거야?
3: 어?
1: 이 기분은 뭐지? 용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너희가 힘들게 찾은 자음을 내가 뺏은 점 정말 미안해. 여기 쌍기억을 돌려줄게.
4: 고마워. 자.
3: 우와, 천지가 착해지다니. 마법의 칫솔 덕분이야.
5: 빨리 한글을 찾아가자.
3: 한글을 만들자.
5: 내가 태극봉으로 을을 쓸게. 헛!
6: 나와라, 한글!
5: 깨끗이
0: 저장 완료. 깨끗이
7: 할아버지의 손으로.

0: 손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1: 손을 깨끗이 씻어요.
2: 좋습니다. 차례를 잘 지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3: 우린 한글 차례대로를 원해요.
2: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4: 어?
3: 저기 좀 봐. 한글 차례대로야. 오, 와, 좁은 길이 생겼어.
5: 한 사람씩 지나가야 해. 아, 천천히 순서대로 가자.
6: 우리 누가 먼저 할까? 가위바위보 하자.
7: 가위바위보!
5: 우와, 내가 이겼다. 내 뒤로 천천히 따라와.
7: 가위바위보!
6: 시간이 없어. 내가 가져올게.
3: 차례를 지키지 않아서 떨어졌나 봐.
5: 천천히 걸어가자. 가자.
4: 조심 조심.
8: 이러다 한글을 찾겠는걸? 그렇다면 방해하겠다. 슛!
5: 빨리 가고 싶어! 앞질러 갈래! 먼저 갈래!
3: 안 돼!
5: 내가 먼저 갈래!
3: 정우미가 왜 이렇게 차례를 안 지키지? 너에게 마법을 걸었나 봐.
5: 앞질러 가고 싶어.
3: 내가 먼저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해.
6: 정음아.
9: 기다려야 해.
6: 우리가 도와줄게. 그럴 땐 다른 생각을 해봐.
5: 그래.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해봐.
4: 두부, 달걀, 포도.
5: 그래도 안 돼. 못 기다리겠어.
6: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봐.
9: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0: 어?
1: 뿔이 사라졌어.
0: 지금이야.
2: 어서 가자.
3: 응. 버림 없다.
2: 안 돼.
3: 한 그릇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어쩌지?
0: 어린이 용사.
2: 이 용사 목소리야.
0: 나에게 힘을 보내줘. 내가 왔어. 슛. 훗. 슛.
2: 길이 만들어졌어. 가자.
4: 조심해. 조심 조심.
2: 내가 한글을 가져올게. 응.
5: 저장 완료. 차례대로
2: 할아버지의 손으로.
6: 이젠 할아버지 차례.

0: 사례대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1: 우리가 차례대로 샀어. 고마워. 이게 다 어린이 용사들 덕분이야.
0: 차례대로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1: 차.
2: 예. 대로.
0: 차례대로.
1: 출발.
2: 예. 예.
3: 버스를 탈 때는 차례대로 줄을 서요.
1: 차.
2: 예. 대로.
0: 차례대로.
1: 출발.
3: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차례대로 줄을 서요.
0: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볼게요.
3: 치읓이 아를 만나 차. 리을이 예를 만나 례. 디귿이 애를 만나 대. 리을이 오를 만나 로. 차례대로.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차례대로. 친구들 따라해봐요. 차례대로.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차례대로 줄을 서요.
4: 히히. 우와, 오늘은 문장이 길다. 다 먹어야지. 냠 냠냠.
0: 슝. 윙.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융.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차례대로 줄을 서요. 친구들, 사람이 많을 때는 차례대로 줄 서기 약속. 안녕. 끝.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7: 승강기계.
6: 주물 상처엔
7: 너무나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0: 얼굴 상처엔
2: 승환길길.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흔들흔들 그늘 싱싱.
5: 그럼 여기서도 싱싱.
6: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알라야.
5: 재밌다. 잠깐 쉬자.
6: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의자도 돌려볼까.
6: 데이터 놀자.
5: 안녕.
6: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7: 옥스퍼드 탕.
8: 해보고
7: 주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9: 키키키키. 타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난 웨인이야. 두루미 웨인.
5: 만나서 반가워, 두루미 웨인.
12: 나도 정말 반가워, 제이.
5: 맞다! 내 친구들이랑 초코 먹으러 가는 길인데 지금 특별히 할 일 없으면 같이 갈래?
12: 잘 모르겠어.
5: 같이 가자. 재밌을 거야.
12: 그러자. 나도 핫초코 좋아해.
5: 네 친구들한테도 같이 가자고 할까? 안녕, 웨인 친구들.
12: 잠깐, 하지마. 내 친구들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정말 친구하고 싶은데 내가 친구 사귀는 게 서툴러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5: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랑 친구 됐잖아.
12: 정말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너랑 부딪혀서 친구가 됐으니까 다른 두루미들하고도 부딪히라는 뜻이야?
5: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 가자, 같이 가줄게. 여기 두루미 친구가 간다.
12: 얘들아, 우리 친구 하자.
5: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12: 난 이럴 줄 알았어. 항상 있는 일이거든. 친구 사귀는 건 너무 어려워.
5: 웨인, 나랑 내 친구 토비와 테리 만나러 가자.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하거든. 친구 사귀게 도와줄 거야. 같이 갈 거지?
12: 날 도와준다면 당연히 가야지.
13: 쌀쌀한 날에 마시는 핫초코 너무 좋아.
5: 저기 얘들아,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줄게. 오, 새로운 친구 이름은 웨인.
14: 그 친구 투명 동물이야?
5: 아니, 얘는 잠깐, 어디 갔지? 괜찮아 웨인, 쟤는 내 친구들이야.
14: 제이의 친구면 당연히 우리 친구이기도 하지. 만나서 반가워 웨인.
15: 안녕 웨인.
12: 나도 만나서 반가워 얘들아.
5: 웨인한테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도와줄 수 있지?
16: 물론이지. 최선을 다할게.
5: 두루미 몇 마리가 있는데 웨인이 친구가 되고 싶어해.
12: 근데 난 친구 사귀는 법을 모르겠어.
16: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건 어려울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12: 정말이야? 그래주면 너무 좋지. 고마워.
16: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잠깐 실례 좀 할게. 탐정선수로 출발. 웨인이 다른 두루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해.
17: 어떻게 하면 웨인이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내자.
16: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17: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안녕 얘들아.
1: 안녕하세요. 새 친구 웨인이에요.
0: 너희의 친구는 곧 내 친구지. 안녕 웨인. 난 피트리스야. 만나서 반가워.
2: 안녕하세요. 꼬리로 뭐 하시는 거예요?
0: 비버들은 꼬리로 말할 수 있거든. 지금 한 말은 너랑 친구하고 싶다고 했어.
2: 친구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0: 그럼 너도 꼬리로 좀 쳐줄래? 비버들한테 인사는 해야지.
2: 우와! 이거 꽤 재밌다!
1: 다른 두루미들한테도 꼬리를 흔드는 거야. 분명 좋아할걸?
2: 정말? 그렇게 생각해?
3: 꼬리를 흔들면 친근해 보이긴 하는 것 같아.
4: 네 생각은 어때? 가서 친근하게 꼬리 흔들어볼까?
2: 그래, 좋아. 고맙습니다.
0: 고맙긴 뭘. 행운을 빌어.
2: 여기 좀 볼래? 제발! 나 좀 봐! 가!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비버의 방법도 아닌가 봐. 이제 어쩌면 좋지?
5: 단서를 쫓아보자.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걸 했었지?
4: 밀리가 흉내지빡이야 친구 사귈 땐 같이 노래를 불렀어.
6: 그랬었지.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따라 불러줬어. 이젠 항상 함께 노래해.
2: 우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친구를 사귈 수 있겠네. 알고 있는 우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가 하나도 없어.
4: 몰라도 돼. 우리가 만들어줄게.
1: 그래! 누워서 떡 먹기야! 우! 노래에도 떡 얘기 넣자. 예를 들면 찰떡구정! 외모임하도 돼?
3: 그리고 가사에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자. 좋은 노래는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4: 이렇게 말이지.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3: 후후! 중독성 있다 비니.
5: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웨인.
4: 맞아. 우리한테 맡겨. 좋아. 잊지 마.
7: 해 뜨는 곳부터 강물 끝나는 곳, 바라는 단 하나, 당신과 나 친구 되는 것.
1: 기분 좋으면 찰떡 우정 이 가사도 꼭 추가해.
2: 알았어, 가볼게.
0: 해 끝나는 곳, 강물 뜨는 곳까지. 친구가 당신이 되자. 버리!
2: 돌아와. 노래 안 끝났어. 15절이나 남아있단 말이야. 포기 할래. 아무것도 안 통해. 영원히 친구로 될 수 없을 거야.
1: 도와줄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8: 나랑 루민 보토리를 나누며 친구가 됐는데.
1: 내가 너희랑 친구 됐을 때 기억나?
4: 그럼. 네가 트리하우스 굴뚝에 갇혔었잖아.
1: 맞아. 너희가 꺼내줘서 친구가 됐지. 그때 난 엄청 지저분했어.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네.
5: 단서가 될 순 있지. 우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어. 우린 각자 다르니까.
4: 웨인도 마찬가지야. 꼬리를 흔든다든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친구를 사귈 순 없어. 웨인이 정말 좋아하는 걸 하면 되겠다.
8: 근데 웨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내지?
5: 그거야 아주 쉽지. 물어보면 돼. 자, 가자.

0: 안녕, 웨인. 어? 우와, 너 춤 진짜 잘 춘다.
1: 나 너무 감동받아서 말이 안 나와.
2: 너무 멋지다, 웨인. 부딪히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와, 이건 진짜. 우와.
3: 고마워. 난 춤추는 거 좋아해. 창피해서 아직 누구한테도 보여준 적은 없어.
0: 다른 두루미들한테 네 춤을 보여주면 분명 좋아할 거야.
3: 그럴까?
4: 진짜 네가 누군지 보여주면 널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
0: 우리가 음악을 연주해줄게. 시작하자, 얘들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0: 나도 같이 춤춰도 돼?
1: 당연하지. 근데 정말 그러고 싶어?
0: 나는 제인이야. 춤을 좋아하는데 아직 제대로 춰본 적은 없어. 부끄러워서.
1: 그랬구나. 반가워.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는 웨인이야.
0: 웨인, 이 친구는 두웨인, 얜 레인이야.
2: 우리도 같이 춤춰도 될까?
1: 물론, 너무 좋아.

0: 그랬구나. 와이탭에 의하면 외인 같은 주루미들은 신기하게도 서로의 움직임을 따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간대.
1: 얘들아, 잠깐 이리 와봐. 새로 사귄 내 친구들 소개해줄게.
0: 모두 여기 보고 댄스 파티!
2: 댄스 파티!
3: 친구를 사귀기 위해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해.
0: 외인이 진짜 자신을 보여주니까 다른 두루미들도 춤을 좋아한다.

0: 이 사건 완벽하게 해결.
1: 수수께끼 생일 파티
0: 준비 완료. 너희들은 어때?
2: 루미하고 내가 만든 현수막.
1: 풍선들을 가지고 왔어.
2: 어?
1: 얘들아, 어디 가려는 거야?
0: 토비, 풍선하고 현수막 트리하우스에 숨겨놓을래?
2: 알았어.
3: 비니는 정말 최고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될 거야.
1: 또 재미있는 건 깜짝 파티라는 거. 우리가 준비한 걸 보면 비니니랄 걸 깜짝이야. 그래서 깜짝 파티라고 하나 보다 어머나라고 하면 어머나 파티.
4: 늦어서 미안. 컵케이크 가져왔어. 오븐에서 방금 꺼낸 거야.
3: 예. 우와, 밀리의 도토리 버터 컵케이크. 오, 냄새 끝내준다. 잠깐, 도토리는 어딨어? 비니는 도토리 얹은 거 좋아하잖아.
4: 아, 아직 못 찾았어. 겨울에는 도토리 찾기가 힘든 것 같아.
5: 뭘 겨울에 찾기 힘들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건 아니지, 그치?
4: 그럼! 너한테 숨길 게 뭐 있어?
5: 예를 들면 너희들이 생일인 친구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어디까지나 예를 들자면.
2: 아니, 나는 생일인 친구 모르는데.
1: 나도! 오늘 생일 파티는 없어.
0: 우리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중에는 조만간 생일인 친구 아는 애는 정말 한 명도 없거든.
5: 아, 그렇구나.
1: 테이블 위에 있는 건 뭔데?
4: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없어.
5: 진짜 그러네.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네.
4: 뭐라고?
6: 잠깐 실례 좀 할게. 내 컵케이크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잖아.
7: 걱정하지 마, 밀리. 우리가 찾아볼게.
6: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7: 잠깐 실례 좀 할게.
6: 탐정사무소로 출발!
2: 다들 비니의 생일이란 건 알고 있어.
0: 비니가 컵케이크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대체 누가 가져갔지?
2: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해. 반드시.
0: 안 그러면 깜짝 파티가 시시한 파티가 돼버릴 거야.
2: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0: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초능력 출동!
1: 내가 빈이한테 사탕무 좀 찾아달랬어. 사탕무를 싫어하니까 생일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야.
2: 좋은 작전이야, 밀리. 이제 빨리 컵케이크를 찾자. 안 그러면 깜짝 파티는 실패야.
3: 이렇게 말하는 건 어때? 깜짝 놀라긴 할 거야. 짜잔! 이 컵케이크는 없지롱!
4: 자, 그럼 단서를 찾자.
3: 아, 뭔가 뾰족하면서 도토리 비슷한 걸 깔고 앉은 것 같은데. 역시 내 엉덩이 똑똑해.
2: 도토리 맞네. 단서가 있어.
4: 저 도토리에 무슨 종이가 묶여있었나 본데?
2: 도토리를 가져간 누군가의 메모일지 몰라. 메모를 찾으면 컵케이크도 찾을 수 있을 거야.
3: 내가 찾을게.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의자 어디에 꼈나? 아니면 테이블 아래?
5: 가만 있어봐. 멈출 엉덩이가 필요해.
4: 고마워, 루미. 덕분에 찾았어. 너무 번져서 읽을 수가 없네.
2: 아랫부분만 빼고 누군가 사인을 남겼어. 읽기가 어려운데. 내 생각엔 라... 아니야. 로... 아니야.
0: 로코!
2: 왜 로코가 컵케이크를 가져갔지?
4: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알아내고 말 거야. 로코는 바위 안에 살아.

0: 집에 있어?
1: 여기 없나 봐. 다른 데 갔다면 눈에 발자국이 있을 거야.
0: 로코도 없고 발자국도 없어. 정말 이상하네. 로코가 어디론가 갔다면 발자국이 남아있을 텐데.
2: 좋은 생각이 있어.
3: 드리하우스 비행수 세대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0: 새들은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로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입니다.
2: 잊지 마세요. 로코를 찾으면 컵케이크를 찾는 겁니다. 로코를 발견하면 어디 있는지 헤드셋으로 알려주세요.
4: 알겠습니다.
5: 임무 접수 완료.
1: 난 발견한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놓을게.
3: 좋아. 드리하우스 비행수사대 빅니의 깜짝 생일 파티 구조 작전 실시.
1: 다들 힘내.
6: 화이팅.
7: 와, 멋져.
1: 여기 있다는 거네.
2: 잡았다. 자, 그럼 가볼까?
8: 잠깐만 얘들아.
3: 로코가 사라졌어.
9: 로코가 보인다. 연못 근처에 있어.
0: 벌써 이동했다고?
10: 빠르다.
8: 침엽수 숲속 근처에서 로코 발견! 로코 발견! 계곡 근처 건물 옆이라!
1: 모두들 이곳저곳에서 로코를 발견하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10: 너무 빨리 이동해. 그리고 어떻게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2: 수사 진행이 막혔네.
0: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침착하게 단서를 찾자. 제이가 로코를 처음 발견한 참나무 근처야.
2: 여기 있는 다른 나무들 쪽에도 있었는데 로코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어.
0: 여기! 눈에 구멍이 있어.
1: 로코 크기에 딱 맞는 구멍인데? 왜 눈 속에 있는 거지?
3: 누가 눈 속에 이런 구멍을 파? 안 그래? 아니, 너무너무 춥잖아.
0: 아니야, 안 추워. 오히려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눈 속이 바깥보다 훨씬 더 따뜻해. 그래서 로코같이 작은 동물들은 눈 속에 터널을 만든대.
1: 그 말은 결국 로코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다는 거잖아.
2: 잠깐만. 친구들이 로코를 발견했던 장소들을 이 지도에 이렇게 차례대로 선을 그으면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 여기에 로코가 있을 거야. 우리가 찾던 곳이 여기야.
0: 안녕, 로코.
11: 도비, 안녕. 여기 내 작품 좀 볼래?
1: 컵케이크 위에 도토리들을 올렸구나.
11: 비니가 도토리 좋아하는 거 잘 알지. 겨울에 도토리 찾기가 힘든 것도 잘 알고.
3: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도토리를 로코한테 가져다 줬어.
11: 내 뱀은 못 받았어? 우리도 비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맛있는 도토리를 선물하겠다고 써놨는데.
3: 아, 받았어. 근데 내 엉덩이가 지워버렸어.
11: 지워졌었구나. 난 어떻게 찾았어?
2: 이런 게 바로 탐정이 할 일이지.
11: 실력 좋다. 진짜 최고.
1: 도와줘서 고마워. 컵케이크 너무 예쁘다.
0: 얘들아, 좋은 생각이 있어. 트리하우스로 이어진 터널도 있지?
11: 도토리 마을 어디든 갈 수 있어.
0: 좋아, 비니의 생일을 두 번 놀라는 깜짝깜짝 파티로 만드는 거야.
3: 우와, 놀랄지를 두 번을 쳐야겠네. 놀랄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놀랄지! 자, 모두들 잊지 마. 비니가 오기 전에 숨어야 해. 그리고 비니가 오면 다 같이 놀랄지! 좋아, 연습삼아 따라해봐. 놀랄지! 저기, 다들 어디 간 거야? 헐!
10: 안녕, 제이. 밀리가 말한 사탕무 구해왔어.
3: 으아! 잠깐만!
0: 비니!
12: 놀랐지!
13: 기억하고 있었구나! 난 너희가 내 생일 잊은 줄 알았어.
2: 우리가 너의 생일을 잊을 리가 없지.

0: 고마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1: 좋아. 그렇다면 한 번 더 깜짝 놀라는 건 어때?
0: 진짜 행복할 거야.
2: 행복하게 해줄게. 로코
3: 놀랐지? 생일 축하해, 빌리!
0: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케이크! 잘 먹을게. 모두들 정말 고마워. 잊지 못할 즐거운 깜짝 생일 파티야.
2: 자, 모두들 놀랐지?
3: 놀랐지?
2: 정말 최고의 깜짝 파티였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둘의 탐정 실력 또한 최고였지.
4: 로코가 눈 속에 비밀 통로를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려운 사건일지라도 단서를 쫓으면
2: 컵케이크를 찾는 것도 문제없다.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완벽하게 해결.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4: 얼굴 상처엔
6: 순환기계.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복스보드 팡.
10: 해보고
9: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3: 또 졌네.
1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7: 포켓몬 테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8: 예!
17: 포켓몬 태그스타.
1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클릭서 클릭서 얼마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잡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4: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5: 내일 놀자.
16: 키키키키.
17: 타는 아이도
16: 키키키키.
1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라디오의 계략.
1: 카르노님, 제가 새로운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2: 어? 이 마녀의 변신 소린가? 그런 모습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3: 이 작은 수정 구슬로 블랙 해머를 흡수해 버리다니 진짜 대단한데!
1: 이 수정 구슬은 어떤 녀석이든 흡수해서 가져버릴 수 있지. 자, 놔라! 이건 제가 훔쳐둔 티라의 에너지 일부입니다. 수정 구슬은 에너지의 주인을 추적하는 능력도 있죠. 이 능력으로 티라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여 녀석을 납치해버리면 미네트 뽕된 녀석들은 렉스 카이저로 합체도 할 수 없으니 그레이트 코인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2: 블랙 위치, 그 작전을 실행하거라.
1: 네, 카르노님.
4: 어디 보자. 오! 내일 놀이동산 가는 날이네. 어? 근데 내가 왜 놀이동산 가는 걸 체크해놨지?
5: 볼트, 어? 내일 수지 생일이라서 다 같이 놀이동산 가서 놀기로 했잖아.
6: 볼트,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4: 준비 못했어. 수지 생일은 왜 매년 오는 거야?
2: 어? 난 아주 기막힌 생일 선물을 준비했지.
4: 뭔데? 뭔데?
2: 다들 놀라지 마라. 치아! 멋진 투구다!
5: 수지한테 생일 선물로 투구를 준다고?
2: 흥! 이건 평범한 투구가 아니다. 이 투구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주입했다. 그래서 이 안엔 수지를 지켜줄 수 있는 비밀 기능이 들어있지. 첫째, 위치 추적 기능! 수지가 위험해! 이걸로 수지가 어떤 위험에 처해도 금방 돌아갈 수 있지. 둘째, 보호막 기능! 내가 도착하기 전에 수지가 위험에 처하면 보호막이 한번 발동한다.
5: 기라!
2: 이 모든 건 투구에 담긴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 덕분이지.
7: 어, 생존엔 도움이 되긴 하겠어. 선물로서의 센스는 왕이지만.
2: 뭐? 그런가? 머리를 지킬 수 있는데도?
4: 어이구,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지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아니면 꽝이야.
2: 가지고 싶은 물건?
4: 바로 이런 거. 짜잔! 땅콩 쿠키를 주면 수지가 무지 좋아할 것 같지 않아?
2: 오, 그렇군. 그럼 땅콩 쿠키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담아.
8: 에이, 그건 너무 볼트 네 취향 아니야?
9: 이렇게 운동기구를 선물하면 건강도 지키고 좋잖아.
2: 오, 그럼 운동기구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5: 너희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여자아이들은 귀엽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고.
2: 응?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
5: 그래, 예를 들면 귀여운 장식이 달려있는 팔찌 같은 거 말이야.
8: 오, 그거면 수지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2: 오, 그렇군. 정말 고맙다고 이씨. 귀여운 팔찌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담아 수지에게 전해주겠어.
1: 자, 시작해볼까? 수정 구슬아, 티라가 어디 있느냐? 우후, 이쪽이군. 기다려라, 티라.
10: 어, 저기다! 오,
2: 수지가 기뻐했으면 좋겠군.

0: 축하해, 수지야.
1: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2: 선물을 상자에 넣어왔잖아. 이게 지구의 문화란 말인가? 저 녀석들, 난

0: 얘들아, 나 진짜 감동받았어.
1: 자, 잠깐! 나의 선물도 받아다오. 상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0: 우와! 예쁜 팔찌네! 고마워, 티라! 어때?
1: 정말 잘한다, 수지!
2: 안내 방송드립니다. 잠시 후 블루 익스프레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0: 우와! 이건 꼭 가야 해! 얘들아, 가자! 난 이번엔 좀 쉬어야겠다!
1: 나도...
0: 티라, 거기 있구나.
1: 저렇게 좋아하다니 정말 뿌듯하군. 빨리 화장실을.
0: 드디어 잡았다, 티라.
1: 이제야 살 것 같군. 수지, 어? 수지? 어디 간 거지? 어?
0: 와! 할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3: 그동안 자이도 이런 모습으로 숨어 있었군. 이제 연기는 집어치우고 그레이트 코인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0: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3: 어쭈, 말을 안 하겠다 이거지. 무서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려나.

0: 그럼 빨리 그레이트 코인이 어디 있는지 말해. 말하라 머리야.
1: 수지야! 수지야!
2: 대체 어디 간 거냐, 수지?
3: 고마워, 티라.
2: 아, 팔찌!
0: 끝까지 말하지 않다니 끈질기군. 그럼 이건 어떨까?
3: 뭐지? 나 살았어?
0: 이게 감히? 그레이트 코인이 제발로 내 앞에 나타났군. 하지만 렉스카이더로 합체할 수 없는 너희들이 날 상대할 수 있을. 어? 렉스카이저?
2: 받아라, 블랙 위치!

0: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끝장이다. 미니 특공대를 가져.
1: 지금이다. 엑스카이저 D7 합체.

0: 은하다.
1: 이제 앉아요. 가세요.
0: 고마워요, 미리 특강대.
2: 다행이다.
3: 티라, 네 선물 덕분에 수지를 구한 거야.
4: 수지? 네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내가 옆에서 지켜주겠다.
1: 미니소드 군단의 위협!
5: 이 한심한 녀석! 언제까지 실패만 할 것이냐?
6: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5: 기회를 얼마나 더 줘야 한다는 거냐?
6: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0: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정신이나?
5: 어이가 없군.
6: 어? 아이, 자, 아니, 어? 아, 잠깐만. 아니,
7: 진짜 웃기네.
8: 친절하십시오, 카르노님. 이건 제 계획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의 야심작 미니 소드입니다. 누구에게나 달라붙어 그 움직임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죠. 이걸 사용한다면 미니 특공대에게서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오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5: 좋다. 당장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와라, 블랙 소드.
8: 알겠습니다. 가자, 미니 소드 군단. 어? 어? 야야, 거기 아니야. 야,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댄스 챌린지야. 어때? 재밌겠지? 게다가 댄스 챌린지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1등 팀에겐 이렇게 상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2: 이렇게나 많이?
0: 이 상금이라면 프리미엄 왕땅콩 세트가 무려 100개! 갖고 싶었던 요리책을 마음껏 살 수 있겠어.
4: 수지를 위한 선물을 잔뜩 살 수 있겠군.
0: 자, 그럼 다 같이 이 댄스 챌린지 하는 거다.
9: 좋아! 상금 때문에 그런 유치한 춤을 추다니 한심하군. 난 빠지겠어.
0: 그래, 어? 빠지면 좋지. 상금도 나눠 가질 필요 없고. 자, 그럼 이제 연습해보자. 뭐야, 쌤이? 상금이 탐났었던 거야?
10: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0: 집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 어떡해? 아,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3: 어서 나와라 미니 특공대.
0: 변신하자.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루시
1: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0: 그만 둬, 블랙소드!
1: 왔구나! 이번에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주마!
0: 받아라!
2: 뭐지?
0: 물체! 중요한 순간에 뭐 하는 거냐?
2: 쌤이?
3: 얘들아?

0: 대체 너 어떻게 하는 거냐?
1: 몸이 말을 안 들어.
2: 보자, 네 몸에 뭔가 붙어 있어.
1: 뭐야? 나한테도 붙어 있다.
0: 나한테도.
2: 나도잖아.
3: 자, 이제 크레이트 코인을 가져가 볼까? 미니 소드 군단, 똑바로 안 해!
4: 이제 제대로 하는구만.
5: 난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전사 레이. 너희의 잔재주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6: 레이!
7: 대원들, 미니트 공대의 기술력으로 다이노 커맨드와 레이를 축소시켰다. 이제 레이가 곧 자네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5: 각오해라, 미니소드 군단!

0: 맛이 어떠냐?
1: 뭐지? 선물입니다. 블랙소드님.
2: 안돼! 나의 귀요미 미니 소드들이! 용서 못해!
0: 우리 몸을 조종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0: 가진 거 전부 다 내놔.
1: 이제 괜찮으니 어서 가세요.
2: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0: 또 졌네.
1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12: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마비의 질주 다이노카 추격 작전.
1: 카르노님, 제가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올 기발한 발명품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2: 짜잔!
3: 뭐야, 게임기잖아.
1: 이건 다이노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다이노카 해킹 장비다. 이 해킹 칩을 다이노카에 부착하기만 한다면 다이노카는 내 조종에 따라

0: 부르노님께 직행하는 슈퍼폴로 달려가지. 그렇게 된다면 블루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을 얻는 건 시간 문제란 말씀!
1: 꽤 그럴듯한 계획이군. 좋다. 이번엔 반드시 내게 그레이트 코인을 바쳐라.
0: 저만 믿으십시오, 카르노님.
2: 그런데 요즘 들어 카르노 군단이 유독 볼트를 노리는 것 같지 않아?
3: 맞아, 맞아. 저번엔 아예 볼트를 노리고 작전을 세우기도 했지.
4: 그거야 내가 가장 위협적인 대원이니까.
5: 틀렸다. 녀석들이 널 노리는 건 네가 갖고 있는 그레이트 코인 때문이다.
6: 그레이트 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볼트를 특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 좋다, 볼트.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
4: 진짜? 그럼
3: 악당들이 날 공격하려 하면 지켜주러 올 거야?
6: 쥐야! 당연하지!
3: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도?
6: 당연하지!
3: 못된 세미가 날 괴롭힌다면?
6: 쥐야! 당연히 너를 지키겠다!
4: 역시 히라야, 멋져! 넌 이제 내 보디가드야!
6: 나만 믿어라, 볼트!
5: 아이가 없군.
3: 누구야? 누가 내 주로스 훔쳐먹었어?

0: 감히 수지의 크로스를 훔쳐먹다니 용서 못해.
1: 하긴 계단은 수지가 우선이지.
2: 네가 먹은 크로스 다시 사놔.
3: 대원들, 지금 블랙 해머가 블루시티 도심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있다. 어서 출동하도록.
4: 네, 사령관님.
2: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공룡 비밀 특공대.
1: 나와라 비밀 특공대.
0: 멈춰.
1: 내 역할은 여기까지군.
2: 뭐지?
3: 카이노크가 제멋대로 움직여!
0: 본부! 본부! 긴급 상황이다!
4: 상황 파악했다!
5: 녀석들은 특수포털을 통해 다이노카를 카르노에게 보내려 하고 있다. 특수포털의 예상 발생 위치는 부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두로 가려면

0: 힘을 지나 고가를 통해야만 한다. 각 회원들은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이 세 장소로 나뉘어 다이노카를 막도록 볼트와 그레이트 코인을 지켜야만 한다.
1: 네, 사령관님.
2: 생각보다 금방 왔는데. 그럼 이제 다이노카 드라이빙 쇼를 시작해 볼까? 쉽게 잡힐 줄 알고?
3: 멈추면 안 돼!
2: 좋았어! 아림없지! 예사!
3: 놓쳤다! 내가 막을게!
2: 맥스 부탁해!
3: 볼트! 넌
2: 내가 구한다!
3: 루시,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한다.
4: 알겠어. 지금이야.
3: 됐어, 성공이야.

0: 모두 실패했어.
1: 바보 같은 녀석들 또 놓쳤지.
2: 이제 그레이드 군과 볼케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3: 우리가 꼭 하이노크를 막아야 해.
1: 디바 살려줘.
2: 볼케,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4: 어? 멈췄다!
2: 성공이다!

0: 그럴 수가.
1: 마지막 작전도 실패다.
2: 카르노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나 틀렸어.
3: 저거다, 저걸 떼어내.
2: 어디?
3: 이제 베이컨! 어?

0: 살았다.
1: 볼트!
2: 얘들아!
3: 괜찮은 거지? 볼트! 성공했다! 성공했어!
2: 거의 타워!

0: 멸망의 카운트다운.
1: 이 행성 파괴 미사일의 위력으로 다이노이드 녀석들과 미니트 꽁대를 지구와 함께 날려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차지하겠다.

0: 지구를 파괴하면 그레이트 코인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겠군요.
1: 오, 초코바이.
2: 잠깐. 이번에도 미니 특공대 녀석들이 우릴 방해하는 거 아니야?
1: 그러게. 그렇다면 너희가 가서 말해라.

0: 누구냐?
1: 스팅.
2: 뭐야? 무슨 일이야?
1: 카르노 군단인가?
3: 지붕이다. 빨리 가보자.
0: 이걸 어떻게 내일까지 다 찍어? 나 망했어, 망했다고.
4: 야, 여기서 뭐해? 잠도 안 자고.
0: 큰일 났어, 어떡해.
1: 수지, 무슨 일이지?
0: 내일까지 학교 숙제로 별자리 사진을 4장 찍어가야 하는데 나 별자리를 하나도 몰라서 지금까지 한 장도 못 찍었어. 어떡해.
1: 슬퍼하지 마라, 수지. 내가 별자리 사진 찍는 걸 도와주겠다. 저쪽을 보겠나? 저 십자가 모양의 별자리가 바로 독수리 자리다. 그리고 독수리 자리 위에 보이는 저 별자리, 저게 바로 백조자리다. 그 옆에 있는 저 별자리는 검은고 자리지. 그리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북두칠성이다.
0: 우와, 티라, 응? 너 별자리 진짜 잘한다.
5: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데?
1: 아, 우리 다이노이드 행성도 저렇게 밝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네.
0: 네 덕분에 숙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티라. 너무 멋있어.
1: 멋있다고? 지금 나한테 반한 건가?
6: 수지, 그대에게 별도 달도 따주리.
0: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2: 아이고.
3: 그런데 저 북두칠성 옆에 빨간 별은 뭐지?
1: 야, 그게 무슨 소린가?
3: 봐라. 북두칠성에 저렇게 새빨간 별이 어디 있나?
1: 뭐지? 저런 건 본 적이 없다.
4: 호출이다. 본부로 가보자.
7: 잘 준비해. 아, 알겠다.

0: 어?
1: 이게 다 무슨 일이죠?
2: 시간이 없으니 곧장 설명하겠네. 현재 카르노 군단이 지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네.
3: 뭐라고요?
2: 이걸 보도록.
4: 이건 카르노 군단의 행성 파괴 미사일. 저항이 거센 행성에만 사용하는 무기다. 다이노이드 행성을 멸망시킨 것도 저 미사일의 힘이었어.
5: 저 미사일이 지구를 타격했다간 지구는 끝장이야.
2: 그래서 우리의 과학자들이 미사일에 부착할 수 있는 궤도 수종용 추진 장치를 개발했네. 이 장치가 출력을 발휘하면 미사일의 궤도가 틀어질 걸세. 그래야 미사일을 지구에서 비껴나가게 할 수 있네. 자네들은 지금 즉시 이 추진 장치를 미사일에 부착하게. 이번 작전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네. 반드시 작전을 성공시키도록.

0: 본부!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작전을 시행하겠다!
1: 작전은 수행이란다!
2: 추진장치 설치 지점 좌표 확인!
0: 추진장치 설치 개시!
3: 이 녀석들!
4: 무슨 짓을 할 생각이지?
0: 추진장치 절대 뺏겨선 안 돼!
4: 당장 내놔!
0: 사령관님, 현재 미사일의 속도를 봤을 때 곧 지구 표면에 닿을 겁니다.
5: 미사일이 폭발하면 블루시티뿐만 아니라 지구가 초토화될 겁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6: 사령관님, 저희가 미사일을 파괴하겠습니다.
5: 가능하겠나?
0: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어주십시오, 사령관님. 미사일 충돌까지 이제 3분 남았습니다.
5: 알겠네.
1: 볼트, 반드시 해내게. 지구의 운명이 걸린 일일세.
0: 네, 꼭 지구를 지켜내겠습니다.

0: 속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부러진 타이거 소환! 미사일의 추진구를 얼려버려!
1: 아껴줘!
0: 이야! 사령관님, 미사일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프로즌 타이거!
2: 저게 뭐지?
3: 어머, 저게 뭐야? 저게 뭐 이상한 게 보여?
2: 뭐가 있어?
0: 프로즌 타이거, 내가 갈게! 미사일 충돌까지 60초! 미사일입니다! 도망쳐! 40초!
4: 지금이다!

0: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1: 드디어 끝났고
2: 우리가 해냈어.
3: 다들 고생했어.
4: 카르노 군단, 너희가 아무리 지구를 위협해도 우린 반드시 너희들을 막아낼 것이다.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7: 순한
8: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클릭소
6: 클릭소 얼마들까?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6: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6: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 순간
0: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3: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뽀롱뽀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손님입니다. 대기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0: 이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182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영국인. 1854년 크림전쟁의 군 간호사로 일했어요. 여기서 크림전쟁은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땅인 크림반도를 차지하려고 해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러시아,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참여했죠. 이 전쟁에서 나이팅게일님은 영국 군인의 사망률을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낮추셨어요. 통기하게도 바삭한 현대 간호학의 대머라고 할 만하죠. 또 밤마다 등을 켜고 환자를 돌본 덕에 세계적으로는 등불을 든 여인이라고 부른다네요.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망치를 들고 돌변해서 망치를 든 여인이라고도 불린대요.
1: 그렇게 부른단 말이지.
0: 그럼 그 소개를 마쳤으니 인터뷰를 시작해볼까요? 간호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그때는 다들 의사, 간호사가 되기를 꺼려했어요. 지금의 병원이랑은 달랐거든요. 쥐가 돌아다니고 아주 더러웠죠.
0: 그런데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1: 부모님 말씀을 따라 좋은 교육을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진짜 해야 하는 건 병들고 다친 이들을 돌봐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는데요. 만병통치약이라도 만드신 건가요?
1: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진짜 이유를 알아냈죠.
0: 어? 전쟁 때문에 다쳐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1: 전쟁으로 다친 것보다 더러운 환경 때문에 질병으로 죽는 병사들이 더 많았어요.
0: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 이 도표랑 함께 나라에 편지를 썼죠. 이 열악하고 더러운 병원 때문에 환자들이 더 죽는다. 당장 깨끗한 의료물품을 보내달라! 우와! 그렇게 보건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어요.
0: 근데 그때는 전쟁 중이고 간호사나 의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받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방법은 다 있지.
2: 크림전쟁의 군 간호사로 참여한 나이팅게일. 병원에서의 위생이 환자를 살리는 데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영국 정부에 의료물품을 요청하는데.
1: 편지를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의료물품을 안 보내주는 거야? 안 되겠어.
0: 여기는 어떤 일로?
1: 의료물품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0: 아, 우선 이것부터 좀 내려놓고.
1: 됐고 당장 내놔요! 진작 보내줄 것이지.
0: 멋있어요!
1: 사람을 살리는데 이 정도쯤이야.
0: 그런데 거긴 전쟁터였잖아요. 사실은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1: 나는 인간을 살리는 데 있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싸울 거예요.
0: 그게 무엇이든지요?
1: 무엇이든 간에.
0: 저도 나이팅게일님 같은 사람이 될래요. 그럼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 있죠.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워보겠어요. 일상에서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때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법이죠. 준비되셨나요?
0: 네. 자,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3: 어디요? 여기요? 아니에요?
0: 아니요, 우리 친구가 쓰러졌어요.
3: 여기. 여기에요? 아, 여기군요. 아, 간호사예요. 비키세요. 아,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지워주시고요. 사과머리. 네. 귀엽게 생기신 분. 네. 119에 신고해주세요.
4: 네. 아,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3: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아, 가는 게 없네요. 가슴 압박을 시작할게요.
1: 딱지 끼고 가슴 정중앙에 힘을 실어 1초당 두 번씩 압박하기. 손바닥이 같은 곳을 보게 깍지를 끼고 가슴 정중앙을 압박하겠습니다.
0: 선생님, 어느 정도로 세게 몇 번 누르는 건가요?
1: 5cm 정도 들어가게 몸무게를 실어 눌러야 합니다. 횟수는 1초당 두 번. 환자가 정신이 들 때까지 반복합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환자분.
0: 친구야, 정신이 좀 들어? 어? 깨어났어요. 친구야!
3: 야, 너도 백의의 천사 될 수 있어.
1: 모두 기억하셨죠?
0: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1: 응? 이게 뭐죠?
0: 지금껏 등불을 켜고 밤새 환자들을 돌보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편안하게 등불 끄고 쉬시라고 준비했어요. 바로바로 등불 끈 전설! 여기 있는 이 망치를 휙 휘둘러서 촛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1: 와, 스트레스 풀리겠구만!
0: 자, 준비되시면 망치를 휘둘러주세요!
1: 하나, 둘, 셋!
0: 지금까지 등불 끈 천사 나이팅게일링과 호떡이었습니다.
1: 줄 한 번만 더 붙여주세요.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

0: 그럼 만들자 무지개.
1: 에이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어.
0: 따라와 비밀 작업실로. 무지개 만들기 도전. 실험 준비물은 투명한 병, 각설탕 또는 소금, 스포이드, 식용 색소. 먼저 물을 컵에 따라줄게요.
1: 김이 서리는 걸 보니까 따뜻해 보인다.
0: 맞아. 그래야 설탕이나 소금이 잘 녹거든. 비율이 잘 맞나 확인합니다.
1: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0: 응, 좋았어. 이제 물에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 식용색소를 넣으면 돼. 짜잔! 이렇게 식용색소를 넣었으면 이제 설탕을 넣어주면 돼.
1: 리디나, 응? 설탕은 얼만큼 넣어야 돼?
0: 여기 빨간색 물은 빼고 주황색부터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서른 개의 설탕을 넣으면 돼.
1: 알았어.
0: 그러면 주황색부터 다섯 개 들어간다. 잘 저어줘.
1: 누나, 나 팔아봐.
0: 어, 그래? 어, 그럼 선수 교체!
1: 교체!
0: 이번엔 내가 저을게.
1: 어, 누나 화이팅! 오! 맛있어 보인다. 두 개니까 하나는 먹어도 되겠지.
2: 어? 어떡하? 너 설마 그거 먹었어? 그거!
0: 소금 넣은 거랑 엄청 짤 텐데. 아이 참, 소금물로도 만들 수 있어서 하나는 설탕, 하나는 소금을 넣었지.
1: 아짜!
0: 아유 얼른 물 먹어. 아유 그러니까 그걸 왜 먹어? 아유. 그럼 이제 스포이드로 보라색 설탕물부터 옮겨 담아보자.

0: 때문이야. 밀도는 어떤 부피 안에 물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이야. 설탕이 많이 녹아있는 물은 빽빽해져. 설탕이 적게 녹아있는 물은 덜 빽빽하겠지. 액체는 밀도가 높을수록 아래로, 밀도가 낮을수록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밀도와 색을 가진 설탕물을 싸우면 예쁜 무지개가 완성되는 거야.
1: 호떡 쇼 MC 호떡입니다. 시간의 문을 넘어온 오늘의 손님, 신라 최초의 여왕 선동여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동여왕님. 왕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2: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뿐.
1: 아, 제가 몰라뵀네요. 얼른 앉으셔서 인터뷰 진행할게요. 제가 소개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껏 모신 위인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2: 왜요?
1: 아니, 그만큼 역사가 깊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이름 김덕만. 580년대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하늘 관찰 기구 첨성대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의 소망이 담긴 황룡사 9층 목탑도 이분이 건축하셨대요. 지혜롭고 강한 신라의 27대 왕 선덕여왕님입니다. 야, 최초의 여왕이라니 너무 멋있어요.
2: 내가 왕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1: 궁금해요, 궁금해요. 지금 그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남자만 왕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반대는 없었어요?
2: 있었지. 하지만 난 타고난 왕족이었고 행동으로 보여줬지. 내가 얼마나 총명하고 현명한지.
3: 어느 날 신라 26대 왕 진평왕 중국 당나라로부터 꽃이와 그림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1: 덕만아, 당나라에서 온 꽃이와 그림이란 아주 어여쁘지 않느냐?
4: 예, 그런데 아버지, 이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어도 아무런 향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
3: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란꽃이 활짝 피어오르는데.

0: 꽃에서 향기가 안 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1: 꽃은 매우 예쁘지만 아. 이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는 꽃이라 생각했습니다.
0: 허허, 이렇게 지혜롭다니. 왕이 될 인물이로다. 우와, 어떻게 그림만 보고. 아무튼 다 생각이 있으셨었네요.
2: 내 똑똑함을 아버지 진평왕께서 알아보셨달까.
0: 그럼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일을 척척 해내셨겠어요.
2: 그럼 나처럼 똑똑한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삼국의 통일을 위해 애썼다네.
3: 말목사는 김유신!
2: 그 김유신 알지?
0: 아, 그 노래를 아시네요.
2: 유명하더군.
0: 아, 그런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절에 탑도 쌓으셨잖아요. 통일이랑 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2: 자,

0: 이게 총 몇 층이지?
1: 어, 이게 하나, 둘, 9층이요, 9층. 그러니까 9층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0: 이 탑은 일본, 중국, 오월, 함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를 뜻하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 신라를 지키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자는 소망이 담겨있는 탑이란 말일세.
1: 아, 그래서 9층. 그럼 이 첨성대라는 건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0: 백성의 농사에 도움을 주고 하늘의 뜻을 살피고 신라의 과학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이지. 거기다 이 안에서 별을 관찰하면 계절도 알 수 있고 나라에 위험이 생기는지도 알 수 있지.
1: 네? 나라의 위험까지도요?
0: 그럼 나는 하늘의 뜻을 읽고 나라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거든. 모란꽃의 향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1: 우와, 지혜도 있는데 예측 능력까지. 정말 왕이 될 상이십니다.
0: 난 이미 왕인데.
1: 아! 예리한 통찰력과 예측 능력으로 신라를 열심히 지켜낸 선덕여왕님께 딱 맞는 놀이를 해볼 건데요.
0: 이것들은 다 뭐지?
1: 제가 이 말랑말랑한 막대를 노래 박자에 맞춰서 휘두르면요, 이 냄비 뚜껑으로 막아내시면 됩니다.
0: 사방에서 공격해오던 나라에 비하면 쉽겠군.
1: 네. 음악 주세요.

0: 우와! 진짜 예측을 잘하시네요.
1: 이 정도 예측은 나한텐 쉽지. 그럼 이번엔 바꿔서 해볼까?
0: 아, 예. 이번엔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전 많이 어렵네요.
1: 그럼 될 때까지 다시 해볼까?
0: 아니요.
1: 다시 해보자.
0: 아니요, 아니요.
1: 넌 할 수 있어.
0: 아, 네, 뭐라고요? 네, 인터뷰 시간 다 됐다고요?
1: 벌써?
0: 네,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나라를 지키려면 힘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도 좋아야 하는 법. 모두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하지 말게나.
0: 지금까지 윙가의 태화 호빵떡쇼 호떡이었습니다.

0: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1: 초대의 힘을 모아 번개 타워!
2: 우와! 번개 파워 진짜 멋있다!
3: 나도 번개 파워 보여줄 수 있어.
2: 에이, 누나는 번개맨이 아니잖아.
3: 못 믿네. 아하, 준비물은 음료수 캔만 있으면 되지. 이게 바로 번개 파워.
2: 근데 이게 끝이야.
3: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지. 자, 잘 봐. 먼저 물에 손을 적셔주고.
2: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어? 어 왜 난 안 되지?
3: 내가 다른 것도 보여줄게.
2: 자,
4: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2: 맛있겠다.
4: 응?
0: 어떻게 국방의 손에 음료수 캔이 딱 붙었을까? 정답은 압력 때문이야. 손바닥의 볼록한 부분과 음료수 캔 아래를 맞대면 손바닥과 캔 사이의 공간이 아주 작아지겠지. 이때 그대로 캔을 납작한 손바닥 가운데로 밀면 캔이 손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있게 되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압력으로 캔을 손바닥에 붙일 수 있다!
3: I am 알루미늄 맨! 호빵 파워!
2: 누나 누나!
3: 어? 오잉? 뭐하는 거야 호떡아?
2: 나는 유리병맨이다!
3: 우와 유리병맨! 내가 더 멋있지? 알루미늄 맨!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 상처엔
9: 순한 길게.
8: 주물 상처엔
9: 덤덤한
10: 마데카 솔이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옥스포드 상.
12: 아, 해보고.
1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4: 또 졌네.
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5: 키키키키.
16: 사는 아이도
15: 키키키키.
1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숲속에 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꾸미지 말게 뒷장소.
4: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사실 윈! 바로 인어공주! 젖바다민! 젖바다민! 성냥팔이 소녀!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미운오리 새끼! 내가 백조라니! 동화의 아버지! 안다르센 작가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데르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긴장되네요. 안녕하세요.
0: 긴장하지 마세요.
1: 네네.
0: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1805년 덴마크 오덴세에서 태어나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를 합쳐 그가 써낸 동화만 무려 158편! 동화, 여행기, 소설, 시까지 장르를 넘어드는 천재 안데르센 작가님입니다.
1: 부끄럽습니다.
0: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미운 우리 새끼.
1: 사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무시도 많이 받고 힘들었어요.
0: 그럼 미운 오리 새끼였던 작가님은 어떻게 백조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그건요,
2: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난 안데르센.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고,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위해 글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3: 발음도 안 좋고 무대에 설면 벌벌 떨면서 배우는 무슨...
4: 창작을 한다고 네가 웃기고 있네.
5: 너는 절대 성공 못할 거야.
6: 하지만 안데르센,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흔들림 없이 글을 쓴 그에게도 백조의 날개가 자라나는데.
3: 안데르센 씨, 오늘도 응원의 편지가 많이 왔어요.
1: 근데 너 방금 나한테 욕한 구간이 아니에요?
3: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아, 여기 제 편지도 있어요! 사랑해요!
0: 작가님, 이번 동화도 너무 재밌어요. 작가님의 동화를 읽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편은 없나요? 너무 감동적이야.
1: 내 동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다니, 역시 난 백조였어.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었다고! 난 백조였다고! 백조!
0: 정말 미운 우리 새끼, 아니 백조 그 자체네요. 혹시 또 자기 얘기가 담긴 동화가 있나요?
1: 인어공주도 있고 나이팅게일도 있고 그게 다 제 사랑의 경험이 녹아있어요.
0: 인어공주는 아는데 나이팅게일은 어떤 이야기예요?
1: 노래로 황제의 병을 낫게 한 한 새의 이야기예요. 황제는 나이팅게일한테 곁에 있어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떠난다는 이야기죠.
0: 둘 다 슬픈 이야기잖아요.
1: 맞아요. 전 항상 진심을 담아 고백했는데 모두가 매몰차게 차더라고요.
0: 누구한테 그렇게 차였는데요?
1: 그게 어디 보자. 리보르그 보이트, 그리고 소피 웨르스테드, 그리고 루이스 콜린, 그리고 제니 린드, 또...
0: 대체 몇 명한테 고백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유명한 안데르센이 고백을 했는데 찼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고백을 했길래요?
1: 전 작가니까 편지를 썼죠. 그 어떤 누구도 당신만큼 내가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워해요. 마치 아름다운 지중해 한 소녀를 그리워하듯.
0: 부담스러워요.
1: 부담스럽다뇨.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인데.
0: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연애 편지는 영 별로네.
1: 봐! 방금 새로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0: 어, 뭔데요?
1: 못된 양갈래 소녀의 최후. 그게 좋겠어요.
0: 못된 양갈래 소녀가 저는 아니겠죠?
1: 설마요? 아니에요.
0: 그럼 같이 써보는 건 어때요? 연애도 못하고 거짓말은 더 못하는 안데르센 작가님과 소설 이어쓰기.
1: 연애도 못... 내가 무슨 연애를... 뭐...
0: 저랑 작가님이 한 문장씩 말하면 되는데 대화가 끝나면 동화 한 편이 나오겠죠?
1: 허허, 아,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옛날 아주 먼 옛날 학교에 소문난 꽃미남인 안데르센은
0: 옆반에 아주 귀여운 호빵이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1: 학교에 간 안데르센은 호빵이를 만날 생각에 긴장된 나머지
0: 방귀를 꽝꽝 뛰어버렸어요.
1: 그건 오해였어요. 사실은 그건 호빵이의 방귀 소리였어요. 큰 방귀 소리에 놀란 안데르센은
0: 질 수 없지! 라고 외치고 더 큰 방귀를 뛰려고 힘을 줬어요. 그리고 바지에 똥을 싸버리고 말았답니다. 끝!
1: 아니 이게 무슨 동화예요 이게. 그리고 나는 바지에 똥 싼 적이 없어요. 절대 절대.
0: 맞아요. 아, 사실 이건 제 동생 호떡이 이야기였어요.
1: 호떡이요?
0: 네.
1: 아니 호떡이라는 애는 그 방귀도 잘 안 끼고 화장실도 잘 가릴 것 같은데.
0: 어떻게 아세요? 제 동생 아세요?
1: 아니 그 모르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요. 네, 그 잘 가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긴 애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0: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 인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1: 저 화장실 잘 가립니다.
0: 아, 그런 거 말고요.
1: 방귀도 누구처럼 아무 데서나 끼지도 않고요. 네.
0: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작가님처럼 훌륭한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요?
1: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꿈을 막으려고 해도 내 상상력은 막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모두 아름다운 백조가 될 수 있답니다.
0: 지금까지 미인과의 대화 호빵떡쇼 언어의 마술사 안데르센 작가님과 MC 호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호떡이는요, 방귀도 잘 끼고요, 똥도 엄청 많이 싸요.
1: 그럴 리 없어요.
0: 호떡이 아세요?
1: 모릅니다. 보고 싶습니다.
4: 거울 보세요.
7: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0: 친구들 안녕. 드디어 마지막 미션이야.
4: 아쉬워.
8: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
0: 자, 대망의 마지막 미션 공개.
4: 두근두근.
0: 열 번째 미션, 나의 일대기 공유하기.
8: 그럼 나부터 시작해볼게. 와, 앨범 찾았다.
9: 한번 펼쳐볼게요. 이거는 태어났을 때고요. 이거는 유치원 때, 이건 유치원 어린이날 졸업. 저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 아주 원나니 감자가 태어났죠.
4: 누나, 완전 귀여웠는데?
9: 체중은 3.24kg이었고 2014년 11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아, 아주 원나니 감자. 퉁퉁 부어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1: 귀여워.
9: 자, 이거 딸기 농장 갔을 때다. 입학식.
11: 빛나루 찾아보기.
9: 빛나루 찾아보기.
4: 누나, 나 찾았어. 여기.
9: 다음 장. 아, 이건 보면 안 돼요.
1: 보자, 보자.
9: 이거는 장난기가 많은 친구 같습니다. 이렇게. 아, 이때 진짜 재밌었네. 이때.
1: 또 물 만난 물고기.
9: 이나는 진짜 좋아해.
4: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했구나.
1: 노래도 부르고요.
9: 이때 양궁 했나? 그리고 엄마랑 같이 버거도 만들었어요.
1: 아, 귀여워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11: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니까 너는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것 같아.
4: 누나, 어릴 때랑 진짜 똑같구나.
11: 고마워. 그럼 이제 주찬이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
4: 그래. 아, 내가 어렸을 때 한 사진이 있거든? 한번 보자. 어, 어디 있었지? 아, 저기다 모아놨네. 먼저는 제일 어렸을 때 한 사진들을 보여줄게. 이거야. 내가 태어났어. 이 책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 이거야. 누나가 날 많이 달래주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갑자기 울으니까 내 누나가 엄마 주찬이 지금 울고 있어. 어떻게 달래줘. 막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 맞아.

0: 하고 있었을 때 하고 이거는 내 아빠. 와, 이걸 웃는데 진짜 아픈 것 같아. 그럼 이건 내 나고
1: 태어난 날.
0: 진짜?
1: 어, 소녀.
0: 귀엽다. 이건 내가
2: 태어난 지 한 달 원 먼스 됐어.
0: 진짜? 너무 귀엽다. 나 이거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귀엽나? 또 보여주고 싶은 사진은 여기에 내 누나가 이렇게 닦아진 데 내가 그만해주세요. 나 이렇게 했거든, 귀여워. 그 다음에 여기는 나 진짜 행복하고 있다.
2: 어떻게? 표정 어떻게 웃고 있어?
0: 이거 나 귀엽지?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제일 웃긴 건 나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건 내가 무대를 했을 때 어릴 적 사진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계속 나왔어. 내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
3: 지천이도 어린 시절 사진 보는 거 좋아해?
0: 엄청 메모리즈를 브링해.
4: 사로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어땠어?
3: 주천이는 그대로네. 귀여워.
0: 누나를 더 알게 돼서 좋았어.
4: 다음 주엔 10년 후의 우리를 그려볼 거야.
3: 우와, 미래의 우리? 너무 궁금해.
0: 벌써부터 설렌다.
4: 마지막 미션 완료. 정말 코앞이야. 기대하라고.
5: 만나고 싶은 위인이 있으신가요? 만난다면 묻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위인과의 대화 호빵떡 쇼! MC 호떡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만나볼 위인은 넷째이자 천재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0: 호세 프란시스코.
1: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대 파우다 호암대 보고 세노 방이야 대로 살레니 온세구리 아노 가라사미시가 아트리니 아도 루이스 비카.
0: 우와 감사합니다. 와 이름이 엄청 기세요.
2: 다음엔 틀리지 마요.
0: 다음에도 틀릴 것 같긴 한데.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나셨고요. 천재란 단어가 이분한테 낙이죠. 자, 10대에 이미 고전주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20대에 인체주의라는 새로운 화풍을 만든 사람 중 한 명, 미술계의 바나가 파블로 피카소님입니다.
2: 바나가보단 혁명가 정도는 돼야지 미술의 역사를 바꿔내.
0: 피카소님, 그런데 입체주의가 뭐예요?
2: 입체주의라. 그럼 혹시 고전주의는 아시나?
0: 고전!
2: 이럴 줄 알고 준비했죠. 자,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하나는 고전주의 그림, 하나는 입체주의 그림이에요.
0: 아니, 그냥 하나는 잘 그리고 하나는 못 그린 그림 같은데요?
2: 에헤이! 힌트를 주지. 고전주의 그림은 마치 사진처럼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거고 입체주의는 여러 방향의 모습을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0: 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고전주의, 이게 입체주의.
2: 오, 맞아요.
0: 이거는 옆모습 같기도 하고 앞모습 같기도 하네요.
2: 잘 봤어요. 입체주의는 내가 본 것에 자, 이 큐브처럼 앞뒤 옆모습 큐브를 펼치듯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큐비즘이라고 해요.
0: 앞뒤 옆모습을 한 번에. 근데 아무리 잘 봐도 그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그림들이 미술계의 혁명이 됐다고요?

0: 처음엔 당신처럼 못 모르는 사람들의 이해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죠. 결국 입체주의는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요.
1: 못 믿겠는데요.
0: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는 우리 가족들이 내 작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으니 말 다 했지. 그때 말이지.
2: 입체주의라는 화풍으로 미술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피카소. 그의 명성과 그림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졌다.
3: 아들아, 남긴 게 그림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4: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3: 유산의 상속세는 내 그림으로 대신돼도 좋아.
4: 아버지.
3: 아들아.
4: 아버지.
1: 오, 봉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제가 세금을 내러 왔는데요. 가진 게 이것뿐인데 괜찮을까요?
1: 네. 와, 이리 주세요. 어디 보자. 이건 피카소의 그림이네요.
4: 예.
1: 네, 납부 확인 되셨습니다.
4: 이걸로 됐다고요?
1: 아, 예.
4: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랑 꼭 닮으셨네요.
1: 우와! 돈 대신 낼 정도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0: 그럼 당연하죠. 다 나니까, 내 그림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1: 저도 그림 그릴래요.
0: 아무 그림이나 다 되는 게 아닐 텐데.
1: 이거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엔 대단한 피카소님이랑 게임을 하나 해볼 건데요.
0: 게임? 무슨 게임이요?
1: 큐브 조각처럼 나눠진 눈, 코, 입을 보고 누군지 맞히는 게임입니다.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한국의 연예인들이 문제로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0: 자신 없는데요.
1: 처음 보는 피카소님의 자신 없는 모습.
0: 제 자신이 없다고. 전 한국에 관심이 많거든요. I love K-pop.
1: 그럼 시작할게요. 이름을 외치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0: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
1: 그렇게 하면 제가 이길 확률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피카소! 라고 외쳐주세요.
0: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1: 자, 그럼 문제 주세요.
0: 피카소! 정답!
1: 정답은요?
0: 유태석님!
1: 과연 정답은 뭘까요?
0: 역시!
1: 잘 맞추셨네요.
0: 한국 예능 재밌어.
1: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호떡! 자, 이건 호빵이 누나입니다. 맞습니다, 호빵 누나.
0: 되게 귀엽다.
1: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이거
0: 피카소.
1: 자, 피카소님 정답은요?
0: 피카소.
1: 정답은
0: 피카소라고요.
1: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정답 나와주세요.
0: 아니네. 나 너무 닮아서 헷갈렸어요. 거의 보던 줄.
1: 차은우님이셨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차은우님이신데.
0: 농담 아시죠? 방금 한 말은 PD님 편집해주세요. 나 너무 닮아서 헷갈렸어요. 오늘 되게 영광이었을 텐데 어떻게 사인이라도 해드릴까요? 주세요. 피카소.
1: 자, 그럼 지금까지 위인가의 태아, 천재의 괴짜, 미술계의 반항아, 피카소님과 MC 호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거기도 사인해드려? 여기도?

0: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친구들 기다렸지? 오늘은 10년 후에 우리를 만나보는 날.
1: 10년 후에 우리? 너무 궁금해.
2: 10년 뒤에는 어떨까?
0: 그럼 마지막도 힘차게 출발!
1: 출발!
2: 고고!
3: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볼게. 일단은 아주 큰 배를 그릴 거예요.
2: 우와, 큰 배? 진짜 멋있다.
3: 우와, 나 잘 그렸다. 배가 너무 허전하니까 뭔가 아까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어볼게요.
2: 왜? 드나 꿈이 뭐야?
1: 내 꿈은 바로 항해사야.
2: 우와, 멋있다.
3: 여기는 제가 운전하는 배고요. 승객들이 신나서 웃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지구본을 왜 그렸냐면 세계 곳곳을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뉴저지도 있어요.
2: 오! 우리 집도 온다고? 완전 좋아.
1: 내 꿈은 바다로 전 세계를 누비는 거야.
4: 항해사. 근데 내가 뭘 믿고 있어, 내가 모르겠네.
2: 누나라면 문제 없지.
5: 아니, 됐다.
1: 고마워. 나는 꿈을 위해 종도 치고 소원도 빌었어.
6: 무슨 소원?
4: 전 항해할 거야.
2: 세계 여행하는 거 진짜 멋있다.
1: 헤헤, 고마워. 그럼 주찬이의 10년 후 모습을 볼까?
2: 네가 크면 뭐가 되고 싶은지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먼저는 모자를 이렇게.
1: 오, 나 뭐 그린지 알겠어.
2: 이게 그 얼굴이고 발이랑 신발? 지금 물이래.
1: 멋진 소방관이네.
2: 그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이제 풋볼 플레이를 만들 건데.
1: 우와, 또 있어?
2: 풋볼 선수가 됐나? 이제 폴리스.
1: 주찬이 꿈 많구나.
2: 다했어. 어때?
1: 이것도 멋져.
2: 싱어를 그려볼게. 내가 이거 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 끝. 어때? 경찰관, 소방관, 풋볼 선수, 가수. 이제 이걸 비행기로 접을 거야. 끝. 다 이게 조금 어려웠어. 이제 이걸 멀리 날릴게.

0: 알아보니 어때?
1: 주천이 꿈 정말 멋졌어. 응원할게.
2: 나도 누나의 꿈은 이루어진다.
0: 드디어 10개의 미션을 모두 성공했어. 축하해. 자, 둘은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아?
3: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0: 친구가 되려는 것 같아.
1: 처음에는 안 된 줄 알았더니 계속 해보니까 진짜 된 것 같아, 친구. 진짜.
0: 마지막 촬영이니까 슬퍼.
1: 너무 아쉬워. 또 한 번 만나자.
0: 또 만나면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
1: 나루 누나 진짜 만나는 게

0: 후후, 이제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 자, 이 행운의 편지를 받을 다음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 후후.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일지도 몰라. 기다려, 곧 행운의 편지가 찾아갈 테니까.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상.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굿소. 클릭소. 얼마될까?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굿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굿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Winter Ice Cream Truck.
1: 옥스포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뛰어!

0: 해주시고요.
1: 알겠습니다. 빨판.
0: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생존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경미귀신.
2: 어우 뭐야?
1: 이상하다. 왜 뒤로 걸어오지?
3: 안녕하십니까. 개미귀신입니다.
4: 이름 개미귀신.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로 뒤로만 걸을 수 있음. 그의 생존 비법은
3: 바로 개미지요.
0: 개미귀신님, 이 먼 곳까지 뒤로 걸어오느라 수고 많으셨다도.
3: 아닙니다.
1: 근데 신기하네. 뒤로 걸어다니면 먹이 구하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지?
3: 힘들죠. 먹이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 뭐 그냥 뭐 멸종할까요?
1: 아닙니다.
2: 그건 아니지만요.
3: 맞습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개미 지옥을 만듭니다. 이렇게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뒤로 빙글빙글 돌면서 앞다리로 모래를 휙휙. 이게 바로 개미 지옥이에요.
0: 아하. 근데 개미 지옥에서 뭘 하는 거도도?
3: 개미 지옥은 말 그대로 개미들의 지옥. 우린 거기서 개미들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비나이다. 개미가 떨어지길 비나이다. 미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방법으로 개미 귀신들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1: 이야, 진짜 보통이 아니다.
0: 자신의 약점을 딛고 살아남은 개미 귀신님 정말 대단하더더. 파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5: 아니요, 난 저렇게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은데요.
3: 뭐 비겁?
5: 그래, 함정을 파고 남을 속여서 잡아먹는 거 파리 성격엔 안 맞아. 내가 좀 더럽게는 살아도 비겁하게 난 살아.
3: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멸종하라는 거야 뭐야?
0: 자, 진정하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개미 귀신님.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동물을 소개하죠. 다음 동물은 도토리 딱따구르예.
6: 안녕하세요. 도토리 딱따구리입니다.
4: 이름 도토리 딱따구리. 날카로운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뚫을 수 있음. 그의 생존 비법은
6: 바로 도토리 은행.
0: 생존 비법이 도토리 은행. 이게 뭔가요?
6: 도토리 은행이 뭐냐면 바로 이 나무예요. 구멍을 뚫었으면 구멍에 도토리를 쏙. 와, 우리 도토리 부자다.
7: 이렇게 도토리를 많이 모아놨으니 도토리를 구하기 힘든 겨울이 와도 문제가 없겠어.
6: 맞아. 우리 친구들은 누구든지 이 나무에 와서 도토리를 꺼내 먹으면 되니까.
0: 아하.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도토리를 잔뜩 넣어두는 거군요.
6: 맞아요. 다 같이 도토리를 모아놓고 다 같이 도토리를 나눠 먹는 거죠.
3: 오, 부럽네.
1: 야, 저건 좀 배우고 싶다.
5: 근데요, 만약에요, 도토리 은행에

0: 모아둔 도토리를 도둑 맞으면요?
1: 하하,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도토리 은행을 털어가려는 침입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와, 도토리다. 침입자를 쫓아낸답니다. 이 도토리 은행은 우리가 잘 지켰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도토리 은행 덕분에 멸종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요.
2: 우와, 도토리 떡따구리의 이 협동정신, 이 준비정신 정말 대단하도도.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동물들의 생존 비법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파리, 오늘 들은 방법 중에 뭐 따라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0: 없어요.
3: 뭐야? 기껏해서 알려줬더니.
4: 아이, 괜히 알려준 것 같아.
1: 뭐야, 진짜.
0: 하지만 이건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작고 힘없는 생명체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생존 방법이 있다는 것.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 파리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요.
4: 파리 화이팅!
3: 살아남자, 아자아자!
2: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5: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0: 알겠나?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
1: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0: 그 호랑이는 내가 너무 고팠지.
2: 호랑이? 아!
1: 죄송해요, 잘못했어. 다시는 사람 안 잡아먹을게요.
3: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4: 저기 호랑이님.
0: 진정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5: 정말요?
3: 근데 누구한테 호되게 당했나 봐요.
5: 그게 제가 사람 다섯 명을 만났거든요.
6: 그 중에 하나는 바로
7: 난 큰 손이. 태어날 때부터 손이 커서 큰 손이라고 하지. 하! 난 주먹도 엄청 세고. 우와! 무거운 물건도 번쩍 들지.

0: 이제 세상에 나가 내 재주를 펼치는 거야.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갑자기 웬 바람이 불지? 태풍이 오나? 그래, 저 나뭇가지 가보는 거야. 어? 태풍이 아니라 코끼리라니? 기상, 기상!
1: 깜빡 잠들었네.
0: 코끼리 때문에 쓰러질 뻔했잖아요. 도대체 정체가 뭐요?
1: 그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를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 코끼리로 태풍을 일으키는 코끼리.
2: 둘은 같이 세상 구경을 하기로 했지. 이때
1: 이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나?
0: 더워. 비가 아니라 땀을 흘리는 거잖아.
3: 제가 땀이 좀 많아서.
0: 그럼
3: 여기서
1: 문제?
0: 사람이 땀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1번 체온이 높아지면 식히려고. 2번 나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4: 헉, 갑자기 문제를 내다니.
5: 아하, 땀을 흘리는 이유라. 뭐지? 호랑이 너 알아?
6: 어흥, 내가 알겠니?
7: 더울 때 땀을 흘리잖아. 1번?
5: 아, 맞아. 1번 맞는 것 같아.
0: 1번, 2번 모두 다 정답. 우리 몸은 약 36.5도씨. 그러나 날이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
4: 왕땀이 체온이 올라간다. 땀샘들아, 땀을 내보내.
8: 이렇게 땀을 내보내면 땀이 몸을 식혀주는데, 이때 몸에 있던 나쁜 노폐물도 같이 나가지.
0: 하지만 난 오랜 수련으로 내가 원할 때 땀을 내보낼 수 있지. 땀이요, 솟아나! 내 이름은 왕땀이.
1: 우와, 엄청난 재주다.
0: 왕땀이, 우리와 같이 여행하지 않겠소? 심심하던 차에 잘 됐네요.
9: 우리도 같이요. 난 무쇠신을 신고도 다리미 엄청난 무쇠발이로 난 언제든 물을 만나면 배를 타기 위해 배를 끼고 다니는 배돌이에요.
10: 이렇게 무서운 녀석들인지 미리 알았으면 우리 형제들이 절대로 안 건드렸을 텐데.
5: 아, 형제가 있어요?
10: 예, 저희가 쌍둥이 형제거든요. 우리가 몇 쌍둥이인지 지금부터 잘 보세요.

0: 바람이 온다. 또 걸렸군. 그것도 다섯 명이나. 오늘도 배부르게. 맛있겠다. 여기까지. 호랑이는 몇 쌍둥이일까요?
1: 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모르겠는데?
2: 엄청 많았어. 네 쌍둥이?
3: 아니야.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쌍둥이?
0: 그럼 정답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쌍둥이지! 다 살아먹게 두대 다 이기구만!
4: 호랑이!
0: 너무 놀라지 마! 우리랑 대결을 해서 이기면 살려주고 쉬면 잡아먹을 거니까!
4: 대결?
0: 단! 대결은 1대1로 무슨 대결을 할지는 우리가 정한다!
5: 우와!
6: 첫 번째 대결, 나무 쓰러뜨리기! 무쇠발 대 첫째 호랑이!
0: 내 엄청난 도끼질 실력으로 금방 다 쓰러뜨려주마! 쿵! 쿵! 쿵! 쿵!
2: 하! 내 무쇠발로 다 쓰러뜨려주마!

0: 첫 번째 대결은 무쇠발 승. 두 번째 대결 나무 쪼개기. 큰 손이 돼 둘째 호랑이.
1: 그럼 시작해볼까?
2: 좋아.
1: 가스로군. 야!
0: 두 번째 대결도 큰 손이 승. 세 번째 대결 바위벌리 던지기. 코끼미 대 셋째 호랑이.
1: 바위 던지기는 내가 세계 최고. 짜짜짜짜짜. 난 번쩍 들어서.
3: 난 코끼미로.

0: 더 멀리 갔다. 예예예. 예, 예. 어,
1: 이럴 수가.
2: 코끼리 승.
1: 믿을 수 없다.
0: 세 번째 대결도 치다니. 안 되겠다. 작전 타임. 이러다가 못 잡아먹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때? 이번엔 나무 높이 쌓기를 하자고 하고 우린 하는 척만 하다가. 오, 좋다 좋다 좋다. 좋은데 좋은데.
2: 녀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나무를 쌓고 있었지. 그때 우리는.
0: 와, 벌써 많이 쌓았네. 대결이고 뭐고 다 통구이로 만들어주마. 예이.
3: 내가 꺼줄게. 야, 헤이.

0: 맛있게 구워줘라.
1: 자, 자, 얘들아, 얘들아, 침착해. 내가 불을 끌게. 땀이요, 터져라. 땀이요, 터져라.
2: 땀 때문에 불이 다 꺼졌는데.
3: 불은 꺼졌는데 이젠 물바다야.
4: 아, 물바다가 아니라 땀바다지. 땀 너무 싫어.
5: 드디어 나 배돌이가 나설 차례군. 다들 배로 올라오세요. 어서 조심히 올라오세요.
4: 우리도 잡아줘.
5: 태워주면 또 잡아먹으려고. 어림없다.
4: 안 잡아먹을게. 약속해.
6: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이야. 호랑이들아, 앞으로는 착하게 살거라.

0: 그 후 다섯 친구는 함께 지내며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
1: 오늘은 조용하네.
2: 조용하면 좋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3: 얘들아! 이 엄마의 못된 사또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2: 뭐? 하루도 그냥 넘어가질 않는군.
1: 어서 출동하자.
4: 좋아!
5: 버리겠다. 코끼리는 큰 손이
1: 영차 영차 해돌이
3: 에이 더워 왕따미
6: 제주 많은 다섯 용사
4: 출동
7: 너무 무서워.
8: 사실 우리도 딩동댕 삼총사야.
7: 아, 그것도 뭔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외톨이 두루미 웨이.
11: 고마워.
10: 고맙긴 뭐. 난 제이야. 넌 이름이 뭐야?
11: 난 웨인이야. 두루미 웨인.
10: 만나서 반가워, 두루미 웨인.
11: 나도 정말 반가워, 제이.
10: 맞다. 친구들이랑 초코 먹으러 가는 길인데 지금 특별히 할 일 없으면 같이 갈래?
11: 잘 모르겠어.
10: 같이 가자. 재밌을 거야.
11: 그러자. 나도 핫초코 좋아해.
10: 네 친구들한테도 같이 가자고 할까? 안녕, 웨인 친구들.
11: 잠깐, 하지마. 내 친구들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정말 친구하고 싶은데 내가 친구 사귀는 게 서툴러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10: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랑 친구 됐잖아.
11: 정말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너랑 부딪혀서 친구가 됐으니까 다른 두루미들하고도 부딪히라는 뜻이야?
10: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 가자, 같이 가줄게. 여기 두루미 친구가 간다.
11: 얘들아, 우리 친구하자.
10: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11: 난 이럴 줄.

0: 알았어. 항상 있는 일이거든. 친구 사귀는 건 너무 어려워.
1: 웨인, 나랑 내 친구 토비와 테리 만나러 가자.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하거든. 친구 사귀길 도와줄 거야. 같이 갈 거지?
0: 날 도와준다면 당연히 가야지.
2: 쌀쌀한 날에 마시는 핫초코 너무 좋아.
1: 저기 얘들아,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줄게. 어? 새로운 친구 이름은 웨인.
3: 그 친구 투명 동물이야?
1: 아니, 얘는... 어? 잠깐, 어디 갔지? 괜찮아, 웨인. 쟤는 내 친구들이야.
3: 제이의 친구면 당연히 우리 친구이기도 하지. 만나서 반가워, 웨인.
4: 안녕, 웨인.
0: 나도 만나서 반가워, 얘들아.
1: 웨인한테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도와줄 수 있지?
5: 물론이지. 최선을 다할게.
1: 두루미 몇 마리가 있는데 웨인이 친구가 되고 싶어해.
0: 근데 난 친구 사귀는 법을 모르겠어.
5: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건 어려울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0: 정말이야? 그래주면 너무 좋지. 고마워.
5: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잠깐 실례 좀 할게. 탐정사무소로 출발! 웨인이 다른 두루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해.
6: 어떻게 하면 웨인이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내자.
5: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6: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할까?

0: 관람단 출동!
1: 안녕 얘들아.
2: 안녕하세요. 새 친구 웨인이에요.
1: 너희의 친구는 곧 내 친구지. 안녕 웨인. 난 피트리스야. 만나서 반가워.
3: 안녕하세요. 꼬리로 뭐 하시는 거예요?
1: 비버들은 꼬리로 말할 수 있거든. 지금한 말은 너랑 친구하고 싶다고 했어.
3: 친구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1: 그럼 너도 꼬리로 좀 쳐줄래? 비버들한테 인사해야지.
3: 우와, 이거 꽤 재밌다.
2: 다른 두루미들한테도 꼬리를 흔드는 거야. 분명 좋아할걸?
3: 정말 그렇게 생각해?
4: 꼬리를 흔들면 친근해 보이긴 하는 것 같아.
2: 네 생각은 어때? 가서 친근하게 꼬리 흔들어볼까?
3: 그래, 좋아. 고맙습니다.
1: 고맙긴 뭘. 행운을 빌어.
3: 여기 좀 볼래? 제발! 나 좀 봐! 가!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비버의 방법도 아닌가 봐. 이제 어쩌면 좋지?
5: 단서를 쫓아보자.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걸 했었지?
2: 밀리가 흉내 짓박이야 친구 사귈 땐 같이 노래를 불렀어.
6: 그랬었지.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따라 불러줬어. 이젠 항상 함께 노래해.
3: 우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친구를 사귈 수 있겠네. 알고 있는 우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가 하나도 없어.
6: 몰라도 돼. 우리가 만들어줄게.
2: 그래, 누워서 떡 먹기야. 후! 노래에도 떡 얘기 넣자. 예를 들면 찰떡구정 레몬이라도 돼.
4: 그리고 가사에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자. 좋은 노래는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2: 이렇게 말이지.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4: 중독성 있다 비니.
5: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웨인.
6: 맞아, 우리한테 맡겨. 좋아, 잊지 마.
7: 해 뜨는 곳부터 강물 끝나는 곳, 바라는 단 하나 당신과 나 친구 되는 것.
2: 기분 좋으면

0: 우정, 이 가사도 꼭 추가해.
1: 알았어, 가볼게. 해 끝나는 곳, 강물 뜨는 곳까지 친구가 당신이 되자 버려. 돌아와, 노래 안 끝났어. 15절이나 남아있단 말이야. 포기할래. 아무것도 안 통해. 영원히 친구로 될 수 없을 거야.
0: 도와줄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2: 나랑 루민 보토리를 나누며 친구가 됐는데.
0: 내가 너희랑 친구 됐을 때 기억나?
3: 그럼. 네가 트리하우스 굴뚝에 갇혔었잖아.
0: 맞아. 너희가 꺼내줘서 친구가 됐지. 그때 난 엄청 지저분했어.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네.
4: 단서가 될 순 있지. 우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어. 우린 각자 다르니까.
5: 웨인도 마찬가지야. 꼬리를 흔든다든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친구를 사귈 순 없어. 웨인이 정말 좋아하는 걸 하면 되겠다.
2: 근데 웨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내지?
4: 그거야 아주 쉽지. 물어보면 돼. 자, 가자.

0: 안녕, 웨인. 우와, 너 춤 진짜 잘 춘다.
1: 나 너무 감동받아서 말이 안 나와.
2: 너무 멋지다, 웨인. 부딪히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와, 이건 진짜. 우와.
3: 고마워. 난 춤추는 거 좋아해. 창피해서 아직 누구한테도 보여준 적은 없어.
0: 다른 두루미들한테 네 춤을 보여주면 분명 좋아할 거야.
3: 그럴까?
4: 진짜 네가 누군지 보여주면 널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
0: 우리가 음악을 연주해줄게. 시작하자, 얘들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0: 나도 같이 춤춰도 돼?
1: 당연하지. 근데 정말 그러고 싶어?
0: 나는 제인이야. 춤을 좋아하는데 아직 제대로 춰본 적은 없어. 부끄러워서.
1: 그랬구나. 반가워.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는 웨인이야.
0: 웨인, 이 친구는 두웨인, 얜 레인이야.
2: 우리도 같이 춤춰도 될까?
1: 물론, 너무 좋아.

0: 그랬구나. 와이탭에 의하면 웨인 같은 주루미들은 신기하게도 서로의 움직임을 따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간대.
1: 얘들아, 잠깐 이리 와봐. 새로 사귄 내 친구들 소개해줄게.
0: 모두 여기 보고 댄스 파티!
2: 댄스 파티!
3: 친구를 사귀기 위해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해.
0: 웨인이 진짜 자신을 보여주니까 다른 두루미들도 춤을 좋아한다는 걸 말해줬어.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됐지.
3: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사건 완벽하게 해결.
1: 수수께끼 생일 파티
0: 준비 완료. 너희들은 어때?
2: 루미하고 내가 만든 현수막.
1: 풍선들을 가지고 왔어.
2: 어?
1: 얘들아, 어디 가려는 거야?
0: 토비, 풍선하고 현수막 트리하우스에 숨겨놓을래?
2: 알았어.
3: 비니는 정말 최고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될 거야.
1: 또 재미있는 건 깜짝 파티라는 거. 우리가 준비한 걸 보면 비니는 이럴 걸 깜짝이야. 그래서 깜짝 파티라고 하나 보다. 어머나! 라고 하면 어머나 파티.
0: 늦어서 미안. 컵케이크 가져왔어. 오븐에서 방금 꺼낸 거야.
3: 예, 우와, 밀리의 도토리 버터 컵케이크. 오, 냄새 끝내준다. 잠깐, 도토리는 어딨어? 비니는 도토리 얹은 거 좋아하잖아.
0: 아, 아직 못 찾았어. 겨울에는 도토리 찾기가 힘든 것 같아.
4: 뭘 겨울에 찾기 힘들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건 아니지, 그치?
0: 그럼! 너한테 숨길 게 뭐 있어?
4: 예를 들면 너희들이 생일인 친구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어디까지나 예를 들자면.
2: 아니, 나는 생일인 친구 모르면 돼.
1: 나도! 오늘 생일 파티는 없어.
0: 우리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중에는 조만간 생일인 친구 아는 애는 정말 한 명도 없거든.
4: 아, 그렇구나.
1: 테이블 위에 있는 건 뭔데?
0: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없어.
4: 진짜 그러네.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네.
0: 뭐라고?
5: 잠깐 실례 좀 할게. 내 컵케이크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잖아.
6: 걱정하지 마, 밀리. 우리가 찾아볼게.
5: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6: 잠깐 실례 좀 할게.
5: 탐정 사무소로 출발!
2: 다들 비니의 생일이란 건 알고 있어.
0: 비니가 컵케이크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대체 누가 가져갔지?
2: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해. 반드시.
0: 안 그러면 깜짝 파티가 시시한 파티가 돼버릴 거야.
2: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0: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내가 빈이한테 사탕무 좀 찾아달랬어. 사탕무를 싫어하니까 생일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야.
1: 좋은 작전이야, 밀리. 이제 빨리 컵케이크를 찾자. 안 그러면 깜짝 파티는 실패야.
2: 이렇게 말하는 건 어때? 깜짝 놀라긴 할 거야. 짜잔! 이 컵케이크는 없지롱!
3: 자, 그럼 단서를 찾자.
2: 아, 뭔가 뾰족하면서 도토리 비슷한 걸 깔고 앉은 것 같은데. 역시 내 엉덩이 똑똑해.
0: 도토리 맞네.
1: 단서가 있어.
3: 저 도토리에 무슨 종이가 묶여있었나 본데?
1: 도토리를 가져간 누군가의 메모일지 몰라. 메모를 찾으면 컵케이크도 찾을 수 있을 거야.
2: 내가 찾을게.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의자 어디에 꼈나? 아니면 테이블 아래?
4: 가만히 있어봐. 멈춘 엉덩이가 필요해.
3: 고마워, 루미. 덕분에 찾았어. 너무 번져서 읽을 수가 없네.
1: 아랫부분만 빼고 누군가 사인을 남겼어. 읽기가 어려운데. 내 생각엔 라... 아니야. 로... 아니야.
5: 로코!
0: 왜 로코가 컵케이크를 가져갔지?
3: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알아내고 말 거야. 로코는 바위 안에 살아. 로코! 집에 있어?
0: 여기 없나 봐. 다른 데 갔다면 눈에 발자국이 있을 거야.
1: 로코도 없고 발자국도 없어. 정말 이상하네. 로코가 어디론가 갔다면 발자국이 남아있을 텐데.
3: 좋은 생각이 있어.
4: 드리하우스 비행 수세대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1: 새들은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로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입니다.
3: 잊지 마세요. 로코를 찾으면 컵케이크를 찾는 겁니다. 로코를 발견하면 어디 있는지 헤드셋으로 알려주세요.
4: 알겠습니다.
6: 임무 접수 완료.
0: 난 발견한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놓을게.
4: 좋아. 드리하우스 비행 수사대 빈니의 깜짝 생일 파티 구조 작전 실시.
0: 다들 힘내.
2: 화이팅.
1: 와, 멋져.
4: 찾았다. 그늘공터에 참나무 옆에 있어.
0: 여기 있다는 거네.
3: 잡았다. 자, 그럼 가볼까?
4: 잠깐만 얘들아. 로코가 사라졌어.
7: 로코가 보인다. 연못 근처에 있어.
1: 벌써 이동했다고?
2: 빠르다.
4: 생육수 숲도 근처에서 로코 발견. 로코 발견. 계곡 근처 텀블리앞이다.
0: 모두들 이곳저곳에서 로코를 발견하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2: 너무 빨리 이동해. 그리고 어떻게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3: 수사 진행이 막혔네.
1: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침착하게 단서를 찾자. 제이가 로코를 처음 발견한 참나무 근처야.
3: 여기 있는 다른 나무들 쪽에도 있었는데 로코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어.
1: 여기! 눈에 구멍이 있어.
0: 로코 크기에 딱 맞는 구멍인데? 왜 눈 속에 있는 거지?
4: 누가 눈 속에 이런 구멍을 파? 안 그래? 아니, 너무너무 춥잖아.
1: 아니야, 안 추워. 오히려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눈 속이 바깥보다 훨씬 더 따뜻해. 그래서 로코같이 작은 동물들은 눈 속에 터널을 만든대.
0: 그 말은 결국 로코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다는 거잖아.
3: 잠깐만. 친구들이 로코를 발견했던 장소들을 이 지도에 이렇게 차례대로 선을 그으면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 여기에 로코가 있을 거야. 우리가 찾던 곳이 여기야.
1: 안녕, 로코.
8: 교비, 안녕. 여기 내 작품 좀 볼래?
0: 컵케이크 위에 도토리들을 올렸구나.
8: 비니가 도토리 좋아하는 거 잘 알지. 겨울에 도토리 찾기가 힘든 것도 잘 알고.
2: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도토리를 로코한테 가져다 줬어.
8: 내 뱀은 못 받았어? 우리도 비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맛있는 도토리를 선물하겠다고 써놨는데.
2: 아, 받았어. 근데 내 엉덩이가 지워버렸어.
8: 어, 지워졌었구나. 난 어떻게 찾았어?
3: 이런 게 바로 탐정의 할 일이지.
8: 와, 실력 좋다. 진짜 최고.
0: 도와줘서 고마워. 컵케이크 너무 예쁘다. 얘들아, 좋은 생각이 있어. 트리하우스로 이어진 터널도 있지?
8: 도토리 마을 어디든 갈 수 있어.
0: 좋아, 비니의 생일을 두 번 놀라는 깜짝깜짝 파티를 만드는 거야.
4: 우와, 놀랄지를 두 번을 쳐야겠네. 놀랄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놀랄지.
2: 자, 모두들 잊지 마. 비니가 오기 전에 숨어야 해. 그리고 비니가 오면 다 같이 놀랄지. 좋아, 연습서만 따라해봐. 놀랄지.
6: 저기, 다들 어디 간 거야? 헐.
9: 안녕, 제이. 밀리가 말한 사탕무 구해왔어.
2: 으아! 아까, 잠깐만!
3: 비니!
5: 놀랐지!
6: 기억하고 있었구나. 난 너희가 내 생일 잊은 줄 알았어.
3: 우리가 너의 생일을 잊을 리가 없지.
0: 생일 정말 축하해, 비니. 또 사탕무 고마워.
6: 파티 고마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2: 좋아. 그렇다면 한 번 더 깜짝 놀라는 건 어때?
6: 진짜 행복할 거야.
0: 행복하게 해줄게. 로코
5: 놀랐지. 생일 축하해, 비니.
6: 잘 먹을게. 모두들 정말 고마워. 잊지 못할 즐거운 깜짝 생일 파티야.
0: 자, 모두들 놀랐지?
5: 놀랐지?
3: 정말 최고의 깜짝 파티였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둘의 탐정 실력 또한 최고였지.
0: 로코가 눈 속에 비밀 통로를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려운 사건일지라도 단서를 쫓으면 컵케이크를 찾는 것도 문제없다.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사건 완벽하게 해결.
1: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5: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얼굴 상처엔
9: 승환길게.
10: 주문 상처엔
11: 너무나 마데카 소리
12: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황.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이렇게 빵
1: 짜잔 스위치 스위치 마비야 다이다이
2: 오 스위치
3: 쿠아
2: 와
3: 오호 니크낙
1: 오호
3: 마피아
2: 마피아
4: 오
2: 베디페
0: 다이다이
3: 다이다이
1: 마피아 Mafiak.
0: Oi, oi. Oh. Hey. Aha. Glimpse.
1: Mafiak. Kaboom.
0: Lucky.
5: Mafiak. Switch be cool.
1: Switch be cool.
5: Pipeti, pipeti, puff.
1: Hey, Mafiak! Ramav! Goodies! What the fuck?
0: What? Swoosh! Mafiak! Switch, Piggle, Pippity, Pippity,
1: Puff! Mafiak.
0: Oh,
1: hi. Switch, Piggle!

0: Muff.
1: Jack.
2: Tie-tie.

Bye-bye.

Oh yeah. Oh yeah. Oh. Oh yeah.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5: 주물 상처엔
6: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팡.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높이를 위한 음식.
1: 루피가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2: 궁전의 슬쩍 연한 공주님은 길을 따... 점심에는 샌드위치 만들어볼까? 자, 됐다. 어디? 우와, 맛있다. 그런데 샌드위치가 너무 많네. 아, 그래, 친구들에게 나눠줘야지.
1: 루피는 친구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려고 집을 나섰어요.
0: 이 정도는 돼야지. 어때, 멋지지? 매력, 매력. 그랬다 이거지. 좋아.
2: 만들고 있었구나.
0: 어, 그런데 이게 뭐야?
2: 이거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먹어보라고 가져왔어.
0: 우와, 샌드위치라고?
2: 자,
0: 맛있겠다.
2: 난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러 가볼게.
0: 잘 가. 고마워.
2: 애기야.
3: 부러워. 안녕, 루피.
2: 안녕, 로디도 있었구나.
3: 루피, 안녕. 근데 웬일이야?
2: 이것 좀 먹어보라고.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3: 고마워.
2: 그럼 난 가볼게.
3: 안녕.
1: 루피는 에디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포비에게도 샌드위치를 주었습니다. 물론 해리에게도 샌드위치를 주었죠.
2: 안녕.
4: 잘 가.
1: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패티네 집으로 갔습니다.
2: 패티!
5: 아, 루피!
2: 안녕!
5: 안녕!
2: 이것 좀 먹어봐.
5: 와, 맛있겠다!
2: 패티를 끝으로 친구들에게 샌드위치 전달 끝!
6: 그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나눠준 거야? 힘들었겠다.
2: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돼. 그럼 난 갈게. 안녕.
6: 안녕.
2: 다들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런데 좀 힘드네.
0: 우와, 맛있다. 역시 루키가 만든 음식은 맛있다. 아, 루키한테 더 만들어.
2: 이제 좀 쉬어야겠다. 다시 책을 읽어볼까?
0: 루피!
2: 응? 뽀로로, 크로!
0: 루피야!
2: 무슨 일이야?
0: 우리 샌드위치 좀 더 만들어주면 안 돼?
2: 샌드위치를 더?
0: 진짜 맛있어서 그래!
2: 두 개 정도라면 뭐
0: 좋았어.
6: 안녕 루피.
4: 뽀로로 크롱도 여기 있었네.
0: 응, 루피 샌드위치를 더 먹고 싶은 것 같다.
7: 응? 우리도 그래서 왔는데.
0: 루피가 또 만들어준대. 루피, 우리 것도 부탁해.
2: 그래. 재료를 많이 준비해야겠네.
1: 친구들의 부탁에 루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열심히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3: 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2: 다 됐어. 맛있게 드세요. 다들 잘 먹네.
0: 맛있다.
3: 정말 맛있어.
0: 정말이야.
3: 루피야, 응? 샌드위치 정말 맛있었어. 그런데 조금만 더 만들어줄 수 있어?
2: 응? 나보고 또 만들라고?
0: 정말 맛있어.
4: 이런 맛은 처음이야.
2: 알았어. 잠깐. 잠깐만 기다려.
1: 루피는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를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2: 자, 많이 먹어. 난 방에 가서 쉬고 있을게.
8: 맛있다.
7: 맛있다.
2: 루피.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돼.
6: 정말 피곤했구나.
1: 루피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느라 무척 피곤했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8: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7: 맞아, 밥 먹을 때가 됐어.
3: 그런 것 같긴 한데, 보비 우리 좀 내려줘.
8: 아 참, 알았어.
3: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해.
8: 미안해, 배가 고파서 깜빡했어.
3: 루피한테 샌드위치 만들어달라고 할까?
7: 그럼 루피 집으로 가자.
9: 너희들 지금 루피한테 간다는 거야?
3: 샌드위치 만들어달라고 할 거야.
9: 뭐? 너희는 너희 생각만 하는구나.
3: 뭐?
7: 무슨 얘기야?
9: 루피는 우리를 위해 어제 쉬지도 못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잖아. 루피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 안 해봤니?
8: 그러고 보니 어제 루피가 힘들어 보였어.
3: 아, 그럼 오늘은 우리가 루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어때?
9: 좋은 생각이야.
8: 그럼 점심때까지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루피 집에서 모이자.
1: 호비와 해리는 물고기 요리를 하기 위해 얼음 낚시를

0: 채취를 하고 있어요.
1: 물고기가 안 잡히네.
2: 그러게 말이야. 아주 큰 것 같아. 으이야! 잡았다.
3: 완성. 어때 로지?
4: 이게 뭐야?
3: 보고도 몰라? 루피랑 똑같잖아. 어때? 좋아하겠지?
4: 조금 다른 것 같은데.
3: 그럼 조금 고치면 되지 뭐. 짜잔!
0: 뽀로로와 크롱은 빵을 만들었어요.
3: 냄새 좋고. 그럼 맛이 어떤지 하나 먹어볼까? 크롱크롱크롱.
5: 아, 알았어 크롱, 하나 먹어봐.
3: 맛있다. 크롱크롱. 루피가 좋아하겠다. 아까 크롱 루피 죽이러 한 거잖아. 그럼 우리 하나씩만 더 먹을까? 크롱크롱. 딱 하나씩만 먹기다. 크롱.
0: 패티는 루피를 위해 과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5: 자, 맛있게 구워줘야 할 텐데. 그런데 좀 졸리네. 안 돼, 과자를 지켜야지.
0: 약속 시간이 돼 뽀로로와 친구들이 각자 만든 음식을 들고 루피 집 앞에 모였어요.
3: 루피, 루피.
5: 응? 다들 무슨 일이야?
3: 그게
5: 우리 모두 루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 우와, 정말? 어서 들어와. 그럼 어떤 음식을 준비해왔는지 볼까? 포비하고 해리가 먼저 보여줄래?
2: 포비, 뚜껑을 열어. 이거 내가 잡은 거야. 어때, 맛있겠지? 좀 작은가.
1: 미안해, 물고기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잡았어.
5: 그럼 에디는?
3: 나는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자, 루피 얼굴 모양으로 만든 거야.
2: 그게 무슨 루피 얼굴이야? 하나도 안 닮았잖아.
3: 처음엔 비슷했다고. 너흰 무슨 음식 해왔는데?
5: 그래, 뽀로로하고 크롱은?
3: 우린 맛있는 빵을 준비했지. 에게 겨우 빵 하나야?
2: 원래는 많았어.
3: 그런데 왜 이것뿐이야?
2: 맘만 보려고 했는데 그만 다 먹고 말았어. 미안해 루피.
5: 루피.
2: 나도 미안해. 5분에 넣고 깜빡 잠들어버리는 바람에 전부 타버렸어.
3: 루피 미안해.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만들어서 다들 엉망이지.
5: 엉망이어도 상관없어. 이 모든 건 너희들이 날 위해서 열심히 만든 거잖아. 정말 고마워.
2: 와, 다행이다.
1: 루피, 그동안 미안했어. 항상 네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힘든 건 생각 못했어.
3: 루피, 미안해.
5: 아니야. 그런데 음식이 좀 모자란 것 같네. 내가 금방 더 만들게.
2: 나도 도울게.
5: 고마워. 이리 와.
0: 뽀로로와 친구들은 루피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4: 혹이 나는 거구나.
3: 그런데 무슨 일이야?

0: 도빈에 가기로 했잖아.
1: 아, 맞다. 아, 가자. 자.
0: 왜 그래?
1: 죽어서 기침한 거야.
0: 기침? 에치? 나는 기침이 왜 안 나오지?
1: 왜냐면 그건...
0: 추운 건 어떤 느낌이야?
1: 어떻게 설명하지? 아, 늦겠다. 빨리 가자.
0: 테디.
1: 보비야.
2: 들어와.
1: 안녕.
0: 안녕.
2: 안녕. 어서 와. 에디도 왔으니 음식을 가져올게. 에디, 이거 받아.
1: 아, 맛있겠다.

0: 그럼 이건. 이것도 안 돼.
1: 아, 잘 먹었다.
0: 나도 먹어보고 싶다.
2: 아, 점심도 다 먹었고, 오랜만에 수영하러 갈까?
3: 좋아, 가자.
0: 수영이라고.
4: 뽀로로와 크롱, 에디는 로디와 함께 수영을 하러 바닷가에 왔습니다.
0: 공이네.
1: 로디!
0: 응?
1: 공 좀 던져줄래?
0: 좋아, 간다. 얍! 재밌겠다. 나도 친구들하고 수영하고 싶다. 야! 언제나 즐거운 개구쟁이 엄마 펭귄 버러러.
1: 로디! 뭐해?
0: 아무것도 아니야.
1: 어? 벌써 해가 졌네? 그만 돌아갈까?
3: 그래.
1: 어, 로디, 빨리 와.
4: 에디와 로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졸려.
0: 졸려? 졸린 건 뭐야?
1: 어, 그건 잠을 자고 싶은 거야.
0: 잠? 잠은 왜 자는 건데?
1: 어, 그건... 아! 꿈을 꾸기 위한 거야.
0: 꿈을 꾼다고? 꿈은 어떤 거야?
1: 아, 그건... 넌 어차피 로봇이라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0: 난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1: 그래. 아, 졸려서 난 그만 잘게.
0: 어, 그래, 잘 자.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닌가? 나는 왜 할 수 없는 게 많은 걸까? 나도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
1: 러디야!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났어?
5: 에디?
1: 아, 괜찮아.
5: 너무 아파. 어? 아프다고?
1: 어. 야. 와. 로디, 왜 그래?
5: 이게 나야? 아, 혹이 나 있네. 진짜로 혹났어.
4: 우와, 로디가 다른 친구들처럼 변했어요.
1: 무슨 소리야?
5: 응,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와, 신난다. 야호, 내가 변했다. 진짜 아프다. 내가 정말 친구들처럼 됐나봐.
1: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넌 원래 그랬잖아.
5: 잠꼬대? 어,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무렴 어때. 변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가자.
1: 그래.
5: 멈춰. 어, 뭐? 오, 나 기침했다.
1: 세상에.

0: 이렇게 기침 가지고 왜 그래?
1: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0: 얘들아 안녕.
2: 어서 와.
0: 로디, 왜 거기 서 있어? 여기 앉아.
1: 나도?
0: 어서 앉아.
2: 내 레디 옆에 앉았잖아.
1: 아, 맞다. 그렇지. 깜빡했네. 와, 먹을 게 이렇게 많아.
2: 루디, 많이 먹어.
1: 샌드위치는 이런 맛이구나. 정말 맛있다.
2: 루디.
1: 그럼 이번엔. 와, 이것도 정말 맛있다.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와,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아, 잘 먹었다.
0: 왜 저러지?
2: 그러게.
1: 이런, 내가 다 먹어버렸네. 무지 맛있어서 그만.
3: 괜찮아.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갈까?
0: 그럼 가자. 수영이라고?
4: 뽀로로와 크롬, 에디와 로디는 수영을 하러 함께 바닷가에 왔습니다.
3: 에디, 로디, 빨리 들어와!
0: 알았어, 로디 가자. 로디, 왜 안 들어와?
1: 준비 운동 좀 하고.
3: 하나, 둘, 하나, 둘.
1: 이따 들어갈게.
0: 얼른 들어와.
3: 그럼 난 가보실까?
1: 난 수영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0: 아, 왜 이러지? 아, 난 수영 못하는데 가라앉는다.
1: 왜 그래?
0: 만능 튜브가 고장났어.
1: 어떡하지? 어떡해. 예, 내가 구해줄게.
4: 에디가 가라앉고 있어요.
1: 에디! 에디를 구해야 해.
4: 로디는 에디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영을 했습니다.
0: 이제 돌아가자.

0: 거구나. 오늘 정말 즐거웠어. 진짜 행복한 날이야.
1: 로지!
0: 에디! 응,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1: 안녕!
0: 에디, 어제 물에 빠졌었잖아. 몸은 어때? 괜찮아?
1: 어? 무슨 소리야? 난 계속 집에 있었는데.
0: 그래?
1: 왜 그래?
0: 아니야.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1: 너는 로봇인데 어떻게 꿈을 꿔?
0: 그러게.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지. 가자.
1: 어, 같이 가! 근데 정말 꿈을 꾼 거야?
0: 글쎄.
2: 로디는 꿈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로디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0: 신 대서동.
1: 친구들이 에디의 집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0: 짜잔!
2: 어? 이게 뭐야?
0: 이건 변신기계야.
2: 변신기계? 그게 뭐야?
0: 이 똑똑박사 에디님이 설명해줄지. 자, 놀라지를 마. 이 변신기계에 과자 사진과 돌멩이를 넣고 기계를 작동하면 돌멩이가 과자로 변하게 되는 거야.
2: 돌멩이가 과자로 변한다고? 나 못 믿겠는데.
0: 좋아, 잘 보라고.

0: 어디 볼까?
1: 진짜 꼬맹이가 과자로 변했어.
0: 거봐, 난 역시 똑똑 박사라니까. 어, 구롱. 과자가 아니라 돌멩이라고.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1: 오르르, 이제 그만 웃어.
2: 그래.
3: 레디, 우린 그만 돌아갈게.
0: 그래.
2: 안녕.
3: 잘 있어.
0: 다들 잘 가.
4: 친구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0: 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좋아, 두고 보라고.
4: 에디는 밤새 변신 기계를 고쳤어요.
0: 다 됐다! 어디? 맛있다, 성공이야. 어서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어, 잠깐. 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뽀로로, 어제 날 비웃었지. 어?
5: 저건 뽀로로랑 찍은 사진이잖아.
0: 히히, 그래, 바로 그거야. 여기에 뽀로로 사진을 넣고. 어디 보자.
5: 우와, 대단해.
4: 에디가 뽀로로로 변신했어요.
0: 이렇게 뽀로로로 변신해서 친구들을 괴롭히면.
2: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6: 뽀로로 너무해.
0: 친구들이 진짜 뽀로로한테 화내겠지. 좋았어, 뽀로로 막 좀 봐라.
2: 우와, 신난다.
0: 재밌다. 얘들아,
2: 뽀로로
0: 안녕.
2: 안녕.
1: 목소리가 왠지 에디 목소리 같은데?
0: 그래? 감기 걸려서 그런가 봐.
1: 그런데 너 집에서 책 한다고 했었잖아.
0: 아, 책은 다 읽었어.
1: 어, 뭐해라, 그건 뭐야?
0: 꼬리가 생겼잖아. 아, 엉덩이에 뭐가 붙었네. 집에 가서 떼어야겠다. 근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었어?
2: 미끄럼틀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0: 미끄럼틀? 나도 같이 탈래.
2: 그래, 차례차례 타야 하니까 뒤에서.
0: 그래, 이거야 작전 개시.
2: 이젠 내 차례지.
0: 내가 먼저.
2: 뽀로로, 차례를 지켜야지.
0: 그런 게 어딨어. 내 맘이지.
4: 이번엔 뽀로로로 변신한 에디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0: 와, 재밌다.
1: 뽀로로, 언제까지 너만 탈 거야?
0: 난 더 타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할 거야.
6: 너무해, 뽀로로.
0: 얘들아.
3: 뽀로로, 어서 와.

0: 낚시하고 있었구나.
1: 어? 이자
2: 꼬비, 괜찮아? 원한다!
0: 이제 다들 뽀로로한테 화났겠지. 얘들아!
3: 꼬비 편에 진짜 뽀로로가 나타났어요.
0: 왜 그래?
2: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0: 무슨 소리야?
2: 미끄럼틀 탈 때 세치게 하고 그네도 혼자만 계속 탔잖아.
0: 그래, 아까 네가 너무 심했어. 아이, 내가 그랬다고? 그뿐인 줄 알아? 너 때문에 포비가 넘어져서 다쳤단 말이야.
1: 너무했어, 뽀로로.
0: 난 그런 적 없어.
2: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랑 안 놀아.
0: 가자.
2: 얘들아.
0: 성공이야.
4: 근데 몸이 좀 이상하네.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어.
2: 대체 어떻게 된 거지?
4: 저건 빨리 가자. 빨리.
2: 어떻게 된 거지?

0: 같으면 들킬 뻔했어. 저건 애비잖아. 내가 뽀로로로 변신해서 괴롭힌 줄은 상상도 못하겠지. 애비가 변신기계를 이용해 나로 변했었구나. 뽀로로, 이 똑똑 박사님을 우습게 본 벌이라고. 그렇게 된 거였어. 좋아,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어? 누구지? 안녕.
1: 뽀로로, 무슨 일이야?
0: 좀 전에 통통이한테 다녀왔는데 널 좀 불러달라고 해서.
1: 통통이가?
0: 중요한 물건이 고장났다고 네가 꼭 봐줬으면 하나 봐.
1: 아, 그래?
0: 그럼 난 이만 가볼게.
1: 그래, 잘 가. 아, 깜짝이야. 뽀로로가 눈치챈 줄 알았네. 참, 통통이가 찾는다고 했지? 빨리 가보자.
2: 에디는 뽀로로의 말을 듣고 통통이네 집에 갔어요.

0: 에?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1: 어? 뭐? 그럼 뽀로로가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아, 아이, 뽀로로.
0: 에잉? 왜 저러지?
2: 얘들아! 에디!
3: 안녕!
2: 뽀로로 에디!
4: 아, 이번엔 뽀로로가 에디로 변신했군요.
3: 에디, 너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5: 아, 그래? 아,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6: 그런데 어쩐지 목소리가 뽀로로 같은데?
5: 목이 좀 쉬었나 봐.
6: 그래? 조심해야지.
5: 됐다. 자, 이제 나도 에디처럼 이렇게 하다가 뛰어내리게.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이야. 잠깐.
7: 너 누구야? 뽀로로지?
5: 어? 수영을 못하니까 못 따라오겠지. 헤이! 이 가짜가 어디 갔지? 어? 뽀로로! 도와줘! 너로 변신했다니 수영을 못하겠어.
4: 에디로 변한 뽀로로는 예전처럼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5: 저

0: 에디로 변신했던 뽀로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1: 뽀로로였잖아. 진짜.
2: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3: 저기 있잖아. 오늘 아침에 너희를 괴롭힌 건 뽀로로가 아니라 나였어. 어제 뽀로로가 날 비웃어서 골려주려다가구만.
2: 그럼 그 가짜 에디는?
4: 그건 나였어. 나도 애들 골탕 먹이려고.
3: 뽀로로, 내가 미안해. 너무 심했지?
4: 아니야, 애디. 나도 어제 놀린 거 미안해. 둘이 다시 화해해서 정말 다행이야.
5: 맞아.
0: 뽀로로, 애디. 앞으로는 이 사진 속 모습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6: 물건 바꾸기 소동.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디네 집으로 놀러 가고 있습니다.
3: 자, 이건 이쪽으로.
7: 자,
4: 에디?
3: 어서 와.
7: 안녕.
4: 뭐 하고 있는 거야?
3: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고 있었어.
8: 이건.
4: 왜?
8: 읽고 싶었던 책이야. 재밌겠는걸?
3: 가질래? 난 이미 다 읽었거든. 그러니까 너 가져.
8: 정말? 고마워. 아, 맞아. 에디, 너 이건 가질래? 난 집에 하나 더 있거든.
3: 그래? 고마워.
2: 잘됐다. 서로 안 쓰는 물건을 바꾸는 것도 좋은 것 같아.
8: 그러고 보니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꽤 많은 것 같아.
4: 나도 우리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놓고 서로 바꾸면 어때?
9: 좋아.
4: 그럼 물건을 가지고 내일 놀이터에서 만나자.
0: 다음 날이 됐어요. 친구들이 벌써 놀이터에 모였네요.
8: 자, 하나, 둘, 셋.
2: 이 정도면 다들 갖고 싶어 하겠지.
4: 붓, 스케치북, 줄넘기. 나도 가지고 왔지.
3: 오늘의 최고 인기는 에디님의 발명품일걸.
7: 맞아.
10: 사과, 마법책, 그리고 시계.
0: 친구들 모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나왔어요.
4: 좋은 물건이 있는지 찾아봐야지.
3: 우와, 금사나.
4: 루피, 그 화분 나랑 바꾸자.
2: 좋아.
4: 이 중에서 골라봐.
2: 하지만 네 물건 중엔 내게 필요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
4: 뭐?
8: 루피야, 우리랑 바꾸지 않을래?
4: 여기에서 한번 골라봐.
2: 어머, 이건. 이거 정말 예쁘다. 내 건 화분이야.
8: 멋지다.
4: 전 물건 바꾸기 상관. 나랑 바꾸는 건 싫다고 하더니.
8: 뽀로로. 그럼 나랑 바꿀래?
4: 정말? 난 축구공. 너도 여기서 골라봐.
8: 그럼 난 컵으로 할까?
4: 신난다. 드디어 바꿨다. 이건 안 되겠다. 포디, 어서 컵 돌려줘.
8: 뽀로로, 미안.
4: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뭐야. 좋다 말았네. 좀 더 좋은 물건들을 들고 나올걸.
10: 어? 뽀로로, 나랑 물건 바꾸러 온 거야?
4: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뭐야?
10: 아, 이건 휴대용 시계야.
4: 우와, 멋지다.
3: 통통아, 그게 뭐야?
10: 시계야.
3: 멋지다.
7: 정말.
3: 난 내 발명품을 가지고 왔어. 짜잔.
10: 아, 그 개구리 로봇 재밌게 생겼는데?
3: 시계랑 바꿀래?
10: 그럴까?
4: 잠깐! 그 시계 내 거랑 바꾸자.
10: 넌 어떤 걸 줄 건데?
4: 난 여기서 골라봐.
10: 뽀로로가 먼저 왔어.

0: 있으니 뽀로로 물건도 한번 볼게. 으흠, 이거 괜찮네.
1: 우와!
0: 어디? 안 되겠다.
1: 그럼 이건 어때?
0: 안 되겠다, 뽀로로.
2: 친구들 모두 물건 바꾸기를 마쳤습니다.
1: 난 크로마티서 이슈프 형님만큼 받았어. 기분이 정말 맞다.
2: 하지만 뽀로로는 물건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1: 아유, 아깝다. 좀 더 좋은 물건들을 챙겨갈걸. 좋아, 다음엔 꼭 내가 물건 바꾸기 1등이 될 거야. 좋아, 뭐든 다 가져가 보는 거야. 이 정도면 누구도 바꿔주겠지.
3: 내게 더 물건을 바꾸려고. 안 돼.
1: 아무래도 물건이 좀 더 있어야겠어. 좋은 걸로 바꿔다주면 크롱도 좋아하겠지.
2: 저런, 뽀로로가 크롱의 장난감 자동차까지 자루에 넣었어요.
1: 루피야! 루피야!
4: 뽀로로 왔구나.
1: 루피 안녕.
4: 근데 그 큰 자루는 뭐야?
1: 너하고 바꿀 물건들이야.
4: 바꿀 물건?
1: 접시. 숟가락, 포크. 이불이야! 어때?
4: 어떠냐니, 뭐가?
1: 이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나랑 물건 바꾸기 하자.
4: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예쁜 접시들이네.
1: 이거? 자, 여기.
4: 난 아까 물건들을 다 바꿔버려서 줄만한 게 없어.
1: 그냥 아무거나 주면 돼.
4: 알았어, 잠깐만. 미안, 이거밖에 없네. 아무래도 안 되겠지.
1: 아니야, 난 이제 가볼게.
5: 후배는 스노보드를 잘 못하는데.
1: 괜찮아, 그냥 가죠.
5: 난 선인장이 싫은데.
1: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잠깐, 그럼 이건 어때?
5: 우와, 그거라면 좋아. 그런데 정말 이걸 수첩이랑 바꿔도 되는 거야?
1: 당연하지.
2: 뽀로로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 뽀야야! 크롱? 뽀야야! 크랑크랑크랑! 덩룡! 크랑크랑!
2: 크롱이 없어진 물건들을 찾고 있었네요.
5: 달덩야! 크랑크랑크랑! 덩룡! 크랑크랑!
1: 크롱! 도둑이 아니야. 이 자동차 내지 물건이랑 바꿨어.
5: 크랑!
1: 바로... 멋있지? 크랑크랑크랑! 자동차를 찾아오라고?
2: 저런, 뽀로로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1: 이걸 어떡하지?
2: 뽀로로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4: 바꾸길 잘한 것 같다.
1: 내 스노보드를 겨우 선반으로 쓰다니.
5: 뽀로로,
6: 안녕.
5: 아까 네가 주고 간 장난감 자동차 정말 고마워. 분해해서 다른 장난감 만들고 있었어.
1: 뭐? 분해?
5: 그런데 웬일이야?
1: 이만큼은 돼.
2: 뽀로로는 물건을 돌려달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7: 뽀로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해?
1: 그게... 사실은 내가...
2: 뽀로로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뚜뚜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

물건들이 모두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0: 얘들아, 괜찮아?
1: 여긴 어디? 어? 너희들이 왜 여기?
0: 내가 친구들에게 가서 네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모두들 물건을 돌려주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온 거야.
1: 그랬구나.
2: 그냥 돌려주면 뽀로로 네가 미안해할까봐 놀래 왔다가 놀라서 도망치고 말았어.
3: 놀랐다면 미안해 뽀로로.
1: 아니야, 다 내가 욕심부려서 생긴 일인걸.
0: 뽀로로, 우리 내일 물건 바꾸기 한 번 더 해?
1: 그래, 이번엔 네가 원하는 물건으로 바꿔줄게.
4: 물건 바꾸기 때문에 많은 소동이 있었지만 뽀로로는 사이좋은 친구들이 있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장난감을 다시 찾아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5: 크랑크랑.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남반구는 북반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얼굴 상처엔
10: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13: 예썰 지썰.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건조. 펭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즈 크리에이터 퀴즈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0: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실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독특한 기술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Here are our ingredients. We have a burger bun. 그 버거 빵 하나 있어요. We have eggs, 달걀.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butter, 버터요. We have cream, 생크림이요. We have sriracha sauce. 이 sriracha sauce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온 세상은 좋아하는 소스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우리 mayonnaise도 있어요. Mayo. We have mayonnaise. And then we have black pepper, 후추, sugar, 설탕, salt, 소금, and dried parsley. 건 parsley. 1st we slice the onion. 아주 얇게. 왜냐하면 버거 번 위에 넣었을 때 얇은 양파 훨씬 더 맛있어요. Our onion is ready to fry. 이제 우리 양파 볶아요. We add in 1 spoon of butter. And we add the onion. 우리 양파도 넣는 거예요. And we fry. We want to get them a little brown. 살짝 갈색 필요해요. Can you hear the onion sizzling? 잘 보고 혹시 색깔이 너무 많이 변했을 때 stop 하세요. Our onions are ready. And now we're going to toast the buns. 이제 우리 버거 bun, 이 버거 빵은 toasting 할 거예요. We put the bun in the pan like this. No oil, no butter. 우리 기름, 버터, 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빵하고 두구움 맛있게 토스팅 할 거예요. 안 만져도 돼요. You don't need to touch it. Just give it some time.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et's take a look. 우리 한번 보자. Oh, can you see? It's toasting. Ah, oh, it's done. Now, we're going to make the scrambled egg for our egg burger. 이제 그 egg scramble, 그 달걀 scramble 만들어 볼 거예요. We need 2 eggs. 1, 2, and now we mix them together. 항상 scramble 만들었을 때 믹싱 잘 해야 해요. We always have to mix the eggs well before we scramble them. 이렇게 달걀물 만들어요. It's ready. Now let's make the egg. 우리 egg burger에 달걀 scrambled egg 만들어야 돼요. We add 2 spoons of butter. And we let the butter melt. It's all melted. And now we add the egg. 우리 달걀물 넣을 거예요. And we

있어. 이거 중불 말고 약불 해야 돼요. 약한불 해야. 왜냐면 중불 아니면 아주 뜨겁게 요리했을 때 마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약불 하는 거예요. We need to cook for maybe 5, 6, 7 minutes. 우리 5분, 7분 정도 요리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계속 stirring 해야 돼요. We have to keep stirring. Don't stop. 왜냐면 그만했을 때 그 밑에 탈 수 있어요. We can burn the bottom of the eggs. It's not nice. And I think it's ready for the cream. 네, 이제 우리 생크림 넣을 거예요. Now we add the cream. And we add a pinch of pepper, a pinch of salt, and some dried parsley. And we stir together. Do you know the word stir? 혹시 stir 그 단어 아세요? S-T-I-R. 한국어는 쳤다. We stir the scrambled eggs. 이렇게 stirring 참 중요해요. So now our egg mixture is much thicker. It's starting to really scramble. You can smell butter, cream, egg. 아주 고소한 냄새 나는 거예요. Our scrambled eggs are done. Now we can put them in a bowl. Woohoo! Buttered scrambled eggs. This egg burger is going to be delicious. Burger bun, done. Scrambled egg, done. Onions, done. Ah, but we need sauce. 이제 우리 sriracha mayo sauce 필요합니다. Let's make it. We put in the mayonnaise. 기억나요? 마요 아니요. 영어는 mayo 아니면 mayonnaise. And the sriracha. And the sugar. And a pinch of black pepper. And now we mix. Oh, it smells spicy. 매우 냄새 나요. Okay. Oh, it looks lovely. 오, 진짜 맛있게 보여. I think we're ready to make our egg burger. Now we can put everything together. 이제 우리 egg burger 완성할 수 있어요. So first, we need our bread. 네, 우리 burger bun. And we need our sauce. 우리 sriracha mayo 소스는 이렇게 발라요. We put sauce on the bottom. And we put sauce on the top. Next, let's put the bottom on the plate. Next, onion. 네, 우리 다음은 양파 넣을 거예요. Now we add some fried onion. 우리 볶은 양파 넣을 거예요. And then the egg. 네, 그 다음 scrambled egg 위에 넣을 거예요. Our egg. 마지막은 그 bun. We put the top of the bun on top. There we go. Our egg burger is finished. 우리 egg burger 완성됐습니다.

0: 와우! Look at that sauce. 그 소스 보세요. 맛있겠다. Time to taste. 맛보기. 아, 잠깐만. Should I use a fork? 영국 사람은 버거 먹었을 때 fork 쓰는 거예요?
1: 절대 아니에요. 손으로.
2: delicious.
0: I love it. The eggs are rich and creamy. 특별한 스타는 바로 sriracha mayo. 크리미하고 매콤한 소스요. It is fantastic. We made an egg burger. 우리 egg burger 완성 만들었습니다. 다음엔 burger?
1: No.
0: I'll make something different next time. 좀 다르게 다른 레시피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에. See you soon. Goodbye.

아이고 심심해. 어? 누구지? 누구세요? 어? 꽉꽉꽉! 어? 어?

0: 이야, 우리 뿡뿡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1: 오늘 친구가 놀러 왔거든요.
0: 친구? 누구, 누구, 누구?
1: 바로, 바로.
0: 바로, 바로.
1: 아기 오리! 빵빵빵!
0: 아기 오리다. 너무 귀엽다.
1: 그쵸? 그리고 수다쟁이기도 해요.
0: 수다쟁이?

0: 정말 수다쟁이 아기우리네. 그럼 짜장면도 인사해볼까? 뿡뿡아!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1: 좋아요! 변해라 변해 변신방귀! 뿌이뿌이!

0: 아기 오리야, 반가워.
1: 친구들한테도 아기 오리 소개하고 싶다.
0: 그래? 그럼 우리 소개해 볼까? 아기 오리를 만나고 싶은 친구들 모두 모이세요. 친구들 모두 모였죠.
1: 네네네. 친구들, 내 친구 아기 오리 보고 싶어? 그럼 소개할게. 오리야.
0: 오리야.
1: 꽉꽉. 꽉꽉꽉.
0: 우리 그러면.

0: 아기 오리야, 친구들 만나서 어때?
1: 우리 아기 오리 기분이 좋은가 본데?
0: 정말 더 크게 꽉꽉 우는데요?
1: 오, 그러면 우리도 아기 오리 따라서 더 큰 소리로 노래해 볼까요? 준비!
0: 준비!
1: 자, 더 큰 소리로.

0: 우와, 우리 친구들 진짜 잘했어요.
1: 꽉꽉, 꽉꽉꽉꽉. 어? 뭐라고? 지금 가야 된다고? 꽉꽉, 꽉꽉꽉꽉. 우리 가족들이 소풍 갈 시간이라고?

0: 우와, 우리 가족 소풍 재밌겠다.
1: 정말? 그럼 우리도 같이 떠나볼까?
0: 우와, 좋아요.
2: 좋았어.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오리 소풍 함께 가요. 신나게.

0: 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
1: 짜잔 형도 정말 즐겁다. 아, 그럼 우리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 더 노래해볼까요? 준비! 꽉꽉! 꽉꽉꽉! 아빠 우리가 점심까지

0: 짜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먹을까요?
1: 글쎄.
0: 꽈꽈꽈.
2: 오잉.
0: 꽈꽈꽈. 꽈꽈꽈꽈.
3: 우와, 과자다.
1: 이야, 맛있겠다.
0: 꽈꽈꽈. 꽈꽈.
3: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싶다고?
0: 꽈꽈꽈.
1: 이야, 고마워, 아기오리야. 친구들, 우리 아기오리가 나눠준 맛있는 과자 함께 나눠먹어요. 까까까.
4: 오리, 개구리, 병아리가 노래를 한대. 잘 들어봐. 오리, 개구리, 병아리. 자, 누구의 소리일까?
5: 오리.
4: 맞았어, 오리였네. 우리 또 해볼까? 이번에도 잘 들어봐. 누구의 소리일까?
5: 병아리.
4: 잘했어. 우리 친구들 최고.
3: 오늘 귀여운 오리 가족도 만나고 재미있는 소풍도 가고 정말 좋았어요.
1: 짜장형도 정말 좋았어. 우리 친구들도 날씨 좋은 날엔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소풍 많이 많이 다니세요.
3: 그럼 안녕.

0: 지금은 맛있는 간식 시간. 어? 어, 뭐야? 오이잖아. 치, 오이는 싫은데. 에이. 냠냠냠. 아, 다 먹었다.
1: 어, 뭐야, 뿡뿡이. 오이는 안 먹는 거야?
0: 오이? 짜잔형?
1: 뿡뿡이. 짜잔형이 다 봤지.

0: 맞지. 오이만 다 남긴 거.
1: 아, 뽕뽕인 오이 싫단 말이에요.
2: 뭐? 오이가 싫다고?
1: 네.
2: 짜장면은 오이 진짜 좋은데. 봐봐, 봐봐. 오이가 얼마나 맛있냐면, 얍! 진짜 맛있어. 어떡해. 뽕뽕아, 한번 먹어볼래?
1: 싫어요. 오이는 진짜 싫어요.
0: 에이, 뽕뽕이도 분명 한번 먹어보면 분명 좋아할 텐데.
2: 아, 난다, 난다, 생각난다. 뽕뽕이가 오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1: 그게 뭔데요?
0: 바로 숨바꼭질 김밥 만들기.
1: 오잉, 숨바꼭질 김밥?
0: 그래. 자, 같이 만들고 싶은 우리 친구들은 어서 오세요. 친구들 모두 모였죠?
3: 네네네.
0: 손도 씻었나요?
3: 네네네.
1: 와, 김이랑 밥이랑 뽕뽕이가 좋아하는 달걀이랑 햄도 있어요.
0: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짜잔형이 좋아하는 당근이랑 오이도 있지. 자, 이제 이걸 꼭꼭 숨겨서 숨바꼭질 김밥을 만들 겁니다.
1: 어떡해요?
0: 자, 짜잔형이 하는 거 잘 봐봐. 먼저 김을 넣고, 그 다음 밥을 올려서 꾹 누르고, 좋아하는 재료 두 개만 올리기. 짜잔형은 햄이랑 단무지. 야호! 자, 이제 이렇게 돌돌 말면.
1: 오잉? 햄이랑 단무지가 안 보여요. 꼭꼭 숨었어요.
0: 그래서 숨바꼭질 김밥이지?
1: 우와, 뽕뽕이도 만들래요.
0: 좋았어.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만들어볼까요?
3: 네!
0: 좋아요. 그럼 좋아하는 재료 2개 올려서 숨바꼭질 김밥 만들기 시작! 자, 만들어봅시다.
3: 생강한 김이에.
0: 자, 김 넣고

0: 라자냐는 다 만들었어요. 뿡뿡인 달걀이랑 햄이랑 넣었어요.
1: 이야, 그래? 우리 친구들도 다 만들었나요?
2: 네!
1: 좋아요. 그럼 맛있게 먹어볼게요. 한 입 쏙!
0: 쏙!
1: 아우!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0: 이야. 맛있다.
1: 그렇지, 진짜 맛있지. 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재료 3개 넣어보자.
0: 네.
1: 와, 3개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 게 나올까? 너무 궁금하다.

그지?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좀더 커졌으니까 입더 크게 벌려서 아!

0: 맛있다.
1: 오잉?
0: 누구지?
2: 달걀은 좋겠다.
1: 햄도 좋겠다.
2: 친구들이 좋아해줘서. 뽕뽕이는 오이가 싫대.

0: 저런, 오이랑 당근을 숨바꼭질을 못했구나. 어디 보자. 진짜네. 뿡뿡 있는 오이를 하나도 안 넣었네?
1: 싫으니까요. 오이는 맛 없단 말이에요.
0: 아이, 뿡뿡아. 딱 하나만 김밥에 쏙 숨겨보면?
1: 싫은데.
0: 뿡뿡아. 하나만, 진짜 하나만.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하나만. 응?
1: 제일 작은 거요?
0: 그래, 우리 뿡뿡이는 할 수 있어. 도전?
1: 좋아요. 도전. 대신 제일 작은 거예요.
0: 그럼.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도전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숨바꼭질 김밥 만들기 다시 시작!
1: 시작!

0: 화이팅.
1: 어때 뿡뿡아? 오이가 꼭꼭 숨은 숨바꼭질 김밥 맛있어?
2: 네, 진짜 맛있어요. 친구들도 맛있지?
1: 이야.
2: 뿡뿡이 이번엔 당근도 넣을래요. 오이랑 당근 둘 다 넣기 도전.
1: 진짜? 우와. 그럼 우리 친구들도 도전해 볼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도전!
2: 도전!
1: 자, 싫어하는 것 2개. 이야.

0: 짜장면 우엉까지 넣어봐야지.
1: 이야, 김밥이 아까보다 더 커졌네.
2: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1: 그치? 자, 우리 친구들 입 크게 벌리고.

0: 이야, 파프리카랑 오이랑 당근까지 다 잘 먹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모두 모두
1: 잘했다, 잘했다, 멋지다.
2: 친구들도 숨바꼭질 김밥 만들어봐. 정말 정말 맛있어.
0: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모두 맛있게 먹고 튼튼한 하루 보내요.
2: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0: 안녕.

0: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 파란 하늘 위로 해님이 반짝. 아주 맑고 기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1: 우와! 그럼 오늘은 좁은 골목길도 가고 넓은 길로도 가고 띠띠 빵빵 랄라랄라 신나게 달려야지.

0: 오늘 날씨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뿡뿡이 자동차는 신나게 달릴 거예요.
1: 이야, 멋진데 우리 뿡뿡이. 좋았어. 그럼 오늘은 다 같이 신나게 달려볼까?
0: 와, 좋아요.
1: 좋았어. 그럼 변신 만기 부탁해, 뿡뿡.
0: 네, 변해라 변해 변신 만기 뿌이뿌이.

0: 자, 그럼 짜잔형이랑 뿡뿡이랑
1: 자동차랑
0: 신나게 달릴 친구들
1: 모두
0: 모여라!
1: 빵빵!
0: 빵빵! 친구들 모두 모였죠! 뿡뿡이 자동차는 달릴 준비 끝!
1: 어디로 가지?
0: 골목길도 가고 넓은 길도 가지. 자, 다 같이 출발! 출발!

0: 알았어. 그럼 우리 친구들도 더 빠르게.
1: 빠르게.
0: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돌군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띠띠 빵빵 랄라랄라 자동차 부릉부릉 우와 우리 친구들 자동차 진짜 빠르다
1: 빠르다
2: 난 더 빨리 간다 야호
3: 오이
2: 빠르다

0: 기차가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진짜 멋져요.
1: 그러게. 그러면 우리도 기차처럼 힘차게 달려볼까요?

0: 자, 이번엔 우리가 직접 기차가 되어서 달려볼까?
1: 오이, 어떡해요?
0: 자, 모두 한 줄 기차 만들기. 우리 친구들 모두 나오세요. 자, 한 줄 기차 떠날 준비 됐나요?
1: 어서 가요, 어서.
0: 좋아요, 그럼 기차 출발합니다.

0: 친구들 비행기도 하늘 높이 높이 날아갈 준비됐나요?
1: 네! 뿡뿡이 비행기도 빨리 날고 싶어요.
0: 좋았어. 그럼 모두 하늘을 향해 출발!

0: 화장품으로 슈. 우와, 부릉부릉 멋진 자동차네. 어? 어디로 갔지? 없어진 자동차 조각은 몇 번일까?
1: 2번!
0: 아닌데. 다시 해볼까?
1: 3번!
0: 맞았어. 역시 우리 친구들 최고! 그럼 저기까지 날아가기 전에 먼저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친구들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재미있게 보내고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1: 꼭 또 만나. 안녕, 안녕.

0: 야심한 밤, 모두가 잠이 들면 밤이면 밤마다 이들에게 오묘한 소리가 들린다는데 침대 위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마침내 소리의 정체가 밝혀지나 했더니 어? 이 모습은 설마? 어머나 세상에! 계좌절 먹는 고양이?
1: 딱 보고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특종이다 어이가 없었지
2: 황당했다니까 맨 처음에 아 뭐 어떻게 저런 일이
1: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잠깐 하고 말겠지
0: 벌써 두 달째 강아지의 품을 파고드는 양이 그런데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쭙쭙냥 보배의 안타까운 사연과 조금은 민망한 비밀이 곧 밝혀집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온 곳은 경기도 광주. 바로 이 댁에 별난 녀석이 살고 있다는데요.
3: 계세요?
4: 네.
3: 방송국에서 왔어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3: 들어도 되네?
4: 네, 들어오세요.
0: 낯선 제작진을 보고도 짖기는커녕 마냥 해맑게 반기.

0: 는 이 녀석.
1: 야니.
2: 야, 꼬리 흔드네.
1: 사람 없었어.
0: 이 집의 유일한 멍멍이 이름은 야니랍니다. 아, 근데 저희는 고양이를 부탁해 걸랑요. 강아지 야니 말고 고양이. 고양이들 다들 어디 갔어요?
1: 고양이가 경계심이 심하고 조금 낯가림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처럼 좀 반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숨어있거든요. 우선 한 마리는 저희 집에서 제일 경계심이 심한 고양인데요. 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래 삼색이 고양이가 있어요.
2: 아, 저기 보이네요.
0: 둥글둥글한 외모만큼이나 겁이 많은 꿀이.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 얼마나 꽁꽁 숨어버렸는지 집사님도 양이들을 찾는데 한참 걸렸답니다.
1: 짠! 턱시도 양이고 저희 집 제일 대장모예요.
0: 이 집의 터줏대감까지 아련했으니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낚시놀이로 유인해보기로 했는데 보일랑 말랑 효과가 있을까요?
1: 네.
3: 저 친구예요?
1: 네, 보배예요. 보배.
0: 아유, 예뻐라. 귀여운 얼굴로도 부족해 상큼 발랄함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훔친 매력 만점 이댁 막내 고양이 보배랍니다. 이젠 남다른 케미 자랑한다는 두 녀석들의 별난 행동을 볼 차례.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1: 제가 잘 때 저도 자고 얘네도 자는 시간에, 밤에.
0: 대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지 밤이 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꿈나라로 갈 시간. 그런데 요 녀석들 자라는 잠은 안 자고 노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자자, 이제 자야지. 어? 그리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두운 방에서 들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그런데 설마 보배, 너 지금 개젖 이 아니 젖을 먹고 있는 거니?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야니는 미동도 없고 쭉쭉냥 보배는 야무지게 실컷 젖을 뺍니다.
4: 개젖 먹는 고양이 처음 보냥.
0: 쭈쭈비를 끝낸 보배, 이제 슬슬 잠이 오는 모양인데요. 두 녀석 다 특이하다, 특이해. 개 엄마를 둔 아기 고양이 보배, 두 녀석의 특별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1: 저희 집 아래에서 비 오는 날 밤에 어디서 애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엄마 고양이가 없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눈도 막 결막도 부어있고 이래서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0: 길에서 홀로 울고 있던 보배를 발견한 건 지난 7월. 엄마를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어미에게 버림받은 것인지 오랫동안 먹지 못한 탓에 몸도 가누지 못했다는 녀석.
5: 뼈만 남았었어요, 가죽이랑. 맨 처음에 데리고 올 때. 또 이 큰 짐승, 큰 누구한테 물렸냐면 큰 애한테 물려가지고 발도 그냥 뭐 굶어가지고 잘못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도 그 저기 막 이렇게 절단해야 돼.
0: 그런데 몸도 마음도 다친 보배를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준 것이 바로 강아지 야니였다는 것. 8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야니가 엄마를 자처한 것도 놀라웠지만 보배가 야니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는 듯 쭈쭈비를 하는 걸 보고 가족들은 또 한 번 놀랐다는데요. 벌써 두 달째 야니가 보배를 품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는 모습도 비슷한 영락 없이 어미와 새끼 같은 두 녀석. 그런데 여기 반전! 식구들도 말하기가 참 거시기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1: 문제는 여기 보시면 돼요.
3: 오!
0: 헉! 아니 이건 젖이 아니라 헐.
3: 이 수컷이에요?
1: 네.

0: 다시 말해, 야니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다는 것. 그동안 보배가 쭈쭈비를 했던 것이 사실은 야니의 소중한 부위였던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 처음에는 그 이제 중요 부위에다가 하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배에다만 하는 줄 알고, 그냥 이제 하는 신용만 하는 줄 알고, 어떡해. 그냥 보배 어떻게 진짜 짠하다. 불쌍하다. 엄마 보고 싶은가 봐. 아직 애기다. 그냥 이랬는데, 오늘 봤더니, 이제 중요 부위를 그렇게 빨고 있어서, 어떡하냐, 진짜. 막 웃기다가도, 이거 큰일, 야니 어떡하지? 이제 야니 걱정이 되는 거죠.
0: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과 달리 야니는 늘 평온했다고 합니다. 애틋한 두 녀석들을 위해 딸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보배가 제일 좋아하는 닭고기와 말린 황태를 찢어넣은 영양 듬뿍 건강식이 준비되고, 야니를 위해 손수 만든 고구마와 단호박을 으깬 완자까지. 보양식이 따로 없는데요. 자자, 얘들아, 이제 먹어볼까?
2: 보배.
3: 집사야, 나 여기 있다. 이 냄새, 내가 좋아하는 닭고기 아니냐.
0: 두 녀석 배고팠는지 폭풍 먹방 선보이는데.
3: 어?
0: 벌써 다 먹은 걸까? 야니가 자리를 뜨자 그대로 개밥으로 돌진.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부모의 마음이던가 말없이 자기 밥을 양보하더니 보배가 남긴 밥을 먹는데, 야니 너 진짜 엄마, 아니 아빠 같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처음엔 보배가 야니를 졸졸졸 쫓아다녔는데, 이젠 야니가 보배를 졸졸졸, 글쎄 보배바라기가 됐대요.
4: 우리 보배, 응가 싸고 있죠요.
0: 하루 종일 24시간 보배 곁을 지킨다는 야니. 이런 상황이 보배 역시 익숙한 듯 괘념치 않고 재볼일 다 봅니다.
3: 엄마, 아니 아빠, 깨끗하게 뒷처리했다옹.
0: 오매불망 보배만 바라보는 야니. 뒤통수가 따가울 만큼 애틋한 눈빛을 보내며 녀석 자나깨나 보배 걱정뿐이랍니다.
2: 야니!
0: 집사의 부름에 오랜만에 1층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야니가 계단 앞을 지키고 섰다.
3: 왜 나 두고 갔죠잉?
0: 망부석이라도 된 듯 보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이젠 하나 빠지면 서운한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답니다. 늘 밝고 헤맑은 녀석들을 보다 보면 가족들은 마음이 좋았다, 또 아팠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1: 야니도 엄마랑 좀 일찍 떨어졌고, 보배도 또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서로 엄마한테 그 사랑? 그런 거를 못 느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이 좀 잘 지내고 그랬을 때, 되게 그냥 짠하고, 그래, 둘이 의지하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0: 이제 슬픔도 기쁨도 함께할 울타리가 생겼으니 참 다행입니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날 오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평화를 위협하는 녀석의 등장. 이 집의 터줏대감 짜니가 나타났습니다. 녀석의 등장에 주랭랑을 치는 보배. 짜니는 보배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는 건 기본. 가족들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감시한다는데요. 갑자기 눈빛이 변한 짜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보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난데없이 나타나 보배에게 시비를 걸고 괜한 심술 부리는 터줏대감 짜니. 속수무책으로 당한 보배는 기가 팍 죽었는데요. 보배 껌딱지, 개아빠 야니가 그냥 두고 볼 순 없겠죠. 짜니를 말려보는데요.
4: 짜니야, 이러지 말란 말이야. 보배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0: 개아빠 야니의 보배.

0: 카스 작전은 계속되는데, 아니 아직 아가인 보베를 8살이나 먹은 짜니는 왜 이리 미워하는 거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하루. 보베가 많이 놀랬는지 다른 날보다 더욱더 야니의 품에 파고듭니다. 이제야 안정을 찾았는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했는데, 어? 야니가 보베를 밀어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끈질기게 쭈쭈비를 하는 보베. 그러자 야니가 보베에게 앙 경고를 주는데요.
1: 갑자기 왜 그러냐.
0: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는 야니.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같은 녀석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인데, 밤새도록 쫓고 쫓기는 전쟁 끝에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니야, 오늘 유독 피곤해 보인다. 어젯밤에 대체 왜 그랬니?
2: 밤에는 여기가 빨갛게 빨갛게 좀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무 빨아가지고 이렇게 고름도 좀 있는 것 같고.
0: 보베가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야니의 그곳이 아프지 않을까 집사들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데.
3: 피부과에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어떡해요. 지네들 뭐 자기 세계에서는 걔는 엄마로 알고, 또 얘는 막 싫어도 걔가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 그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
0: 야니를 위한 한 가지 묘책을 마련했다는 아버지.
4: 대체 뭘 하시려는지 갑자기 양말을 자르기 시작하는데요.
5: 조치를 입혀봐라. 얘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얘 좀 입혀봐라.
6: 이게 뭐야?
5: 그게 얘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다 달아서 없어지겠어.
0: 자. 바로 야니의 팬티가 탄생한 것.
5: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보호하지 않을까 하는 거.
0: 뭐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6: 야니 이상한데?
0: 어때 편하니?
4: 오늘 밤은 왠지 잘 잘 수 있을 것만 같아요.
0: 아빠표 속옷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날 밤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하지만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녀석. 결국 야니 또 깨고 맙니다. 이젠 보베와 야니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듯하죠. 결국 야심한 밤 미어웅철 쌤이 보베네를 찾았습니다.
7: 안녕하세요. 김명철 조리사입니다.
0: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숨어버리는 녀석들.
7: 오늘 고양이 감염 과정이라고.
8: 고양이요?
9: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9: 들이 다 숨었어요.
7: 고양이가 그러면 어디로 다 간 거예요?
0: 고양이 누님들을 대신해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녀석들의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7: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0: 보베의 쭈쭈비 행동의 가장 큰 피해자 야니의 그곳은 과연 괜찮을까요?
10: 다행인 거는 일단 요, 그래. 요 바깥 피부 쪽은 깨끗하고,
7: 피부 병변이나 아니면 포피염 같은 문제는 없어요.
11: 보베만 있네?
12: 안녕.
7: 보베 아직 애기인데?
11: 네, 쟤는 애기.
7: 아, 이리 와요.
0: 나올랑 말랑 관심을 갖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넘어오지 않는 보베. 그렇다면 보베가 쭈쭈비를 하는 이유는 뭘까?
7: 보통은 새끼 고양이들이 나중에 엄마 고양이가 젖이 안 나와도 그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젖을 한동안 빨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아플 수가 있고, 실제로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0: 야니를 위해서라도 이제 쭈쭈비를 멈춰야 할 때. 그렇다면 집사들이 한 다양한 노력은 보베에게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7: 문제는 그게 가려놨을 때는 못하게 막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그게 딱 벗겨지는 순간에 또 두 배, 세 배로 하는 거예요.
0: 사실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은 임시방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아까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인형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수제 인형인 것 같은데요.
0: 이 인형들로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7: 말 그대로 대체 행동을 제공해

0: 해주는 거죠.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체 행동을 제공을 해서 야니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보배도 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바로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애정 인형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죠.
1: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보배를 괴롭히는 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알려주세요.
0: 보배랑 짠이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공간에서 사냥놀이를 해주는 거. 테마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장난감 한 개로 두 아이에게 흔들어주면 고양이들은 경쟁하게 되고 특히 짠이 같은 경우에는 영역 독점하고 싶고 인터랙션이 되게 안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들거든요. 각자가 한 고양이씩 맡아서 놀이 시간을 제공을 해주시면 새 고양이 하루에 한 번씩 오 만날 때마다 나는 사냥놀이 신나게 한다. 끝나고 나면 맛있는 간식 먹는다.
1: 이미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고참 짠이의 사적 공간에 신입인 보배가 침범하지 않게 리드해주는 것이 솔루션의 포인트. 둘이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한 마리씩 맡아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아홍철 쌤이 다녀간 바로 다음 날. 손재주 좋은 어머니 주도하에 보배를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애정인형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미아홍철 쌤이 준 꿀팁. 고양이들은 6개월이 지나면 캣닙에 반응하기 때문에 인형 속에 넣어주면 효과가 있다는데요. 드디어 보배를 위한 애정인형이 완성됐습니다.
2: 보배가 과연 이거를 좋아할까?
3: 아, 좋아할 거예요. 지금 벌써 냄새 맡고 내려오잖아요.
4: 어디요?
3: 저기요.
1: 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타나는 녀석.
3: 보배! 보배!
1: 기대 반, 호기심 반. 보배가 애정인형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5: 이게 무슨 냄새냐? 내 맘에 쏙 든다.
1: 보배 녀석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데 여념이 없는데 진작 만들어줄걸. 보배 신났습니다. 이제 야니 너도 한시름 덜었네. 이제 나 편히 잘 수 있는 거 정말.
2: 좀 보배가 이제 야니한테서 좀 떨어져서 다른 좀 재미도 찾았으면 좋겠고 또 충분히 다른 걸로 그 보배한테 좀 부족한 사랑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또 챙겨주고 그러면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1: 엄마 품이 그리워 야니 품에 안겼던 보배. 이젠 그 빈자리를 집사 가족들이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보배와 야니 둘의 우정은 영원할 거지? 우리 또 보자.
6: 5남매가 태어난 지 50일째.
7: 놀라지 않아도 돼. 드라이기랑 친해져봐.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6: 고양이는 청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7: 괜찮아. 괜찮지? 안 도망가네. 옳지.
6: 오늘은 5남매가 처음으로 목욕하는 날이에요.
8: 아이들이 젖는 것 자체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6: 5남매를 일일이 케어하지 못하는 홍차를 위해 제가 대신 목욕을 해주려고 해요.
7: 자, 누가 먼저 목욕할까? 자, 목욕하자. 잠시만.
6: 가장 먼저 눈에 띈 홍내부터 목욕 시작!
7: 어휴!

0: 이번에는 홍파 차례.
1: 잘 착하지.
0: 악갱이를 목욕시킬 때는 물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1: 감기 걸려.
0: 악갱이는 혼자서 체온을 조절하기 어려워

0: 얌전하지?
1: 온 안매 중 가장 얌전한 홍소리를 데려왔어요.
0: 괜찮아, 목욕은 좋은 거야. 괜찮아. 어? 싫어? 어, 괜찮아.
2: 옳지, 얌전하다. 아이고, 이쁘다.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괜찮아?
1: 홍소리가 집사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한결 뽀송뽀송해진 홍소리. 이번에는 홍삼이 차례.
2: 아, 괜찮아.
1: 선명하게 남은 홍삼이의 흔적.
2: 힘드네.
0: 많이 잘 들었어 오늘?
1: 오남매도 힘들었을 테니 간식으로 달립니다.
2: 너 누구야? 야, 말은 제일 안 듣고 너 말은 진짜 안 듣고 간식만 찾고 있고.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량,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0: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A lot of times that's about sort of keeping this inner mental sanctum. It's about having this place in your mind where you have perfect inner peace and nothing's going to disturb that. But what that really means is to kind of distance yourself or detach yourself from all of the stuff that is out there in your life, all of the things that are a part of your normal existence in the world. And one of the things that it also does is to kind of convince you that if you're struggling, it's your fault. It's your fault for not keeping your inner peace as perfect as it should be. The problem with this sort of peaceful inner sanctum is that it makes it our responsibility to fix ourselves as opposed to fixing the situation that we find ourselves in. But sometimes it's the situation that needs fixing and not us. There's nothing wrong with us. And our feelings of frustration are just telling us the truth. So thus far, I've tried to convince you that negative emotions are not as bad as they're made out to be. Your emotions, they play a really important role in your life. One of the things that they do is to show what you care about. So part of what it means for you to care about something is that it opens you up to all sorts of emotions. So caring about something opens you up to a full range of emotional experiences, and all of your emotional experiences are signals that you care. And your attachment to your life is present in them. So negative emotions play a really important role in your life. They're part of your attachment to it. So the choice that you have to face is this. Do you want to get rid of your negative emotions, which would mean caring less about your life? Or do you want to keep caring about your life and accept that negative emotions are going to be a part of that? I think you should keep caring about your life and accept that negative emotions are going to be a part of that. They can be exhausting, they can be painful, they can be overwhelming, but you shouldn't care less about your life just to avoid feeling them.
1: 나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2: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

0: 하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 힘들,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션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학을 선택한 데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에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 강습을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EBS 퀴즈.
1: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2: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1: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0: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1: 안 끝났다. 기린 해양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포가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2: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3: 아버지.
2: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3: 92점.
2: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3: 이문세의 소녀.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왔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3: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2: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2: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3: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2: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3: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3: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2: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3: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카메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0: 어떡하냐. 저는 계속 입꼬리가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사진이 될 수 거울 못 보겠어.
1: 새벽 2, 3시에는 잡았지 일어나서 일해본 적은 없거든요.
0: 아!
2: 이게 오늘 큰일 난다.
0: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 배 위에서.
3: 찐 노동의 기록, 피디로그. 지난 여름, 뱃사람들의 삶을 리얼하게 담기 위해 남쪽 바다를 누볐던 한가름 피디. 기억하시나요? 제철 맞은 민어를 잡기 위해 어부에 도전했었죠.
4: 이거 한번 들어봐도 돼요?
3: 자기 몸집만한 민어를 낳고 신나하던 모습은 쾌감마저 느껴지게 했는데요. 월척을 품에 안은 낭만. 이런 꿈 같은 그림만 있었다면 진정한 피디로그가 아니었겠죠?
5: 현대화 시설이 많이 돼서 어장도 많지, 어구이.

0: 땡기는 시설도 좋아졌지. 그렇다 보니까 사람도 많지. 그래서 경쟁이 심해요.
1: 경쟁에서 이기려면 긴 바다 생활은 필수였습니다.
2: 5일 동안의 바다 생활은 짠내 나는 인생이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체험했던 그 어느 직업보다도 가장 극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3: 여기는 문어가 잘 잡히는 곳인가요?
4: 흙탕물. 여기 지금 봐봐요. 커피, 밀크커피처럼 이렇게 막 군데군데 막 생기잖아요. 이게 생겨야 민어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군대 어부로 생겨요.
1: 이 흙탕물은 털 속에 숨어있던 민어들이 얼굴을 드러낸다는 신호. 그래서 쉽게 잡힐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2: 아! 물었어! 내가 물었어! 너희놈의 새끼!
5: 네, 다 넣어줘야 돼. 금어기니까. 꽃게가 금어기예요.
1: 이거야말로 험난한 노동의 신호탄.
2: 와! 꽃게 아직 올렸어. 꽃게! 이놈의 꽃게!
1: 열심히 당기고 또 당겨봐도
2: 완전 해질 거예요.

0: 하필 한여름에 만발한 꽃대밭.
1: 허허.
0: 지금이었다면 꽃게 천국이었을 텐데 말이죠.
1: 진짜 꽃게 지옥이에요. 민호, 민호나 봤으면 좋겠다. 민호는 울지는 않는데. 잡히라면 민호는 안 잡히고.
0: 이번엔 민어를 볼 수 있을까? 했지만 또 다른 불청객의 등장입니다. 바다의 골칫덩어리 해파리입니다. 어부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큰 문제거리죠. 게다가 쓰레기까지 올라왔는데요.
1: 잡히라는 민어는 안 잡히고 그물 쓰레기만 잡히고 있네.
0: 그러게요. 바닷일이라는 게 몸만 힘든 줄 알았더니 다양한 문제의 걱정거리까지 쌓이는 일이었네요. 그렇게 별다른 수확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물과의 사투. 잠잠한 바다에 한 PD의 불안은 깊어지고 사기는 떨어져 가던 그 순간.
2: 민호야, 올라온다!
1: 민호! 어? 민호, 민호?
2: 네.
1: 잡혔어요? 민호다!
0: 따뿜. 드디어 만났습니다.
2: 민호! 아가씨가 올라온다, 아가씨.
0: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지난한 시간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걸 한 PD는 깨달았다네요.

0: 하기에 간절함이 통했나 봅니다. 어부들의 일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와도 배 위의 노동은 그칠 줄을 몰랐는데요.
1: 배고프죠? 오늘 점심 못 먹었지 않아요?
2: 네, 점심 못 먹어요.
1: 못 먹었죠?
2: 네. 그냥 빵 먹어요.
1: 아, 빵, 빵. 네. 배고프겠다.
3: 저희는 지금 이렇게 컵라면과 이런 전투식량으로 지금 하루하루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 오늘이 첫날인데 괜찮을까요? 심란하네요.
0: 정말 생존에 가까운 날들이었답니다.
3: 고추.

0: 빵 A에서 먹어서 그런지 좀 느낌이 색달라요.
1: 동행한 제작진들도 마찬가지였죠. 먹는 것부터 씻는 것까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데요. 끝.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그나마 괜찮은 편에 속했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배출이죠. 육지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2: 사실 저는 바다. 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망망대해 나만 있는 되게 여유로움 이렇게 생각을 사실 처음엔 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배 밖을 나가는 순간 진짜 황천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감옥 같은 공간이라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땐 그런 위압감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1: 망망대해 위에서의 극한 생활. 이젠 제법 뱃사람 티가 나는 담당 작가입니다. 손빨래 오랜만에 해본다는데요.
3: 네, 저 오늘 이미 다 한 작가님입니다. 배에서 이렇게 생활한대요.
4: 저희는 아침 식사 중입니다.
1: 괜찮으신 거 맞죠?
4: 사실 배 위에서는 빵 먹는 게 일상이래요. 이 빵 한 조각을 먹고 어떻게 버티냐고.
5: 하루 생활해보니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진짜 존경스럽긴 했어요. 대단하시다 약간.
4: 매일 여기서 생활을 하니까
5: 짜증도 안 내시고 되게 웃으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 좀 수련을 하는 느낌이랄까.
4: 무슨 수련?
1: 서로에게 힘을 주는 선원들. 고된 일상이지만 믿고 의지할 동료가 있어 웃으며 견딜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꺾일 줄을 모르는 무더위를 이길 재간은 없었던 한 PD. 결국 녹다운되고 말았답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다는데요. 그래도 어부의 시간은 계속 돌아가는 법. 비록 초보 티를 벗기엔 너무 짧은 5일이었지만 모두가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답니다. 민어가 쌓여갈수록 다가오는 건 퇴근.
2: 끝났다. 진짜 너무 힘든 하루였다. 민호야, 잘 왔어. 좋은 값에 팔리렴. 너는 반찬.
1: 많이 올라와준 민호 덕분에 배는 무겁게, 무트로 향하는 길은 가볍게 갈 수 있었다네요.
2: 우와, 엄청 큰 애다.
1: 수확량에 기쁘고 5일 만에 땅 밟아서 더 기쁘고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고된 뱃생활을 잘 마친 한 PD. 베테랑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한 5일은 깊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답니다.
2: 아주 극한 상황. 더 뜨거운 그 태양 아래, 더위 아래에서 그 햇빛을

0: 온갖 몸으로 다 맞으면서 정말 하루에 거의 15시간 이상의 그런 노동을, 강도 높은 노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들이 정말 극한 직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성경님은 오늘 하루 쉬었다가 내일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시거든요. 심지어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가신대요. 이 성장님의 이런 정말 부지런함, 성실함, 매일매일 똑같이 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1: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2: 짠내 나는 오이를 보낸 PD가 있다면 진짜 소금을 찾아 떠난 PD도 있었죠. 소금을 얻기 위해 극한의 24시간을 보냈다는 황실록 PD가 그 주인공입니다.
3: 진짜 무거워. 아까 그 소금 술에는 아무것도 안 새벽 3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움직였는데 진짜 쉴 새 없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이 모자라를 진짜 생활로 실천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며칠 선생님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진짜 될 것 같아요.
2: 해가 지면 시작되는 염전의 하루.
4: 네, 지금 일어났고요.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새벽 3시에 선생님이랑 염전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염전에 나가보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5: 예.
3: 좀 쉬셨어요?
5: 네. 먼 길 오셨네.
3: 너무
5: 오시라고 고생했고.
3: 너무 쌀쌀해요. 예. 아침 되니까. 예.
5: 고생했어 오신이라고.
3: 지금 바로 가시는 거예요?
5: 네.
3: 여기 해주? 해주라고 하죠.
2: 소금 결정을 얻기 전 염도 높은 물을 보관하는 저장고인데요. 불순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죠.
5: 이게 깔아쳐놔야 물이 깨끗해. 바로 물 빼서 바로 하면 더럽거든. 소금도 더러.
3: 가라앉힌다는 게 이 물을 저기서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5: 하루 종일 지나면 다 깨끗해져.
3: 깨끗해져요? 네. 이게 또 그냥 바닷물 막 쓰는 게 아니었네.
5: 그렇지.
2: 단순히 바닷물이 마른다고 해서 소금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야 알게 됐답니다. 적정 염도도 맞춰줘야 하고 불순물도 제거해줘야 하고 오랜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다는데요.
3: 네, 지금은 물 대는 작업이에요?
5: 물 이제 그 어저께 해놓은 것을 네.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내는 작업하려고 소금 물을 네. 다 빼불고 싱거운 물을 대서 닦아내는 것.
2: 굳이 이른 새벽에 일을 시작하는 이유도 있었다죠.
1: 이 소금 만드는 데는 햇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소금물이 잘 증발되기 위해서 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미리 물을 다 받아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3: 진짜 무거워.
2: 그렇게 시작된 달밤의 노동. 조용하기만 했던 염전이 황 PD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나서야 연판 청소가 끝났습니다. 와, 정말 깨끗해졌네요.
3: 제가 저희 집 방 청소도 이렇게 깨끗하게 안 했거든요.
6: 한 8시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도 그 전에 눈 떠져버린다.
2: 얼마나 흘렀을까. 이젠 태양이 일해줄 차례입니다.
7: 이렇게 해 뜨는 거 본 지는 얼마나 됐어요?
3: 술 마시고 밤샐 때만 봤지
8: 이렇게 일어나서 일하는 거는 처음.

0: 하늘과 사람과 시간의 공조로 완성되는 소금.
1: 이거 한번 하나 몇 킬로예요?
2: 400킬로.
1: 400킬로요?
0: 소금산이 높아져가는 동안에도 황 PD는 쉴 수 없었답니다. 베테랑의 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인데요.
1: 이 밭에 또 마늘 말고 뭐 키우세요?
3: 마늘, 양파, 고구마, 상추, 쑥갓.
1: 쑥갓. 그거 다 하려면 쉴 틈이 없겠네요.
0: 이번엔 콩 심기입니다.
1: 도시촌놈이라 콩이 이렇게 나는지도 몰랐어요.
0: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베테랑. 그 덕에 감자 캐기까지 처음으로 경험해봤답니다. 또 어딜 가는 걸까요?
1: 그럼 면전 일 끝나시고 좀 쉬실 때는 낚시도 하러 오시고 그럼?
2: 그러지. 딱 한 시간 정도. 여기서 한 시간 정도 항상 해. 끝나고 이제 물 때 좋을 때.
1: 땅도 다 하겠는데 용전도 하고 밥도 갈고.
0: 물고기가 낚이길 기다리는 동안 베테랑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4: 한평생을 섬에서 사셨잖아요.
0: 황 PD는 한평생 섬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답니다.
2: 항상 좋던데?
4: 항상 좋아요?
2: 어. 그럼 나가면 목포 가거나 서로 가면 금방 와버려. 그냥 답답해 그런 데는.
4: 답답해요? 응. 그게 좋은 건 뭐예요? 낚시하는
2: 거? 그러지.
0: 낚시에서 돌아온 후 바로 소금 수확에 나선 황 PD. 벌써 일어난 지 15시간이 지났습니다.
1: 소금이 이렇게 쌓였어.
0: 그렇게 오후 6시가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데요. 차곡차곡 쌓이는 새하얀 소금만큼 부지런히 채워온 24시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답니다.
1: 사실 도시에서 사는 거나 지금 비금도에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섬생활 하는 거나 똑같이 바쁘게 지냈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소금 모이는 거가 보이고 고추 자라는 게 보이고 이러니까 되게 뿌듯한 감정이 들고 되게 좋더라고요. 쾌감도 들고 똑같이 바쁜데 여기서 사는 것도 되게 다른 느낌으로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선생님이 선박과로 안 나가려고 하시는지 안 나가서 살았는지 조금 짐작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이 소금의 짠맛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음을 배운 황 PD. 이렇게 짠맛을 제대로 느낀 PD가 있다면 단맛 찾아 떠난 PD도 있었습니다. 꿀벌 매니저가 됐던 박재영 PD인데요. 꿀벌과의 만남은 첫 시작부터 달콤하지 않고 살벌했답니다.
2: 아, 저였어! 기대기! 아따가!
5: 아, 나쁘다. 뭘 좋다는 거야.
0: 벌들의 습격은 물론이고요. 이 벌들을 데리고 꿀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전국 팔도를 달리는 유람길에도 올라야 했죠. 그런데 어째 노동이 길어질수록 바다보다 진한 짠내가 나는 건 왜인지.
2: 올래! 올래!
5: 올래! 네! 제 위에 모든 상사분들, 저의 부장님, 본부장님, 사장님 모두에게 이 체험을 똑같이 권해보고 싶어요. 저 정말 3시간 잡고 순수 워킹아웃만 19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못 주무시고 PD도 참 쓰리드 업종이다. 잠 못 자고 밤새서 일하고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일에 대한 애정

0: 있지 않다면 이 일은 해낸 게 어렵겠다.
1: 아카시아 꽃이 만발한 지난 봄, 향긋한 꽃향기 찾아 이곳을 찾은 손님이 있었죠. 바로 꿀벌입니다. 이동 양봉가는 이 꿀벌과 함께 아카시아 꽃이 피는 두 달 동안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2: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네. 이제 벌을 꽂혀서 꿀을 물고 와가지고 네. 머리를 쳐받고 있는 꿀을 이제
3: 뱉고 있는 거예요.
2: 뱉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고. 자, 이게 꿀이
4: 여기 뭔가 차 있네요. 이게.
5: 그리고 벌통은 특히나 밤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낮에 그냥 뭐 싣고 다니는 것 같으면 쉽지만은 낮에는 벌들이 꽃밭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 일 다 하고 집에 다 돌아왔을 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1: 벌들의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6: 어서 들어가. 들어가야 엄마 따라가지. 안 들어가면 좋은 꽃밭에 못 가잖아. 벌들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냥 나고자가 돼서 죽어요.
1: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서둘러 벌통을 실어야 했는데요. 이게 또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었다죠.
7: 하나, 둘, 셋!
8: 이 정말이 왜 이렇게 힘들었으나?
9: 몇 킬로예요?
8: 이거 80킬로.
0: 양봉은 정말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1: 이동 양봉은 꽃이 핀 곳을 찾아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올라간답니다. 밤에 먼 길을 달려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데요. 아, 박 PD 많이 피곤했나 본데요.
10: PD님, 네. 지금 몇 시간째 일하시고 계신가요?
8: 더.
0: 저 오늘 5시에 나왔잖아요. 몇 시지? 몇 시예요?
10: 1시요.
0: 1시?
9: 근데 이게 출석 못하는데. 25 빼기 5. 20시간 째고.
8: 빨리 막내 빨리 움직여. 뭐 이야기하고 있어.
6: 아이고 우리 PD 욕 본다.
8: 양봉이 지금 농기만 치고 있어요.
6: 아까 싫을 때는 욕보구만은.
8: 싫을 때는 좀 하는 것 같은데.
1: 제대로 임자 만난 것 같은 박 PD. 조금이라도 틈을 보였다간 베테랑의 불호령이 떨어졌더랬죠.
9: 됐습니다.
8: 네, 힘들어.
2: 힘들어.
1: 분명 꿀보직을 찾아서 온 거였는데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건 없나 봅니다. 하지만 박 PD를 가장 괴롭게 한 건 따로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0: 벌.
2: 벌써부터 그 겁먹으면 안 돼요. 벌 안 써요.
0: 안 써요?
2: 네.
6: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0: 진짜요?
6: 네.
1: 그 말은 진짜였을까요? 우선 채밀 작업에 들어간 박 PD.
8: 아이고, 죄송해요.
0: 꿀이 떨어져.
8: 이 꿀바위가. 어제 다 묻었잖아요. 아, 죄송해요.
2: 꿀 엄청 썩어요. 이게 봐, 이게.
8: 아, 그...
2: 아이고, 이게 오늘 큰일 난다. 꿀 다 빠져, 이봐, 이거. 꿀 다 빠져. 그럴 때만 먹어.
8: 우리 이거 한 방울 먹어오면은, 벌이 몇 번을 갔다 와야지 몰라요.
1: 평생할 사과를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은데요?
8: 살짝! 아, 그러면.
9: 오늘 욕 많이 먹겠다. 자,
8: 이 지금 꿀도 지금 흘러나왔고, 얼굴이 산란되어 있는 것도 지금. 만개지가
0: 수입과도 연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되게 죄송했어요.
1: 그래서 수익은 얼마일까요?
6: 이거 한 드럼이면 보통 330kg이라고 그래요.
0: 한 드럼의 가격은 얼마 정도?
6: 아카시아 꿀 한 병에 8만 원 하거든.

0: 그러면 120대 정도 보면 돼요. 곱하기 8 하면.
1: 네. 160.
0: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2: 빨리 일해야겠다.
3: 웬일로 조용해졌나 했는데 이게 폭풍전야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4: 쏘였어. 드디어 쏘였어요. 바뀌었어요. 엄청 못하게요. 아 진짜 아파. 여기 없고 이렇게. 아 나 뱃살 나면 안 돼. 뱃살 나면 안 돼.
5: 아 힘들어. 와우. 안 힘들어요.
4: 와우. 아 얼마나 들었다. 아 미치겠다. 얼마나 또 들었다. 어떡하냐. 제발 나. 오. 땡큐.
6: 어 얘가 어 잠잠해졌어요. 스피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눈
7: 방에 구멍 났는데.
6: 여기 확실한 안에 있어. 없어졌어요.
4: 보드는 더 안 되는구나.
0: 아유, 세상에. 어떡해.
3: 벌들의 공격은 제작진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 정말 아플 것 같은데요.
8: 아파요?
7: 따가워요.
9: 엄청난 통증이.
10: 와, 지금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에 벌들이 장난 아니게 많이 붙었어요.
11: 아니 근데 뭐가 박혀있어요 노랗게.
8: 그게 박혀있는 게.
3: 제작진들에게도 피디로그는 극한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11: 하나도 안 말하고
10: 그냥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8: 한 방
10: 쏘였어.
0: 아 네 잘하고 있어요.
12: 에 진짜요?
8: 뭘 잘하고 있어 못하지.
3: 고생 속에서 많은 걸 느꼈답니다.
10: 잘못했어요. 두 달 동안 정말 바짝 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나머지 10달 동안은 그 후대 벌들을

0: 사실 이 PD에겐 극한의 도전이었답니다. 왜냐고요? 뮤지션으로도 활동하는 이 PD는요.
1: 음악 준비했습니다.
2: 왜요? 뭐가 이상해요?
1: 혼자 옷 입고 왔는데 이러고 왔어.
3: 어떻게 아, 너무 멋있으세요.
4: 아, 진짜요?
0: 수줍음도 많고 넉살도 없거든요. 정말 걱정이 많았더랬죠.
5: 모든 걸 할 줄 알고 다룰 줄 알아야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아마 될 것 같고 노래 또 뭐 춤 사이 또 악기도 다양하게 다뤄야 되고 퍼포먼스도 있어야 되고 삶의 애환을 하여튼 담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첫 만남부터 베테랑의 포스는 강렬했습니다. 자신에겐 없는 그 모습을 담고 싶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다는데요.
4: 아니, 어떤 일이에요?
6: 노력을 해볼까요?
3: 아니, 이렇게 빠르게
7: 나 정지 살랑살랑 하면 돼. 살랑살랑 이렇게 해야 돼. 강약, 강약, 중강약.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맛이 확 틀려요. 강하게. 자, 마시고. 강하게. 살도 강하게.
8: 창법을 많이 바꿔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맛깔나게 부르려면 강세를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6: 장구도 이거하고 똑같아. 네. 이 그냥 쿵 딱딱딱딱딱딱 쿵 똑같아. 응.
0: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게 진짜 고수라죠.
6: 살짝 앉아줘 거기서 어르 그 무릎에다가 그렇지 앞발에
0: 근데 왜 이 PD가 하면 이렇게 엉성해지는 걸까요?
6: 아니 웃으면서 해. 자,
0: 아마 이때부터였을 것 같네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 장구 연주부터 품바의 상징과도 같은 엿가위 그리고 북 연주까지 해야 할 것은 많고 정신은 없고 첫날부터 큰일이다 싶었답니다.
6: 네. 지치셨나요?
8: 아예 뭐 이해조차 하지 못했고 아 이게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0: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8: 그러면 저처럼 좀 유머 감각도 없고 넉살도 별로 없는 사람이 품바가 되고 싶어요.
9: 아 그럼 집에 가라고 그러지.
10: 가능성이 없다.
9: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은 배우기는 배우는데 조금 남들보다 남들보다 좀 더 걸리고 취미로 배울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노래만 하고 조금 뭐 이렇게 아 절대 아니거든.
0: 이 PD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열심히 연습에 몰두했다는데요.
8: 축제 열리는 첫 날인데요. 고하자 선배님이 머무는 숙소에 왔어요. 옷도 입고 거기서 분장 같이 받으려고 숙소 앞에 와 있습니다.
6: 들어 얼른 들어. 변장을 해야지 오늘.
11: 저는 어제 침대에 누워서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6: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후회하지 않았냐고. 아, 그래 분장 예쁘게 해줄게. 내가 오늘 확실하게 분장을 해보자고. 이거를 까면은 넓은데.

0: 이렇게 하면 그 이마가 좁은 사람은 속이 좁다던데 혹시?
1: 속 좀 좁은 것 같아요.
0: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는데
2: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데요?
1: 진짜 약간 청년
0: 그지?
1: 근데 왠지 알 것 같아. 살짝 좀 돈을 주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거울 봤는데
2: 쉽지 않은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진심 다해 응원해주고 도와준 베테랑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1: 거울 못 보겠어요. 네.
2: 일단 스타일 변신은 성공인 듯하죠? 이제 실전만 남았습니다. 막내 품바의 첫 데뷔 무대. 많이 긴장했답니다. 이 PD의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데요. 여기까지 온 이상 피해갈 순 없습니다.
0: 자, 우리 여름의 노래 좀 한번 들어볼게요. 신나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네, 오케이!

0: 관객들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지던 그 순간 다행히 인정받은 것 같죠? 이날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과 수많은 고비를 넘겼던가요. 훈련 성과를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최고의 어려운 관문. 우리가 먹고 살으려면 뭐를 해. 정말 제일 어려운 관문이야 이거.
2: 어? 몇 달이?
1: 그렇지.
0: 며칠 전.
3: 얼굴을 딱 봐가지고 나랑 눈이 저렇게 마주친다 그러면 저런 분을 사주실 분이야. 이렇게 여기 대머리 까진 아저씨 이런 아저씨 안 쳐다보잖아. 저런 사람 잘 안 사줘.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얼마예요?
6: 만 원.
5: 비싼데?
3: 아 비싸다. 아니 하나 더 주면 안 되고.
6: 돼요? 안녕하세요.
7: 돈 안 가져왔어요.
6: 아.
3: 저지랄이.
7: 근데. 돈 안 가져왔는데 다 못 가고.
6: 아 저희 계좌이체도 괜찮아요.
8: 그렇지, 그렇지.
6: 네. 카드 결제. 할부도 돼요.
1: 딱 거기서 2만원어치. 2만원어치.
0: 이 관문을 통과해야 진정한 품바가 된다죠.
1: 혼자서 지금
2: 누룽지랑 엿이랑 젤리. 누룽지 엿.
0: 역시 쉽지는 않았답니다.
6: 이렇게 제가 돈을 받는 일은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0: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보상은 오는 법.
1: 감사합니다. 아, 잘했다. 팔로 나가니까 좀 막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2: 네.
1: 안 팔았으면 좋겠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죄송해. 근데 우리가 이게 직업이잖아. 팔아야 먹고 사는 직업이라. 그래서 하여튼 팔아주신 분에게 어떡하라고?
2: 아 감사합니다.
7: 가수처럼 페이가 나와서 공연하면은 딱 공연만 하고 물건 안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역 같은 것도 안 팔아도 되고 아무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게 꿈인데 힘들어요.
3: 앞에 관객분들한테 나라는 사람을 낮춰. 저 여러분보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하면서 그렇게

0: 놓쳤던 것 같아요.
1: 자신을 한없이 낮춰 남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품바. 돈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2: 사실 저는 이렇게 정해진 월급 받는 월급쟁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 본인들이 뭔가 돈을 버는 이 터부터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존경심도 들었고 경외심도 들었던 것 같아요.
1: PD로그의 PD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베테랑에 대한 존경심이었는데요. 땀의 무게를 절실히 배울 수 있었죠.
3: 습관 들어갖고 머리 딱 대봅니다.
4: 집어 먹어봐. 소금이지.
5: 소금인지 아닌지 찍어 먹어봐요. 네.
6: 이거는 안 배워.
7: 정말요?
1: 이야. 맵고 짠 노동도 달콤하게 만드는 베테랑의 애정과 격려.
8: 자, 가자! 일하러 가자!
1: PD로그는 그들의 땀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0: 뉴스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기. 에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꺼려.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0: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2: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마스크와 보호의 같은 개인 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 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고.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EBS 퀴즈.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활력 충전과 달아난 입맛 잡을 보양식이 절실한 계절 봄.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장어는 보양식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데요.
1: 야, 힘 좋다 이거. 참 맛있겠다 이거. 잘 컸다.
0: 물 없이도 말기를 간다는 힘 좋은 민물고기의 대표 주자 장어. 이 귀한 장어를 키우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24시간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2: 땀 많이 나요. 땀 많이 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옷을 한 세 번씩 갈아입어야 되고 하루에 샤워도 한 두 번씩 해야 돼요. 계속.
1: 사계절 다 좋은 음식이에요. 스태미나 음식이기 때문에.
0: 민물에 장어가 있다면 바다 보양식의 대표 주자는 문어.
3: 요때는 이런 거 드셔야 기운나요.
0: 동해안의 특산 어종인 대왕문어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서는 사람들.
4: 왔다!
1: 우후! 이게 동해안 대문어야.
3: 와, 사람만 하네요.
0: 그야말로 괴물 같은 크기의 문어를 잡기 위해 험한 바다와 맞섭니다.
4: 안에서 발! 발! 발 조심하세요. 발! 발!
0: 대왕 문어를 잡기 위해 전력을 쏟아붓는 바다 사나이들의 사투. 귀한 보양식 식재료를 얻기 위한 치열한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반가운 꽃소식에 마음이 설레는 계절 봄입니다.
5: 우와, 맛있겠다. 야, 자기 한 입 먹어봐.
6: 너무 맛있어.
0: 입맛 없는 계절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이것. 동서양 불문 대표 보양식으로 알려진 장어입니다.
7: 축하 들어가고요.
0: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는 계절. 기력을 채우기 위해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8: 하루에 300에서 400마리 받고 있습니다. 민물 장어 중에서 제일 좋은 자포니카 종의 장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민물 장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8: 일단 저희는 종종과 다시마를 이용해 숙성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모를 잡내와 비린내를 제거해주고 다시마의 감칠맛까지 장어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동안 숙성된 장어입니다.
0: 잡내 잡고 감칠맛을 더한 장어는 그대로 숯불 위로 직행. 700도에서 800도의 숯불에서 5분 정도 초벌을 합니다. 초벌한 장어는 특제 양념을 묻혀서 다시 한번 굽는데요.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이 과정만 3번 반복. 양념과 불향이 잘 밴 장어구이 덮밥이 완성됩니다.
9: 진행하겠습니다. 김치맛이 어느 쪽으로 드릴까요?
0: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장어와 쌀밥과의 만남. 장어는 구이부터 탕과 회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10: 맛이 어때?
11: 아까 한 입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오늘은.
12: 같은 돈을 써도 장어는 조금 더 몸에도 좋고 아이들도 공부할 때 원기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13: 스태미너 음식 중에서는 장어 최고 아닐까요?
0: 보양식의 대표주자 민물장어를 찾아서 강화도로 왔습니다. 한눈에도 규모가 꽤 커 보이는 이곳. 16,500여 제곱미터, 약 5,000평 부지에 수조만 130개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민물장어 양식장입니다. 토종이라고 불리는 자포니카 종을 양식 중인데요.
1: 야, 힘 좋다 이거. 참 맛있겠다 이거. 잘 컸다.
0: 양식장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먹이 공급. 후각이 발달한 민물 장어들이 먹이를 놓자 한순간에 몰려드네요. 이야, 먹는 모습부터가 아주 힘이 넘칩니다. 먹이는 하루에 두 번, 12시간 간격으로 반드시 먹이통에 주는데요. 장어들이 유일하게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작업자들에게는 장어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2: 주는 건 안 먹고 떠다니는 거잖아. 거기 큰 것들이 먼저 먹다 보니까 거기 작은 것들이 못 먹고 밀리는 거죠. 그것들이 도태돼서 나중에는 장이 말라서 죽어요. 지금 급이 상태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안 먹는 것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 선별을 하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급이 상태를 보고. 떠나가서.
0: 2,500리터 규모의 수조 하나에 있는 장어 수는 6,000에서 7,000마리.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달 반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크기별로 구분하는 선별 작업은 필수입니다.
2: 이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빼면 아까 그 피시펌프가 빨아가지고 여기 고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까만 거 고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8: 네, 막 빠져나가네요.
2: 네네. 이렇게 빨려 나와가지고 이 호스를 통해서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0: 최대한 빠르게 옮기는 것이 장어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때문에 피시 펌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쏟아져 나오는 장어는 다섯 가지 크기로 분류하는데요. 기준은 장어 몸통의 두께, 그에 따라 12호에서 15호로 나눠집니다.
8: 이 구멍 안으로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네. 크기가 작으면?
2: 네. 이게 지금 12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12cm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0: 수조와 선별장의 연결 통로가 개방되면 작업자들의 손도 분주해지는데요. 장어가 몰려 있으면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선별대 위를 잘 지나가도록 돕는 작업. 그야말로 눈과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2: 오늘 총 하는 양이 4만 마리. 우리가 선별 5일차인데 앞으로 10일 정도 선별이 남았거든요.
8: 10일 정도 하면 총 몇 마리를 하는 거예요?
2: 10일 65만 마리. 65만 마리에서 70만 마리.
0: 보통 하루에 선별하는 양은 수조 5개에서 6개 분량. 이 어마어마한 양을 작업자 셋이 해내려면 종일 선별대 앞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이고 허리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작업자들의 손을 거친 장어는 크기별로 나뉘어 임시 수조로 옮겨지는데요. 여기까지가 1차 작업. 2차는 선별된 장어를 양식장으로 돌려보내는 건데요. 이 작업 역시 선별 과정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2: 5kg씩이에요, 5kg씩.
0: 수조 하나당 수용 가능한 장어의 마리수뿐 아니라 무게도 정해져 있어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데요.
2: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폐사가 나오고 적게 들어가면 밥을 안 먹어요.
0: 이동 준비를 마치자마자 등장한 한 사람. 경력 20년 차.

0: 50년 된 작업자입니다.
1: 지금 장어는 여는 부분은 아주 작은 장어예요. 그러면 머리가 적잖아요. 몸은 굵잖아요.
2: 우리 지름이하고 아가미를 보는 거거든요.
0: 숙련된 작업자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장어들을 양식장으로 옮깁니다. 다시 양식장으로 옮길 때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포인트.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수조 안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갑작스런 경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3: 기계를 맞춰줘야 돼요.
4: 지금 순환 되는데?
3: 네, 순환 돼요.
4: 아, 야 차 있었어요.
3: 지금 조금 저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에어가 차서 안 내는 거예요, 압이. 고기를 집어넣으면 산소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알람 울렸던 거는 고기를 집어넣고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수치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산소가 8.6이요. 지금 4m로 떨어지면 안 되고 고기를 막 집어넣을 때 산소가 10이 넘어가면 회사는 안 나오지만 아가미가 장애예요. 고밀도에서는 산소 농도가 가장 중요해요. 산소는 폐사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산소가 가장 중요해요, 고밀도에서는.
0: 대량 양식을 하는 양식장에서 산소 용해기를 비롯한 산소 공급 장비들은 필수 장치. 한 시간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도 장어가 폐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시간에 한 번씩 산소량 측정은 기본. 수조 이동이나 선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경을 씁니다.
3: 네, 선별 끝났으니까 가서 호지 청소하게, 호지 청소하러 가자.
0: 보통 수조 청소는 선별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바닥에 낀 이끼나 불순물들을 닦아내고 고압의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청소를 한 수조는 물기가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둔 다음에 사용합니다.
5: 일 얼마나 했어요, 여기서?
6: 여기서 지금 1년?
5: 좋아요, 일하는 거?
6: 예, 일하는 거 좋아요. 월급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0: 양식장 내부 온도는 35도, 습도만 무려 80%.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장어 생육에 맞추다 보니 그야말로 찜통 수준인데요. 작업자들의 몸에서는 땀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3: 땀 많이 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옷을 한 세 번씩 갈아입어야 되고 하루에 샤워도 한 두 번씩 해야 돼요. 최소.
0: 드디어 수조 청소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아직 일이 남았습니다. 선별 기간 동안은 평소에 비해 두 배는 일이 많은데요. 특히 선별 후 양식장으로 돌아온 장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칫 약해지거나 폐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소금. 적정한 염도를 맞춰주는 것은 장어를 위한 처방입니다.
2: 이 고기를 잡을 때 PC펌프로 추강장으로 가는 거,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고기들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아가미에도 우열도 생기고. 그래서 소금물에 오면은 우열을 많이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를 시켜주죠, 지금 말했어요.
0: 이 외에도 pH와 암모니아 수치도 수시로 확인하면서 최적의 공간이 되도록 애를 쓰는데요. 이렇게 깐깐한 기준으로 1년을 정성 들여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된 일이 늦은 저녁에야 끝이 났습니다. 양식장 특성상 24시간 관리를 해야 해서 식사는 내부에서 해결하는데요. 선별 작업이 있는 날의 저녁 메뉴는 장어구이.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한 직원들의 기력 보충을 위한 특식입니다.
1: 자, 많이들 드세요.
7: 네.
1: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7: 네,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물 안 나와?
1: 노릇하게 구워진 장어에 쌈장과 마늘까지 올린 한 쌈. 이야, 제대로 잘 접수시는데요.

0: 늦은 밤 다급한 알림 소리가 울려댑니다.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직원들 모두 정신없이 달려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산소 공급 펌프가 말썽입니다. 관내 연결 부위 부분에 물까지 새는 상황.
1: 한 사람은 뛰고 뜯어야죠.
0: 고장의 원인은 양식장 내부의 높은 습도. 사실 이로 인한 기계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때문에 직원들 대부분이 웬만한 장비는 고칠 수 있는 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행성인 장어를 위해서 최소한의 빛에만 의지해 진행하는 수리. 고장난 펌프 탈거 완료. 새 기계로 교체해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거침없이 수리를 하는 폼이 꽤 여러 번 해본 솜씨네요. 작업자 여럿이 손발 맞춰 30분 만에 새 걸로 교체 완료.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고서 돌아갑니다. 정말이지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24시간 장어를 돌봐야 하는 양식장의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2: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3: 네, 보고 싶어요.
2: 보고 싶어요?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3: 1년, 2월 됐어요.
2: 1년 2개월?
3: 2개월 됐어요.
0: 가족을 두고 홀로 스리랑카를 떠나 한국으로 온 작업자. 최종 목표는 한국에서 사는 거랍니다.
3: 한국에 살려서 한국만 배웠어요.
2: 한국에서 살려고?
3: 네, 살려고 한국말 진짜 배웠어요.
0: 다음 날 이른 아침, 양식장의 하루는 장어 먹이 만드는 일로 시작되는데요.
4: 됐어, 그만.
0: 재료 하나를 넣는데도 정확한 양을 측정, 신중을 기합니다.
4: 소화제하고 영양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장한테 먹으면 아주 좋은 한약, 우리만의 특별한 비법이에요. 이게 사람이 먹어도 좋은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장어가 더 비타민을 더 많이 먹을 거예요.
0: 어부는 기본, 비타민의 소화제, 한약제까지 총 5가지를 혼합. 사료에 들어가는 재료는 수의사와 상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규모가 크다 보니 하루 사용하는 어분 가루만 1톤가량. 사료 제조기를 7번에서 8번은 돌려야 한다는데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료는 한 수조당 대략 10kg 정도를 공급하는데요. 장어의 수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6분에서 7분 내에 사료를 먹으면 적당한 양이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수조에만 시선을 고정한 작업자들. 장어 몇 마리가 영 맥을 못 추는 상황.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5: 아이고, 주변에 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0: 이럴 때면 도움을 받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수산질병관리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여기 올라오는 개체수가 많아지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2: 헤엄칠 힘이 없어서 여기에 빨려 올라오게 됩니다.
1: 네, 보통 약한 개체들이 여기서 찔려서 올라오게 됩니다.
0: 수조 안에 물살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상황에는 원인 파악이 급선무. 자칫하면 수조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재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치는 제가 조금 했거든요.
0: 검사는 장어의 아가미 부분을 하는데요. 아가미가 지저분하고 부패가 오면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네요.
3: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검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얼마나 있는지, 그럼 세균이 장기에서 자라는지, 바이러스가 지금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볼 겁니다.
0: 검사 결과에 따라 수조 하나에 든 7천 마리의 장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4: 고기 좀 어떤가요, 아가미요?
3: 아, 뭐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대체로 뭐 건강한 편인데.
4: 감사합니다.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네. 항상 조마조마해. 수의사님 오실 때 우리 저 여배관리사님 오시면 항상 조마조마해.
3: 마음. 네, 아닙니다. 제가 또 주기적으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문제가 있으면 봐드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도 안 되세요. 워낙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양어장이라서.
0: 검사를 마치자마자 선별장에서는 장어 출하 준비가 한창입니다. 출하되는 장어는 보통 23호라고 불리는 480g 정도의 1년생 장어입니다. 출하 전 마지막으로 장어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5: 좋아요?
4: 네, 아주 좋아요.
5: 뭘 보면 뭔지 아시는 거예요?
4: 아, 배꼽하고 아가미 쪽이요.
0: 특히 배꼽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증거라네요. 마지막 점검까지 끝난 후 15kg씩 소분해 포장하는데요. 산소를 채우고 재빠르게 묶어주는 작업장.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모든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합니다.
4: 한 2,000마리? 2,000마리 정도?
0: 물 대신 산소를 채워 가벼워진 봉지를 실어주면 출하 작업도 끝이 납니다.
4: 자, 들어가세요. 아, 네. 키워서 나가는 것도 좀 섭섭한 면도 있지만 고객들한테 좋은 힘 좋은 장어를 먹인다는 것은 굉장히 또 마음이 뿌듯하죠.
0: 계절이 바뀔 때면 더욱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이곳.
6: 장어 구이 놔드리겠습니다.
0: 양념이 잘 배인 장어 구이는 보기만 해도 그 맛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예부터 귀한 보양식으로 손꼽혔던 장어. 체력 보충은 물론 입맛까지 끌어올려주는 건강식으로 찾는 이가 많은데요. 부위부터 양념, 탕이나 튀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7: 장어가 최고의 보양식인데 다른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장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0: 씹을 때마다 고소한 기름이 터지는 것이 별미인 장어.
8: 몸이 약간 이렇게 공부할 때 그 힘 하는 힘이 좀 많이 나요.
9: 장어 먹으면 좀 힘이 나고 그런가 봐요.
10: 네, 그냥 기분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먹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네.
0: 남녀노소 가리지 않지만 육질이 워낙 부드러워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0: 아, 얼마 전에 아버님이 장어를 드셨는데 기력 회복도 되고 맛도 있고
1: 그 여름에 삼계탕 먹듯이 좀 그 장어 먹으면 몸에 좋다는 그런 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2: 그 어떻게 본인은 드셔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1: 힘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3: 팔을 다쳐서 좀 잘 먹으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 기력 올려줄 식재료를 찾아 삼척으로 왔습니다.
5: 36.2 11.4 36.4
4: 매일 새벽 경매가 열리는 이 판장.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대왕문어라고 불리는 크기가 큰 문어입니다. 파오린의 보고로 알려진 문어는 수심 깊은 동해안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5: 33kg
4: 문어값은 킬로그램당 매겨지는데요. 수요에 따라 가격도 달라집니다.
6: 이게 대문어야. 이게 동해안 대문어야.
4: 새벽 4시 벌써 한물은 환합니다. 선원들도 출항 준비로 분주합니다.
2: 무슨 작업 나왔어요?
6: 이제 요 사람 통발 땡겨가지고 이제 대문어 잡고 나왔어요.
4: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대왕문어라고도 불리는 동해안의 특산종 대문어를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항합니다. 심상치 않은 파도가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이번 조업은 부자가 함께 나섰습니다.
7: 대통말 있는데 한 35분 정도 나갈 겁니다.
8: 아, 그렇게 멀리 안 나가도 되나 봐요.
7: 동해안 수심이 깊어가지고 그 정도만 나가도 충분히 좋은 구역이 나와요.
4: 수심이 깊은 곳이 주 서식지인 대왕문어. 요 며칠 바람이 심해 조업을 못하다 10일 만에 바다로 나서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작업이라 기대를 품고 채비에 서두릅니다. 선장의 신호에 맞춰서 갑판으로 나선 선원들. 조업할 준비를 하는데요.
9: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4: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배. 통발을 놓아둔 포인트에 도착했다는 신호인데요. 먼저 부표부터 확인합니다.
7: 자, 시작합니다.
4: 부표를 건져 올리는 것과 동시에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30에서 40m의 긴 줄에 30개 정도의 사각 통발이 달려있는데요. 양망기를 이용 바닥 깊숙이 있던 통발을 끌어올립니다.
7: 문 올라오네요.
4: 첫 통발에서부터 얼굴을 드러낸 동해안 문어. 그런데 어째 크기가 좀 작습니다.
8: 와, 또 한 마리 나왔네요.
7: 네, 쳤습니다. 쳤어.
4: 크기는 작지만 양망하자마자 올라온 문어. 시장이 좋습니다.
7: 문어야! 문어야! 아이, 조금 큰 놈 나왔다. 큰 놈.
8: 연나무 크기가 소문대 중에
7: 소문어? 또
8: 2kg 2kg?
7: 네, 여기 한 2kg짜리 문어야! 문어야!
8: 와!
7: 문어야!
8: 와!
7: 아이고 이것도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건 쓸만해요. 얘는 한 4에서 5kg, 얘도 소문에 주게 해줄게요.
4: 잡아 올린 문어는 반드시 망에 넣어 보관하는데요.
7: 문어끼리 놔두면 서로 잡아먹어요. 문어가 동족을 먹는 습성이 있어서 조그만 문어가 통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큰 문어가 얘를 잡아먹으려고 들어

0: 오기도 해요. 예. 아니, 안,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 다 먹어요, 다 먹어.
1: 양망과 동시에 투망 준비도 시작되는데요. 미끼는 정어리를 사용. 보통 한 번 조업 나갈 때 20kg, 세 박스 정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양망에서 올라오는 통발에 정어리를 끼워 넣으면 준비 완료.
2: 미끼를 어떻게 알고 잡히는 거예요?
0: 냄새, 그리고 기름기. 예. 그 유분에 의해서 문어들이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1: 양망에서 올라온 통발들은 바로 배 뒤편에 쌓아둡니다.
3: 넣기 좋으라고. 그 바다에다 다시 투망해야 되거든.
2: 아, 바로 다시 투망을 하나 보네요.
3: 네, 땡기고 넣고 그래요.
1: 사각 통발의 크기는 가로 120cm에 세로 80cm,

0: 이게 진행되는 작업. 반드시 두 사람이 합을 맞춰서 하는데요.
1: 다리스 발! 발! 발 조심했어요. 발! 발!
0: 자칫 줄에 발이 감길 수도 있는 상황.
1: 투망할 때 빠르게 통발이 나가다 보니까 저런 줄들이 꼬이고 막 엉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 이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저게 발에 감기는 순간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0: 때문에 바다에서의 작업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 긴장의 연속입니다. 부자가 함께 배를 타는 날에는 조부인 아들이, 항해는 45년 경력의 아버지가 맡아 하는데요.
2: 또 이제 또 땀은 더 또 땡기려고 제비 찾고 있어요 지금.
0: 새로운 포인트에 도착, 심기일전에 양망을 시작합니다.
1: 누나다! 누나다! 꾸려라! 한 번씩 한 번씩 올라와.
0: 이번에도 어김없이 문어가 들어있는 통발, 힘 좋은 문어가 올라옵니다. 30개짜리 통발 한 풀을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만 2시간. 긴 시간 고되게 일했지만 문어 4마리 수확이 전부입니다.
3: 뭐 문어가 잘 나오는 편인 거예요?
1: 아니죠. 잘 안 나오는 편이지. 지금 평소 작업량이 한 30% 정도 빼야 안 돼요. 한 7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0, 70kg?
3: 70kg.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몇 kg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아, 평균적으로 뭐 인건비랑 뭐 이것저것 나가는 거 하면 한 하루에 그래도 한 100kg는 올라와야죠. 그 정도는 올라와야 이제 선주들도 남는 게 있는 거고.
0: 기다리는 문어는 없고 불가사리들만 가득한 통발. 서둘러 다른 어장을 찾아 이동합니다.
2: 목표가 다 잘해.
0: 어장을 표시하는 부표가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2: 항해하는 데를 숯불에 감겨가지고 떠가지기도 하네요.
0: 조업도 시원치 않은데 어망까지 잃어버린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1: 이 부표가 또 잘려가지고 지금 또 조세를 또 넣어야 돼요.
0: 커다란 갈고리가 달린 도구를 조세라고 부르는데요. 줄이 끊겨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통발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깊은 바닷속까지 조세가 내려갈 수 있게 충분히 기다린 후 고정해둡니다.
1: 이제 바닥으로 완전히 딱 내려가고 나서 이게 딱 끌리게 되면은 얘가 탁탁탁 치거든.
0: 이제 천천히 어장 주변을 돌아주면 되는데요. 순간 팽팽해진 박정, 뭔가 걸린 모양입니다.
1: 훅불 걸렸죠. 이게 이제 통발 줄이라, 본 줄이라.
0: 통발 줄은 찾았으니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켜보는 아버지의 표정도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1: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2: 뒤에로 챙겨라, 뒤에로.
0: 겨우 통발은 찾았지만 완전히 엉켜버린 상황.
1: 저 밑에서 지금 다 이제 줄이 다 꼬인 거죠. 이제 그거를 올리면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원 상태로 이제 복귀를 해야 돼요.
0: 최악의 경우 줄을 잘라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럼 통발도 못 쓰게 돼 어떻게든 줄을 풀어야 하는 거죠.
1: 네, 됐어요.
0: 생각보다 수월하게 줄을 풀어내는 데 성공. 그제야 아버지도 조파실로 돌아갑니다.
2: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괜찮은데 막 이 엉켜가지고 올라오면은 그 항상 주시해가 봐야 되거든. 그럼 이제 내가 앞에 가가지고 또 그 발레 놓고 작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그걸 잘 봐야 되거든.
0: 부자가 함께 배를 탄 지 4년.

0: 아버지 눈에는 늘 아들이 걱정입니다.
1: 항상 걱정이 되죠.
2: 어떤 게 걱정이에요?
1: 사고 날까봐 걱정이죠. 다른 게 있어. 절에 발이 감겨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왔어요.
2: 아버지가요?
1: 네.
2: 무슨 생각 드셨어요?
1: 생각이고 뭐 있으면 배가 뭐고 다 때려쳐버리려고 그랬는데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육상에서 뭐 할 게 없잖소. 그래서 이제 또 마음을 잡고 다시 또 시작했다고.
2: 아드님 시키기에 정말 아버지로서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1: 그런데 이 바다는 조금 이제 그 그런 게 없잖소. 굴곡이 없으니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보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배에 다니지. 안 그러면 뭐 배 누가 다니겠어.
3: 누나들!
0: 한 차례 고난 끝에 만나 더욱 반가운 문어. 어우, 이번에는 크기도 꽤 큽니다.
3: 그런 거는 이 중문어.
2: 네. 이 정도면 가격은 대충.
3: 이게 한 2, 30만 원 정도 하죠. 이제 뭐 애들 학원비는 벌었다.
0: 계속된 조업에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연이은 문어 소식에 힘을 내보는데요. 어느덧 조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3: 왔어, 왔어. 네, 촬영 나왔어. 네, 올라온 데 있죠. 자, 왔다! 아, 왔구나, 왔구나! 이게 동해안 대통령입니다.
0: 혼자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묵직한 통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놈이 잡혔네요. 그냥 들기도 쉽지 않은 무게. 해물의 출현에 그야말로 해위는 축제 분위기인데요. 새벽부터 바닷바람 맞아가며 통발을 올린 보람이 있네요.
2: 와, 사람만 하네요. 와, 이거 무슨 거예요?
3: 이게 대문어예요. 대문어. 이게 동해안 대문어예요. 이게 지금 한 40km 나갈 것 같네. 잡아. 야, 아리스 같이 들어. 40km, 50km 이런 거 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가공용 아니면 호텔 뷔페 이런 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 그 단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도 뭐 40km 한 마리 잡으면 60만 원, 70만 원 하니까 네, 괜찮죠.
0: 하루 조업 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 종일 바다에서 무거운 통발을 이고 지며 조업을 한 선원들. 몸은 고단하지만 대물을 잡았다는 뿌듯함을 안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분주해진 선원들.
3: 어휴, 괴물 나왔다, 괴물.
0: 서둘러 어창에 있는 문어들을 옮길 준비를 합니다.
3: 달아봅시다.
0: 과연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35kg에 육박하는 무게. 한눈에도 두툼해 보이는 다리와 빨판까지.
3: 자, 사람 팔뚝만 다리 한 개가. 자, 이게 붙으면 안 떨어진다, 이거.
0: 길이 최대 2m, 무게 50kg까지 나간다는 동해안 대왕 문어의 위험. 대단합니다. 문어는 주로 경매와 소매 두 가지로 판매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0: 지친 몸을 이끌고 온 곳은 직접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3: 문어 잘 볶아줘. 아, 문어 맛있게 볶으라고.
4: 불놈이야.
0: 가족이 함께 가게를 꾸리고 있는데요. 경매에 내놓을 문어를 제외하고는 직접 손질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3: 다 가족들한테 저 어머니 문어만 40년 살았어요.
0: 뱃일은 아버지에게, 문어 손질은 어머니에게 배운 거군요.
4: 이제 많이 좋아졌지.
2: 처음엔 어땠어요?
4: 처음엔 잘 못 땄지. 이제는 많이 배워가지고 잘해.
0: 문어는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숙회 형태로 가공을 하는데요.
5: 1에서 3kg 기준으로 15분 내외로 삶아요.
0: 겉은 살짝 쫄깃하고 속은 야들야들하게 삶는 비법이라네요. 삶은 문어는 찬물 샤워를 마친 뒤 그대로 걸어서 물기를 빼주는데요.
3: 물을 안 대면 이게 문어가 물기가 이게 다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받았을 때 물도 많이 생기고 좀 냄새도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0: 팬일에 숙회 가공까지 마치고 나서야 한참 늦어진 식사 준비를 합니다.
4: 문어 둘치 잡숴봤어?
0: 문어 두루치기부터 숙회까지 한상이 차려졌네요.
3: 빨리 앉아.
0: 새벽부터 고생했던 선원들도 불렀습니다.
3: 먹자. 고생해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문어.
0: 큼직한 문어 다리가 들어간 대구탕. 군침 도는데요.
3: 롱?
6: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3: 와, 진짜 맛있어.
5: 이제 봄이 오면 스태미나 음식인 문어를 드시고 올 한 해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문어는 그대로 즐겨도 좋지만 여러 가지 재료와 만나면 건강과 맛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타우린이 듬뿍 든 문어를 필두로 육회공을 합쳐 보양식을 만든다는 이곳. 먼저 문어는 깨끗이 씻어서 살짝 데쳐주는데요.
7: 해수탕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 아까 가마솥에 끓인 12가지 이상 약초를 다려가지고 그 약초 육수에 토종닭 제일 큰 거 삶아서 일단 안치고 이제 소갈비 그거 같이 넣어서 육수 맛있게 만들었고 이제 가리비 들어가고 홍가리비 들어가고 캐나다에서 오신 랍스터님 넣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어 드시면 기운이 펄펄 나는 문어 올리겠습니다. 일단 기운이 펄펄 나려면 싱싱한 문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어를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어를 턱 올려드리죠. 드시고 기운 나시라고.
0: 그야말로 육회공이 하나로 만난 보양식이네요. 와. 압도적인 모습에 시선 강탈. 보는 사람마다 눈을 떼지 못합니다.
7: 아니라 내가
0: 이색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도 하는데요.
4: 많이 먹어.
0: 제대로 몸보신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6: 전 좀 집에서도 즐겨 먹는데 또 먹을 때마다 좀 그 다음 날 일할 때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8: 문어가요?
6: 예.
0: 여기저기 젓가락질하기 바쁩니다.
9: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와서 여기도 보양식 하고 몸보신 하고 저희는 좀 가는 편이에요.
10: 이런 거 재료 보면 되게 풍성하잖아요. 진짜 건강해지고 한동안은 되게 힘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0: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0: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0: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0: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성인 중 절반은 평생 한 번 이상 이곳에 통증을 겪습니다. 일상 속 나쁜 자세는 이곳을 혹사시키는데요.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어깨입니다. 어깨뼈를 호소하는 환자는 한 해 약 245만 명에 달하죠.
1: 또 팔을 우연치 않게 딱 돌릴 일이 있었는데 정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2: 진짜 어떨 때는

0: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아팠거든요. 자다가 좀 이거를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들 정도였으니까.
1: 순간 겁이 나요. 팔이 마비되지 않을까?
2: 과연 수술만이 정답일까요?
3: 그 상태에서 한 2, 3년 지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20년 뒤에 할 수도 있고 50년 뒤에 할 수도 있고 가만히 놔두면 네. 수술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뭐 컴퓨터만 하고 뭐 가정주부고 뭐 이런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2: 비수술적 방법으로 어깨 통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재활의학과 박중현 교수.
3: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 비수술적 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술할 정도로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어깨 건강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2: 과연 생활습관 교정과 재활운동으로 어깨 통증 얼마나 줄어들까요? 평생 든든하고 편안한 어깨 만드는 법, 명희와 함께 알아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초반의 권미화 씨.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녀의 어깨와 팔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0: 팔이 이 정도 올라가면 아프죠. 이 정도 올라가면. 네. 여기 찡 하면서 아프면서 진열하다가 한참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릴 때 이게 안 내려와요. 팔이. 그래갖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러고.
2: 5년 전 어깨 통증이 시작됐지만 근근히 버텨왔는데요. 최근엔 자다가 깰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0: 자다가 이 팔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근래에는 그랬어요. 여기 이 팔을 하나 없애버려 여기를 잘라버렸으면 좀 자다가 그러니까.
2: 편의점 일을 하기 전에는 8년간 도배일도 했다는 권미화 씨. 바쁜 일상에 어깨 상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장난 어깨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4: 아프게 해야지 이게 그래야지 효과가 있지. 야, 살살 좀 물면
0: 아니 이게 살살 좀
4: 요 근래에는 막 자고 있는데도 와서 좀 주물러달라고 한 적도
0: 아침에
4: 있고
0: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아파갖고 네. 완전히 너무 아파갖고 나오자마자 빨랑 여기 좀 주물러달라고 네. 그러거든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4: 오히려 그걸 병을 제대로 치료를 못 해주니까 안타깝죠 저는
5: 한 달에 몇 번 정도 아프세요?
0: 아픈 건 맨날 아파요 한 달에 몇 번만 맨날 몇 번 아프면 참죠. 아픈 거 계속 있죠. 고통은 진짜 왜 이렇게 아픈 거인가 궁금해서 전 여기가 뭐가 생긴 줄 알았어요. 진짜. 빵. 옳지. 어그저리죠.
2: 이젠 수술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권미화 씨. 과연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불편한지 정밀 검진을 해봤습니다. 권미아 씨가 찍은 전신 엑스레이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근골격을 한 번에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과연 그녀를 괴롭히는 어깨 질환은 무엇일까요?
3: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0: 여기 어깨 여기가 아프거든요. 네, 여기가 이렇게 네. 아파서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아프면서 네. 손끝이 저려요.
3: 팔에서 여기 손까지 내려오는 통증이 네,
0: 손이 막 저려서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네. 이렇게 주물을 지금 네. 자다가 아파서 이제 일어나요.
3: 왜 자다가 일어나지? 아픈 게 얼마 정도 되시나요?
0: 그거는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3: 잠깐만 좀 일어나 볼게요. 네. 만세.
2: 마치 어깨 관절이 굳은 것처럼 만세를 하는 것도 뒷짐을 지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3: 벨트선 이상은 잘 안 올라가고요. 내리시고요. 팔꿈치를 이렇게
2: 어깨가 건강하면 팔꿈치가 벽에 닿아야 하는데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3: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관절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지금처럼 밤에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 아프고 염증이 많이 심하면은 팔 밑으로 내려오기

0: 하고,
1: 절여요.
0: 예, 저리고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조직은 염증이 생기면은 이게 흐물흐물해졌다가, 염증이 조금 줄어들면 이게 좀 굳었다가, 흐물해졌다가 굳었다가 이게 반복을 해요. 그 과정에서 팔이 굳는 거예요. 그게 오십견이에요.
2: 어깨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어깨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깨는 빗장뼈라 불리는 쇄골을 중심으로 날개뼈라 불리는 견갑골이 연결돼 있고 견갑골에는 팔뼈인 상완골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자유로운 대신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견갑골과 상완골은 극상근과 극하근, 소원형근, 견갑하근이라는 네 개의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네 개의 근육과 힘줄이 바로 회전근개. 어깨 근육을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육입니다. 환자의 진단명은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오십견. 움직임이 많은 어깨 관절은 얇은 주머니로 쌓여 있는데요. 오십견이란 이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굳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의 주 증상은 관절이 얼어붙은 듯 굳어 위아래, 좌우,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 없이 편안한 움직임이 가능할 때 관절 주머니의 두께는 보통 1mm 정도인데요. 염증이 심해지면 7mm 이상으로도 두꺼워지면서 관절이 움직일 공간이 부족해 점차 어깨가 굳어집니다.
3: 일단 오십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학적인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50세 전후에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오십견으로 명명을 뭐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30견, 40견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요. 운동이 많이 부족해서 어깨 상황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가 되면 더 빨리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기, 동결기, 회복기 요세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사이클이 진행하다 보면 어깨 운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면 통증이 악화되고요. 회전근개 파열이나 볼 관절염까지로 악화되고 진행합니다. 수술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1: 병원에 갔더니 나중에 수술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0: 수술 뭐 20년 뒤에 할 수도 있고, 50년 뒤에 할 수도 있고, 뭐 80년 뒤에 할
1: 안
0: 수도
1: 하면 더
0: 있어요.
1: 좋죠.
0: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할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그 정도 상황은 아니실 것 같고요. 그 생활 습관이나 그런 거를 관리하는 이유를 결국 사람의 인대나 힘줄이나 관절은 소모품이거든요. 근데 그 관리를 잘해서 평생 수술 안 하고 사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2: 박 교수의 진단은 다행히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0: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절낭의 앞부분에 이 빨간 부분이 좀 보이고요. 예, 앞쪽에 그 캡슐이 원래는 한 1, 2mm 이내로 좀 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한 3mm 정도 나오거든요. 약간 두꺼워지고 있는 거예요.
2: 빨갛게 보이는 것이 환자를 괴롭혔던 염증 부위.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져 가동 범위가 잘안 남았던 겁니다.
0: 따끔해요.
2: 초음파를 보면서 염증이 발생한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정확히 투약합니다.
0: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2: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신속하게 가라앉혀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요.
0: 90도 이상
2: 통증 부위에 정확하게 투약하면
0: 앞으로
2: 곧바로 가동
0: 1mm가
2: 범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0: 좋아요. 내리세요.
2: 권미화 씨처럼 통증이 심한 염증기에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지만 주사로 오십견을 완전히 치료할 순 없습니다.
0: 일단 주사의 효과 자체가 완치 개념이 아니고 단기간에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관절이나 연골을 약하게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두세 번 정도는 완전하지만 너무 자주 되거나 간격이 너무 좁아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정상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급한 불을 끄는 겁니다. 근데 불을 끈 거지 불난 원인을 해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난 원인을 따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교정하지 않는 한 염증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마치 반복해서 불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어이구 잔데 우리 하준이 어이구.
2: 요즘 여러분의 어깨는 튼튼한가요? 할머니가 된 조하나 씨는 요즘 부쩍 어깨 쓸 일이 많습니다.
4: 어쑤 아이가 안아줘. 할머니 한번 안아줘봐. 사랑해.
2: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대신해 황혼 육아 중인 조하나 씨. 그것도 23개월 차 쌍둥이라 고단함도 두 배, 행복도 두 배랍니다.
4: 손자, 손녀는 그냥 말 그대로 꽃이에요, 꽃. 너무 소중하죠. 늦은 맞게 60 넘어서 여행 다니고 뭐 그렇게 다녀야지. 아유, 얘 안 볼 거야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또 쌍둥이를 딱 나누니 안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2: 손주 몸무게만 12kg. 장사 같은 힘이 솟았다가도 손주들이 돌아가면 참았던 어깨 통증이 밀려오는데요.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이제는 팔 전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4: 아파오면은요, 순간 겁이 나요. 팔이 마비되지 않을까? 왜 통증이 와가지고 결리듯이 와서 손을 못 쓰고 마비됐다 그런 얘기도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고민 아닌 고민, 걱정 많이 했죠. 아이고 힘들어.
2: 4년 전부터 조금씩 불편해진 어깨. 아플 때마다 염증 치료로만 버텼는데요.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는 통증도 걱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돌보려면 무엇보다 어깨가 버텨줘야 합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조하나 씨. 과연 그녀의 어깨는 어떤 상태일까요?
0: 상당히 오랫동안 안 아팠는데 네. 왜 다시 오신 거예요?
4: 근데 또 아파요. 이렇게 자다가 이 손을 어떻게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이고 소리에 절로 나와요.
0: 이게 소위 말해서 저는 이거를 황혼육아 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제일 많이 오는 게 어깨, 디스크, 그리고 손가락의 관절염 이게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불편하신 거 제가 진찰을 해보고 네. 뭐 또 오늘 어떤 조치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네. 일어나 보실게요. 네.
2: 먼저 어깨의 움직임부터 살펴봅니다. 앞으로 나란히와 만세처럼 50견에서 잘 안 되는 동작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0: 무조건 내리고 올려볼게요.
4: 이때 아파요.
0: 이때 아프죠. 네. 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전형적인 충돌증후군 현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간격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요. 근데 팔을 들어 올리면 찝혀요. 안 빠지잖아요. 찝혀요. 찝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찝히는데 균형이 틀어지면 진짜 조금만 올려도 더 많이 찝혀요. 그 현상을 충돌증후군이라고 하고요.
2: 환자를 괴롭히는 어깨 충돌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견봉 끝부분에 뼈가 자라는 경우 공간이 좁아지면서 마찰이 발생하고 염증과 통증을 동반합니다. 또한 어깨와 팔을 과사용해 회전근개가 손상되거나 석회가 생기고 힘줄이 부었을 때도 견봉과 상완골두 사이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정 각도에서 두둑거리는 마찰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0: 일단 뼈 모양이 선천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당연히 좁아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자세를 하면 그 공간이 좁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팔을 든 상태에서,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복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동작을 하면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충돌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팔을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아니면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로 팔을 옆으로 올릴 때 90도에서 한 120도 정도에서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왜 90에서 120도냐.

0: 물어볼 수 있는데요. 판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90도 정도가 될 때 견봉하 공간이 제일 좁아져요. 그러니까 염증이 조금만 있어도 충돌이 발생하는 거고요. 염증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구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1: 어깨 충돌 증후군은 50견 다음으로 흔한 질환인데요.
2: 더 올리면 더 아플까요?
3: 이게 천천히 올리면
1: 어깨 통증으로 엑스레이 검사도 쩔쩔매는 환자는 얼마 전 사무직을 은퇴한 전성진 씨. 요즘 그의 가장 큰 숙제는 어깨를 고치는 일입니다.
3: 아, 못 내려요.
2: 아, 그래요?
3: 조금 내려주세요. 내려.
1: 5년 전부터 어깨 질환에 시달렸던 그의 진단명은 병원마다 달랐습니다.
4: 석회성 건염, 또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이라면서 충격파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어요. 그 일주일에 두 번 받았는데 한 석 달간 정도는 받았어요. 들면 어느 특정 부위에서 되게 아프고.
1: 여러 치료를 전전했다는 환자, 이번엔 나을 수 있을까요? 전성진 씨의 경우 특이하게도 앞으로는 만사가 잘 됐지만 옆으로는 90도 이상 전혀 올리지 못했는데요. 충돌 증후군이 있을 경우 이렇게 특정 각도에서만 통증이 느껴집니다. 어디에서 통증이 유발되는지 어깨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환자의 경우 양쪽 어깨 모두에서 1cm가 넘는 큰 석회도 발견됐는데요. 오른쪽 석회가 더 컸지만 환자가 더 아파하는 건 왼쪽 어깨. 즉, 석회가 통증의 주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깨 충돌 증후군.
0: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럼 석회가 이제 제일 돌출된 부분이니까 이게 견봉하고 사이가 되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요.
1: 박 교수의 진단명은 어깨 충돌 증후군 60%, 석회성 건염 30%. 어깨 질환은 또 다른 어깨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는 여러 개의 뼈와 관절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구조.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0: 충돌 증후군은 어깨 질환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인해서 견봉하 공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관절에도 문제가 생겨요. 특히 견갑 상완 관절이라는 관절에 움직임이 제한이 심해지고 불균형이 심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오십견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마찰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할 수가 있고요. 회전근개가 좀 상하기 시작하면 석회성 건염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어깨는 결국 뼈가 망가지고 연골이 망가지는 골관절염까지 진행이 돼서 어깨를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 360도, 하루 3,000번 이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어깨 관절. 팔의 자유로운 동작은 모두 어깨에서 시작되는데요. 어깨 질환은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어깨의 소중함은 잃어본 사람만 압니다. 57세 김미란 씨는 지금까지 왼쪽 어깨에 수술과 시술을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힘겨워하는 어깨 때문에 20여 년 해온 논술 교사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5: 지금 정확하게는 요 부위가 아파요. 요 부위에서 여기서 딱 들면은 뼈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면서 윽 하는 통증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걸을 때도 누군가 제 어깨를 부딪힐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이러면서 걸어요.
1: 수술만 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때뿐 통증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왼쪽 어깨를 다치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옷을 입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5: 왼손부터 진짜 정말 아기들 옷 입듯이 진짜 조심스럽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왼팔을 다 끼고 나서 이 왼팔이 거의 움직임이 없게 진짜 조심스럽게 이렇게 입는 편이에요.
1: 세 번의 수술과 시술을 받았지만 도무지 잡히지 않는 어깨 통증. 대체 원인이 뭘까요? 고질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 전신 엑스레이와 일반 엑스레이 검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0: 네, 통증이 그러면 언제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5: 2021년 한 8월 그쯤에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0: 한 3, 4년 되셨네요.
5: 네, 맞아요. 처음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진단 받아서 수술했고요.
0: 수술을 뭐 이제 허용할 만큼 통증이 많이 심하셨던 거예요?
5: 네, 극심했었어요.
0: 얼마나 극심했어요?
5: 제가 앉아서 엉엉 울을 정도로 아팠어요.
1: 50대 중반, 왼쪽 어깨에 50견 진단을 받은 김미란 환자. 치료를 위해 레이저가 장착된 내시경을 삽입해 두꺼워지고 좁아진 관절낭을 풀어주는 레이저 박리술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다소 호전됐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또 한 번의 50견 시술을 받았는데요. 마취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어깨를 움직여 관절의 유착을 풀어주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후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 극상근의 끝부분에서 1cm 미만의 손상이 확인돼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어깨가 낫지 않는 이유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재활운동과 함께 나쁜 자세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깨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0: 100년 전에 사람들이 일하던 거랑 지금 일하던 패턴을 비교를 해보면 점점 이렇게 몸 전체를 보다는 이제 손이나 팔을 많이 쓰는 동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5: 네.
0: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 그래서 작은 충격이지만 이게 차츰차츰 충격이 오면서 몸이 망가지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1: 누적 외상성 질환이란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 관절과 근육, 신경의 손상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을 말합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평소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미란 씨의 경우 C자형의 커브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거북목 상태. 또한 발바닥 중간에서 중심선을 올리면 무릎과 고관절, 골반과 등 어깨가 이 선에 들어와야 하는데 중심선에 맞지 않고 무릎은 빠져 있습니다.
0: 전체적으로 어깨선이 원래 중심선보다 뒤로 가 있고 뒤로 가 있는데 머리는 체중의 무게 중심으로 이제 뭐 좀 맞추려는 무게추 같은 게 머리에 있거든요. 머리는 자꾸 앞으로 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자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척추 모양이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뼈가 이제 좀 틀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치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 원인이나 50견이 생긴 원인이나 충돌 증후군이 생겼던 원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 반복되는 나쁜 자세는 어깨병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실제 김미라 씨의 어깨 초음파입니다. 어깨를 웅크린 경우 견봉과 상완골 사이의 거리는 1.5cm. 반면 어깨를 폈을 때는 둘 사이의 거리가 2.3cm로 늘어나 있습니다. 자세만 바로 해도 어깨가 받는 충격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수십 년간 매일 나쁜 자세를 반복하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0: 사람이 어깨를 펴고 거북목이 아니고 바른 자세를 한다 그러면 견갑골이 가운데로 모이게 돼요. 근데 라운드 숄더를 하면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빠지죠. 어깨가 빠지고 등이 뒤로 밀리는데 등이 뒤로 밀리는 동안 견갑골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벌어지는 것 자체가 어깨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견봉이란 구조가 살짝 앞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견봉 아래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을 하면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충격을 훨씬 많이 받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일을 할 때랑 이런 자세에서 일을 할 때 받는 충격이 훨씬 다르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으면서 반복 작업을 하면 어깨가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1: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집안일을 할 때 공통적으로 등이 구부러지고 목은 앞으로 나오면서 어깨는 좁아지고 굳어집니다.

0: 자세가 틀어지면 날개뼈라 불리는 견갑골도 틀어지는데요. 견갑골은 갈비뼈 위에 얹혀있는 형태. 갈비뼈는 다시 흉골과 쇄골, 척추와 연결되면서 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즉, 몸이 구부러지거나 척추가 비틀리는 자세를 계속하면 견갑골도 같이 틀어집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 작업 뒤에는 견갑골을 풀어주는 운동을 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자꾸 이제 어깨에 충격을 만드는 거는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2: 네.
1: 두 번째는 걔를 그 충격이 오는 거를 어떻게든 얘를 잘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1: 보호를 하는 거는 회전근이에요. 회전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깨의 코어 근육이에요. 지금 치료는 뭐 이런 주사나 약이나 뭐 이런 수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운동, 자세 교정, 척추 유연성 뭐 이런 게 훨씬 앞으로 중요할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2: 네.
0: 수술 후 재활 운동을 간과했던 김미란 씨에게 필요한 건 운동 처방.
3: 가슴이 등을 뒤쪽 쭉 밀어낸다는 느낌. 그다음에 팔은 쭉 편 상태로 가슴이 벽으로 향한다는 느낌. 아프진 않으시죠?
4: 좀 뻐근해요.
3: 뻐근한 느낌.
4: 네.
3: 날카롭거나 그 번개 치는 통증이 있을 때는 멈추셔야 되고 약간 뻐근하다는 거는 그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이는 거 자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으셔서
4: 네, 참고하세요.
0: 이 동작은 견갑골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어깨를 펴주는 두 번째 견갑골 가동 운동은 TWTY 운동. 박 교수는 이것만 열심히 해도 평생 어깨의 짐이 덜어진다는데요.
3: 네, 어렵지 않아요. 날개뼈 움직이는 게
1: 지금 팔이 직선이 되면 마치 팔꿈치까지 T자 모양이 됩니다. 그 T자를 W로 만드세요. W고요. 다시 T, 다시 Y. 그래서 T, W, T, Y, T, W, T, Y를 반복해 주세요. 각 알파벳마다 한 2초에서 3초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고 천천히 올리고 다시 유지하는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견갑골 가동 운동이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두 번 정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에 안 될 때는 오솔이나 문틀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그 느낌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느낌을 찾으신 다음에는 충분히 뭐 이런 뭐 벽이나 모서리 없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 통증이 없거나 질환이 없는 분도 이런 견갑골 가동 운동을 평소에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잘못된 자세로 그동안 어깨와 목, 척추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근골격 3D 체형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항원 육아 중인 조하나 씨의 경우 10도 이상을 거북목이라고 진단하는데 20도로 매우 심한 상태. 5도 이상부터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 21도로 자세 교정과 운동이 시급했습니다. 또 어깨 충돌 증후군과 석회성 건염이 있었던 전성진 씨도 19도의 심한 거북목과 17도의 라운드 숄더로 어깨가 심하게 굽어 있었는데요. 권미화 씨는 척추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정상 척추 각도는 35도인데 권미화 씨는 28도로 거의 일자 척추. 이는 목과 어깨에도 부담을 줍니다.
1: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를 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귀걸이를 하나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귀걸이가 어깨 봉제선을 앞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느낌을 기억을 하고 입력을 해두세요. 그 원칙만 지켜도 어깨 질환은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0: 좋은 어깨 운동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운동. 굳어있는 견갑골을 풀어주고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과연 재활 운동은 이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정말 수술 없이 운동과 자세 교정만으로 치료가 될까요?
1: 대부분의 어깨 질환

0: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면 바로 그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통증을 잡아주고요. 어깨 건강을 위한 자세, 생활 습관, 운동을 하신다면 평생 수술을 하지 않고 건강 유지가 가능합니다.
1: 어깨 재활은 소를 잃기 전 외양간을 고치는 일. 여기 70대 남편과 60대 후반의 아내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 어깨가 아픈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두 분 답니다.
2: 작년 봄에 집사람이 어깨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수개월 동안 제가 집안일을 좀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청소라든가 뭐 설거지 같은 것도 다 담당했었고, 그게 조금 무리가 됐던 건지 좀 그때부터 조금 통증이 아픈 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느낌에.
3: 인도에 그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데 가로수 덮개 뿔이 튀어나오지 말라고 가로수 덮개가 있어요. 바닥에 땅바닥에 발이 확 걸린 거예요. 세게 걸려가지고 아주 심하게 이렇게 탁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골절이 됐었죠.
1: 한순간의 충격으로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6주 정도 깁스를 했는데요. 회복하는 데는 5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뼈는 잘 아물었고 아내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3: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이렇게 고정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 어깨가 많이 펴지지 않는 게 제일 불편했거든요.
1: 수술 후 어깨가 뻣뻣하게 굳은 것 같다는 아내와 세수할 때목 뒤로 팔이 잘안 올라간다는 남편. 남편은 오른쪽 어깨, 아내는 왼쪽 어깨가 불편합니다. 재활의학과 박 교수의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4: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는 이제 벨트 정도까지만 오시는 것 같아요.
5: 들어가고
1: 팔의 가동 범위가 확실히 작습니다.
4: 이렇게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그건데, 예. 근데 보기 안에 석회가 이제 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석회 자체가 막 통증을 나타내는 물질을 막 방출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팔을 들어올릴 때 여기 있는 뼈랑 이 팔뼈 사이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홍순관 씨는 어깨 충돌 증후군과 오십견, 짧아진 근육까지 복합적입니다.
4: 따로따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1: 그렇다면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는 평소 자세도 바른 편인데요.
4: 만세 쪽은 되는데 여기는 이제 90도 정도밖에 안 되시고요. 내리시고요. 상완골 그리부 쪽이 골절이 돼서 아마 여기 핀을 박는 수술을 하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문제는 뼈가 잘 붙는 게 이 당시에는 더 중요하니까 네. 고정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고정을 시키면 근육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주일을 안 움직이면 근육이 말라버려요.
1: 어깨 수술 직후에는 회전근과 골절 복원을 위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어깨를 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뼈는 복원되지만 다치지 않았던 근육과 힘줄, 관절랑 등이 딱딱하게 굳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쓰지 않으면 근육은 2시간만 지나도 짧아지고 하루가 지나면 관절이 굳기 시작하면서 가동성이 감소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근육이 위축되고 결합 조직에 경직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어깨 수술 후 더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재활의학과는 처음이라는 50대 후반 안지은 씨. 그녀는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6: 수술하고는 한 2주, 3주는 없는 팔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각도를 잘 몰랐었는데 한 달 지나고 일단 두 손으로 같이 들어야 되는 건 좀 힘든 상황이에요.
4: 만세? 예, 90도 이상에서
1: 건강한 사람들은 팔을 앞으로 올렸을 때나 옆으로 올렸을 때 180도 가까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안지은 씨의 왼쪽 팔은 9

0: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50견 증상입니다.
1: 지금도 보면은 약간 좀 네. 원래 이러셨어요?
2: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1: 그래서 자세가 이제 바르게 있던 사람들도 네. 불편하니까 흉근이 짧아지니까 자세가 약간 이렇게 돼요.
2: 네, 아주 의식하지 않으면. 네.
1: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교수님이나 유방외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처음에 한두 달은 막 불편하고 아프고 이제 뻗으면 아프니까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 안 아픈 때도 이렇게 오세요.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0: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암을 제거하기 위해 가슴에 위치한 대흉근 근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대흉근이란 물건을 잡아당길 때 쓰는 근육으로 일상생활에서 팔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근육입니다. 유방암 수술을 위해서는 이 대흉근 근막의 손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대흉근이 손상되면 아파서 잘 쓰지 않게 되고 근육은 짧아지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립니다. 라운드 숄더가 오래 지속되면 견갑골이 벌어지고 뒤쪽 근육은 늘어나면서 어깨 관절 축이 어긋나게 되고 이는 어깨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1: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수술을 할 때 그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게 있을 때 로봇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겨드랑을 통해서 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도 대흉근이라는 흉근의 근막 사이로 로봇 팔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대흉근의 근막이 훼손됩니다. 일단 그런 근막이 훼손되면 근육을 움직일 때 좀 아프거든요. 가슴을 못 펴요. 그래서 수술하고 뭐 몇 주 지나서 오면은 다들 아프고 불편하고 뻐근해서 다 이렇게 라운드 숄더 자세로 옵니다. 근데 그게 몇 달이 지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아예 펴지를 못하는 정도로 몸이 굳어서 옵니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3에서 9개월 정도 후에 50견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50견 걸린 데 50년이 걸렸는데 유방암 수술하시는 분들은 반년 만에 0.5년 만에 어깨가 망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적절한 재활치료와 운동은 필수입니다.
0: 수술 뒤에도 예전 같은 어깨를 유지하려면 수술 직후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활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어깨 지키는 운동법을 배워볼까요?
1: 암서클이라는 운동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깨를 위로 올리고 말 그대로 팔을 돌려주는 거예요. 50견이 심하신 분들은 이거 자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작은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점 좋아질수록 원을 이제 크게 그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운동으로 견갑골 좌우 움직이기 운동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0: 발은 어깨 너비로 선 다음 팔을 쭉 펴고 가슴을 최대한 벽 쪽으로 밀었다가 젖히면서 견갑골을 움직여줍니다.
1: TW
0: 또 다른 견갑골 운동법은 TWTY 운동. 몸이 벽에 붙어있다 생각하고 TWTY 알파벳을 손으로 그려줍니다.
1: Y. 세 번째 운동 카테고리는 어깨 주변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왼쪽 팔을 의자 밑을 좀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엉덩이 밑에 깔아도 됩니다. 그래서 왼팔 어깨를 고정을 하고 오른팔로 위로 잡아서 쭉 밀어주세요.
0: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도 시행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자주 뭉치는 승모근 이완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잘 바뀌지 않는 생활 습관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귀걸이 그리고 뭐 이제 허리에는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서로 이제 외칩니다. 귀걸이. 일동이 이제 안부호 약속 같은 거죠. 그럼 이제 또 바르게 하고 허리를 또 막 이상하게 비틀고 있으면 야, 너 바나나 터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바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팁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자세

0: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고요. 꾸준한 운동, 꾸준한 자세, 그리고 혼자 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바른 자세 지키기 위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잠잘 때도 어깨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평소 좋은 수면 자세가 있나요?
0: 수면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수면 자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근육이나 관절의 뻣뻣한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어깨를 뵀을 때 어깨에서 통증이 없다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엎드려서 자는 동작은 목이나 어깨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야지, 만세를 부르고 자야지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죠. 왜? 팔을 올렸으면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이유는 낮 동안에 어깨나 목 근육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낮 시간 동안 긴장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누워 있을 때 팔을 올리면 이 승모근이 좀 이완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팔을 올리는데 편합니다. 승모근 이완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에는 나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을 해결하려면 낮 시간 동안 평소에 승모근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두신다면 굳이 팔을 들어 올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지금이 바로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 2주간의 운동 치료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단 환자 모두 통증이 줄었습니다. 50견으로 편의점 일이 버거웠던 권미아 씨는 어깨가 부드러워졌고, 되지 않던 열중 쉬어 동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전성진 씨는 90도 정도만 올라갔던 팔이 이제 180도까지 올라갑니다. 세 번의 어깨 수술을 받았던 김미란 씨도 이제는 만세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진짜 안 아프세요?
2: 이게 안 됐어요. 여기서 이게 꺾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꺾으려면은 윽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제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은 거의 통증 없이도 이거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왜내 어깨만 이렇게 아픈 걸까? 늙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운동,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4: 주물러 소리를 안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5: 진짜, 그거 한 2주 넘었네요, 진짜.
4: 예.
5: 그냥 아프면 병원 가서 진통제 맞고, 그리고 좀 견디다 또 아프면 이제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제 운동이라든지 재활 이런 거 하는 거를 알게 돼서 전 그게 많이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꾸준히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1: 통증은 첫 번째 골든타임. 재활의학과 박준현 교수도 하루 두 번의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어깨 재활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어깨를 펴면 인생이 펴집니다.
0: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연세가 70대, 80대 돼서 아이 뭐나더 이상 되겠어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깨 재활의 골든타임은 오늘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스트레칭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운동을 함에 따라서 더 이상의 진행이 늦어지고, 진행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호전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퍼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3: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0: 맛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기 쓸개의 돌이 생긴 두 명의 환자가 있다. 증상은 극과 극.
1: 침대 위에서 계속 굴러다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못 참았어가지고 계속 울면서.
2: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가? 그냥 약들 계속 소화제 같은 거 받아오고.
0: 담석의 종류도 달랐다. 이 돌들은 암과 관련이 있을까? 쓸개로 더 익숙한 담낭. 쓸개집의 이동 경로인 담도에 생기는 돌과 암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특히 담도 담낭암은 치료가 까다로운 암으로 유명하다.
3: 췌장하고 그 담도 그 부분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4: 뚫은 원석도 없었어요. 저는 진단을 받아버리니까 믿기지도 않았고요.
5: 항암 치료를 하고

0: 효과가 좋아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1: 어려운 암과 싸우는 그 길에서 기적을 써내려가는 소아기내과 방승민 교수.
2: 예후가 좋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가보지 않으면,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있을지, 내가 어디로 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걸어가 봐야죠.
1: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수술로 완치에 도전하고 있는 간담체 외과 황호경 교수.
3: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많이 개선이 되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두 명의와 함께 담도 담낭 질환에 관한 궁금증과 최신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0: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김경모 씨. 굵게 상기된 얼굴로 극심한 통증을 참고 있다.
1: 이게 통증이 계속 나가지고 참다가 진통제를 먹었는데 약국에서 조금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0: 옷은 땀으로 흥건히 젖은 상태. 그에겐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2: 이렇게 땀을 흘리셨어요. 아프셔갖고.
1: 예, 여기 보이는 느낌들.
2: 네.
1: 통증이.
2: 예. 제일 아프신 게 지금 이제 명치 쪽. 예. 명치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누를 때는 이쪽이 많이 좀 아프셨던 거죠?
1: 예,
2: 여기가.
1: 맞아요.
2: 예, 여기가. 예. 요게 지금 간 밑에 담낭이 딱 위치하고 있는 자리라서.
0: 극심한 통증을 부른 담낭에서 발견된 건 돌이었다.
2: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담낭인데, 담낭 끝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데가 여기 돌이 있는 데예요. 돌이 이렇게 담낭에서 빠져나가는 길목 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담낭에서 담즙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고인물이 썩듯이.
0: 2cm 남짓한 담석으로 인한 급성 담낭염이라는 진단. 흔히 쓸개라 불리는 담낭은 간 아래 붙어 있는 주머니 형태의 소화기관이다. 나뭇가지 형태의 담도는 담즙이 흐르는 길을 말하는데 직경이 채 1cm가 되지 않는 얇은 관으로 담관이라고도 불린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도를 따라 담낭에서 농축되고 저장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즙이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방출돼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담즙은 여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담석을 만드는 것은 바로 콜레스테롤과 빌리루빈이다. 담즙에 콜레스테롤이나 빌리루빈이 너무 많아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결정이 생기고 이 결정들이 서로 뭉쳐 돌처럼 딱딱한 담석을 만든다. 담석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담즙의 흐름을 막게 되면 급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3: 급성 담낭염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통증이 급성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환자들은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담낭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간 아래에 붙어 있는데 간은 우리 몸의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급성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이 우상복부를 이제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0: 약을 먹고 겨우 통증이 잦아든 경모 씨. 간밤엔 담낭 산통으로 동네 사람들을 깨울 정도였다.
1: 누가 속문으로 계속 막 쑤시는 것처럼 통증이 유발됐고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나 보니까 이제 이웃집에서도 문을 두드려 주셔가지고 이제 상태를 말하니까 응급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0: 고지혈증이 있는 데다가 고혈압과 당뇨병도 경계를 오가는 경모 씨. 담석의 위험 인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1: 제가 지금 많이 체격이 많이 나가잖아요. 기름진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당랑에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이게 굳어진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세 번 먹은 것 같아요. 치킨이든 뭐 햄버거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0: 입은 즐거웠지만 그의 몸속엔 콜레스테롤이 쌓여 돌을 만들고 있었다.

0: 결국 쓸개를 떼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그. 그런데 담석이 생기면 꼭 담낭을 절제해야 할까?
1: 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담낭 절제수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일상생활에 식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그런 통증이 자주 반복된다든지 담석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 우리가 기준을 한 3cm로 보고 있는데 증상이 없더라도 너무 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0: 병모 씨의 담낭 절제술이 있는 날. 그의 상태는 수술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1: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돌의 위치가 이제 담낭에서 담도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을 딱 막고 있어서 일반적인 뭐 약물 치료해서 나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해야 환자가 증상도 좋아지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0: 수술이 시작됐다. 담낭 절제술은 보통 복강경으로 이루어지는데 복강내를 관찰하며 수술한다. 수술은 복부에 세 개의 구멍을 뚫는 것으로 시작된다. 배 안에 공기를 넣어 공간을 확보한 뒤 수술기구와 복강경 카메라를 넣는다. 출혈을 방지하고 담즙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담낭 동맥과 담낭관을 클립으로 안전하게 결찰한 뒤 잘라낸다. 절제한 담낭을 회수용 주머니에 담아 꺼내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간 아래 붙은 담낭을 방리할 수 있게 견인한 뒤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 담낭 절제를 시작한다. 담낭 절제술에서 관건은 담낭관과 담낭동맥과 같은 구조물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인데 황호경 교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게 절제했다. 염증은 생각보다 심했지만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간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담낭은 회수용 주머니에 담아서 배꼽을 통해 꺼내는데
2: 그것이
0: 담석이 크다 보니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과연 경모 씨의 쓸개를 괴롭혔던 돌의 정체는 무엇일까? 콜레스테롤이 뭉쳐 마치 조약돌 같은 담석을 만들었다.
1: 보시는 것처럼 2cm 정도 되는 돌이 있었고요. 조직들이 염증이 생기면은 굉장히 잘 좀 찢어진다고 할까 그런 이제 조직적으로 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출혈도 잘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수술은 일단 잘 마쳤습니다.
0: 담석으로 인한 담낭염으로 입원한 이성현 씨. 뜻밖에도 평온한 모습이다.
3: 저는 기절할 정도로 아프고 이렇게 산통이라고 하죠. 그렇게 아파야지만 담석, 담낭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계속 꾸준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 그리고 가스도 많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0: 극심하진 않지만 은근한 통증이 1년 넘게 계속돼 왔다. 서둘러 성현 씨의 병실을 찾는 황호경 교수.
4: 그럼 제가 이렇게 살짝 누르고 있을 테니까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예, 배 불룩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염증이 지금 막 급성으로 있거나 이러진 않으신데 담석이 있으면서 이게 흘러내려서 담도를 조금 막으면서 불편감이 계속 좀 지속되셔갖고 내일 뭐 예정대로 수술은 진행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0: 만성 담낭염으로 인해 담낭 절제술을 앞둔 성현 씨.
3: 수술하고 나서도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설사도 많이 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런 증상들이 막 있다고 해서 좀 사실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1: 제가 보는 환자분들 보면은 대개 90% 이상은 그런 증상이 없으세요. 예, 한 10% 미만? 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수술 잘 되실 거니까.
3: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0: 쓸개를 떼낸다니 걱정이 앞섰던 성현 씨는 그제야 안심한다.
1: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데가 이제 담낭입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담석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고요. 사이즈가 이게 한 2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cm. 이게 아마 하나의

0: 그 돌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작은 것들 좀 뭉쳐 있는 것 같아요.
1: 담낭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이성현 씨가 앓고 있는 만성 담낭염은 담석이 지속적으로 담낭을 자극해 담낭벽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한다. 담낭벽이 두꺼워져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소화불량, 상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보인다.
0: 담낭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 인자는 바로 담석입니다. 90%의 환자들이 이제 담석이 있기 때문에 담낭 안에 점막이 자꾸 자극이 되고 이 담즙을 이동하는 통로를 이제 막게 되면 염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성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소화불량, 뭐 체한 듯한 느낌, 그 정도의 증상으로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소화불량으로만 여겼던 성현 씨.
2: 네, 마취 과정님 시작하겠습니다.
1: 뒤늦게 원인을 찾고 담낭 절제술을 받게 됐다. 간 아래 붙은 담낭을 조심스럽게 절제해 나가는데 별도의 문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 만에 수술은 끝난다. 성현 씨를 1년 넘게 괴롭혔던 담낭이 드디어 몸 밖으로 나왔다.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켰던 담석의 정체는 무엇일까? 황 교수의 예상은 적중했다. 담석은 하나의 큰 돌이 아니었다.
0: 역시나 이제 수술하고 이제 담낭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작은 이제 모래알갱이 같은 돌들이 뭉쳐갖고 아까 그렇게 한 2cm 가까이 그렇게 자라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돌들이 담낭을 빠져나가서 담도를 잘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담낭을 절제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담낭 자체에 이제 돌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로서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만성 담낭염은 해결됐지만 앞으로 쓸개 없이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을까? 담낭이 사라지더라도 담즙 자체는 간에서 계속 생성되고, 담즙은 담도를 통해 직접 십이지장으로 내려가 소화 기능은 유지된다. 단, 담즙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담즙산이 배출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적응하게 되지만, 담즙을 과다하게 분비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은 피해야 한다. 두 환자의 담석은 성분도 달랐다. 색소성 담석과 콜레스테롤 담석의 차이는 뭘까?
0: 색소성 담석은 어떤 담낭 안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뭐 기생충 감염이라든지 또 용혈성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색소성 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원인은 비만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게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드신다든지 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담즙 구성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집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결국 핵화, 결정을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담낭의 수축력 저하가 모두 이제 합쳐질 때 우리가 담석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문제는 해가 갈수록 담석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습관의 서구화로 콜레스테롤 담석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혀끝의 즐거움이 결국 돌덩어리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더큰 걱정이 있다. 돌이 혹시 암이 되진 않을까?
0: 돌이 있다고 해서 또다 이제 담낭암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 담석이 있을 경우에는 한 1, 2%에서 이제 암으로 갈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만성 염증이 됐을 때는 또좀 상황이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담석으로 인해서 담낭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점막 안에 섬유화가 형성이 되고 그런 상피세포가 결국은 과증식을 하기 때문에 담낭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1: 담석이 꼭 암이 되는 건 아니다. 단 만성 담낭염이 심할 경우 담낭을 제거하는 것이 암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0: 꽃샘 추위가 기승이던 어느 봄날, 김영준 씨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1: 미식고 소화만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장병인자 그래갖고 검사를 하니까 깨끗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걸 한번 검사 좀 해봅시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혼자 있지 말고 누구를 한번 오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죽을 뺍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0: 담낭에서 혹이 발견된 그 아내가 암투병 중이다 보니 가족들에겐 비밀에 붙이려 했는데 최근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1: 가슴이 오른쪽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2: 요 시소 요 밑에 여기는 그냥 엄청나게 아프더라고.
0: 뒤늦게 아빠의 상태를 알게 된 가족들. 이날은 결과를 듣기 위해 온 가족이 출동했다.
3: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1: 네.
3: 예. 검사는 잘 끝났어요.
4: 네네.
3: 여기 보시면 요게 쓸개 벽인데 여기 두꺼워지다가 어느 순간에 한 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쓸개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에 쓸개가 붙어 있는데 쓸개가 간에 붙어 있는 그 자리로 간을 뚫고 나간 거예요.
0: 쓸개에서 시작된 암이 간과 림프절까지 전이된 사기 진단이 내려졌다.
3: 쓸개암 같은 경우도 1~2기는 수술이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치료예요. 근데 3기나 4기는 수술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기나 4기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을 때 몸속에 있는 모든 암을 다 제거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0: 마음을 다잡고 왔지만 무너지고 만다. 사기만은 아니길 바랬다.
3: 지금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표준 약제, 1차 약제도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고식적인 화학항암제, 화학항암제만 쓰지 않고 거기에 면역항암제를 같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부작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약이 아니고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약이라고 이해하면 되니까.
4: 아빠 머리 안 빠질 때.
0: 새로운 면역 항암제가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걸어보는 가족들.
3: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치료는 병원에서 하시고 집에 가서는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인간 김영준으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 환자 김영준이 아니고.
0: 방 교수의 위로에 힘을 내보는데 아이러니한 건 쓸개에 생긴 돌보다도 암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3: 쓸개암은 상당히 공격적인 암이에요. 통상 우리 몸의 장기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3개 정도의 층을 가지고 있어요.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쓸개는 근육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층이에요. 구조가 얇아서 침윤이 잘 돼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쓸개는 반쪽은 간에 붙어 있고 한쪽은 복강 내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암이에요.
0: 담낭암 4기 진단을 받고 곧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화학 항암제 두 종류에 면역 항암제를 더한 3제요법이다.
5: 오늘 아예 항암 처음 하시는 거죠?
6: 네네.
5: 여기 인빈질환의 항암제고 얘가 면역 항암제예요.
6: 아.
0: 난생 처음 받는 항암 치료에 긴장한 아빠. 큰딸 에리 씨는 그런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다.
6: 아빠를 스톱스톱 하기에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스톱스톱 해주면 아빠가 좀 통증을 덜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잘 견뎌내실 것 같아요.
0: 담낭암 3~4기 환자들의 희망이자 생존율 상승을 이끌고 있는 면역 항암제의 원리는 무엇일까? 과거 화학 항암제는 무한 증식으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문제는 증식 속도가 빠른 정상세포까지 공격한다는 점인데 구토나 탈모와 같은 부작용뿐 아니라 백혈구 감소도 일어날 수 있었다.

0: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속 면역 체계를 이용해 암을 없애는 약물이다. 대표적인 면역 세포인 T세포는 암세포를 찾아내는 T세포 항원 수용체가 있는데 암세포는 면역 관문을 악용해 이를 피할 수 있다. 위장 신호를 보내 면역 세포를 무력화시키고 그 틈을 타 증식한다. 면역 항암제는 이런 암세포의 위장 신호를 차단해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인식해 공격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1: 위험스러워서 데려다 주고 그런 거.
0: 면역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3주차. 아빠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2: 와, 이거 흑백 사진이야?
3: 옛날에 72년도인데.
2: 72년도? 아, 맞아. 엄마 12월 달에 결혼했지? 엄마. 아빠랑 어떻게 만났어?
3: 아빠?
2: 회사에서 만났어?
3: 아니, 탁구장에서.
1: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는 모습 보니까 아, 저 여자는 내가 꼭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쫓아다닌 게 아니고 그냥 골목길 가는데 지금 위험스러워서 데려다 주고 그런 거.
0: 극심한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 처음에는 막 누워서 잠만 자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보면은 그냥 나아진 것 같아갖고.
2: 그 항암 하셨을 때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너무 안 좋으셔서. 하나 두 번 했는데도 아빠가 이렇게 좋아지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좀 하면 건강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 나 원래 잘 갖고 이쁘게 생겼을까? 잠깐.
0: 처음엔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3주차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생겼다. 통증이 확연히 줄고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김영준 씨.
1: 가려움증 같은 거는 조금 있었고요. 체중도 변화가 좀 있었었어요. 근데 그저께부터 체중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기분이 이렇게 좀 좋아요.
0: 얼마나 다행인지 그에겐 암과 싸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1: 집사람이 암 수술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까지 아프다고 그러면 집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생각이 들고 우리 집사람보다도 내가 더 건강하게 눈을 키워서 제가 사는 동안은 저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아내를 만들고 싶어요.
3: 고마워요. 고마워. 울지 않기. 근데 마음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내가 당신 꼭 살려낼 거라고.
0: 서로를 살리기 위해 부부는 암과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 항암 치료 중엔 단백질 보충이 중요하다는 방승민 교수의 말을 철저히 지키는 중이다.
5: 고기는 무산장으로 계속 드려요. 고기는 뭐 조금 고기 드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고기도 드세요.
0: 잘 먹는 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생각보다 중요한 원칙이다.
2: 잘 먹겠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야 되는데.
0: 딸의 젓가락은 아빠 밥그릇으로 향하느라 바쁘기만 하다.
2: 이렇게 드셔?
0: 그 마음을 알기에 온 힘을 다해 식사를 하는 아빠.
6: 아빠 밥 다 줄 거기 있다.
0: 담낭암 4기 진단을 받았던 3주 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오늘이다.
6: 너무 좋죠? 내가 많이 드시면 칭찬 많이 해드려요. 너무 잘 먹어줘서 고맙다고 내가 들려주고.
0: 맞아. 온 마음으로 그를 응원하는 가족들과 면역 항암제라는 새로운 치료에 힘입어 아빠의 기적 같은 또 하루가 지나간다.

0: 회진하는 방승민 교수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빠르다. 응급 입원한 환자부터 살피는데.
1: 안녕하세요. 얼마나 됐어요, 배 아픈지는?
2: 한 3개월.
1: 3개월 정도 됐어요. 네. 눈동자 좀 볼까요? 눈 위로 들어보세요. 눈 위로 보세요. 여기. 눈동자 흰자위가 좀 변하지 않았어요, 색깔이? 잘 모르겠어요?
2: 저는 잘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변했다.
1: 그죠, 변했다 하죠. 좀 노래졌다 그러죠. 네, 네. 소변색이 좀 진해졌죠, 네, 그죠? 네. 지금 간의 오른쪽 부분하고 네. 쓸개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 자리에 지금 커다랗게 혹이 있어요. 네. 급한 거는 황달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간 기능이 그 원상으로 돌아와요.
0: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한 이명승 씨. 황달은 담낭암이 보내는 신호였다. 그런데 황 교수의 한숨을 부를 만큼 심각한 상태다.
1: 지금 현재는 쓸개암의 간 침범 내지는 간전이 이걸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간에 종양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검은 길쭉길쭉한 것들이 이제 나뭇가지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담관이에요. 종양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만나는 부분, 합류하는 부분이 막힌 거죠. 담관이 막힌 것 때문에 황달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0: 이명승 씨의 병실을 지키는 건 대학생 아들. 사느라 바빴던 아빠는 황달을 알아차릴 새가 없었다.
2: 눈이 오는 데는 며칠 안 돼요, 지금. 근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3: 일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가 농사도 변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피곤하나 싶었었죠.
0: 아내와 사별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느라 피로를 달고 살았던 아빠. 담낭암이 보내는 신호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2: 처음에는 영화를 계속 아프더라고. 그래서 한 달간 약을 먹었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MRI를 찍어서 보니까 얘가 한 6cm 혹이 돼 있어서 큰 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0: 위나 대장 질환으로 착각하기 쉬운 소화불량은 담낭암의 대표적인 증상. 황달은 암이 진행돼 담도가 막혔을 때 나타난다.
1: 수도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꽉 차서 이제 막히게 되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 이제 황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담즙이 장내로 제재할 때 잘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혈액으로 흐르게 되고 소변 색깔이 변하죠. 맨 처음에는 찐노랗다라고 얘기하시다가 심해지면 거의 붉은색으로 변했다. 눈동자의 흰자위가 노래지고 피부색도 노르스름해서 반짝반짝한다. 이게 혈액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혈액 피부에 침착되거든요.
0: 암 치료에 앞서 황달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ERCP라는 특수내시경 검사를 통해 막힌 담도를 뚫어야 하는데 숙련된 췌장담도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술이다. 먼저 입으로 특수내시경을 넣어 식도와 위를 진화. 시술용 카테터와 가이드 와이어를 담도 내로 삽입한다. 유두부 관략근을 절개해 담도 입구를 확보하고 조영제를 투입한다. 이어서 암으로 인해 막힌 담도를 뚫기 위해 가이드 와이어를 넣고 그 속에 스텐트를 삽입해 담도를 넓혀준다. 확장된 담도로 담즙이 정상적으로 흘러 배출되면 담즙 구성 성분 중 노란색을 띠는 빌리루빈의 혈중 농도가 감소해 황달 증상이 차츰 사라지게 된다. 암에 막혀 협착이 심한 담도로 접근하기 위해 유두부 관략근을 절개하는데.
1: 아, 나만 좋다 이거.
0: 환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오랜 씨름 끝에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막힌 담도에 카테터를 삽입했다. 이어서 조영제를 주입해 엑스레이로 협착 부위와 종양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1: 완전히 막혔네.
0: 이명승 씨의 꽉 막힌 담도를 뚫고

0: 다행히 이제 시술이 잘 돼서 진행을 했고, 간 기능이 회복해야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1: 며칠 뒤 이명승 씨의 향후 치료에 대한 다학제 회의가 시작됐다.
0: 하면서 메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임상적으로는 골브레더 캔서의 리버 인베이전 가능성을 첫 번째로 보고 있고, 어드밴스된 상태로 보여서 수술적으로 절제를 우선하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네, 저기 또 익스텐션이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 따라서도 좀 인필트레이션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뭐 수술적인 절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심하고 케모세라피 일단 시작해 보고.
1: 수술은 어렵다는 결론. 하지만 발전된 항암 치료와 협진을 통해 장기 생존을 향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멀리 제주에서 온 장정춘 씨.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담도암을 발견하게 됐다.
3: 간검사를 했는데 간에는 이상이 없고 감마 지프트, GPT, 그게 조금 높다고. 그래서 의심을 해서 MRI 찍으니까 조금 나타났어요. 일절 없어요. 그 암이라고 하니까 그 충격에 지금 이렇게. 또 췌장하고 그 담도 그 부분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1: 담도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건 췌장암만큼 위험하다는 말. 조기에 발견됐지만 충격은 가시지 않는다. 그 시각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회진에 나선 황호경 교수.
4: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예.
2: 그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3: 간이 수치 있다고 해갖고 예, 예, 검사를 했는데 네. 간은 정상이고 그 네, 감마 GPT.
2: 네네. 네.
3: 그게
2: 그것도 잘 아시네. 감마 GPT.
3: 아유, 검사를 몇 번 했는지 몰라 그래서. 예, 예, 예.
2: 뭐 수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수술 하실 수 있는 단계에 잘 발견되신 것 같아요.
3: 저 행운인 것 같아요.
1: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내보는 장정춘 씨. 담도암은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말처럼 운이 따랐을지 모른다.
2: 담도가 간에서 나와서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췌장 안으로 들어가는 담도인데 암의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장기에 전이도 없었고 주변으로 많이 이제 독소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발견되셔갖고 다행히 수술은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1: 수술 당일 78배 어머니는 잔뜩 긴장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뚝뚝한 아들들은 말없이 어머니 곁을 지킨다.
5: 어머니 저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잘 해줄 거야.
6: 들어갈게요.
1: 투박한 사투리로 건넨 응원. 지금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해부학적으로 여러 장기와 연결된 담도. 암을 안전하게 절제하기 위해 수술은 개복으로 진행된다. 담도는 간에서부터 담낭, 십이지장, 췌장까지 연결돼 있다. 암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간 내 담도암과 간 외 담도암으로 나뉜다. 간 외 담도암은 다시 상부인 간의 입구에서 발생하는 간문부, 중부, 하부로 나뉘는데 장정춘 씨는 담도의 중간 부위에 종양이 생겨 간문부 밑에서부터 췌장의 상부 경계부까지의 담도를 절제할 예정이다.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장을 끌어올려 남은 담도와 연결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췌장 상부 담도의 경계면을 잘라 암세포가 있다고 나오면 십이지장과 췌장까지 절제하는 큰 수술로 바뀔 수 있다. 담도암 수술은 고난도의 수술이다. 직경이 워낙 얇고 혈관 구조물이 많다 보니 황 교수의 손이 섬세하게 움직인다.

0: 먼저 담도에 생긴 암홀 경계로 윗부분에 전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암은 중부에 있지만 상부 담도까지 여유 있게 절제한다. 잘라낸 위쪽 절제면은 병리과에 응급조직 검사를 의뢰한다. 이어서 아래쪽은 췌장 상부에서 절제하는데 담도와 함께 담낭도 제거된다. 아래쪽 담도 절제면에서도 전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을 채취한다. 장정춘 씨의 조직은 곧바로 병리과로 보내지는데 결과에 따라 수술 방향이 달라진다.
1: 담도암에 있는 위치가 여기 점막이 이렇게 좀 우둘두둘하게 이제 튀어나오는 쪽이 암이고요. 아래쪽으로 쭉 연결돼서 이쪽까지가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전이가 없길 바라며 결과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병리과에서 연락이 왔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2: 네, 풀어준 결과 나왔습니다.
1: 예.
2: 로어 리섹션 마진 프리, 네. 어퍼 리섹션 마진 2 프리 나왔습니다.
1: 아, 다 프리요? 예, 감사합니다. 네.
0: 다행히 전이는 없었다. 소장을 끌어올려 남은 담도와 문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됐다. 이로써 장정춘 씨는 완치에 한 걸음 다가섰다. 담도암이나 담낭암은 수술할 수 있는 1, 2기엔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평균 생존율도 과거에 비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 과거에는 포기했던 분들을 요즘에는 우리가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술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성적들이 아직은 어떤 전체적인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지만 분명히 그런 치료로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3: 최근에 다양한 면역감문 억제제나 표적항암제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임상에 도입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그런 생존율의 향상은 한 10년 뒤에는 훨씬 더 향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암과 함께 맞이한 세 번째 봄. 이날이 올 거라 장담할 수 없었다. 쓸개에 생긴 암은 소리 없이 간까지 전이돼 있었다.
4: 23년 5월 달에 염증 덩어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자 해서 이제 3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이제 이렇게 그때 받아들인 거죠.
5: 애들이 많이 놀랬죠. 그 암이라 하면 다 겁내하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뭐 괴로워해줄 수도 없고.
0: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다.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자식들의 눈물을 보며 애경씬 강해졌다.
4: 될 수 있으면 좀 주위 사람들을, 가족들을 덜 괴롭히자. 덜 괴롭히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0: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좋은 엄마이자 좋은 아내로 기억되고 싶었다.
4: 아, 내가 암 환자 막 이런 생각을 내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아, 그래, 뭐 아, 오늘은 내가 즐겁게 보내야지 이러면서 조금 그게 이제 나아져가지고 작년부터는 이제 그 항암하는 그 세 가지를 맞다가 한 가지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통증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0: 담낭암 3기 진단을 받은 지 만 2년. 애경 씨는 흔히 알고 있는 기대 여명을 넘어 살아내고 있다.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손주들이 늘어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는데 외국인 사위와 결혼한 딸이 꽃보다도 예쁜 쌍둥이를 낳았다. 암 환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는 일상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곽애경 씨는

0: 어떤 상태일까? 성적표를 받는 기분으로 진료실에 들어서는데
1: 오랜만입니다.
0: 방 교수의 네. 표정이 밝다.
2: 네.
3: 첫 진단 받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뜰개 이쪽 부분은 이제 종양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거죠.
2: 예.
3: 간에 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 여기 이제 전이성 병변이 하나 있었어요.
2: 예.
3: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한 거예요.
2: 네.
3: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번에 2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주변에 이제 병변이 뭐가 새로 보이는 게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2: 예.
3: 그런 것도 없고 깨끗하고
0: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을 거치면서 담낭에 생긴 암과 간에 전이된 암이 모두 사라졌다.
3: 다행히 항암 치료가 효과가 좋아서 현재 완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무병 상태, 지금 한 달에 한 번 면역 항암 치료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사이클 평가할 때 약을 중단해 볼 겁니다. 말 그대로 완치로 가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2: 감사드리죠. 뭐 항상 제가.
3: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완치의 길목으로 네. 한 발짝 더 내딛게 된 곽예경 씨. 진료 뒤 능숙하게 항암 치료실로 향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이 24회차다. 처음엔 화학 항암제를 같이 맞다가 9회차부터 면역 항암제만 맞으면서 지금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더 놀라운 건 암이 관찰되지 않아 면역 항암제 중단을 계획 중인데 바로 면역 항암제가 가진 특별한 효과 때문이다.
3: 롱테일 이펙트라고 얘기해서 긴 꼬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기전은 연구자들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기전은 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일깨워준다?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스위치를 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켜져 있는 스위치가 다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을 한다고 하면 종양의 억제 효과가 유지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0: 담낭암 장기 생존자로 희망의 증거가 된 애경 씨. 오롯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집중했던 하루하루가 모여 오늘의 그녀를 잊게 했다.
2: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친구, 이제 친구죠. 아프고 나니까 좀 더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좀 더 내가 오래 볼 수 있고 오래 그냥 함께 했으면 좋겠다.
0: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담낭암과 담도암.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는 없을까?
3: 담도암이나 담낭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은 사실은 효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고 혈액검사 중에 간기능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복부 초음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 기능 이상 중에서 담즙이 정체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보인다든지 초음파를 통해서 쓸개나 담낭을 모양을 제대로 잘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담석으로 인해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담낭암이 아무래도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담석이 생길 수 있는 나의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너무 지방기가 많은 음식들은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되고 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체중 조절도 잘 해야 되고 담석이 있다고 담낭암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막연한 공포심보다는 내가 담석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관리해서 그런 담낭암으로 발전되는 거를 내가 낮춰야겠다 이러한 식생활 그리고 행동에 어떤 개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가게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 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답니다. 돼지 특수 부위로 맛을 낸 특별한 찌개라네요.
1: 다른 지역은 먹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부위예요.
2: 약간 쫄깃쫄깃하고 씹는 맛은 있어요.
0: 청주 지역에서 탄생한 맛 울대찌개 들어보셨나요?
3: 한 마리가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4: 밥이 왔습니다. 네. 우와.
5: 내가 하는 배고플 때는 제일 특이하다.
6: 이 뭐 버터 뻘치찌면은 원래 동남은 기본 들어가는데 특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맛을 듣는 거예요.
0: 46년 내공을 더해 나만의 스타일로 만든 대구 뻘찜. 밥 한 공기는 뚝딱하게 만드는 그 마성의 맛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먼저 충북 청주로 향합니다. 도심 곳곳에서 울대찌개 전문점이 쉬이 눈에 띄죠. 20여 년 전 청주에 처음 등장한 후 향토 음식으로

0: 자리 잡았답니다.
1: 이게 동네마다 거의 요즘은 하나씩 다 성수회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유명해지고.
2: 맛있게 드세요.
3: 네, 잘 먹겠습니다.
0: 그냥 봐선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4: 이때가 뭐예요?
5: 이거예요. 돼지 한 마리에서 몇 개 안 넣은데요. 되게 귀한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0: 20년 넘게 울대찌개를 끓여온 최숙희 씨. 그 정체를 확인해 주는데요.
4: 이게 울대예요?
6: 네. 몸구멍 넘어가는데 뒤에. 이 특수 부위 여기 목젖이고 이 위에 천장이에요. 목 부위, 특수 부위.
0: 아주 소량만 나오는 희귀 부위라죠.
6: 이거 한 마리,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게 한 마리지. 뼈 있어서. 물렁뼈라서 이게 쳐야 돼. 작은 거는 이렇게 한 네 조름밖에 안 나와요. 이건 작아서. 내가 돼지 삼겹살도 했고 뼈다귀 해장국도 했고 막 별거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고기 부위 중에서.
0: 뼈 달린 작은 갈비처럼 생겨 목갈비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어떻게 청주에서 찌개로 탄생하게 된 걸까요?
6: 고기 축산물 하시는 분이 발견을 했나 봐요. 머릿고기 갖다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두 개 잘라서 먹어보니까 집에 갖다 끓여 먹어보니까 맛있다. 이제 찌개집을 이렇게 해봐라. 이제 몇 개 뜯어주고 해라 했는 게 그렇게 커진 거죠.
0: 도축업자들의 뒷고기로 아름아름 알려질 무렵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찍이 울대찌개를 만들었다는 최숙희 씨. 고추장을 풀고 무를 넣어 시원하게 끓여주는데요.
6: 좀 오래 삶아야 돼,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힘드니까 더 뼛속으로 삶는 거야.
0: 울대가 충분히 익으면 파와 버섯, 두부를 올려 자박자박하게 끓여냅니다.
6: 난 내가 터득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 배운 적도 없고. 배워가지고 해야 되나?
0: 다소 질긴 부위라 익히는 타이밍 맞추는데 공깨나 들었다죠. 울대 부위에서 우러나는 진한 고기 맛은 묵은지와도 찰떡궁합. 간이 쏙 배며 얼큰하게 끓여낸 맛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매료되는 맛이라네요. 무엇보다도 고기 맛이 남다르답니다. 근육과 지방이 적절히 섞여서 씹을수록 고소한 풍미가 배어난대요.
1: 기름이 느끼하지 않고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뼈에 붙어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7: 고기가 완전 갈비살 먹는 것처럼 쫄깃하고 담백하면서도 계속 술술 들어가는 맛이더라고요.
8: 한 가지.
0: 고기 육즙과 시원한 채소 맛이 어우러진 국물은 깔끔하면서도 진득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1: 맛있다.
5: 맛있다. 근데 개운하고
8: 국물에 밥 비벼 먹으면
5: 깔기라고
8: 딱이에요.
5: 맛있다고 맛있다고.
8: 조금 졸은 다음에 비벼 먹으면
0: 간이 과하지 않아 먹으면 먹을수록 한 입 더 당기는 맛이라는데요. 국물 한 방울도 남길 수 없는 밥도둑이라죠.
9: 오늘 맛있었어요?
8: 네, 맛있게 먹었어요.
7: 너무 맛있어요.
9: 감사합니다.
0: 궁금해서라도 그 맛 한번 꼭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함양으로 갑니다. 46년을 이어온 노포의 손맛을 지켜온 서신암 씨를 만났습니다.
10: 아따 우리 어머니 뭘 그리 털고 들어오시오?
11: 여러 가지.
10: 여러 가지라요.
11: 아이고 어째서까이.

0: 그래서 이거 하나 사는데 또. 아이고, 이 콧마늘에. 이거 이 쪽파. 어디 갈까? 세상에 맛있겠다, 김치다 보면. 이 맨날 이 보내야.
1: 바빠요.
0: 오시면 바빠요. 엄마가 나 때문에.
1: 내일 캐러 가야 되고.
0: 내일도 캐러 가야 되고.
1: 쑥도 캐러 가야 되고. 딸 뭐 해줄랑이 내가 뛰어서 죽거든.
0: 자, 어머, 이거 잡사요.
1: 이거, 텔레비 나오면 안 되는데, 나. 식당을 한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뭐 이러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해줘야지. 그렇지, 무슨, 채소도 안 해주는 게 없어요. 다 해줘. 그 재미있어, 가가갖고 좀.
0: 감자 새끼도 사라고 갖다 주고, 뭐, 양파도 갖다 주고, 뭐, 그럼 다 우리 집으로 와요.
2: 각종 나물이 사시사철 떨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0: 다 산에서 뜯어옮기고 이건 들에서 캥기고 이거는 야.
2: 칠남매 맞이로 친정엄마는 물론 형제들까지 봄이면 이고 지고 날라다준 덕분이었다죠.
0: 이거는 명이나물이거든요. 그러면
2: 갓 나온 새순은 묻히고 작년 봄 말려둔 나물은 쌀뜨물을 넣어 볶아주는데요.
0: 쌀뜨물 넣으니까 맛이 완전히 구수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물도 보들보들하게 착 당기고 좋더라고요.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끝. 가을에 말리는 쓰리 오기 전에 호박이거든요.
2: 재료 하나하나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은 게 없습니다.
0: 고추작물이라고 해. 이 미리치하고 볶는 게거든요. 이거는 꼭 해야 안 떨어지고.
2: 다진 고추는 물에 담가 씨를 걸러내는데요.
0: 요새 이런 거 쓰는 거 봤습니까? 한 봐봐요. 지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 40 넘는 게 됐어요. 이게 내 인생하고 똑같아. 식당 할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쓰니까는.
2: 새우와 멸치를 볶다가 다진 고추를 넣고 액젓으로 간을 해 졸여낸 후 쌈장처럼 먹는 경상도 향토 음식이랍니다.
0: 근데 이 찬물에 바로 담가야 돼.
2: 짠. 이래야 초록빛이 변색되지 않는다네요.
0: 대구 볼 사라고 같이 비벼 드시면 한 상이 커플이라요.
2: 고추장, 물과 다양한 나물은 밑반찬일 뿐 주 종목은 지금부터 시작이랍니다. 어두일미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특수 부위죠.
0: 네, 이 부위가 다 볼살이라요.
2: 대구는 예부터 고급 어종으로 귀하게 대접받던 생선입니다.
0: 한옥으로 치면 요 어깨선에서부터 요 목 밑에까지더라고요.
2: 대구 아가미에 붙은 살로 제법 살이 두텁고 지방이 적으며 쫄깃해 매콤한 찜으로 하면 별미라죠.
0: 그러다가 맨 처음에는 머리만 했거든요. 대구 머리만 하니까는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 있어요. 그래갖고 손님들이 묵자 남은 거 준다고 살마 주라 사는 기라요. 그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머리는 없애고 이제 볼로 바꿔야 되겠구나 싶어갖고 이제.
2: 재료 선정부터 손질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답니다.
0: 이리 수부가에 올려놓으면 예. 이 순순순순 내려가서 꺼져요. 완전히 얼은 기거든요. 센 걸로 하니까 이게 다 벗어져갖고 살에 힘이 없어 못 쓰겠더라고요. 다 중매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리갖고 쬐니까는 이 살이 탱글탱글 하더라고요.
2: 얼린 상태로 1시간 반 정도 스팀 샤워하고 나면 흐트러짐 없이 탱글탱글하죠?
0: 익었나 안 익었나. 아, 살이 폭폭 들어가면 다 익은 기거든요.
2: 잘 익은 대구 볼살은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먹기 좋게 뼈와 가시를 발라낸답니다.
0: 이 대구 이게 딱 볼살이 하나면은 뼈가 하나, 둘, 딱 두 개씩 들었어요.

0: 바닷가라고는 멀리 떨어진 함양 토박이가 어쩌다가 대구 볼로 밥집을 열 생각을 한 걸까요?
1: 저는 원래 곱창하고 삼겹살 장사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놈의 하수구가 살 들이맥혀가지고 내 못하겠더라. 그거 한 18년인가 했거든요.
0: 고민하던 차 시누이의 권유로 제대로 맛본 적도 없던 대구 볼찜을 음식 솜씨 하나 믿고 시작했답니다.
1: 매실 익기스에 소주, 생강, 마늘, 고춧가루, 진간장, 또 조선간장, 그리고 이제 한 포름 숙성되면은 쓴다니까.
0: 순살만 쓰니 양념도 잘 스며들어서 맛도 더 좋아졌다죠.
1: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아니, 막 3년 동안 억수로 이어와서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 장사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3년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소문이 살살 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괜찮더라고요. 밥이 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오.
0: 채소 하나 없는 서시남 어머니표 순살 대구 볼찜 되겠습니다.
2: 내가 아는 대구 볼찜 중에 좀 특이하다.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다른 저희 부산 지역 대구 볼찜하고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이게 특이해요.
3: 어떻게 달라요?
2: 저희 보통 부산에 가면 대구 볼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양파 올리고 아니면 콩나물 올리고 그러니까 국물도 조금 자작하게 있는 쌀인데 여기는 완전 국물을 건조시켜가지고 완전 대구 볼찜 안에 싹 살이 간이 싹 배이게 그 입을 다 이제 밥하고 같이 올려서 딱 먹으면 오 물론 예 밥도둑
0: 속까지 양념이 밴 탱글탱글한 볼살 맛 한 번 빠지면 출구가 없답니다. 자꾸 생각나는 맛으로 대구 볼찜계의 이다나라는 평을 들으며 함양의 새로운 별미로 떠올랐답니다.
4: 살이 좀 부서지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쫄깃쫄깃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5: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좀 당기는 그런 맛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볶음을 이것까지 다 먹고 가면 그냥 오후 내내 배가 뻥뻥해가지고
6: 양념 뭐 이거
7: 밥 먹을 수 있어? 밥
6: 볶아줄 거 아닐까?
7: 볶아줄
0: 거예요. 응. 오케이. 배가 아무리 불러도 포기할 수 없는 맛이 있죠.
7: 다 볶은 거.
1: 밥이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오.
0: 밥도둑 대구 볼찜. 좀 더 새롭게 즐기는 방법도 있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봄나물과 고추장물로 차려낸 10가지 밑반찬은 그야말로 꿀조합. 자연에서 채취한 각종 봄나물 올리고 고추장물 더해 볼살과 함께 쓱쓱 비비면 침이 꼴딱꼴딱 사내진 미 부럽지 않습니다.
1: 나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재미가 없으면은야 능률도 안 오르고 하기도 싫잖아, 그지? 근데 내가 재밌으면 좀 신나요.
6: 볶은 게 맛이 괜찮아요?
3: 네, 맛있어요.
6: 맛있어요?
1: 아, 겁나 행복하죠? 아니, 내가 해준 거 맛있게 드시니까는.
3: 지금 근데 1900원 하죠?
1: 그렇죠.
0: 어머니들의 과감한 시도와 도전 덕에 우리 밥상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0: 와, 너무 기대되네요. 야. 아기 꼬리는 회로
1: 먹고 아기 가는 수. 진짜 맛있는데요? 시원한 아기 탕이
2: 끝내주네. 제가 있으면
3: 아기 어떤 그 고소함이 느껴지는데요?

0: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2년 반 동안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남아공까지 왔습니다.
1: 캠핑카 세계여행은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실현 중인 꿈의 루트.

0: 이번엔 남아프리카로 떠납니다.
1: 3, 2, 1, 펀치!
2: 파이팅!
1: 영어마다 괜찮아요.
3: 캠핑카의 묘미는 뭐 아무래도 자유로움이죠. 제가 언제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4: 와, 한 10마리 돼 보이는데요? 오,
5: 싸운다.
0: 드디어 야생의 땅 오카방고에 왔습니다.

0: What this song?
1: So that song is a hippo.
2: In that big party here.
3: 그런데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 아주 긴 시간 건조가 돼서 뼈 만 이렇게 남았네요.
5: 흡입력이 굉장한데요.
3: 캠핑카를 타고 남아프리카 4개국을 간다는 건 제게 큰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땅의 생생한 모습을 담을 수 있었는데요. 그 대장정을 마무리할 오늘의 여정. 보츠와나의 간지에서 시작합니다. 보츠와나는 남아프리카 남부, 중앙 내륙에 자리 잡은 나라죠. 국토의 상당 부분을 광활한 칼라하리 사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간지는 예전부터 부심원으로 알려진 산족의 생활터전이었는데요. 영화로 유명해진 부심원족을 찾기 위해 제가 들른 곳이 있습니다.
6: 아, 일단 간지 마을에 들어와서 여기 중심지에 간지몰이라고 정말 뭐 조금 황량하지만 가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정보들을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3: 캠핑카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론 인터넷으로 찾는 것보다 현지인들에게 듣는 따끈따끈한 정보가 더 유용하거든요.
7: Hello.
8: Where are you from?
7: We have the nice Korea.
8: Nicest winter in town.
7: Yeah.
8: There is chili pie, there is blue pie, there is dry horse.
7: This biltong made by here?
8: Yeah, it's made here.
7: So which meat? Cow or?
8: Cow is beef.
7: Beef.
3: 빌통은 보츠와나, 남아공 등 남아프리카에서 즐기는 전통 음식으로 아프리카식 육포로 보면 되는데요. 이 지역에 목장이 많아 빌통이 유명하답니다.
7: So I taste you normal biltong and chili biltong. Small piece.
8: Just.
7: Yeah. 이게 조심해요. 이게 이제 normal biltong이고 이게 그냥 우리가 먹던 육포랑은 다르게 좀 촉촉합니다. 소고기인데 맛있어요.
9: Tasting?
7: 이거는 이제 칠리. 이건 약간 매콤하게 만든 건데 이건 완전히 말려가지고.
8: How do we taste?
7: It's good.
8: Yeah, it's good. It's nice.
7: 이건 우리가 먹는 육포랑 진짜 가깝습니다. 200g 뭐. 200.
3: 먹다 보니 그 맛에 홀려 빌통을 여러 개 구매해버렸습니다. 아차, 그런데 여기 빌통 사러 온 거 아닌데. 그냥 갈 뻔했네요.
7: So I wondering about the bushman around here. Do you know bushman? Bushman.
8: Bushman.
7: Yeah.
8: Oh, it's bushman.
7: Inside.
8: You can just go
7: to the inside.
8: Yeah.
7: So nearby Ganji.
8: Yeah.
7: So I can find the bushman.
8: Yeah.
7: Oh, good. Thank you.
3: 빌통도 사고 부심원 정보도 얻고 이만하면 성공적인 출발이죠. 이제 부심원이 산다는 사막으로 가볼까요? 칼라하리 사막은 부심원어로 큰 갈증을 뜻하는 카리카리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6: 간지라는 지역은 뭐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쪽 지역의 부시맨들이 부시맨과 원주민들이 많이 이제 거주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 과거의 그 이제 주거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이 땅의 주인들 부시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 이 척박한 땅에서 수세기 동안 삶을 이어온 부시원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대감과 함께 다다른 칼라.

0: 손님이 왔는데 아무도 반기는 이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1: 네, 지금 약간 인적이 없습니다. 이 안쪽까지 와서 헬로
0: 안내데스크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2: 아, 여기 안에 뭐 지금 문이 열려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0: 얼마 전까지 운영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문을 닫았나 봅니다. 이거 낭패입니다.
1: 뭔가 저 뒤쪽으로는 그냥 당장 우리 부시맨들이 거주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이긴 한데
0: 미련이나마 계속 둘러보다 뭔가 발견했는데요.
1: 여기 바퀴 자국과 뭐 발자국이 있는데 이 바퀴 자국을 따라 들어가면 저쪽 집이 있는 쪽이거든요.
0: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이 길 끝에서 부심원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 How are you guys? I'm good. How are you? Really nice.
0: 여기서 지내는 마을 주민들이라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 없습니다.
3: I always looking for local people here to see the real life. So that's why thank you for welcoming.
0: 이분들에게 부심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3: So now we are looking for Bushman area.
4: Bushman area.
3: Yeah, where is it?
4: It's on that side.
3: Over that side. Even another side.
4: No, no, no, another side. Just only that one.
3: Okay. 뭐 일단 이 친구들한테 그 부시맨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방향 정도만 들었고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0: 야, come. 이 넓은 칼라하리 사막에서 부시맨을 찾을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평소 촬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드론을 이용해 보려 하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드론을 띄웁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매의 눈으로 이 일대를 샅샅이 훑고 있는데 과연 부시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드론으로 보니 이 일대는 온통 덤불로 덮여 있는데요. 여기서 부시먼이란 이름이 나왔답니다. 영어로 덤불은 부시, 즉 덤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이곳 어딘가에서 추억의 영화처럼 부시먼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때 드론에 물웅덩이가 포착됐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이만큼 반가운 게 없겠죠. 그곳으로 서둘러 가봅니다.
1: 이렇게 건조한 땅 한중간에 호수가 유지되는 게 참 신기하네요.
0: 이 마르지 않는 물은 목마른 땅에서 갈증을 해소해줄 유일한 존재. 건조한 사막 풍경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부시먼족이 더 하트라고 불렀던 신성한 장소랍니다. 근처엔 부시먼 로지가 있는데요.
3: Hey. Hello.
4: Hello.
3: How are you?
4: I'm good, thank you.
3: I'm good.
4: I'm Robert.
3: Robert.
4: Yeah.
3: Nice. We just arrived here for looking for the Bushman here. Do you know any information about the Bushman?
4: Okay, they are that side. You can walk that side, you will find them this side.
3: Okay. So can we visit them now?
4: Yes.
3: The village?
4: Now the way the people are, not the village.
3: Ah, okay. The village is not a role.
4: No, they are refusing.
3: Okay.
4: Yes, sir.
0: 부시먼이 생활하는 덤불숲으로 가는데요.
4: You can call them. You can call them by saying,
3: woo, woo. We're inside?
4: Yeah.
0: 이번엔 부시먼을 만날 수 있겠죠?
4: Ooh, like a bird, not so loud.

0: 아, 저기 푸시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숲을 뒤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몇 분 서 계시거든요.
1: 제 간절한 부름에 모습을 드러낸 부시먼. 드디어 만났습니다.
2: 가유.
1: 영화 속 주인공이자 이 땅에 가장 오래된 부족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2: 가유.
1: 이렇게 직접 만나다니 반갑고 신기합니다.
3: 아돔.
2: 아돔.
3: 돔.
2: 돔.
3: 하하.
2: 하하.
3: 아니.
2: 아니. 캄. 캄.
0: 이게 되게 이름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데.
2: 암정.
3: 정.
2: 정. 송.
3: 송이야.
2: 송.
3: 통.
1: 산족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무엇을 채집하고 어떻게 사냥하는지 자신들의 전통을 보여준답니다. 왠지 아주 먼 과거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먼저 부시먼족 여자들이 담당하는 채집부터. 이 수풀 사이에 식용식물과 약초들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척박한 칼라하리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과 약초 채집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부시먼.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능숙한 손길로 식물의 뿌리를 채취해 껍질을 벗깁니다. 드비라고 불리는 약초랍니다. 씹어서 즙만 삼키는데 기침날 때 특효약이라네요. 또 즙을 내 목이 아플 때 바르기도 한답니다. 부시먼들에게 이곳 땅속은 보물단지 같은데요. 이번엔 상당히 깊이 파는데 또 뭐가 나올까요? 꼭 고구마같이 생겼습니다. 껍질을 벗기니 그 안이 빨갛네요. 부시먼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뿌리 식물은 먹거나 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답니다. 바로 천연 염색제인데 이 뿌리로 동물 가죽을 물들이면 가죽에 부식을 막아줄 뿐 아니라 방수까지 되는 코팅제 역할을 한답니다.
0: 자연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우리가 보기에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아냈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지.
1: 그럼 부시먼 남자들은 사냥을 어떻게 할까요?
0: 활집이 있고 이게 활인 것 같은데 탄성이 상당합니다.
1: 폼생폼사, 폼 제대로 잡고 활 쏘기에 도전하는데요. 첫 발은 큰 웃음을 선사했으니 다시 도전! 아, 쉽지 않네요. 부시먼 남자들은 과거 이곳 칼라하리 사막에서 기린, 영양 등을 잡았던 최고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사냥 금지 구역이 되면서 이들의 사냥은 관광객을 위한 공연처럼 돼버렸죠. 하지만 비록 연기라도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실수한 활 쏘기도 단박에 성공! 제대로 멀리 날아갑니다. 다음은 창을 들고 달려가는데 와,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네요. 진짜 사냥을 하는 듯 진지하게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렇게나마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 아, 참 날렵한 친구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사냥을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1: 칼라하리 사막의 주인으로 살아온 가장 오래된 인류, 부시먼. 그들의 삶이 하나의 체험 관광처럼 된 현실에 떠나는 길

0: 마음 한 편이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칼라하리 사막의 보석으로 표현되는 오카방고 삼각주로 향하는데요. 마우는 그 관문이 되는 도시죠. 간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km 달려야 합니다. 눈앞으로 펼쳐진 맑은 풍경이 지루한 운전을 달래주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반가운 이정표를 발견했습니다.
1: 오카봉고 삼각주, 그쪽 지역이 제일 유명하고, 그 외에도 오카봉고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사파리 국립공원이 있어서 그 강변을 따라서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야생 동물을 찾아다니는 그 사파리가 아주 아프리카 뭐 4대 사파리 중에 들어갈 만큼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0: 마우는 보츠와나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 중 하나. 수많은 관광 체험 업체들이 시내 중심가에 몰려 있는데요. 깔끔하게 정돈된 길 위의 여유로운 풍경이 여행자들을 맞는 곳입니다.
2: 마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마운 시내 중심가 같아요. 정보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섰습니다. Hello.
0: 현지인과 친해지는 제 노하우 하나는 캠핑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3: I'm a man from South Korea with this car. So I drove all the way from Korea to here.
4: Oh.
3: Yeah, it's a long way for like over.
0: 그럼 현지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3: Just driving. It's been a 2 years.
4: 2 years.
3: 2 years. I visited 62 countries with this car.
4: Yeah, let's see.
3: Okay, come on.
0: 거의 백발백중 저를 따라옵니다.
3: It's my house.
4: That's a good house.
3: You see? This is my bed. It's table to down. I make a flat bed for sleep.
4: Yeah.
3: Another shower for here. Just making water.
4: You don't have anything.
3: Water come out.
0: 그러면 캠핑카를 소개하는 제 얘기에 쏙 빠지죠.
4: This one is for food now.
3: Yeah, yeah, yeah. Just sitting here yeah. and for eating the.
0: 그러면서 현지인과 친해지는데요.
4: Yeah.
3: And even
4: I want to see how many can make over there.
0: 그런데 제 캠핑카에서 철봉은 언제 봤는지 턱걸이를 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서일까요? 갑자기 길거리 턱걸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3: Very nice.
4: I wish I would have one.
3: Yeah, yeah. Be careful, be careful.
5: Seven.
0: 누가 누가 이기나 구경꾼들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6: 오케이,
3: I will try that. I will try that. Thank you so much for information.
6: No, very much welcome.
3: Okay.
6: Yeah, yeah.
3: Thank you.
6: Cheers.
3: Cheers.
0: 이제 본격적으로 오카방고 삼각주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사파리 투어의 성지로 불리는 오카방고 삼각주는 전통배, 사륜구동 차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전 사파리를 하기 전에 먼저 보고 싶은 풍광이 있었는데요.
3: Thank you. Is it a boarding pass?
7: Yes, boarding pass.
3: Okay. 여기 이게 이제 헬리콥터 요 그림이죠. 헬리콥터 그림이 있고 헬리콥터 타는 티켓입니다.
7: 얼마인데요?
3: 가격이요. 280달러입니다. 1인당 280달러.
0: 세계 최대의 내륙 습지인 오카방고 삼각주. 그 장관을 한눈에 담아보고 싶어 헬리콥터 투어를 신청한 것이죠. 40여 분 동안 습지 곳곳을 보여준다 하니 기대가 큽니다. 칼라하리 사막에 빛나는 보석, 오카방고 삼각주. 앙골라에서 발원한 오카방고 강이 칼라하리 사막으로 스며들어 아프리카 야생동물의 천국인 거대한 습지를 만들었습니다.

0: 계절과 기후에 따라 변하는 물의 양은 이곳의 풍광도 끊임없이 바꾸어 놓는데요. 길들지 않은 야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 건조한 칼라하리 사막 한가운데 들어선 야생동물의 안식처입니다. 그 때문에 오카방고 삼각주는 수많은 야생동물과 함께 진정한 아프리카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하늘에서 오카방고 삼각주의 맨 얼굴을 마주하니 그곳으로의 여정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원시의 자연과 맞닿은 야생의 생명력이 석양과 함께 붉은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오카방고 삼각주로 향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강물 위에 여러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보츠와나 전통 나무배인 모코로이입니다.
1: 헬로.
2: 하이.
1: 에이.
2: How are you? Good and you? What is your name?
1: My name is John. What's your name?
2: John. My name is Boudreau.
1: Boudreau.
2: Boudreau is my name.
1: Yeah.
2: Nice to meet you.
1: Nice to meet you too. Yeah. Is it yours?
2: Yeah. It's my Moporo.
1: Okay. So I'm really excited.
2: Okay. But please don't try to keep the balance. So the one who keep the balance is the driver.
0: 뱃사공이자 투어 가이드인 부드로 씨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탑승 완료. 이어 절을 실은 모코로가 조심스레 오카방고 삼각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1: Good morning.
2: Good
1: morning.
2: Good luck.
3: Good morning. Very good.
1: Wonderful. Nice. Have a good day.
4: You too. Enjoy.
1: Thank you. 여기 델타 삼각주 지역에서 캠핑하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다들 표정이 밝네요.
0: 여행객들이 떠난 조용한 물길은 저를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데요.

0: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 수채화 같은 아침 풍경이 제 마음에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1: 지금 아침이라 새소리도 되게 좋고 아주 고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0: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버리고 자연에서 맞는 여유로운 시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그렇게 한참을 잔잔한 물길 위의 풍경을 즐겼는데요. 그런데 그때
1: What is sound?
2: What is sound? So that sound is a hippo.
0: 아침 정취를 느끼느라 하마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여기가 야생의 오카방고라는 걸요. 하마에 이어 코끼리까지 등장. 그동안 여행 중 도로에서 많이 봐서인지 이젠 좀 친숙해졌는데요. 요 녀석들 밥 먹느라 바쁩니다. 이제 모코로는 수로를 따라 한 섬에 닿습니다. 여기서부턴 도보 사파리입니다.
1: 드디어 우리가 좀 걸어서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섬에 도착했습니다. 개미집인데. 네? 개미집에 나무가 자랐나?
3: 비슷해요.
1: 이게 여러분 개미집으로 보이는데
0: 아니 사람보다 훨씬 조그만 개미들이 어떻게 이 큰 집을 지었을까요?
4: So this is the is ant house.
5: Yes. It's a termite mound.
1: Termite mound.
5: Yeah. So there's a termite inside. This one is more hard than that one.
1: Okay.
5: So that's why we use it to make our houses.
1: Your house.
5: Yeah.
0: 보면 볼수록 놀라운 개미의 능력, 신기할 따름입니다.

0: 도보 사파리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며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투어. 건기가 되면 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이런 섬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우기인데도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이 드러난답니다.
1: So when the water comes, it's in that big flat here, as you
2: see. 긴 가뭄이 와서 되게 수심이 낮은 상태예요.
1: So this water is from Angola, coming across the Namibian border through Okavango Delta.
0: 원래 우기 때는 앙골라 구원에서 흘러온 빗물로 오카방고강이 범람해 이곳 삼각주의 평야와 늪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렇게 야생동물의 안식처인 초목이 무성한 땅을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오카방고 삼각주는 풍요로운 야생의 땅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야생동물의 천국 같은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곳에선 야생동물 찾기가 많이 힘들어졌답니다. 겨우 야생동물 흔적을 찾았는데요. 거리낌 없이 코끼리 배설물을 만지는 부드로시. 사실 코끼리 배설물은 이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1: We just use it to chase the mosquito.
2: Chase the mosquito.
1: Yeah, we just put the coal on top, and then that smoke they end up chasing the mosquito. And also the bushmen, they use this especially when it is fresh. They just bath with this one, so that they can't smell like a human being.
2: Okay.
1: Yeah.
2: They hide the smell.
1: They hide the smell.
2: Yes.
1: Yeah. So that they can get closer to the animals.
2: Oh, nice.
1: Yeah.
0: 이곳에서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 발걸음을 옮겼는데 생명이 사라진 메마른 오카방고 삼각주의 풍경이 참 낯설게 다가옵니다.
1: 지브라. This one was killed by lion. Yeah. And then after that, the hyenas, they end up eating the bones.
2: Yeah, 아주 긴 시간 건조가 돼서 이렇게 뼈만 이렇게 남았네요. The zebra.
1: Zebra.
0: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오카방고 삼각주. 눈으로 직접 보니 지구의 기후 위기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실망감과 걱정을 잠시 뒤로 하고 가이드 부드로 씨와 간단한 점심을 먹습니다. 오카방고 삼각주의 원주민 바예이족이라는 부드로 씨. 이 일을 한 지는 5년째 되는데 원래 집안 대대로 목코로 뱃사공을 했답니다. 얼마 전엔 인근의 물가로 이사를 했다는데요.
2: 뭐 오랜만에 소풍 나와가지고 그렇게 도시락 먹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재밌어요.
0: 메마른 오카방고 삼각주. 여기서 먹는 도시락, 참 색다른 경험입니다. 오카방고 삼각주의 물길은 야생동물뿐 아니라 원주민들의 삶터기도 하죠. 이번엔 가이드가 아닌 친구로 자신의 마을을 안내하는 부드로 씨. 그를 따라 도착한 이곳은 오카방고 삼각주의 뱃사공들, 바예이족 마을입니다. 지금은 사파리 투어배로 많이 쓰이는 모코로가 원래 바예이족이 사용하던 배였답니다. 이들은 예로부터 모코로로 고기를 잡고 물건을 실어 날랐죠. 그런데 친구 집 첫 방문에 그냥 갈 순 없죠.
2: 이 마을의 슈퍼마켓.
1: So this is a supermarket.
2: Supermarket.
1: When we're going down there.
0: 슈퍼마켓이라고 하기엔 우리 옛 구멍가게보다도 더 작은 것 같은데.
1: Yeah, and also the drinks.
0: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답니다. 집들이 선물로 부드로 씨가 좋아한다는 음료수를 사가지고 갑니다. 마을 곳곳에 임시거처 같은 천막들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곳은 최근에 생긴 마을이랍니다. 오랜 가뭄으로 원래 살던 마을에 물이 말라 목호로 관광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 온 것이죠. 그래서 다들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1: Our village up to here.
3: Is it your house?
1: Yes, it's my house.
3: Do you live in here?
1: Yeah, I just live here. We just moved from our village up to here just because in our village there is completely dry.
3: No water.
1: That's why just no water. It's completely dry.
3: Okay. So all people drinking.
0: 여기에 자리 잡은 지는 3개월이 돼 가는데요. 재료가 없어 집은 천천히 짓고 있다네요. 그때그때 건축 자재를 구하면 조금씩 만들어 간답니다. 오늘은 근처에서 철사를 얻어와서 집의 뼈대를 좀 더 촘촘히 세울 예정인데요.
3: 이런 것도 재활용, 재활용의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참 열악해요. 이 나무들은 주변에서 다 주워오고 꺾어오고 한 것들이라.
0: 여기서 또 발휘하게 되네요. 캠핑카를 직접 제작한 제 솜씨를요. 제가 또 뭐 하나 하면 꼼꼼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철사가 더 없어서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부드로 씨네 집. 이제 집 뼈대를 완성하면 여기처럼 진흙을 발라 벽을 완성한답니다.
2: 아, 이 집들이 이제 그 개미집의 흙을 뜯어다가 만든 집들입니다.
0: 개미집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재활용의 지혜가 담긴 집입니다. 개미집서부터 철사, 나무 등 주위의 물건들을 참 알뜰하게도 사용했네요.
1: So what I want to do, I just save and buy my own mokoro and also buy some cows so that I can do farming like other guys.
2: Okay.
1: So during my spare time, I will take care for my cattle.
2: Oh, okay.
1: Yes.
2: You do try hard.
1: Yes.
2: Nice.
3: Thank you.
4: Welcome.
0: 구두로 씨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랄게요.

0: 오카방고 삼각주를 떠나 다시 마운으로 향하는 길. 마을도 없는 허허벌판을 달리고 또 달리니 배도 고프고 피곤도 몰려옵니다. 쉴 곳을 찾던 중 마땅한 곳을 찾았습니다.
1: 저 뒤에 소나무가 나은 것 같아요. 도로 주행하다가 점심도 먹을 겸 또 이제 주행 2시간 하고 또 쉴 시간이 돼가지고
0: 나무 그늘 잘 찾았죠? 자리 잡자마자 점심 식당 오픈. 메뉴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1: 아침에 작은 컵라면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뜨거운 물만 준비해서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할 때 꼭 챙기는 게 라면과 고추장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캠핑카 여행이라면 컵라면은 필수입니다. 어디서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1: 아프리카 음식도 생각보다 또 쌀도 많이 먹고 우리 입에 맞아가지고 막 맛있다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저는 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식 도시락을 준비해왔어요.
0: 역시 컵라면은 야외에서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른 음식은 그저 거들 뿐인데요. 특히 아프리카 대자연과 함께라면 그게 바로 인생라면. 캠핑카 여행의 낭만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낭만 가득 채운 식사 후 거친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마운의 코끼리 보육원입니다. 보츠와나에 있는 유일한 코끼리 보호소죠.
2: Hello.
3: Hello.
2: Hey, how are you?
3: Yeah, so I'm safe. Yeah. So here is an elephant orphanage center. So we take orphanage elephants 3 years and below.
2: Oh, 3 years below. That's like small.
3: Small.
2: Okay.
3: So they come.
0: 여기서 코끼리들이 5살이 돼 독립의 조짐이 보이면 사육사 손을 떠나게 된답니다.
2: Why? Because they are scary for the human?
3: No, because after that 5 years we are going to release them to the wild again.
2: Ah, okay.
3: So
0: 이곳엔 사육사들이 돌보는 20여 마리의 새끼 코끼리들이 있는데요. Okay,
3: So
0: 어떤 동물이건 새끼는 다 예쁘다란 말이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3: So here we have a boy.
2: Boy.
3: His name is Sala.
2: Sala.
3: Sala. So Sala means a friend.
2: Friend.
3: Yeah. Her mother was shot on the front leg. So he was charging at people. So the wildlife department decided to take the mother down and gave us Sala.
2: Yeah. Mother dead.
3: Yeah. That's how we got to get Sala.
0: 최근 이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물과 먹이를 찾아 농가까지 침범하는 코끼리와 사람 간의 갈등도 심해졌답니다. 또 상아를 노리는 불법 사냥꾼에게 부모를 잃은 새끼 코끼리들이 많은데요.
2: 제일 어린 친구, 8개월.
0: 이들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에서 구조된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영양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4: I need to be feeding.
3: So we have two ways of feeding them.
2: Yes.
3: We have the trunk feeding and the mouth feeding. So with the trunk feeding, we just ask the elephant to take it and they will just take from your hand. And with the mouth feeding, you ask the elephant to trunk up, then you come and just.
2: Wow. Yeah.
0: 배운 대로 사과를 줍니다. 동요처럼 코끼리는 코가 손이라 코로 참 잘 받아 먹습니다. 코로 서로 장난도 잘 치는데요.
3: So they'll be here up until the 5 years.
5: 5 years.
3: So once the 5 years,
5: yes,
3: we take them to the other plot,
5: other plot,
3: the soft mm-hmm. release,
5: yes,
3: and they'll be there for another 5 years.
5: Another 5 years.
3: So the total is what? How much? 10 years.
0: 새끼 코끼리들은 3시간마다 한 번씩 자그마치 1.2리터의 우유를 한 번에 먹는답니다.
1: 흡입력이 굉장한데요?
0: 굉장히 배고팠나 봅니다. 그런데 먹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듭니다. 어미젖을 먹을 나이에 사람이 주는 우유를 먹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배가 부른 것 같이 뿌듯합니다. 이곳에서 새끼 코끼리들은 5년 동안 사육사들의 24시간 돌봄 속에서 지낸답니다.
1: 5년, 10년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서 또 번식을 하고 더 많은 코끼리들이 또 생존하고 잘 이 생태계의 노가드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0: 인간과 코끼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카방고 삼각주, 그곳에 생명력 넘쳤던 야생이 그립습니다. 다시 여정은 보츠와나 북동구에 있는 작은 마을 그웨타로 향합니다. 그웨타는 보츠와나에서 바오밤 나무의 수도로 불리는 곳입니다. 마을에는 무려 4,000년이 넘는 바오밤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근처에 도착하니 멀리서도 알 것 같습니다. 차들이 줄 선 거 보이시죠? 입구는 벌써 여행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0: 유명한 바오밥 나무가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침 그 장소 입구를 찾았는데 저 말고 좀 다른 그 여행자들, 다른 차량들도 많이 보이네요.
1: 이곳은 칼라하리 사막에 자리한 큰 규모의 로지입니다. 그 한가운데 웅장한 자태로 서 있는 바오밥 나무가 인기를 끄는데요. 막상 다가가니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2: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옆에 한번 서볼게요. 여기 보면 높이도
0: 몇십 미터 되는 것 같고
2: 넓이도 엄청 넓은 것 같아요.
1: 도저히 제 두 팔 안에 안기지 않네요. 약 4,000년 된 나무라 하니 그 세월도 그 크기도 가늠이 안 됩니다.
2: 저기도 바오밥 나무, 여기도 바오밥 나무, 하나, 둘, 셋. 여기 이 자리에서 보이는 것만 다섯 그루예요. 바로 정말 많네.
1: 어린 왕자의 작은 별에 살았던 바오밥 나무가 이곳에 내려온 걸까요? 어린 왕자의 별에서 오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고조선 때부터 지금껏 살고 있는 나무라 생각하면 신비로운 나무임은 틀림이 없죠.
2: 진짜 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진짜 네. 커있습니다.
0: 아니 그냥 뭐 약간 그 전에 좀 전에 봤던 바오밥 나무들보다 이 한 세네 개가 붙어있는 사이즈예요. 말도 안 되게 큰데요. 거의 5층짜리 아파트 높이입니다. 와, 대단한데?
1: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저는 동심으로 돌아갔는데요.
0: 와, 대단하다. 대자연의 신비란 정말. 봐도 끝이 없네요. 이거 봐도 신기한 것 같아.
2: 바오밥 트리에 있는 우리 깔린 이 해목이 또 이제 잘 올라타야지. 균형 잡고 오케이.
0: 여기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바라보면 바오밥 나무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딱 수직으로 보이네요.
1: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품은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칼라하리 사막의 찬란한 유산, 야생의 오카방고가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0: 你好，我是来自韩国的游客，韩国人，第一次见韩国人，哎呦。
1: 이제부터 엄청난 계단을 오르게 될 텐데요. 2,000몇백 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0: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랜드 투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칠리아 동쪽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칠리아는 사실은 거기 그 동쪽 거의 한가운데쯤에 동쪽 지역에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해안이 있는데 거기 가까이에 화산이 엄청난 게 있습니다. 대개 에트나 화산이라고 알고 계시는 건데 그 화산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심심하면은 분출합니다. 근래에도 분출한 적이 있고요. 거기 가시면은 그 동쪽에 국제공항이 있는 카타니아를 가게 돼요. 그 카타니아 바로 북쪽이 아이트나 화산이기 때문에 카타니아에서 되게 거기 숙소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 머물고 거기 아이트나 화산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휴, 그 위험해서 괜찮을까 싶으실 텐데 아이트나 화산은 옛날부터 그 굉장히 순한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조금 미리 조짐이 많으니까 뭐 관광객이 이렇게 뭐 위험할 일은 없고요. 이렇게 화산이 폭발할 때에 옛날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밑에 거대한 거인이 있어서 그놈이 나오려고 몸부림을 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신화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원인설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야기.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인은 누구냐? 대개 그 티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작품에 따르면은 제우스가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후속 세대에게 두 번의 도전을 받는데 한 번은 땅에서 태어난 거인들이 도전한 것이고요. 또 한 번은 티폰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 티폰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리가 뱀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도 머리가 하늘에 닿겠네라는 말 쓰긴 하지만은 아니 하늘이 공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어떻게 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옛날 사람들은요. 땅이 피자처럼 둥글고 펀펀하고 그 위에 유리 반구 같은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있다고 물건이 떨어져요. 운석입니다. 운석이 돌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 소뚜껑 같은 게 덮여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티폰이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였고요. 어깨에 뱀들이 막 솟아있고 머리 여러 개란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도기 그림에 제우스가 벼락을 던지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검게 그려져 있죠. 이거를 블랙 피겨 흑색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기는 쪽은 왼쪽에, 지는 사람은 오른쪽에 그려서 저렇게 티폰을 그려놨고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 티폰을 잡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려서 시칠리아가 어찌 보면은 다리를 한 군데로 모으고 마치 십자가형처럼 팔을 이렇게 벌리고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 부분에 눌러놓은 것이 아이트나 화산이고요. 오른팔 쭉 뻗은 게 북쪽으로 뻗어나간 고지고 왼팔 쭉 뻗은 게 남쪽으로 뻗어나간 고지고 다리 두 개 모아놓은 게 저 서북쪽으로 뻗어나간 고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카타니아에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쉬라쿠사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유적이 많고 이야기가 꽤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시라큐즈에는 굉장히 좋은 극장이 남아있는데 히랍의 다른 극장들은 석재를 뜯어다가 교회를 짓거나 수도원을 짓는데 여기 극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거여서 극장 하나가 돌 한 덩어리예요. 지금도 거기서 많은 공연들이 펼쳐지고요. 431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테나이와 스파르타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 내전이 한 15년 정도 지속됐을 때에 아테나이의 최고 미남 정치가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그 사람이 재능도 뛰어나지만 허영심이 많았어요. 갑자기 원대한 계획을 내세웁니다. 야, 스파르타를 치기 위해서 우리 서쪽에 있는 쉬라쿠 사이를 차지하고 거기에 병력과 그 자원을 이용해서 동서에서 압박을 해서 가운데 있는 스파르타를 눌러버리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저 민주정의 폐해입니다. 사람들만 잘 설득하면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계획도 그냥 통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원정대가 떠났다가 2년 뒤에는 괴멸합니다. 그래서 아테나이가 그때 한번 멸망할 뻔했어요. 그 후로도 한 7, 8년 버티다가 결국에는 패배하고 마는데 그때에 그 여기 쉬라쿠 사이를 공격하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퇴각하다가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는데
항복한 사람들 여기 채석장에 가둬놓고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뙤약 볕에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라쿠사의 시내로 들어가면요. 한반도처럼 이렇게 바다 남쪽으로 튀어나온 다음에 중간에 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리가 두 개거든요. 여기 시라쿠사이 출신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지렛대만 주면 자기가 땅덩어리도 움직이겠다고. 그때는 아직 지구라는 개념은 없었지만서도 그랬던 아르키메데스가 여기 출신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연대가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서요. 기원전 200년대 말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때가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코끼리를 몰고 로마로 쳐들어온 게 기원전 218년이거든요. 그 고무렵에 여기 이쪽 시칠리아에 있는 히랍계 도시들은 로마가 아니라 카르타고 편을 든 도시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군이 와서 여기를 공격할 때에 아르키메데스가 기기묘묘한 그 공격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로마군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거대한 반사경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햇빛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뭐 태우기도 하고 갑자기 기중기 같은 게 내려와서 막 갑판을 부수고 뭐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아르키메데스는 여기 도시가 로마군에게 점령됐을 때 허무하게 죽었다고 하죠. 여기 굉장히 훌륭한 수학자, 과학자가 있다는 걸 알고서 지휘관이 절대로 아르키메데스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노인께서 땅에다가 도형을 그리면서 뭐 계산하고 있는데 젊은 병사가 와서 밟았더니 노인이 버럭 화를 냈다고 그랬더니 병사가 찔러 죽였다고 그래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지에서부터 그 오르튀기아라고 하는 남쪽의 섬으로 건너갈 때에 거기 시내로 들어가면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아테네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는데 아폴론 신전은 그냥 땅 밑에 조금 기둥 두 개 남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살다가 떠나가면 흙이 그렇게 쌓여요. 그래서 옛날 유적들이 다 현재 지표면보다 상당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도 아폴론 신전은 그렇게 돼 있고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위에 현대 건물들 서 있어가지고 확인하기 어려운데 아테네 신전은 멀쩡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로 변형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다 그거 나가라 그리고 다시 원래 모습 복구해놨는데 여기는 여전히 교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르튀기아 섬에 이렇게 쭉 바닷가로 가다가 이 건물에 옛날식 기둥이 있네, 벽에 박혀있네 싶으면 그게 아테네 신전이고요. 그리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아레투사라고 하는 샘이 바닷가 바로 옆에 민물샘이 있어요. 이 샘은요, 바다 밑으로 해서 히랍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히랍당 올림피아 근처에 아레투사라고 하는 요정이 살고 있었는데 올림피아 옆으로 흘러가는 알페오스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물 신이 아레투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레투사가 그 아르테미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름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는데 알페오스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녀를 차지하려고 그럴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녹아내려서 물이 됐습니다. 강물의 신은 한편으로 강의 모습이면서 자기도 물로 바뀌어가지고 섞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레투사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중해 저 밑으로 해서 시칠리아에 솟아났다고 합니다. 자, 시라쿠사이의 또 하나 유명한 것은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정식 명칭은 파올로 오로시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파올로 오로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오이디푸스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개 알고 계실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야, 너 사실은 주서운 애야 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 신분의 의혹을 품고서 딜포이에 가서 신이시여 저의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신께서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신탁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코린토스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갔다가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이 사람 테바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죽는다는 신탁 때문에 산에 갖다 버렸거든요. 그 아이를 목자가 주워다가 코린토스 왕에게 주어서 거기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스핑크스가 앞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그리고
나라에 왕이 됐는데 남자를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지 않고 공주와 결혼하거나 이미 과부가 되어 있는 그 왕비와 결혼해서 왕권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오이디푸스가 가서 보니까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몇 낳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막 질병이 돌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게 누구 탓인가 알아봤더니 자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 시민들이 당신이 거기도 다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중왕국 다스리라고 얘기하다가 오이디푸스가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나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거기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 전하러 온 사람이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어린 당신을 주워다가 거기 줬다고 당신은 코린토스 왕자가 아니라고 내 옆에서 듣고 있던 왕비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 장면을 그려놓은 도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그려놓은 게 여기서 지금 수습이 돼서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쿠사이에 가시면 동쪽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거기 시칠리아가 이탈리아 본토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 앞에 레치오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데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옛날 이름은 레기움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는 별다른 전설은 없는데요. 거기에 엄청난 조각상이 바다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전시하고 있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시랍에서 가져오다.

풍랑만 나가지 바다에 빠졌던 모양이에요. 근래에는 더러 땅속이나 물속에서 저런 것이 발견되는데 옛날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사상이 발견이 돼서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레치오 칼라브리아를 갑니다. 그리고요, 그 조각상이 있는 박물관에 그림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좀딴 데서 보기 어려운 그 미술품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해서 저승에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막 어린 여자를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가면은 하데스도 굉장히 젊고요. 페르세포네도 납치가 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고 안녕 잘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떠나가는 걸로 새겨놓은 부조가 있어요. 옛날 신전 벽을 장식하던 장식판 같은데요. 얕은 부조예요. 특히 앞에 보시는 그림에 여자가 닭한 마리 들고 있는데 옛날에 애인 사귀려고 처음에 그럴 때 선물 공세를 많이 했는데 선물로 많이 주던 게 닭입니다. 예? 닭 그거 주면은 목도 비틀어야 되고 털도 뽑아야 되고 차라리 다 정리해가지고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다 정리해서 줬는데 그거 먹고 식중독 걸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닭을 선물로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서도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웃으면서 떠나가는 걸로 새겨놓은 그런 게 있고요. 그거하고 연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전령신 헤르메스하고 결합해서 둘 사이에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하는 자식이 태어났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헤르마프로디토스는 나중에 어떤 연못에 들어갔다가 연못의 요정이 달라붙어가지고 살마키스라는 요정입니다. 절대로 우리 둘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원해서 신들이 그 기원을 들어주는 바람에 헤르마프로디토스가 남녀 합체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 박물관에 아름다운 여성이 몸의 곡선이 아름다운데 사타구니 보면 남성의 성적인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헤르마프로디토스인데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가 사귀는 장면이 새겨진 그림이 별로 없는데 여기 가시면 하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모자, 날개 신발을 신은 그 헤르메스가 아프로디테와 함께 수레에 타고 있는데 거기 수레를 끄는 것이 하나는 에로스고요. 그 옆엔 그 여자가 그려져 있는데 아마도 그리움의 여신 히메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마프로디토스 그 저기 조각상은 많이 있지만은 그의 부모님 둘이 사귀는 건좀 드무니까 여기 가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치오 칼라브리아에서 약간만 북쪽으로 오시면은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는데 장화 코끝하고 저 시칠리아하고 거의 다을락말락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그 카립디스와 스킬라라고 한쪽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고 한쪽에는 머리 여섯 개 달린 괴물이 있어가지고 소용돌이 쪽으로 가면은 다 죽기 때문에 할수 없이 괴물 쪽으로 가다가 부하 여섯 명 잡아먹혔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약간 동화 같은 것이어서 어디다라고 말하기 힘든데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쪽에 스킬라가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도 스킬라라는 지명이 있고요. 거기에 현재의 저 옛날 스킬라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스킬라가 상체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하체에는 물고기 형태로 돼 있고 허리춤에 개가 잔뜩 있어서 그 개들이 사람을 물었다라는 판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킬라 조각상에 중간에다가 물개 하나 새겨놨으니까 우리가 그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 푸른 바다가 나를 부른다. 서해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 이곳이 가진 매력은 차고 넘칩니다.
1: 시원하고 애들하고 노니까 좋죠. 넓고.
2: 진짜 서울, 제가 서울 출신인데 서울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체험. 보령으로 오세요.
3: 하나, 둘, 셋.
0: 즐기기 딱 좋아 살아 숨쉬는 갯벌. 거기에 맛있는 경험은 덤인데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싹 요리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4: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뱃살도 많이 들고.
0: 보령 앞바다가 내어준 귀한 제철 보물들. 다른 곳에서 맛보기 힘든 특별한 메뉴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했다고요?
1: 저기 나타났다! 공격하라!
0: 보령의 아름다운 바다를 제대로 즐기는 특별한 방법까지 찬찬히 알아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매년 열리는 머드 축제로 더 유명한 곳. 대천 해수욕장은 서해안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수욕장으로 백사장 길이만 3.5km에 달할 정도라죠. 너른 백사장의 부드러운 모래, 그야말로 가족 나들이 장소는 딱! 대천 해수욕장은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라 더 사랑받고 있죠.
1: 딱이야, 여기 봐봐! 딱이 봐봐! 아이! 안녕, 안녕, 안녕! 드디어 파도 온다, 파도 온다! 도망가, 도망가!
6: 아주 신나고요. 아주 해피해피해요.
5: 왜 해피해피했어요?
6: 여기서 바닷가 못 들어가지만 그냥 바람이 시원하고 머리도 이렇게 싹 그냥 멋있게 되고 그냥 모래놀이도 할 수 있어서요.
5: 머리 어떻게 한번 멋있게 해봐요.

0: 그렇게 바람으로 날아가요?
1: 네.
2: 아, 좋죠. 마음도 편안하고 집에서 일만 하다 가니 나오고 마음이 편하지.
3: 아무래도 먹을 것도 많고 대천에 뭐 조개구이 이런 것도 먹기도 좋아서 맞습니다. 예.
4: 평균 수심 1.5m로 비교적 야트막하고 경사가 완만해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는 대천해수욕장. 2022년 8월 기준 연간 방문객 수가 무려 1,200만 명에 이를 정도라고요. 해수욕을 즐기기엔 이른 이맘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갯벌 체험. 필요한 도구도 빌릴 수 있고 조개 잡는 법도 알려준다네요.
5: 조개 잡으러 왔어요.
6: 몇 마리 잡을 거예요?
5: 수백 마리.
7: 우연히 이쪽 찾다가 조개 체험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고 왔습니다.
8: 엄마 빨리 요거 여기 초미 다섯 개. 감귤에는 빨간 깃발, 깃발만 따라가시고 지금은 시작된 게니까요. 안정님 들어가시면 같이 따라 들어가세요.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 보면 바닷물 띵그세요. 물 띵그래서 장화 허미 한 번씩 닦으시고요. 바지락은 바닷물로 깨끗이 본인 신발은 본인 차에 보관하시고요. 신발이 크거나 작거나 제대로 꽂아 주시고 장갑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고.
9: 1등은 3만원. 제일 많이 잡는다.
7: 2등 2만원, 3등 만원. 상금 걸려 있어요. 가족 대회.
6: 그 아버님이 예상하시기에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7: 저요!
10: 뭐 사람도 벌써 가고 있어.
9: 안 돼, 우리.
10: 아니야, 우리 오늘 잘할 수 있어. 시간 충분해.

0: 대천 해수욕장에서 해안선을 따라 연결된 이곳 갯벌 체험장은 실제 어민들이 조개를 채취하는 곳으로 조개가 지천입니다. 갯벌을 10cm 정도 파면 조개가 보인다는디.
1: 하나, 둘, 셋, 자, 보이죠?
0: 야, 진짜 여기가 노다지구먼요, 노다지.
2: 나머지는 바지락이고 뭐 하얀색 조개가 동죽인데 그 조개 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2일 동안 담가둬야 돼요. 하얀색 조개는 그냥 놔두고 가시던가 하세요. 자, 바지락은 4시간 정도만 담가두면 해감이 됩니다.
3: 이걸로 땅콩콩 파? 조개 찾아? 이쪽에서? 어.
4: 하나 잡았다.
5: 여기다 잡으세요. 껍데기. 아, 잘했다. 최고 최고.
6: 아, 저거 발원해서 여기로.
7: 아, 신혼여행 보령으로?
8: 신혼여행 보령 좋다. 신혼여행 보령으로 아니에요.
6: 그냥 신혼여행도 보령. 애기 돌잔치도 보령 안에서.
9: 제가 이 방송에 나와도 된다면.
8: 신혼여행 보령으로.
6: 신혼여행 보령으로 오겠습니다.

0: 평소 해보기 힘든 즐거운 경험을 나누며 꽉 채운 하루. 자연은 가장 좋은 배움터이자 놀이터입니다.
1: 엄마 많이 잡았지?
2: 여기 엄청 많이 잡혀요.
3: 야, 일단 우리 이거 제일 적게 잡은 사람 한 머드 바르게 할까? 얼굴에?
4: 좋아요.
3: 야, 너는 뭘 잡은 거냐? 아, 이거 바르면 진짜 한 10년은 젊어지겠는데? 뭐야? 천연 머드.
4: 와, 부드럽다. 어,
3: 고양아, 이거 바르고 젊어져라.
5: 잘생겨져라.
3: 와, 보령 모드 미쳤다.
4: 잘생겨져라.
5: 아이고.
3: 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어, 진짜 생각보다 이게 까슬까슬하지 않고.
6: 어, 좋은데요?
3: 진짜 서울, 제가 서울 출신인데 서울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체험.

0: 버령으로 오세요.
1: 갯벌이 가장 넓게 드러난 시간. 좀 독특한 탈컷을 몰고 등장한 주민이 있습니다.
2: 이게 이름이 뭐예요?
3: 콤바인 데려온 거인데.
1: 그러고 보니 논에서 봤던 그 콤바인이 맞긴 한데, 아니 이 마을에도 맥가이버가 있는 모양. 이게 갯벌에선 승용차이자 짐차라고요? 매일 콤바인을 타고 갯벌로 출근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모인 곳보다 좀 먼 바다까지 나가기 위해서라고요.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작업 중입니다.
4: 주민들.
5: 주민들.
4: 네.
5: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4: 네.
1: 여기선 채취권을 가진 주민들만 작업할 수 있는데요. 서해에서 나는 대부분의 조개가 이맘때 산란초를 맞는다네요. 즉 조개살도 통통하고 맛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이죠.
6: 동주.
7: 칼국수도 들어가고 조개구이도 들어가고 다양해.
6: 여기 보령 갯벌은 어때요?
7: 좋지. 오염만 됐고 공정, 예. 공정 없을 때. 그 달천 해수욕장이 유명하잖아 옛날부터.
6: 예.
7: 물이 좋아서.
6: 예.
7: 모래도 좋고.
8: 이러기 생기니까. 이러기 없으면 갯벌이 안 좋지. 이렇게 돈 버는 게 좋고. 얼마나 아저씨가 한 15만 원.
6: 하루에?
8: 응.
1: 가지런하게 움직이면 넉넉하게 내어주는 그야말로 인심 좋은 보령 앞바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어민들에겐 이만한 보물 창고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다 얼마일까요? 하하, 오늘 수학도 제법 짭짤하겠습니다요.

0: 환상 2라고 배고플 시간. 그 싱싱한 조개를 눈으로 실컷 보기만 했으니 이젠 맛을 좀 봐야겠죠? 이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바지락입니다.
1: 바닷물로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담궈놨다가 그렇게 해서 깨끗이 닦아서, 그렇지 않으면 지끄러워서 못 먹어.
0: 한국 사람들이 조개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바지락이죠. 해감을 말끔하게 마친 바지락을 넉넉히 넣고 육수가 팍 우러나게 끓입니다. 여기에 쫄깃하게 뽑은 칼국수면 투하. 그리고 각종 채소 넣고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바지락 잔뜩 넣어 시원한 맛이 일품인 칼국수 완성. 하나만 먹기 서운한 분들을 위해서 곁들인 메뉴, 바지락 채소전입니다.
1: 빨리 시켜줘요, 그거.
2: 네, 다 했습니다.
1: 고령 앞바다에서 캔 바지락을 까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확실히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0: 갓 잡아온 싱싱한 조개살도 왕창 넣어주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정성도 담뿍 담는 것이 포인트. 기름 넉넉히 두른 달군 팬 위로 차르르르르르르. 아이고, 고소한 냄새가 그냥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앞뒤로 노릇노릇 따끈하게 구워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바지락 채소전 완성입니다.

0: 맛있겠다.
1: 오우, 맛있겠어. 어, 출출할 때는 이게 칼국수가 최고죠. 네.
2: 맛있게 드십시오.
1: 아, 예,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생겼네요. 아주.
3: 바다향 가득한 푸짐한 칼국수. 고령에서 만난 별미 중 별미인데요. 참 흔한 음식이지만 바닷가에선 또 이만한 게 없네요.
1: 아, 시원하다.
4: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와요. 이 맛에 매혹돼서 매력이.
1: 탱글탱글한 싱싱한 조개맛하고 겉절이하고 어울리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3: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침개는 또 이렇게 쭉쭉 찢어 먹어야 제맛. 아유, 이거 보고만 있으니까 고문이 따로 없네요. 어떤 맛인지 당장 말해줘요. 진짜 그렇구나 만난기요?
5: 안녕하세요.
4: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니 야채도 많이 들어서 맛이 좋아요.
6: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조개살도 많이 들고. 아주 이렇게 비 오는 날 전 먹으니까 맛있네요.

0: 여름을 재촉하는 단비가 시원하게 산야를 적십니다. 초록이 빛을 더하는 계절. 산과 바다를 두루 즐기기 딱 좋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보령에서 섬으로 여행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곳 오천면. 이곳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가 한 곳 있는데요.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곳이랍니다.
1: 걸어.
2: 걸어?
1: 앞으로 걸어봐.
3: 아, 너무 멋있다.
0: 이곳의 이름은 충청 수영성. 그 중심엔 영보정이란 정자가 있는데요.
4: 옛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를 지냈어요. 삼도수군 하면은 경상수군, 전라수군, 충청수군입니다. 바로 이곳은 충청수군의 본영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바깥의 바다에서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알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수간만의 차를 알지 못하고 들어오면 대단한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오천에 있는 보령에 있는 충청 수영성이다.
0: 충청 수영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엔 보령 방조제가 놓여 있는데요. 유투가 다니는 길목이라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령 사람들에겐 예전부터 나들이 장소였던 곳, 이제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됐습니다.
5: 아, 동경도 되게 탁 트이고 넓고 좋고 자연환경 나무도 되게 이쁘게 심어져 있고 하늘도 오늘 엄청 이뻐가지고 탁 트이고 넓고 보기 좋네요.
6: 강과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접경 지역이어서 우선 그때 외부가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아, 장군이 섰을 때, 아, 적의 공격이나 방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눈에 보인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제가 외쳤거든요. 적이다, 적이 나타났다. 공격하라. 한번 제가 장군처럼 외쳐봤습니다.
7: 어떻게 했다고요?
6: 적이 나타났다. 공격하라.
8: 어렸을 때 너무 바다가 예뻤던 기억도 있고, 요 앞에서 그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왔습니다.
0: 어허라, 예전부터 이 근처에 맛집이 많았다는 말씀. 대체 뭘 파는 곳인고 하니

0: 귀족의 가게들이 곳곳에 눈에 띄네요. 이게 다 근처에서 갓 잡아온 키조개 랍니다.
1: 자연산이군요.
2: 네, 자연산이군요.
1: 어떻게 잡아요?
2: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40m, 50m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야 잡아요. 그냥 얕은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0: 전국에서 알아주는 키조개 주산지인 고령 오천항. 키조개는 6월 초까지가 제철이라 요즘 한창 바쁘다네요. 고령 앞바다에선 전국에서 유통되는 국산 키조개의 약 70%가 잡힌답니다. 키조개는 사실 덩치에 비해 먹는 부위가 좀 귀하죠.
2: 부러지다 그렇게 치는 거 칼 들어가라고.
0: 이렇게 커다란 껍데기 속에 든 살 대부분은 못 먹는 부위라 일일이 손질해 버린다네요.
2: 관자.
1: 거기 관자.
2: 예예 예, 예.
1: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관자가.
2: 그렇죠, 이거 가지고.
1: 관자가.
2: 예, 이거 가지고.
0: 캬, 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키조개 관자. 보령에선 이 관자를 이용한 이색 요리를 맛보실 수 있답니다.
3: 다른 데는 흔치는 않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 어떻게 드셔요?
4: 두루치기.
1: 두루치기.
4: 키조개 두루치기.
5: 왜 키조개 두루치기 하면 그 양념, 신선한 그 채소에 옛날에 그 두루치기 하면 돼지고기였었죠. 근데 그것을 응용해서 키조개를 넣어갖고 두루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0: 생전 처음 듣는 키조개 두루치기. 그 맛이 궁금해서 무작정 따라가 봤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만원.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찾아오는 손님도 늘었다고요. 야, 일단 색감부터 합격. 이거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입니다.
6: 키조개 아까 자주 들어옵니다, 얘기를. 예,
1: 예. 막 땡겨요.
6: 예예. 예,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자주 하여튼 꼭 하여튼 찾게 돼요, 키조개를.
0: 색다른 요리 키조개 두루치기. 그 재료는 사실 평범합니다. 일단 싱싱한 각종 채소 말끔하게 다듬어 준비하는데요.
5: 여기에 육수도 다른 육수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키조개와 이 야채에서 나오는 그 육수 가지고 이렇게 비빌 거예요. 두루 그래서 아마 맛도 맛이지만 영양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키조개는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하고 채소 위에 넉넉히 올리면 준비 끝. 이제 여기에 주인장 손맛 듬뿍 들어간 양념장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5: 이 양념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집의 그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이라고. 배, 사과, 뭐 양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맵지도 않고.
0: 양념이 사사삭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키조개 육수와 채소가 나와 어우러지는 환상의 조합.

보령 앞바다로 풍덩 넣어 만든 매콤 달큰한 맛 치조개 두루치기 대령이옵니다. 하하하, 이 맛 한번 보시려고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온 손님들. 묵은 스트레스까지 싹 날아가는 개운한 맛이라네요.

0: 일단 오천에 명물이기도 하고 부드러워서 많이 먹죠.
1: 부드러워서.
0: 네.
2: 식감이 쫄깃쫄깃해가지고 좋습니다.
3: 맛 좋죠. 부드러워요.
4: 부드럽고.
3: 네.
5: 양념으로 야채하고 들어갖고 먹으면 아주 환상적입니다.
6: 싱그러운 계절이 선물한 특별한 맛도 즐기고 드넓은 자연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보령. 특히 이 아름다운 바다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폴짜!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0: 야다이.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쫙 펴고 두 팔을 벌려서 뒤로 늘려주세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다시 한 번.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잘하는데. 하. 자, 마지막으로 깍지 끼고 목을 지그시 눌러줘 볼까요?

0: 이제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1: 우와, 달리기 선수들이에요.
2: 엄청 빠르다.
0: 빠른 선수들 여기도 있지.
1: 아프, 아프. 수영 선수들 화이팅.
0: 이것도 뭔지 알겠어?
1: 배드민턴! 우와, 공이 왔다 갔다.
2: 멋지다.
1: 우와, 오늘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딩동댕 올림픽! 모두 모여라! 모여라! 딩동댕 올림픽 선수 입장!

0: 자,
1: 딩동댕 올림픽 선수단 인사! 화이팅! 딩구는 뭐든지 할 준비가 됐습니다.
2: 오! 샤샤도요.
0: 우리 친구들도 준비됐어?
2: 네!
0: 좋아요. 그럼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바로바로 달려가자지 바로바로 하! 달리기!
2: 우후!
1: 예! 달리기!
2: 달리기!
1: 땅 소리가 나면 모두 달려!
0: 경기장을 달려 달려!
2: 우와! 장애물도 막 뛰어넘어요. 멋지다.
0: 우리도 해볼까? 자, 준비! 딱!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2: 다리도 달린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3: 다음은 물속으로 충동! 수영 연기!
1: 아프! 아프! 아프! 힘차게!
2: 팔을 힘껏 저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3: 맞아! 모두 잘 할 수 있죠?
4: 후! 아프! 아프! 앞으로! 앞으로! 우! 우! 우!
1: 예! 댕구는 더 빠르게 계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2: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3: 이제 둘이 한 팀이 되어 배드민턴!
1: 와!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2: 우와! 멋지다!
3: 우리도!
2: 간다!
1: 좋아!
2: 샤!
1: 오! 받았지!
2: 아하! 샤!
1: 받았고!
2: 우와!
3: 선율이 받아라! 핫!
2: 이야!
3: 고!
2: 이야!
3: 살짝 넘기고!
2: 내려치기!
3: 못 받았네! 선율이 승리!
2: 이겼다!
1: 간다!
2: 갔다!
1: 이제 막았다!
2: 다시 간다!
1: 차!
2: 간다!
3: 모두 잘했어!
5: 딩동댕!
1: 자자, 다시 도전하는 거야!
2: 딩동댕 올림픽!
3: 모두 홀짝 준비!

0: 오늘도 딩동댕 친구들 모두 찾았어!
1: 찾았어!
2: 와호!
0: 야!
3: 전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즐거운 야영.
4: 유치원 친구들과 야영하는 날입니다.
5: 선생님, 저요. 속이 안 좋은데 어떡하죠? 버스가 너무 덜컹대는 것 같아요.
4: 어, 저런. 페드로가 참얼미를 하나 봅니다.
6: 많이 안 좋으니 페드로, 그럼 이리 와서 선생님 옆에 앉을래? 이제 좀 괜찮니 페드로?
5: 네, 괜찮아요.
7: 선생님, 저요.
6: 어, 조이, 너도 속이 안 좋은 거니?
7: 지금은 아닌데 이따 안 좋을까 봐요. 저도 미리 앞에 앉으면 안 될까요?
3: 저도 앞에 앉아도 돼요, 선생님?
8: 저도요.
6: 허허,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는데 여러분이 다 앉을 자리는 없거든요.
9: 실망할 거 없어. 야영장에 다 왔으니까. 갈게, 얘들아. 야영 잘해라.
1: 안녕히 가세요.
6: 오늘은 여기서 텐트 치고 하루 잘 거예요. 숲이라 공기가 아주 좋죠? 여러분도 한번 마셔봐요. 네, 모두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텐트를 쳐보도록 할까요?
4: 페파랑 친구들이 텐트를 칩니다.
6: 여러분, 오늘 밤 같은 텐트에서 잘 친구를 한 명씩 정해보세요.
3: 수지, 넌 나랑 같이 자자.
10: 네.
3: 난 조이랑 같이 자려고 했는데.
7: 어, 미안한데 수지, 난 레베카랑 같이 자려고 했거든.
3: 레베카, 넌 나랑 자는 거 아니었어?
7: 응, 맞아.
10: 네.
3: 에밀리, 넌 누구랑 같이 자고 싶은데?
11: 나는 조이.
7: 그래.

0: 재밌니? 어때? 이제 나랑 같이 잘래, 수지? 그래?
1: 자, 슬슬 나뭇가지를 주워올까? 그래야 모닥불을 피우죠.
0: 저희가 할게요, 선생님.
2: 페드로랑 저도 나뭇가지 줍고 싶은데요.
1: 어허, 싸우지 말고 전부 다 주워오면 되죠.
3: 모두 모닥불 피울 나뭇가지를 주웠어요.
1: 좋아요.
3: 밤이 됐습니다. 팔팔한 친구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죠.
1: 자, 여러분, 다 같이 노래 한 곡 할까요?
0: 예!
2: 우리 빙봉 노래해요.
1: 아우,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4: 선생님, 우리 그거예요. 빙봉 노래요.
1: 알았어요. 아,

0: 여러분, 이제 그만 잘까요? 얘들아, 모두 잘 자라.
1: 선생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2: 파파랑 수지는 침낭에 들어갔죠.
3: 나 손전등 있다. 나도 있지.
0: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만 웃고 어서 자도록 하세요.
3: 근데 이상한 소린 뭐지?
4: 나도 모르지, 수지. 지금 또 났어. 수지, 자다 말고 어디 가노?
5: 선생님, 저요.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0: 그럼 여기서 잘래?
5: 네, 선생님.
4: 선생님, 저요. 저도 무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도 들어가면 안 돼요?
0: 그래, 들어와요.
6: 저도 좀 이따 무서워질 것 같은데요?
7: 저도 좀 이따 무서워질 것 같아요.
1: 저도요!
0: 알았어요, 다 들어와요.
4: 우리 빙봉 노래 또 하면 안 돼요, 선생님?
0: 알았어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3: 승강,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0: 매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칠동.
3: 얼굴 상처엔
4: 순한킥킥.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그럼 이제 알파벳 도미노를 세워볼까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승환길게.
5: 주물 상처엔
6: 덤덤해.
7: 마데카 소리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1: 노! 빔! 말!
0: 한 번 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 높임말입니다. 어른께는 높임말을 쓰지요. 안녕하십니까.
1: 그만!
0: 왜 이러십니까? 혹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이 기분은 뭐지? 이렇게 존댓말을 듣다가 공격할 마음이 사라질지도 몰라.
0: 괜찮으십니까?
1: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2: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3: 야, 철통이야. 지금.
1: 아니야. 난 말이야. 아니야. 난 한글 높임말이야. 그런데 천지가 한글 높임을 가져가 버렸어.
2: 우리가 한글 높임을 찾아주자.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 용사, 한글 높임을 꼭 찾아줘.
1: 우리만 믿어. 높임을 찾아야 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응. 어린이 용사 출동!

0: 쓴다.
1: 쓴다.
0: 자.
2: 여기는 옛날인가 봐.
3: 아, 응. 어?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어.
2: 어? 어? 여기 한글 미음이 있어.
3: 어! 여기 한글 니은도 있어.
0: 우와. 어허, 조용히 하거라. 바른 자세로 앉아서 따라하거라. 어른께는
1: 어른께는
0: 높임말을
1: 높임말을
0: 쓴다
1: 쓴다
0: 열 번 더 읽도록 해라.
1: 네.
3: 열 번 더?
4: 아이 참, 우리는 한글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아, 어떡하지?
5: 한글 용사.
6: 우리가 왔어.
0: 너희들은 누구냐?
6: 우리는 한글 용사 아이야.
0: 조용히 하거라.
4: 어떻게 훈장님이 화가 나셨나 봐.
3: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거든. 조용히 하고 책만 읽으라고 하셔.
7: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온 이유를 설명해드리자.
8: 그래, 그러면 훈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만 믿어.
9: 어림없다.
8: 훈장, 내가 말할게.
0: 뭐라고 했느냐?
8: 내 말 좀 들어봐.
9: 이런 버릇 없는 자리 보았나? 내 이놈!
3: 훈장님!
8: 어, 훈장, 왜 이래?
7: 야영사, 잠깐 시간을 멈춰줘.
10: 알았어.
11: 멈춰라. 15분간!
8: 내가 뭘 잘못한 거지?
10: 이용사, 반말을 하고 있잖아.
7: 천지가 이용사에게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9: 맞다. 나와 겨루어 이기면 마법에서 풀어주지.
6: 좋아!
11: 대결!
9: 오늘은 말로 겨루자. 반말로 너희를 물리치리라.
7: 좋다. 높임말로 대결해주지.
9: 쭉 먹다
8: 드시다 헛
9: 쭉 자다
10: 주무시다 흥
9: 쭉 주다
7: 드리다 헛
9: 쭉 아프다
10: 찾으시다
9: 있다!
6: 개수!
9: 아니, 높임말이 이렇게 세다니.
7: 높임말은 우더른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9: 내가 졌다. 다시 오겠다, 아이야.

0: 훈장님,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1: 저희는 한글 용사 한글을 찾으러 왔습니다.
2: 저희가 한글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3: 그렇게 예의 있게 말해주니 도와주고 말고. 자, 어서 한글을 찾도록 해라.
2: 네.
1: 고맙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가마를 태워드려도 될까요?
4: 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어휴, 어휴. 이야.
5: 쫙.
4: 요.
5: 자, 높이.
4: 높이 올라간다. 우후, 얼쑤.
6: 한글 높임이야. 어?

0: 저장 완료. 높임 말.
1: 할아버지의 손으로.
2: 이제 할아버지 차례. 높임 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달려라 달려. 뜨거다 뜨거다 뜨거다 뜨거다. 어린 용사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돌아왔습니다. 어린 용사 최고다 최고.
2: 하하. 높임말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4: 다녀왔습니다.
5: 부모님께는 높임말을 써요. 선생님께는 높임말을 써요. 어른께는 높임말을 써요.
6: 어, 그래.
2: 높임말 순서대로 써볼게요.
5: 니은이 오를 만나 노. 노가 받침 피읍을 만나 높. 이응이 이를 만나 이. 이가 받침 미음을 만나 임.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가 받침 리을을 만나 말. 높임 말.
2: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높임 말. 친구들 따라해봐요. 높임 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높임말을 써요.
7: 히히. 우와, 내가 좋아하는 한글이다. 냠. 냠냠. 맛있다. 슝.
2: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높임말을 써요.
1: 느낌을 담아 말해요.
2: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요?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8: 느낌.

0: 안녕하세요. 저는 느낌표예요. 와, 감탄할 때 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느낌표를 찾아주세요. 소중해. 와,
1: 좋.
0: 와, 멋지다.

0: 아니, 한글 용사의 기분을 신나게 만든 너 느낌표 없애버리겠다. 슛!
1: 아!
2: 하! 하! 하!
1: 하! 하! 여덟아, 야!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어린이 용사 출동. 어? 우리 왜 이래? 오늘따라 씩씩하지가 않네.
3: 힘찬 느낌도 없어.
1: 우리 씩씩하고 힘차게 다시 해보자.
3: 좋아.
1: 어린이 용사 출동. 왜 이래? 어? 누구지? 넌 누구니?
4: 나는 느낌표야. 문장 끝에 붙어서 느낌을 살려주는 느낌표. 근데 천지의 공격을 받고 파괴됐어.
1: 너무 슬프겠다.
4: 슬픔도 기쁨도 이제 표현할 수 없어.
1: 느낌표가 없으니까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구나. 그럼 혹시 우리도?
4: 맞아. 느낌표가 파괴되어서 그래.
1: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야.
3: 우리가 느낌표를 구하자.
1: 어린이 용사 변신.

0: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1: 어디로 가야 하지?
2: 느낌표가 많은 곳, 야구장으로 가자.
3: 좋아, 준비됐어.
4: 어린이 용사 출동!
5: 출동!

0: 많아! 느낌표를 찾아가자! 응!
1: 어림없다!

한글 용사 또 나타났군. 좋아, 오늘은 야구 대결이다.

0: 꼭 치고 말겠어. 이런.
1: 나와 대결해.
2: 좋다.

0: 아이야가 힘을 내려면 더 큰 응원 소리가 필요해.
1: 응. 아이야 잘해라. 아이야 할 수 있어.
2: 내가 해볼게. 공을 못 맞췄네.
0: 어쩌지? 느낌표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나 봐.
2: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어.
3: 아, 막을 수 없다니. 나한테 맡겨줘. 내가 칠 수 있어.
2: 뭐? 좋다. 어디 한번 쳐보시지.
0: 어? 기다리는 막대야.

0: 허니, 내 공치단. 두고 보자.
1: 천지가 사라졌다! 야! 느낌표가 다시 생겼어! 지금이야!
2: 수사자, 나와라! 좋아!
3: 느낌표!
4: 느낌표
1: 할아버지의 손으로
5: 이제 할아버지 차례 느낌표 한글 카드를 모든 자판기에 넣으면 어? 어? 내가 돌아왔어 고마워 예 언제 느낌을 담아 말하면 좋을까요?
6: 대한민국!
7: 응원할 때?
6: 대한민국!
7: 진짜? 감탄할 때?
5: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
7: 대한민국! 신날 때?
6: 우와! 신난다!
7: 느낌을 담아 말하면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5: 오늘의 약속은 나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이야! 느낌을 담아 말해요.
8: 우와! 오늘은 느낌표도 있네. 맛있겠다. 냠! 냠냠냠! 슝!
5: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느낌을 담아 말해요 친구들 지금부터는 느낌을 담아서 말해봐요 아시겠죠 안녕 끝
9: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치사

0: 설 마데카 설.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5: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9: 예.
8: 포켓몬 태그스타.

재난지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 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배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얼룩.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킥동.
4: 얼굴 상처엔
5: 순한 킥킥.
4: 주물 상처엔
5: 덤덤말.
6: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콩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티미야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근데 콩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콩순아, 안녕.
2: 티미,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와, 나 주려고? 고마워. 빨리 줘. 궁금해.
3: 티미도 있네.
0: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3: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3: 오, 좋겠다.
0: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3: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0: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2: 우와, 빨리 보여줘.
3: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3: 당연하지.
2: 오, 크리퍼스 맛있나.
3: 그럼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소장됐잖아.
0: 이런.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군대 팀이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2: 비밀이.
1: 어이, 알려줘.
2: 퓨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1: 맞아. 선물이라고.
4: 왜요?
3: 먹어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1: 다행이다.
3: 이게 호빵이 아니라
5: 공식이 선물이라고?
1: 왜요?
2: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0: 호빵 기계 다 고쳤어.
2: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0: 알았어. 팀이 호빵 보여줘.
3: 미안. 사실 이 선물 콩콩이 주려고 준비한 거야.
2: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3: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2: 알았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3: 좋아.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0: 너무 잘 고르면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1: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잘 들어봐.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산딸기 따따 수리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불러줘.
1: 윙윙윙 윙윙윙 윙윙.

0: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1: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0: 제발.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0: 뭉치야.
1: 같이 가.
0: 괴물 나올 것 같아.
2: 아빠 안 보이고 그냥 나가자.
0: 달걀처럼 먹히는 거

0: 역시 괴물이 아니었어.
1: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0: 이 소리였구나.
2: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1: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3: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1: 응? 같이?
4: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로는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자.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지금 가요.
2: 자.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1: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2: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0: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3: 야,
0: 지루하다, 지루해.
3: 나도 간다. 야,
0: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4: 아무튼 감사하죠.

0: 언니가 우리의 희망이야. 축구 잘해, 형생이.
1: 그래, 축구는 배우면 되지.
2: 그래, 좋아.
0: 아이고, 공승아, 받아.
3: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2: 야! 야! 야호! 좋았어.
4: 공을 잘 받긴 하는데.
0: 이상해 보이지?
3: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2: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3: 졸려. 빨리 끝내자.
0: 자, 간다. 공사, 가자.
2: 좋았어.
3: 연습 좀 했나 보네.
2: 야호! 꼬린! 또 간다!
3: 뭐지?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이제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2: 조각력 고승이 슛!
3: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말도 안 돼!
2: 내가 이겼다!
0: 정말 잘했어!
4: 공순이 최고야.
2: 코디,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어? 다음에 또 하자. 응?
3: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주고받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줄게.

0: 큐리, 이번엔 진짜 세계 천재. 잘 받아야 해.
1: 왜요?
0: 헐. 차!
1: 왜요?
0: 에? 어떡하지? 너무 세계 천재봐.
2: 너네 뭐해?
0: 내가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2: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1: 왜용 왜용.
2: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에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0: 에이, 좋아.
2: 얘들아, 들어가. 공 찾으러.
3: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0: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3: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2: 공이 완성돼.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4: 네, 대장!
3: 와, 맛있겠다.
0: 어?

0: 다들 괜찮아?
1: 괜찮아. 코디! 코디가 안 보여!
2: 코디!
1: 코디!
0: 도와줘!
1: 코디! 코디! 이거 잡아!
0: 너 괜찮아?
3: 너희들 아니었으면 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1: 대원들,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0: 공이다. 와, 쇳덩굴이 똥이었네.
4: 큐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1: 찾아서 다행이다.
0: 나도.
1: 공순이 완장대 공찾기 미션 성공!
2: 승리야!
0: 배고파.
1: 나도.
3: 집에는 어떻게 가지?
0: 맛있는 냄새.
1: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3: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1: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2: 공순아, 가지마.
5: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어서 밥 먹자.
2: 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4: 순환길길.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어딜 간다 이거지? 그래 좋아. 곰도 없으니 집에나 가야겠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됐어? 다녀올게. 뭐야, 인사도 없어? 이렇게는 절대 여행을 떠날 수 없다.

거니까 걱정 마. 엽서 보내면

Ha ha ha ha!

여기 장박해. 이건 뭔 소리야?

그래, 좋아. 이젠 무서운 옛날 이야기도 영영 안녕이겠네. 아침이면 도착할 거야. 너의 사촌 다샤가 절대 늦으면 안 돼.

괜찮아. 들어가서 이쁜 옷으로 갈아입자. 봤지? 우리 진짜 닮지 않았니? 아, 그래. 너한테 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여기는 우리 귀염둥이, 여긴 내 사촌 다샤야. 귀염둥이가 널 만나서 기쁜가 봐. 어! 너를 만나면 기뻐할 친구가 또 있어.

여기저기 금방 찾아볼게. 고마 어딨어? 여기서 잠깐 쉬고 있을래? 금방 올게.

고마! 혹시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기절까지 했겠어.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얼굴 상처엔
4: 승강킥킥.
2: 주물 상처엔
4: 너무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썰치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모여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합해.
4: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2: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한길게.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커피 구조대, 웨이터 봇을 막아라!
4: 짐 들어줘서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배달이 늦을 뻔했거든. 무지
3: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게다가 저 상자는 혼자 들긴 너무 크고요.
5: 여기 뭐가 들었을까? 뭔지는 몰라도 엄청 멋진 게 있겠지. 아님 맛있는 거면 더 좋겠다.
4: 안녕하세요 시장님, 택배가 여기 딱 왔습니다.
6: 오, 내가 보낸 그 접시가 왔나 보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드벤처베이 기념 접시가. 오래된 접시에 실금이 가서 복원해주는 데다 보냈는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헌 것까지 똑같지?
3: 여기요?
6: 어, 고맙다 로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안에 잘 갖다 놔야지. 귀한 접시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
7: 빈 접시는 치워드릴게요. 오, 이런. 이렇게 많은 접시를 언제 다 닦는담?
4: 버터씨, 주문하신 화물 택배 왔어요.
7: 오, 제발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만세! 내가 주문한 웨이터버 삼촌이야. 요즘 식당 주인들의 꿈이라는 그 로봇. 웨이터버, 4번 테이블에다 서빙해 줄래?
8: 안녕하세요. 여기 음식 나왔습니다. 치우자, 치우자, 치우자, 치우자.
7: 이 정도일 줄이야.
4: 네, 무지 놀랍네요. 가자 얘들아, 아직 배달이 무지 많아.
5: 야호!
3: 가요.
8: 치우자, 치우자.
5: 장난 아닌데, 저 로봇들 뭐랄까 치우는데 참 진심인 것 같지.
7: 우와,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어.
9: 이거 어때? 펜터마임 게임. 알겠지만 설명을 할 땐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스카이, 네가 먼저 해볼래?
10: 좋아, 이게 뭔지 맞춰봐.
11: 귀여운 토끼 쓰다듬기?
10: 지렁이한테 인사하기지?
12: 어, 잠깐, 야구 아니야?
10: 맞았어, 주마. 이번엔 네 차례야.
12: 좋아, 그럼 이거 모으게.
10: 혹시 큰 젤리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거?
11: 정답, 파도 타기.
12: 정확히 딱 맞췄어.
10: 뭐? 그건 내가 젤리를 볼 때 표정인데.
5: 자, 이제 진짜 체스를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어우, 완전 쏟았네.
8: 치우자, 치우자, 치우자, 치우자, 치우자.
7: 아, 누가 이 로봇 좀 말려줘요. 멜빵끈 다 닳겠어.
8: 치우자, 치우자.
7: 뭐야, 눌렀는데 왜 안 멈춰?

0: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1: 로키, 러블, 내가 뭐 하게?
2: 발에 붙은 껌때기?
3: 개미 안 붙었나 보기?
4: 네, 포터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0: 빨리 좀 와줄래? 이번에 산 웨이터 로봇이 고장났나? 아무거나 막 닫고 있어.
5: 지우다, 지우다.
0: 저러다가 큰 사고 날 것 같아.
4: 알겠어요, 포터 할아버지. 저희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